0: 스필버그 감독이 아니에요. 네. 우주전쟁이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소설이 정말로 뭐라고 할까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뭐냐. 네. 1938년 10월 30일 할로윈 데이 때.
1: 할로윈 때, 예.
0: 올슨 웰스라고 천재 작가 겸 감독이 있습니다.
1: 예.
0: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감독한 천재거든요.
1: 시민 케인.
0: 시민 케인, 네. 시티즌 케인이라고.
1: 네네네. 네.
0: 이 양반이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심심했나 봐요. 할로윈이니까 10월 30일이요.
1: 네.
0: 음악이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음악이 딱 끊겨요. 속보입니다.
1: 네.
0: 화성인이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1: 라디오에서?
0: 라디오에서요.
1: 아, 진짜로요?
0: 진짜로.
1: 진짜 침공했다는
0: 거예요? 아니, 근데 거야. 그 끊는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 얘기를 계속해요. 네. 이거는 픽션입니다.
1: 아.
0: 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38년이면은 2차 대전 발발 1년 전이거든요. 귀숭숭한 상황에서 갑자기 뭐 랄랄랄랄라 노래가 잘 나오고 있던 라디오에서 네. 딱 끊긴 다음에 속보입니다. 화성인이 친 거예요.
1: 깜짝 놀라지.
0: 난리가 나요, 그때요.
1: 장난친 거예요?
0: 장난친 거예요.
1: 뭐 그런 장난을 쳐.
0: 그래서 자, 콜콜콜 자고 일어나니까 그 다음날 난리가 난 거잖아요.
1: 네.
0: 수습을 했다는 얘기가 미안합니다. 어제 할로윈이라가지고 네. 그냥 장난 한번 쳐본 겁니다. 하여간 그 이후에 우주인이라고 하는 지구를 침공한다. 이거였는데 이런 이미지를 바꾼 사람이 스티븐 스필버그다.
1: 아.
0: 미지와의 조우. 거기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외계인이 좀 다르네.
1: 정말 좋음만 하고 끝나죠.
0: 그렇죠. 음악으로. 예. 두두두.
1: 맞아요. 음악이랑 빛으로.
0: 그게 77년도에 나왔어요. 미즈와이 조우가요.
1: 네네네.
0: 그리고 ET가 83년도에 나거든요.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외계인이 아니에요.
1: 손가락
0: 삐삐삐삐삐삐. 이거잖아요.
1: 네. 야, ET 귀엽죠. 예.
0: 외계인이.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라는 외계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깬 분이지.
1: 네.
0: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시죠.
1: 아, 적으로만 보지 않고.
0: 그렇죠.
1: 그렇다면 과연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는 또 어떤 형태의 외계인이, 어떤 성격의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좀 궁금해집니다.
0: 맞습니다. 예. 디스클로저 데이 같은 경우, 이제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은,
1: 네.
0: 방금 말씀드렸던 게 미즈와이 조우, 77년도에 그 제작을 했을 때 이제 나사에 이제 기술 지원 요청을 좀 했다고 해요. 스필버그 감독이.
1: 예.
0: 근데 기술 지원은 커녕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나사가 압력을 넣었다고 합니다. 77년도에.
1: 좀 수상한데.
0: 그때 스필버그 감독이 느꼈다고 하죠. 뭔가 진짜 있구나. 나사에서 지원은 커녕 영화 제작을 중단하라고 했다. 그럼 내가 뭔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그때 결심을 했다고 하죠.
1: 아, 그렇군요.
0: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작품은 2017년 네. 뉴욕타임즈의 UFO 관련 기사 국방부의 비밀 프로젝트를 위한 폭로한 보도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1: 아, 알겠습니다. 포스터에 그 아까 눈알만 딱 봐도
0: 눈알이라는
1: 내용이
0: 그냥
1: 등장할지.
0: 안구라고 해주시죠.
1: 아니, 누구의 안구일지도 참 궁금하고. 아, 영화를 봐야겠습니다. 현실에서도 사실 이런 외계인 음모론은 정말 끈질기게 이어져 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파충류 외계인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는 렙틸리언 음모론이 있잖아요.
0: 렙틸리언을 이해를 하셔야 지금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이해하세요.
1: 아, 렙틸리언을 이해해야 마가가 이해돼요?
0: 아니, 왜냐면 그 예. 마가가 렙틸리언을 지금 믿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진짜로.
1: 얘기 좀 해주세요.
0: 그 네. 여러분 너튜브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1: 네네네.
0: 마가가 그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1: 네.
0: 민주당 지금 저 정권 민주당 세력 뒤에는 파충류가 있다. 라고 믿어요.
1: 네.
0: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 오바마는 다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도마뱀이다. 라고 믿거든요.
1: 네.
0: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 얼굴이 뜯어지면서
1: 네.
0: 이 파충류의 비늘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물론 합성이죠.
1: 이 렙틸리언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근거가 이제 뭐 얼굴 뭐 피부 같은 게 벗겨진다든가 뭐 혓바닥이 두 갈래로 갑자기 보인다든가
0: 이 렙틸리언
1: 뭐
0: 말 그대로 그 렙타일이 파충류잖아요.
1: 네.
0: 파충류 인간이란 말인데 이 사람들은 뭘 주장하냐? 예전에 뭐라고 할까? 외계에서 파충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과 DNA가 섞여가지고 사람의 형태로 지구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학자가 누구냐면
1: 네.
0: 그 데일 러셀이라고 하는 그 캐나다의 고학자가 있는데
1: 네.
0: 이 파충류 렙틸리안 믿는 음모론자들의 거의 신이에요.
1: 아, 데일 그래요?
0: 러셀이요. 트로 오돈이라고 진짜로 공룡이 있었어요.
1: 네.
0: 예전에 네. 진짜. 근데 화석이 와가지고 빵 지구에 충돌하면서 파충류들이 공룡이 멸종했지 않습니까?
1: 그렇지요. 예.
0: 이 레틸리안 음모론자들은 네. 트로오도는 안 죽었다라고 믿어요.
1: 아, 수많은 공룡 중에 트로오도는 아, 살아남았다. 네.
0: 그 데이러셀 방사도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얘가 너무 똑똑했대요.
1: 어...
0: 지금 남아있는 화석을 분석을 해보니까 네. 뇌 용량이 사람보다 커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오... 그리고 보통 공룡들은 눈이 옆에 달려 있잖아요. 우리 어... 귀 부분에.
1: 그렇죠, 그렇죠.
0: 이 트로오도는 사람처럼 앞에 달려 있어요.
1: 어허...
0: 어허... 그리고 분석을 해보니까 트로오돈은 손을 네. 거의 사람같이 썼다고 해요.
1: 어, 좀 손 잘 쓰게 생기긴 했다. 떼어보니까.
0: 어,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렙틸리안을 믿는 사람들은 이 데이 러셀 박사의 주장을 믿으면서
1: 네.
0: 그때 화석 충돌했을 때 네. 이 트로오돈만큼 살아남았고
1: 소행성 충돌했을 때
0: 충돌했을 때 러셀 박사가 뭐라고 주장을 또 했냐면
1: 네.
0: 그때 트로오돈이 쭉 진화를 했으면은
1: 네.
0: 사람의 형태로 진화했을 것이다. 얘네들이 바로 파충류가 지배한다는 증거다.
1: 어.
0: 그러면서 음모론자들이 또 무슨 얘기하고
1: 예, 예.
0: 각종 신화들을 봐라.
1: 네.
0: 다 파충류가 나온다.
1: 신화?
0: 신화.
1: 어, 예를 들어?
0: 예를 들어가지고 예, 예.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1: 네.
0: 이브와 하와, 뱀 나오지 않냐. 뱀,
1: 선악과 뱀. 예.
0: 그리고 수많은 각 문명들의 그 창조 신화를 보면은
1: 네.
0: 용이 나온다, 드래곤.
1: 어, 예를 들어 썬킴 선생님이 예전에 중국 상고사 말씀해 주실 때 복희와 여화.
0: 복희와 여화도 네. 파충류예요. 뱀의 몸이거든요.
1: 어.
0: 그리고 드래곤과 용이 나오는 걸 봤을 때
1: 어, 드래곤 많지.
0: 이게 다 코드들이다. 어. 원래 이 문명의 시작은 다 파충류들이 시작을 했다.
1: 어허.
0: 이러면서 80년대 초반에 한 드라마가 빵!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봐라. 파충류가 우리 지배하는 거 맞다.
1: 드라마요?
0: 드라마요.
1: 어떤 드라마요?
0: V라고.
1: 아, 제목이 V예요?
0: 이거 하시는 분들은 참 곧 환갑이실 거예요 아마요.
1: 그렇겠죠 실제로.
0: 예. V라고 예. 미국 드라마가 있었는데 예, 네. 실제로 외계인들이 와요.
1: 예, 예.
0: 주인공들이 이제 외계인들인데 파충류예요.
1: 예, 예, 예.
0: 사람의 탈을 쓰고 있는.
1: 예.
0: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예. 공격을 받으면 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안에 있는 파충류가 나와요. 그리고 식량은 쥐입니다.
1: 오.
0: 지금도 그 장면이 너무 충격이야. 입을 벌면서 맛있게 드세요. Help yourself. 아.
1: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모습일 거 아니야. 파충류가 먹는 거지만.
0: 그렇죠. 와. 혀가 나오는 거죠.
1: 재밌겠는데. 그렇죠. 오늘따라 한마디 한마디에 좀 힘이 좀 가득 실려가지고 본인이 좀 믿는 편이실까요?
0: 그 네. 음모론자들이요. 네. 뭐 저도 네. 음모론을 믿는다기보다는 좋아해요.
1: 좋아한다. 아, 재밌어.
0: 왜냐면 네. 자기 자랑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음모론에 많이 빠져요. 아, 왜냐.
1: 왜 그렇게 되나요?
0: 예. 그, 이거는 실제 이론인데,
1: 네.
0: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 공백을 참을 수가 없대요. 이 안에 뭔가 채워져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뭐라고, 나사가 빠져있다.
1: 예.
0: 이거를 음모론으로 채워넣는다.
1: 아, 어떻게든 그 공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0: 네오로키
1: 뭔가가 그래서. 필요하다. 렙틸리언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아까 뭐, 민주당 쪽이, 뭐,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있지만,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목주름이 좀 심상치 않다라든지 또 마크 저커버그의 경직된 표정과 굳어진 표정이 좀 파충류 같다 이런 식으로
0: 그래서 저기 저 눈을 보면 특히 유명인사들
1: 네.
0: 찍힌 사진들을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어요. 파충류들이 이제 그 햇빛을 받으면 눈이 약간 고양이 눈같이 변하잖아요. 뱀 눈.
1: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렇게 찍힌 사진들이 꽤 있어요.
1: 아 맞아. 파충류들은 약간 눈꺼풀 같은 게 한번 쑥 확
0: 그렇죠, 그렇죠.
1: 변환되기도 하고 막 이러던데.
0: 그리고 유명 앵커들 아나운서들이
1: 네.
0: 갑자기 얘기하다가 안녕하세요 CBS의 뭐 이강민입니다. 예, 이강민입니다 하면서
1: 예.
0: 혀가 두 갈래가 쭉 나와서 들어가는.
1: 예. 아 그런 영상을 많이 보긴 봤는데 그거 다 합성 아니에요? 합성이잖아.
0: 합성이란 예. 주장도 있고 예. 카메라의 착시 현상이다.
1: 혀가 어떻게 갈라져?
0: 라는 얘기도 있어요. 나 알 수가 없고.
1: 카메라 착시 현상이다.
0: 그러니까 음모론자들이 그거예요. 저게 어떻게 착시 현상이냐?
1: 예.
0: 동영상 아니냐?
1: 예. 아, 이거 말씀하실 때 제 혀에서 갑자기 이걸 팍 갖다 대면 조회수 대박인데, 이거.
0: 파리 한 마리 잡아보세요.
1: 손으로도 못 잡아요. 예. 그렇군요.
0: 근데 이걸 주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1: 네.
0: 그 데이비드 아이크라고 해서 BBC 스포츠 캐스터, 이제 전 스포츠 캐스터죠.
1: 네.
0: 모든 건 다 이 양반 때문에 시작됐어요.
1: 어, 그래요?
0: 아, BBC, 원래 영국에서 축구선수 하다가, 그, 관절염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축구를 못해가지고, 이제 BBC에서 이제 마이클 잡고 스포츠 캐스팅을 하다가, 이제 그 은퇴를 했어요. 90년도 초반으로 기억나는데,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그 영매가 무슨 얘기 했냐면, 너는 세상을 구할 사람이 다, 얘기를 하면서,
1: 네네.
0: 음모론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1: 아...

0: 이제 저 양반이 필 받은 거죠.
1: 네네.
0: 최근까지도 이 양반이 뭘 주장했냐면
1: 네.
0: 코로나 백신은 저거 맞으면 다 우리가 조종된다 외계인들에게.
1: 아 지금 현역이시구나.
0: 아직 살아 있어요.
1: 현역이시구나.
0: CCTV 예. 보지 마라.
1: 예.
0: CCTV 다 누가 보고 있냐? 파충류들 보고 있다.
1: 어 그래요? 예.
0: 그리고 유대인들 알고 보면 파충류다.
1: 아.
0: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이 얘기를 최근까지 해가지고 예. 유럽의 각국에 지금 입국 금지 상태입니다.
1: 아, 아. 문제적 남자분들.
0: 네. 예.
1: 이번 디스클로저 데이 때 어떤 외계인이 등장할지도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설정이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면 79년 동안 인간 사회에 있었는데 이제 감춰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라고 그렇죠. 한다면 뭔가 되게 ET처럼 누가 봐도 외계인인 모습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평범한 모습. 친근하고
0: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 상상입니다. 약간
0: 어떻게
1: 박광일 선생님처럼 약간 되게 평범하고 친근한 모습.
0: 박광일 선생님 비슷하시네. 평범하다.
1: 그럴 수도 있다.
0: 이거네. 어,
1: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0: 자 스필버그 감독은 두 가지 형태의 외계인을 우리에게 선보였습니다.
1: 네.
0: 일단 미지의 조우 ET에서는 굉장히 친근해요.
1: 그렇죠.
0: 뭐 평범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인간의 친구.
1: 네.
0: 로 묘사했죠.
1: 네.
0: 우주 전쟁 같은 경우에는 물론 원작이 따로 있지만 네. 지구를 침공하는 침략자로 그렸어요.
1: 네.
0: 근데 약간 그 시대적 컨텍스트가 달라요. 왜냐하면 ET라든지 그 미지의 조우를 만들었을 때는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1: 아,
0: 스필버그 감독이.
1: 예, 예, 예.
0: 그래서 뭐라고 할까 어디 의지할 데가 필요한데.
1: 영화 파벨만스에도 잘 나오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죠.
0: 어디 의지를 할 존재가 필요한데.
1: 네.
0: 그러면 나는 미지의 존재인 외계인에게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뭐라고 할까 기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네. 저기 우주전쟁 같은 경우는 2005년도니까
1: 네.
0: 9.11 직후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이 지구를 멸망시킬 존재가 위에서부터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 심리를 영화에서 바탕을 했다고요.
1: 아 배경이 타이밍이 그렇군요. 네.
0: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래요. 진짜로 외계인이 있다면은
1: 네.
0: 예전에 벌써 지구를 식민화시켰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뭐 거의 100년 동안에 간만 보고 있을까?
1: 아, 만약에 있다면은 그러면 외계인은 우리한테 적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지구를 이제 침략할 정도의 가치로 보지 않는다.
0: 요번에 미국 네. 정부가 공개한 그 영상 보니까 깜짝 놀랄 네. 장면이 있더라고요.
1: 아, 그 UAP 영상이 잔뜩 나왔죠.
0: 네. 네. 미사일을 튕겨내요. 뿅! 그래서 미 공군 당국자가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미사일이 어떻게 튕겨나가냐.
1: 네.
0: 그 정도 기술력이면 벌써 야 너희들 놀아.
1: 어.
0: 너희들 이제 외계인 우리 화성의 식민지다. 했을 건데 간만 보고 100년이면 네. 뭔가 메시지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네.
1: 정말 외계인이 맞다면.
0: 우리나라에도 UFO가 나타난 적이 있어요. 76년도인가 그때.
1: 그 사진 막 할아버지 이렇게 논에서 이거 뭐.
0: 아, 그것도 있지만
1: 네.
0: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났어요.
1: 청와대? 네.
0: 자, 여러분 거짓말 같죠? 지금 검색해본 그 당시 뉴스 있어요, 기사가요.
1: 예, 예, 예.
0: 76년도에 청와대 상공에
1: 네.
0: 미확인 비행물체가 천천히 비행을 해요.
1: 네.
0: 그럼 당연히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대공포를 발사했겠죠. 빵빵빵빵빵빵빵빵.
1: 네.
0: 맞고도 그냥 가요.
1: 아, 대공포 발사했어요?
0: 대공포 발사했어요.
1: 맞고 그냥 갔다?
0: 지나갔어요.
1: 예.
0: 그거를 누가 전국에 알렸냐?
1: 네.
0: 고 지금은 MBC가 여기 상암에
1: 네.
0: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여러분 MBC가 어디 있냐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도 나이가 달라져요.
1: 그렇죠.
0: 여의도에 있다? 아직 젊은 세대예요.
1: 예예예. 아, 예, 예.
0: 여의 MBC는 정동에 있었습니다.
1: 아, 정동 MBC 시절.
0: 경향신문사 건물을.
1: 예, 예예예. 예.
0: 거기가 청와대에서 가깝잖아요. 그때 이제 별이 빛나는 밤에를 진행하고 있었던 이수만 선생님께서.
1: 예.
0: 보니까 저기 뭐. 대공포 발사하고 바로 앞에서
1: 네.
0: 뭐 UFO 같은 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1: 네.
0: 별이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이수만 SM입니다. 지금 정동 MBC 앞에 UFO 나타났다라고 라디오에서 얘기해 버린 거예요.
1: 아 그런 톤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예 어쨌든
0: 네. 어쨌든 일단
1: 깜짝 놀랐어요.
0: 당국에서는 네. 쉬쉬하려고 했는데
1: 네.
0: SM 선생님께서 얘기를 해 보셨어요.
1: 아 거기서 풀었구나.
0: 당시 기사를 보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1: 저런 일이 있었네 진짜.
0: 네? 뭐 북한에서 만약 진짜 저기 이제 그 전투기가 청와대에 왔다 대공포가 발사했다 그러면 전면전이에요 그거요.
1: 네.
0: 그래서 여러 주장을 했는데 뭐가 있냐면
1: 네.
0: 미국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1: 네.
0: 그냥 지나갔다. 첫 번째 노스웨스트 화물기가 왜 청와대 상공을 갔을 것이냐.
1: 네 그리고 노스웨스트 화물기여도 거기다가 폭격을 했으면은 문제죠.
0: 노스웨스트 예. 화물기에 왜 대공포를 발사했냐.
1: 예, 예.
0: 거기서 점점점이에요. 어쨌든 외계인이 서울상공은 나타났었다.

0: 라고 결론을 내리고.
1: 난 가능성 높다.
0: 가능성이 높다. 어, 근데 신기한 일이 있었네, 진짜. 예, 몰랐습니다, 저는.
1: 자, 그거를 마지막으로 진짜 현실적으로 보여줄 영화가 바로 디스클로저 데이다.
0: 청와대 외계인
1: 선거. 아, 그냥 보세요.
0: 모르죠, 또 뭐.
1: 아, 봐봐.
0: 예, 6월 10일을 봐보면 또 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1: 디스클로저가 말 그대로 폭로잖아요.
0: 그렇죠. 예.
1: 디스클로저 데이는 폭로의 날이에요. 예. 뭘 폭로할지 몰라요.
0: 모르죠, 진짜. 예.
1: 그러니까 지금 저 예고편들이 있거든요. 예. 예고편에는 보면 녹용이 나와요.
0: 아, 사슴이 있더라고.
1: 사슴밖에 안 나와요. 예, 예. 그 한약 홍보 영화인가?
0: 아, 궁금해요, 진짜.
1: 아니, 왜 외계인 영화에 녹용이 나오냐? 크,
0: 직접 봐야 되는
1: 계시는데. 예. 예고편도 굉장히 짧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걸 여러분들 극장에 가셔가지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어, 저는 뭐 확인하겠습니다.
1: 저도 하겠습니다.
0: 예.
1: 같이 가실까요?
0: 좋죠.
1: 좋습니다.
0: 우아존만큼 예. 열심히 해주시면.
1: 네.
0: 예. 사실 음모론 이야기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프리메이슨 또 일루미나티 이런 비밀 조직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조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일단 프리메이슨은 어떤 집단인가요?
1: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비밀 집단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비밀 집단이라는 건 없어요.
0: 그렇긴 하네요.
1: 예. 어폐예요. 그러니까 예. 못생긴 썬킴이랑 똑같아요. 어,
0: 그러네요.
1: 예. 바로 이해되시죠?
0: 예예예. 예.
1: 일단 프리메이슨 자체가 뭐냐면 예. 프리는 자유로운이고 메이슨은 석공이거든요. 뜻 자체는 자유로운 석공이란 말입니다.
0: 네.
1: 언제부터 있었냐는 의견이 분분해요. 그니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루미나티는 단체가 결성된 것이 1776년 정확하게 알려져 있거든요.
0: 아, 예.
1: 근데 프리메이슨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0: 네.
1: 일단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은 1717년, 1717년 영국 런던은 맞습니다. 프리메이슨이요.
0: 네.
1: 근데 그 이전부터 있었다라고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 이 단체가 뭐냐? 말 그대로 석공들의 단체예요.
0: 왜 석공인 거? 진짜 석공 단체예요?
1: 어. 석공이라는 건 당시에 굉장히 하이테크 기술자들이었어요.
0: 아...
1: 성당 만들고 왕궁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연봉 프리랜서들이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뭐라고 할까 지금으로 치면 하이테크 반도체를
0: 아, 반도체 만드는 분들.
1: 아이 또 삼전네. 하여간 하여간 이 반도체를 만드는 하이테크 기술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길드를 만드는 거죠. 와라 우리 한번 뭉치자.
0: 네.
1: 특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유 프리랜서였거든요.
0: 네네.
1: 말 그대로 프리메이슨들이었어요.
0: 아, 그러네요. 예.
1: 하이테크 기술자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이제 하나 둘 기술자뿐만 아니라 학자도 들어오고 뭐 종교인도 들어오고 귀족도 들어오면서 뭐라고 할까 친목 단체로 이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0: 네네.
1: 이러다가 슬슬 깬 사람들이다 보니까
0: 네.
1: 야, 우리가 언제까지 왕정 밑에 가서 왕 밑에서 왕 명령을 받고 살아야 되냐.
0: 네.
1: 우리도 사람인데 예. 인권이라는 게 있지 않냐.
0: 예.
1: 라고 하면서 이른바 계몽 사상이 그 단체 안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1: 이게 결정타였어요.
0: 어, 무슨 결정타요? 예.
1: 당시 카톨릭 교회에서 예. 뭐? 지금 종교 물러나라? 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귀족들도 아니 왕족들도 뭐? 왕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찍혀버린 거죠.
0: 어.
1: 반체제 단체로.
0: 예.
1: 그러면서 특히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 지금도 그래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프리메이슨에 들어가면 이거는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거대한 교황청 카톨릭 교회와 이제 각국의 이제 왕족들로부터 탄압을 받다 보니까
0: 네.
1: 스스로 뭐라고 할까 이 베일에 쌓인 단체로 이제 포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0: 아.
1: 이 단체가.
0: 네네네.
1: 이러면서 옆에서 이제 딱 뭐라고 할까 비슷한 유사 단체가 생긴 것이 일루미나티거든요.
0: 아 근데 가기 전에 프리메이슨이 나중에 미국 건국에도 관여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도 유럽에서 탄압을 받아서 그런 얘기가 있는 건가?
1: 프리메이슨 네. 단원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조지 워싱턴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0: 네. 벤자민 프랭클린도.
1: 벤자민 프랭클린도 그렇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리메이슨은 그렇게 비밀 단체는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프리메이슨이 각국에 지부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걸 라찌라고 해요.
0: 라찌. 어.
1: L-O-D-G-E.
0: 예, 예.
1: 라찌가 오두막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각국에 라찌들이 있거든요. 지부예요.
0: 예.
1: 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어디 있는지도 아세요?
1: 회원증 보여드릴까요?
0: 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
1: 아, 이게 그렇게 네. 비밀단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뭐라고 할까, 그,
0: 아, 공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
1: 일부 국가에 있는 그 프리메이슨 단체는 예. 지금도 웹사이트 SNS 해요.
0: 예.
1: 지식인들의 뭐라고 할까, 그 친목 단체예요, 지금도.
0: 어허.
1: 와가지고 우리 한번 독서 토론 해봅시다.
0: 예.
1: 지금도 있어요.
0: 예, 예, 예.
1: 그러니까 프리메이슨은 처음부터 끝까지 비밀 단체가
0: 비밀이 아니다.
1: 아니에요.
0: 오해네요.
1: 오해예요.
0: 예.
1: 그런데 진짜 뭐라고 할까 비밀스러운 건 일루미나티.
0: 일루미나티. 예. 일루미나티는 뭐 어떻게 생긴 건 나온 겁니까?
1: 일루미나티는 정확하게 1776년에 만들어집니다. 아담 바이스 하우호프라고 독일 그다 신성 로마 제국이죠.
0: 네.
1: 에 있던 대학 교수였거든요.
0: 네.
1: 20대 젊은 교수였어요.
0: 네.
1: 이 아담 교수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왜 왕이 백성을 통치를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 탄압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도 사람인데 특히 장자클로스의 사회 계약론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0: 예.
1: 우리도 사람이고 계약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지.
0: 예.
1: 자 이거 모여가지고 한번 독서 토론 해보자 해서 일루미나티라는 단체를 이 양반이 만들어요.
0: 네.
1: 아담 교수가.
0: 예, 예.
1: 독서 클럽이었어요.
0: 네, 독서. 뭐 계몽주의를.
1: 계몽주의요. 네. 와가지고 토론해 봅시다.
0: 네.
1: 이거 가지고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미국을 일루미나티가 건국을 했을 것이다.
0: 아, 또 미국 건국이랑도 엮이는군요. 일루미나티도.
1: 예. 1776년과 이 일루미나티가 만들어진 1776년과 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0: 아, 그래. 1776년이 좀 익숙했어, 숫자가.
1: 그리고 프리메이슨도 그렇고 일루미나티의 상징이 눈이에요.
0: 그렇죠. 그 눈.
1: 눈.
0: 예, 예.
1: 저 눈.
0: 너무 좀... 신비하고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 음모론들, 특히 외계인 관련 음모론들을 살펴봤는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음모론들이 정말 수백 년 넘게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왔다는 그 사실 아닐까 싶습니다. 6월 10일에 개봉하는 디스클로저 데이도 이 지구에 우리만 존재할까? 아니면 다른 존재도 있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 몰랐을까? 우리에게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SF 장르 선구자이자 외계인 덕후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는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풀어냈을까요?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지난주에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미국 정부의 최근 UAP, UFO 자료 공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바 있고요. 또 전에 신지혜 아나운서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잡지사 너튜브 찾아오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사전 지식을 좀 쌓아두시고 이번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을 보러 가셔도 좋겠지요. 잡지사 2026년 6월 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겨울에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0: 딸을 낳으면 차라리 죽도록 엎어버린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다시 태어나도 해녀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삼촌은 다음 생에 미용실을 하면서 살고 싶다. 부럽지 않아서 버틴 게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버텼던 사람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버텨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딥다이브 코리아 송재호 해녀의 모험을 제작한 CP 이선우입니다. 촬영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제주도 바다 아름답죠. 그 바다에서 이제 송재호 배우가 훈련을 마치고 올라왔는데 이제 평소에 저한테 이렇게 부릅니다. 형,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형, 해녀분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 현장에 계시던 해녀 삼촌들이 한참 웃으셨습니다. 그러다 한 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시크하게. 우리도 사람이다. 먹고 살려면 할 수 없는 거다. 사실 그날 송재호 배우는 저체온증 직전 상태였습니다. 이 배 한 구석에 고개도 못 들 정도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송재호 배우의 체온을 뺏어갔고 몇 번 잠수하지도 않았는데 손끝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물속에서는 위아래 방향조차 헷갈리고 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고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지금 저처럼 말이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말도 잊지 못했습니다. 정말 스태프들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때서 저희 모두 실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방송용이 아니라 자연에 대항해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순간이구나. 우리는 흔히 해녀를 보면 강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녀들의 강인함은 정말 타고난 걸까? 딥다이브 코리아는 영국 BBC가 한국과 처음으로 만드는 국제공동 제작 프로그램이었습니다. BBC 측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를 원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막막했습니다. K-POP, K-푸드, K-드라마, 세계적으로 익숙한 한국의 이미지들은 이미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정말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끝에서 해녀를 떠올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방송에서는 익숙하고 진부하게 느낄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은 BBC 제작진에게는 처음 해녀를 설명했을 때 반응이 달랐습니다. 산소통 없이 바다에 들어가 평생 물질을 하며 살아온 여성 공동체라는 말을 듣자마자 반응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이뤄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은 이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것이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낯선 이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때 확신했습니다. 해녀는 단순한 제주만의 문화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지나온 시간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라는 걸요. 어느 날 우연히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해녀분들을 봤습니다. 작은 체구에 물질 도구를 들고 젖은옷 그대로 웃으면서 걸어오시는데 그 얼굴에는 버텨온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강해 보였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사이 오가는 대화는 아주 짧고 단출했는데 그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카메라에 담고 싶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성의 강인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궁금했던 것은 사람이 환경 속에서 이렇게까지 단단해질 수 있는가였습니다. 해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여성들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혹시 머구리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잠수복을 입고 그다음에 숨구멍이 있는 호수를 연결한 장비를 차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거나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조선시대에도 남성 잠수부 포작인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깊은 바다에서 전복과 해산물을 채취했고 그렇게 채취한 것들은 대부분 곡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런데 곡물의 양은 점점 늘어났죠. 거기에 관리될 부정부패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할당량들이 내려왔습니다. 결국 많은 포작인들은 견디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었고 어떤 사람은 제주를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는데 나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주 밖으로 나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것을 제한시켜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붙잡아둔다고 해서 바다가 덜 위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남성 잠수부는 줄어들었고 그렇게 부족해진 노동력을 여성들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해녀의 역사는 자발적 선택의 역사라기보다 강제로 떠맡겨진 생존의 역사에 더 가깝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고 밭을 일구고 동시에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제주도 참 돌이 많잖아요. 돌이 많아서 농사하기 참 힘듭니다. 그리고 바람도 많잖아요. 바람은 너무 거세서 삶 자체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 더 큰 수입을 위해서 먼 바다로 나갑니다. 몇 달씩 들어오지도 못하기도 하고 폭풍이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습니다. 남편이 돌아오지 못하면 여성은 자연스럽게 가족의 가장이 되는 겁니다. 그 선택에는 준비도 여유도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제주 목사로 부임한 관리들이 한결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듯한 바다에 얇은 이 옷만 입고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충격으로 전복을 끊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오랫동안 여자가 집안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바닷가에 나왔는데 촬영장 한 편을 보니까 보행기를 밀고, 보행기 아시죠? 보행기를 밀고 천천히 걸어오는 해녀 삼촌 한 분을 보게 됐습니다. 허리가 엄청나게 굽어 있었고 걸음도 정말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저분이 정말 물질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간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젊은 스태프들보다 훨씬 빠르게 방향을 바꾸고 파도를 읽고 숨을 조절하면서 움직이셨습니다. 당시 해녀분들이 조업 이렇게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동력이 있는 배를 움직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큰 보트 있잖아요. 동력이 없는. 그 보트를 저희가 노를 저어가지고 해녀분들 옆에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젊은이들이 젓는 이 보트는 점점 파도에 밀려서 그런데 해녀 삼촌은 바다와 한몸이 돼서 정말 너무나 자유스럽게 바다를 누비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떠내려가는 보트에서 한참을 그 해녀 삼촌을 바라보는데 그들의 몸에는 세월의 흔적은 있지만 바다는 아직도 그들 몸속에 살아있었습니다. 이 물질이란 것은 욕심을 부리거나 단 한 번에 방심하는 순간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해녀들이 물 밖으로 올라오면서 내쉬는 숨, 해녀분들은 항상 말씀하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그 숨만큼은 남기라고. 해녀분들이 물 위로 올라오면 휘파람 부듯이 하는 숨비소리라고 하는 그 숨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소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과 사의 경계라고 표현합니다. 그 자그마한 숨을 남기지 못한다면 바다에서 못 나올 것이고 그 숨을 남긴다고 하면 물 밖으로 나와서 마지막 숨을 내쉴 수 있는 것이죠. 저희는 그 촬영을 계속할수록 그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해녀들에게 바다는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삶과 죽음의 경계에 들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해녀라는 공동체는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전 서로의 장비를 확인하고 한 사람이 늦게 올라오면 끝까지 주변을 돌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함께 물질을 멈추고 경험 많은 상군 해녀가 초보 해녀들을 살폈습니다. 보통 해녀는 그 잠수를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상군, 중군, 하군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해녀를 똥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을 대상군이라고 합니다. 대상군의 말을 따라야 되고 대상군의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똥군은 상군들의 코치를 받아야겠죠. 어떻게 보면 바다에서는 혼자 살아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집단 문화가 생겼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종종 경쟁을 강조합니다. 누가 더 빠른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해녀 공동체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강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의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촬영 중에 한 삼촌께 물어봤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해녀를 하시겠습니까? 그 삼촌은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다. 다시 태어나면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 또 다른 삼촌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삼촌은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미용실을 하면서 살고 싶다. 손님들 머리 해주고 저녁되면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정말 미용이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자기 꿈을 버리고 해녀가 되셨던 거죠. 우리는 해녀를 보며 대단하다고 강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원에서 선택한 삶이라기보다 버텨야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삶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주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해녀 미녀 중에 딸을 낳으면 차라리 죽도록 엎어버린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말들을 처음 들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딸 역시 자신처럼 평생 위험한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있던 어머니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해녀의 삶은 고되고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해온 강인함이 정작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원하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저희는 처음 실감했습니다. 저희가 해외 프로모션을 다니면서 송지호 배우와 대만에서 상영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뛰어다니는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인기가 상당하더라고요. 상영회가 끝나고 나서 관객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장면이 바로 그 대목이었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 그 한마디.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관객은 자신의 어머니가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한 번도 선택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해녀를 굉장히 강한 여성들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 처음으로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느껴졌다. 어떻게 보면 나라가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사람들은 모두 알아본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삶을 버텨낸 사람들의 얼굴을 그 순간 해녀 이야기는 더 이상 제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해왔습니다. 남자는 원래 강하고 여자는 원래 약하다. 그래서 남동생 있으면 넌 누나를 지켜야 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빠가 있으면 넌 여동생을 지켜야 돼. 하지만 해녀는 그 반대를 증명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해녀는 여성도 강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건 성별이 아니라 삶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강인함을 보며 그 사람을 원래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해서 누군가는 포기할 수 없어서 또 누군가는 자신 말고는 버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해지는 겁니다. 해녀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주변에도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채 그렇게 버티고 있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자신일 수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끝난 지금도 송지호 배우는 보상이나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해녀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왜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직접 들어가기 보기 전에는 몰랐다. 저분들이 왜 저렇게 서로를 챙기고 그렇게 단단한지. 근데 알고 나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 결국 사람은 누군가를 이해한 만큼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송지호 배우를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새로운 부서로 옮기며 낯선 환경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제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제주 바다에서 만났던 해녀 삼촌들을 떠올립니다. 부럽지 않아서 버틴 게 아니라 살아야 했기 때문에 버텼던 사람들.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버텨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날 바다에서 올라온 송지호 배우가 했던 말, 강해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고.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위로가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강함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버티고 있다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강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단숨에 달려온 것 같은 올해 다섯 달을 뒤로 하고 6월 11일 북중미 월드컵의 개막을 바라보는 마음엔 지난 주말 오랜만에 터진 손흥민 선수의 국가대표 평가전 A매치 친선 경기 트리니다 토바고와의 경기에서 두 골이 눈을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곳을 봐도 열려있는 자연, 최소한 미국 북동부에 우리는 풍부한 초여름의 태양을 흔비 걱정 없이 누릴 것 같은 이번 주 날씨 예보를 봅니다. 뉴욕보다 조금 남쪽인 버지니아 페어팩스를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엔 오후 여름에 잠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축구가 시작되고 그 열기로 계절을 익게 만들 때 개막일 사흘 뒤 미국은 National Flag Day, 국회의 날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0세가 되는 birthday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백악관 사우스 론 잔디밭엔, 그러니까 백악관 내부에 약 4,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구조물 The Claw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약 4,300명만 초대를 받아 입장을 하게 되는 이 birthday party. 그런데 UFC라는 특별한 행사가 여기서 펼쳐진다는 걸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악관 바로 앞에 공공광장의 The Ellipse에서는 대통령, 그러니까 공원의 남쪽 구역이죠. 거대한 초대형 스크린 대형 중계 전광판들이 설치될 예정이다. 여기서 무려 8만 5천 명 규모의 대규모 일반 관중들이 워치 파티를 같이 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어느 곳을 바라봐야 할까? 너무나 소식도 많고 또 볼 곳, 갈 곳들이 많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잠시 어쩌랍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월요일인데 뭐 백악관까지 우리가 갈 그렇게 보통 우리는 갈 이유가 없지만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거의 9만 명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의 birthday인 6월 14일 그리고 그 전날부터 축하 콘서트로 모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UFC 여기 참가하는 선수들의 이 몸무게를 또 다는 개체량 행사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대회 당일에는 8만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무료 등록을 하면 티켓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래서 대형 화면이 거기에 이렇게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뭐 시큐리티 대통령의 안전뿐 아니라 그 지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옥타곤 모양으로 경기장이 설치가 되고 백악관 담장 바로 바깥 광장 공원에 이렇게 많은 인파까지 하면 9만 명 정도가 모여들게 되는 엄청난 birthday party다.

백악관에 그동안 전례 없던 대통령의 birthday party,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대단한 셀러브레이션을 한번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의 행사의 또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난 4월에 이 맨하튼 상공에 뭔가 이렇게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륙하고 착륙을 하는 비행기형이라고 하나요? 이 에어 택시가 한번 선을 보였다라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존 F. 케네디 공항을 출발해서 맨하튼 중심부까지 10번에 날아낸 이 에어 택시는 미래의 지상에서의 택시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 그렇게 하자 해서 전기 항공기라고 해야 되나요? Electric Aircraft. 한번 살짝 보여지고 그리고는 그 뒤로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즈에서 자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네요. 이 비행기가 조비 에이비에이션이 제작한 그런 전기 수직 이착륙의 특징, 그러니까 헬리콥터 비행기 특징을 결합한 형태의 에어 택시의 미래 모델을 제시한 그런 시험 비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헬리콥터를 대체할 만한 미래 교통수단이 이렇게 상업화되기는 아직까지는 먼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특히 2기에 들어서 중국에 절대로 뒤쳐져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작년부터 주와 이 시티 기업이 협력해서 전기 항공기를 도입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26개 주에서 8개 프로젝트가 지금 3월에 선정이 돼서 뉴욕에서의 이 조종사 단독 시범 비행이 에어택시의 모델로 소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중국에 질 수 없다. 근데 앞으로 뭐 그 비용이라든가 배터리의 문제 또 인프라스트럭처 해결해야 될 많은 과제들이 있지만 제작 비용 때문에 초기에는 헬리콥터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에어택시가 훨씬 더 비쌀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택시 오늘 아침에 막히는 차 속에서 뭔가 나름 상상을 해보는 건 기분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하면 뭐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혹은 또 유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지난 몇 달 동안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관심도 거의 지쳐서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24시간 사이 주말에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은 그런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이 지난주에 이란에 대해서 남부 이란에 이 방어를 위해서 기뢰를 설치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또 드론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했다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지금 현재 휴전 상태를 위협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란도 또 뭔가 공격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복잡해지지 않을까. 미국 측에서는 일요일 밤에 그러니까 주말 동안 이란 남부에 그 이란 레이더 또 지휘 시설을 공격했다라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에 시작된 미국과 이란 전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미국과 같이 들어가서 이란을 공격한 이 전쟁의 끝을 향한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도는 좀 낮지만 군사 행동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그래도 가장 강력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됐는가? 지금 드론 때문에 상당히 미국 측에서는 이게 만만히 볼 수 있는 드론이 아니고 미국의 그 패트리엇 미사일로 드론 하나를 막는 400만 달러 무기를 사용을 했어야 하는 그런 전쟁 초기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듣고 있어서 이런 공격을 주고받은 이 결과 한 시간도 되지 않아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 남부의 통신 시설을 지금 미국이 공격했다라고 해서 여기 이 공격이 시작된 군사 기지를 가서 공격했다라고 그렇게 또 이란의 국영 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미군 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쿠웨이트, 이 쿠웨이트는 우리 미국이 잠들고 있는 오늘 새벽 이른 시각에 이란이 쿠웨이트를 향해서 새로운 공격을 시도했다라고 비난을 했지만 실제로 이게 미군 기지가 표적이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새 지도자, 그렇지만 현재 숨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 종전,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최종 합의 임박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했던 5월 말에 이 합의 문서를 양국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서명할 수 있도록 일단 전달이 됐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하메네이 새 지도자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그리고 답을 했는지조차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2시간 동안 고위 참모진과 회의를 갖기 바로 전에 이 합의에 대한 final determination, 결정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은 했지만 여기 이 모인 그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따로 말한 것은 없습니다. 전쟁 상황 소식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얼마 전이었죠? 한 달 전이었나요? 미군이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호위를 해서 묶여있는 선박들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사우디아라비아에 엄청난 반발을 샀죠. 그래서 조용히 그게 24시간 만에 없었던 걸로 된 것 같은데 지난 3주 동안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조용히 가이드를 해서 선박들을 페르시아만 안으로 들어가고 나가게 했다. 이런 소식이 또 지금 나와 있습니다. 3주 동안 어떻게 이걸 하면서도 이렇게 소식이 없었나? 이게 이제서야 나온 것은 그만큼 조용히 이걸 했다라는 그 미국 정보 관계자들이 지금 말한 것에 의하면 수십 척, 최소한 70척의 commercial ships니까 상업 선박들이 미국의 안내를 받아서 페르시아만을 드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배들이 이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 트랜스펀더라는 걸 끄고 암흑 항해를 했다. 어둠 속에 항해를 했다. 이게 어두워서 밤에 항해를 했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게 식별되지 않도록 발각되지 않도록
이란의 승인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그래서 오만 쪽으로 이렇게 가까이 드나들었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히 놀랍습니다. 70여 척이면 그만큼 지금 여기 묶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훨씬 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그래도 미군이 가이드를 한다라고 하니까 많은 선주들 중에 또 일부가 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항해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거기서 나온 것 같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의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통행료를 문다는 것도 엄청난 부담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전쟁 전까지는 전 세계 이 배들이 드나들면서 하루에 120척 정도는 평균적으로 페르시아만에 또 들어가고 나가고 했었는데 이란이 작전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또 미국이 들어가서 이란으로부터 수출되는 이 석유를 금지하는 뭐 이런 봉쇄를 하면서 여기에 많은 배들이 지금 그대로 머물고 있었는데 아무튼 70척이 움직였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란에서도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게 발표가 되고 알려졌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 기름값이 또 올라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좀 저강도라고는 하지만 교전을 다시 했다라는 그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여전히 지속이 가능한 평화, peace agreement를 위한 협상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stock market은 뭐 East Asia, 동아시아, 지금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 열기가

0: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4: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펠리시스 파크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8: 6월 진주의 탄생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9: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 상담을 진행합니다.
8: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9: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8: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9: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3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 특별상담을 만나보세요.
10: 6월 첫날 K-Radio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쟁 소식을 우리가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어제가 오늘 같고 혹은 일주일 전이 오늘 같은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사 공부를 한다 참치고 지금 이번 전쟁을 마치는데 끝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그 강경파의 영향력입니다. 이런 때 이스라엘 군이 어제 남부 레바논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보포르 캐슬, 보포르 성이 자리한 고지대를 장악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도 이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보포르 성은 성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고지대에 캐슬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모르지만 그냥 보기엔 요새 같은데 물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높은 곳에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 국기가 휘달리고 있다. 이스라엘 국기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진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이 보포르 점령이 1980년대, 90년대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점령했던 그때 그리고 나서 이 헤즈볼라가 강력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2000년에 깃발을 내리고 이스라엘군이 여기서 철수를 했는데 지금 다시 25년, 26년 지나고 나서 헤즈볼라가 여전히 게릴라전을 벌이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 레바논 남부의 장기적인 뭐라고 할까요? 이 안전지대를 지금 재구축할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forecast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이곳에 제2의 이번 전쟁의 전선이 형성돼서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 그리고 레바논 아주 깊이 들어가서 점점 북상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서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 미국이 함께 들어간 전쟁에 지금 이어지는 이 상황은 휴전은 사실상 붕괴된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더 통제를 확대할 것으로 레바논에 대해 군사 작전에 확대할 그런 의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에 대해서 이건 전문가들이 실제 중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외교적인 방법 없이는 해결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싸움을 주고받으면 어떻게 이쪽에서 이 레바논과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대표되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이 날 수가 있겠는가? 이렇죠. 지금 현재 남부 레바논의 피해 상황은 엄청납니다. 100만 명 정도가 레바논 사람들이 대피하고 피난길에 나서서 뭐 어디로 피난을 해야 할지 북쪽으로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1982년에 이 보포르라는 이 높은 고지대의 점령이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기가 기항 쐈는데 지금 다시 펄럭이고 있다.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워싱턴 DC를 완전히 바꿔놓고자 마가 무브먼트의 힘을 받아서 물론 그동안에 워크라는 WOKE 이런 사상이 미국의 대학 캠퍼스들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위하는 대학생들 또 대학 당국에 이 기금을 홀드하거나 아니면 캔슬하는 그런 강력한 방법으로 작년 한 해를 또 대학가를 들끓게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센터 워싱턴 DC의 문화에 이 중심을 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자신이 원하는 인물들로 이 보드 멤버들을 구성을 해서 이름 자체가 John F. Kennedy 이 센터인데 그 앞에 Donald J. Trump라는 이름을 덧붙였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연방 판사가 이 John F. Kennedy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공연 예술 센터가 건물 외벽 또 모든 공식 브랜드에 지금 다시 넣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제거하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연방 하원 의원이 제기한 이 소송에서 지금 연방 판사가 일단은 이걸 제거하라고 했고 2주의 기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250주년 건국 미국 건국 기념으로 올여름부터 이게 2년간 전면 이 케네디 센터를 폐쇄해서 레노베이션을 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건물의 그 역사적인 가치와 그 의미를 보존해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이 후대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또 자신의 그 레거시를 퇴임 후에까지 남기기 위해서 여기 또 어떤 식으로 변화시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든 이 레노베이션 계획도 일시적인 중단 이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크리스토퍼 쿠퍼라는 이름의 워싱턴 연방 판사가 이 센터 명칭 자체에 도널드 제이 트럼프를 덧붙인 것은 케네디 센터가 1964년에 연방의회가 제정한 법률 이걸 위반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 암살 이후 그러니까 2개월 후에 연방의회에서 제정된 이 법으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는 공간으로 존 F. 케네디 이 센터가 명확히 그걸 규정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쿠퍼 연방판사가 94쪽의 분량의 판결문을 내면서 의회가 연방의회가 케네디 센터 이름을 줬고 이걸 변경할 수 있는 기관도 오직 연방의회뿐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2주 안에 제거하라.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즉각 아주 분노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케네디 센터 운영 뭐 이런 거 관심 안 갖겠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연방정부의 돈을 들여서 이 아주 멋지게 고쳐놓겠다라고 했는데 이 센터 향방을 내가 결정할 수 없다면 뭐 hopeless journey 이거 희망도 없는 걸 계속할 이유가 없다. 내 이름이 거기 들어가야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뜻이겠죠. 이 쿠퍼 판사는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급진 좌파다. Radical left다. 그래서 나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그런 케네디 센터로 바꾸는 것을 그걸 원하지 않고 센터가 die, 죽는 걸 원한다. 이렇게까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월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 들어있는 달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생일 파티를 너무 지나치게 해서 뭐 거의 birthday가 아니라 birth month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뉴스에 많습니다. 중요한 소식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올여름에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해서 열릴 예정으로 있었던 콘서트 시리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서 이걸 취소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초대된 그리고 처음에는 오겠다 공연하겠다라고 했던 많은 뮤지션들이 잇따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바꾸고 이거 출연 결정을 철회한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소셜미디어에 그거 아예 다 캔슬해버려라 비싼 출연료 주면서 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지루한 음악을 하는 가수들 이거 대신에 거대한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마가 집회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6월 말부터 16일 동안 그러니까 독립기념일을 포함한 이 어마어마한 250주년 기념 콘서트 시리즈인데 Freedom 250라는 그런 지금 이름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이것을 구성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여기에 당초 참가하겠다고 했던 아티스트들이 출연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처음에는 뭐 내가 나서면 되지. 뭐 엘비스 프레슬리 엘비스가 이거 뭐 기타 들고 나간 것보다 내가 훨씬 더 많은 관중을 모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며 했고 이 3녀 아티스트들은 안 와도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상당히 이게 혼선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The Commodores도 안 나온다고 했고, Martina McBride, 우리가, In My Daughter's Eyes, 내 딸의 눈에는 내가 정말 히어로다라는 그 아빠의 마음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그 노래 부른 Martina McBride도 안 오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겠다라고 래퍼 Vanilla Ice는 모두가 함께 즐기게 될 파티인데 안 갈 이유가 없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나는 이거 정치적인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믿고 그래서 나는 투표도 안 한다라고 Vanilla Ice라는 래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편에서는 이란과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 압박에 금방 이란을 초토화시키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잘 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월드컵 축구와 함께 미국 건국 250주년 이 기념 행사를 자신의 이름을 크게 넣어서 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생각만큼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어진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라디오를 주로 운전할 때 많이 듣는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차 안에서만 듣는 라디오가 아닙니다. K라디오 앱에서 K라디오 홈페이지에서 또 유튜브 라이브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는 K라디오입니다. 지금 바로 새롭게 단장한 K라디오 웹사이트에 오십시오. www.kradio.us 여기 오셔서 뉴스도 보시고 방송도 들으시고 우리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전 세계 소식도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kradio.us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은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입니다. 맨해튼 47가 가시면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킴스버섯 한글 간판 보입니다. 제트형 골드바, 또 실버바,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버섯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는 리서치 경시대의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The Next E 에스터화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가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에게 꼭 연결됩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터화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렌터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지는 곳. 뉴욕 주, 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이 가득한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 덤에 더해서 즐기십시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누리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제니의 뭉치 4주년 감사 세일에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반려동물 친구들과 편안하게 하시는 공간 만들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전합니다.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 다 모여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 여름을 준비하면서 네, 쿨링 매트부터 또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 대비한 건강 영양제 여름 패션, 질 좋은 사료, 간식, 침묵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의 뭉치에서 만나세요.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조자주의 한인 최다 거주 지역 중에 하나인 둘루스와 수완이 지역을 포함해서 주하원 99선거구. 올해 주하원의원 선거에 다시 한번 한인 후보 미셸 강 후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11월에 본선거에 진출해 있고 2년 전 선거에서는 본선거에서 621표, 621표 차로 정말 아쉽게 졌는데 이번에 그 세력과 함께 주의회 입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인동포사회 심장부인 99선거구 강경 이민정책과 또 최근 한국 대기업 미국 투자 관련한 여러 지역경제 어려운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고 있는 조지아주의 주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미셸 강 후보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1: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5월 15일이었나요? 제가 이렇게 아직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70%가 넘으면서 이 주요 언론이 프로젝티드 위너로 99 조지아주 주하원 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의 승자로 미셸 강 후보를 올렸을 때 저도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때 재도전하는 이 지역, 지금 99선거구 이 의미라고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1: 조지아에서 지역구를 이제 뒤집는다고 하잖아요. 우리 플립이라고 하는데
0: 네.
1: 그 플립하기 위한 가장 근접한 선거를 치른 사람이에요.
0: 네.
1: 그래서 그 제 선거를 멈춘 적이 없었고 작년에도 선거운동을 계속해왔고요.
0: 네.
1: 우리 사실은 3년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임무를 완성하기 위한 그리고 이거는 사실 그 제 하원 의원은 레프레젠터티브라고 하잖아요.
0: 네.
1: 그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0: 네.
1: 그 지역의 지역 구성원이 사실은 굉장히 그 다인종입니다.
0: 네.
1: 다인종이고 또 말씀해 주셨지만 조지아에서 기네타운이가 전국에서도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다양성이 있는 그런 카운티인데
0: 네.
1: 그 중에서도 수완이가 다양성이 가장 높은 카운티라서 그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살지만 그 외 아시안 또 흑인, 백인, 또 히스패닉 분들이 다 같이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곳이라서 그 다양성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저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0: 네.
1: 지금 그 목소리를 다 포용하고 또 공평하게 그 정부의 정책 같은 것들이 다 해결을 네. 두루두루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강력히 저뿐만이 아니라
0: 네.
1: 지역사회 다 믿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0: 네, 99선거구 주하원 여기 조지아주에 지금 이름을 듣고 있는 수완이라든가 둘러스 이 지역에 뉴욕에 사시는 분들도 뭐 한 명 정도의 지인은 반드시 갖고 계시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1: 네.
0: 우리에게는 아주 익숙한 아틀란타 메트로 북동부 지역을 지금 포괄하는 99선거구인데 뭐 학군도 좋고 대형 한인마트도 있고 한국의 은행 지점들 뭐 이렇게 한인식당도 많고 그런 지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 수원이 지역이 워낙 그 전국적인 그 하이라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집중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타 지역에 있는 은행들도 지금 진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네.
1: 네. 여기가 뭐 한인 마켓뿐만이 아니라 또 그 여기 미국 전체 마켓도 지금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여기 XCC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수완이
0: 네.
1: 지역에.
0: 네.
1: 85번이라고 해서 관통하는 그런 그 인터스테이트 로드가 있거든요.
0: 인터스테이트
1: 네. 하이웨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엑시 넘버 하나가 또 개통이 돼서
0: 네.
1: 이 수완이 지역구가 더 많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또 집값이나 아니면은 그 상권 자체가 더 늘어나려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전국적인 은행들이 제일 그걸 제일 먼저 알아채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시장 조사를 네.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0: 네. 네.
1: 이쪽 지역에 또 은행들도 많이 오픈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역이고요. 아까
0: 네.
1: 소개해 주신 대로 수완이가 사실은 요즘 한국 분들이 그 살기를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0: 네.
1: 또 타지에서 요즘 많이 이사로 오세요.
0: 네.
1: 네, 타지에서 많이 이사로 오시는데 수완이 지역이 또 학군도 좋고 또 날씨도 좋고 또 상대적으로 집값이 아직도 싸기 때문에 네. 이쪽 지역을 많이 선호하신 것 같아요.
0: 네. 조자주 주하원, 조자주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이번 임기로 끝이 나는 거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요. 조자주 주지사를 비롯해서 공화당의 그 전통적인 그런 주 다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하면서 이제 본 선거에서 이걸 플립 뒤집어서 현재 공화당 소속의 이 주하원 의원을 이기겠다라는 그리고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지금 미셸 강 후보인데 그렇게 본다면 이 민주당 공화당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한인으로서 지금 현재 조지아주 주하원에 진출해 있는 의원들이 듣고 싶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지금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스탠버 의원이라고 하고요.
0: 네.
1: 민주당의 원내총무입니다. 그래서 네. 2016년에 처음 당선이 돼서 네. 오선 의원이신 분이 민주당 의원이 한 분 계시고
0: 네.
1: 그다음에 홍수정 의원이라고 해서 2022년에 당선이 돼서 지금 이선 의원인 의원이 공화당 의원이 한 분 계시고 그래서 저까지 당선이 되면 이제 3명의 한인 의원으로 되고요. 근데 저희가 우리 한인 사회가 또 우리 한국 커뮤니티 그다음에 한국 기업들이 이 조지아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0: 네.
1: 그리고 저 한인분들이 또 한인분들이 1970년대, 80년대에 이민 오셔서
0: 네.
1: 지역사회 경제를 일으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0: 네.
1: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세탁소, 뭐 그로서리, 브이서플라이 그런 것들을 많이 운영을 하셔서 또
0: 네.
1: 지역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데 많이 기여를 하셨고 또 그 보람으로 인해서 또 부를 일구셨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여를 많이 하시고 또 지금 한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는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서 조지아의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0: 네.
1: 경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러다 한국 기업들이 그 경제적인 기여를 많이 하는 데 반해서
0: 네.
1: 정치적으로 그 밸런스를 맞추고 있느냐 그거는 참 의문인 것 같아요.
0: 네.
1: 네, 인구수도 대변인이라고 하는 것은 representative 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0: 네.
1: 인구와 좀 비율이 맞춰 맞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쪽 한인 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 지금 15만 명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0: 15만 명.
1: 그거에 비해서
0: 네.
1: 네네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직에 두 명만 있다는 것은
0: 네.
1: 비율이 좀 disproportion이라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잘 맞지 않고
0: 네.
1: 잘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14년 출마해서 좋은 선거 결과를 한인 여러분들한테
0: 네.
1: 보여줘서 자신감을 많이 넣어드렸고요.
0: 네.
1: 제가 이번에 당선이 돼서 또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0: 네.
1: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한일 1세입니다.
0: 네.
1: 제가 20대 중반에 미국의 이민 조지아로 직접 이민을 와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0: 네.
1: 이게 한일 1세 여성도 주 하원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면은
0: 네.
1: 다른 모든 분들에게 또 이민자 1세들에게 이민자들에게 또 어떤 그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를 보고 또 우리 한인들 또
0: 네.
1: 다른 이민자들이 그 이런 선출직이죠. 선출직.
0: 네.
1: 일렉티드 오피셜이라고 하잖아요.
0: 네.
1: 선출직에 출마하고 또 공직에 출마하고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현재 조지아주 애틀랜타 그 외곽에 외곽이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그 얼마나 많은 한인들과 상업과 이 거주지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 진짜 심장부인 특히 한인 이민에 있어서는 이 지역 99 선거구 주하원 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미셸 강 후보로부터 지금 듣고 있는 이 지역인데 조지아주에 약 15만 명 정도의 한인들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고 계속 또 한국에서 그리고 타주에서 유입되는 한인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두 명의 주 하원에서 샌박 민주당 소속의 주하원 의원 그리고 홍수정 공화당 소속의 하원 의원만 있는 것은 부족하다. 그리고 지난 선거에서 이게 621표라고 하니까 이게 1%도 안 되는 아주 아주 아슬아슬한 차이로 그때 당선이 안 됐는데 이번에 정말 기대를 하게 합니다. 미셸 강 후보님.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조지아주를 거듭 다시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외국 한국에서 미국에 이 현재 투자하려고 들어온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이런 우리가 참 가슴 아픈 그 경험도 있었고요. 아이스의 강경 단속에 대해서 이런 강경한 이민 정책이 실제로 현지에서 우리 한인들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 여러 인종에 영향을 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지아에서 실제 느끼는 건 어떤가요?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9월 3일이었어요.
0: 네.
1: 그 아이스가 현대 LG 엔솔 합작 배럴이 공장을 네. 급습을 해서 450여 명의 사람들을 이제 체포해 갔고,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한국에서 오신 전문 기술 인력이었잖아요.
0: 네.
1: 근데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가 됐던 게 어떻게 한국하고 미국은 그래도 동맹국이고 네. 서로 우리 아주 긴밀한 그 릴레이션십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0: 네.
1: 그 한국에서 오신 그런 전문 기술 인력들을 이렇게 쇠사슬로 가슴을 묶고 손을 묶고 집다이로 뭐 손을 묶고 그다음에 쇠사슬로 또 발목을 묶고 이렇게 해서 그 데리고 갔거든요.
0: 네.
1: 근데 그 비디오가 사실은 IS의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졌었어요.
0: 네. 맞습니다.
1: 그냥 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뭐 이렇게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0: 네. 그래서
1: 당시 그런 것들이 다 뺏겼기 때문에
0: 네.
1: 비디오로 찍었었지만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공식적인 IS의 웹사이트에 올렸던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으로 받아졌어요.
0: 실제로 네, 뭐 한인들뿐 아니라 이렇게 강경한 이민 정책이 있다 보니까 그 여파로 많은 비즈니스에도 지금 영향이 가고 있다라는 걸 그 대규모의 공장 건립을 위해서 조지아주의 사바나 쪽으로 진출해 있던 또 그 주변에 여러 부대 시설 뭐 식당부터 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타격을 많이 입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지아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도 한인들이 많이 더 많이 들어가 살고 싶어 하시는 그런 곳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조지아주의 변화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신다면 미셸 강 후보께서는 우리 뉴욕과 약간의 북쪽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1: 그 뉴욕은 사실은 굉장히 그 역사가 오래된 한인 커뮤니티가 있고
0: 네.
1: 이민 역사도 좀 길잖아요. 근데
0: 네.
1: 그 조지아는 사실 지금 한 20년 전부터
0: 네.
1: 조지아가 이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1992년에 조지아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0: 네.
1: 조지아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은 조지아가 어디냐고 물어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내가 플로리다 바로 위에 있는 주다 그런 스테이시다
0: 네.
1: 그러면 그래
0: 네.
1: 그렇구나 그러고
0: 네.
1: 그때 당시에는 뭐 에머리 그 학교
0: 산학교
1: 했었지만 조지아 택도 사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0: 네.
1: 그리고 나서 그 조지아 택에 그 유학생들도 많이 오시고 또
0: 네.
1: 그 UGA University of Georgia
0: 네.
1: 여기 GSU라고 해서 Georgia State University 이렇게 해서 그 주요 대학들에 또 공부하러
0: 네.
1: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또 한국에 가셔서 학교도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0: 네.
1: 지금 그 학교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요즘 검색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요.
0: 네.
1: 그 한국 분들이 미국에 이민 오는 것을 생각하셨을 때 아 조지아가 좋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셔서
0: 진짜 네.
1: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네.
1: 날씨가 너무 좋아요.
0: 날씨가
1: 여기는 사계절이
0: 네.
1: 있고 그다음에 겨울이 춥지가 않아요.
0: 네.
1: 눈이 뭐 1년에 한 번씩 오는데 눈이 오면은 이제 그날은 학교가 다 스탑입니다. 여기는 뭐 대설지하고
0: 네, 기억납니다. 또 뭐 몇 인치 한 3인치 정도 눈이 왔는데 아틀란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됐던
1: 네,
0: 몇 년 전. 네, 항상
1: 네.
0: 이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남쪽의 사바나까지 조지아주는 우리 북쪽의 뉴욕과 그 일대 또 조금 아래쪽에 계신 분들께는 우리의 한인 동포들이 많이 사시는 또 하나의 고향 같은 미국의 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조지아주의 99선거구 둘로스와 대표적으로 수완이 한인들 많이 살고 계시는 한인 동포사의 심장부를 대표해서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민주당 예비선거에 승자가 되시고 71.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다고 들었는데 이 지역을 민주당 쪽에서는 뒤집자 블루로 뒤집자 하는 목표, 그리고 또 미셸 강 후보께서는 1992년에 이민 와서 사시는 그 땅에 네, 뭔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네, 조지아 주 하원 99선거구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셸 강 후보님.
1: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0: 네, 고맙습니다.

6월의 첫날 세상에 벗어나 챔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5월의 꽃들이 마지막 하는 5월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뽐내는 뉴욕 맨하튼의 가장 높은 지대에 위치한 포트 트라이언 파크에서 허슨강 건너 뉴저지 포트리 언덕 너머로 지는 석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뒷모습, 석양만큼이나 아름다웠던 걸 기억합니다. 6월 세상에 모든 아침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는 님의 침묵이라는 시에서 이런 시句를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100년 전 시인의 말이지만 오늘은 이 한 줄이 가슴에 와닿네요. 2026년을 만나고 다섯 달을 떠나보내고 그리고 어느새 6월을 만났습니다. 지나간 달들이 아깝고 좀 허전하게 느껴지더라도 오늘 6월이 다시 우리 앞에 왔습니다. 아직 올해의 절반이 남았고 늦지 않은 것 같아요. 6월의 첫날 아침 다시 만난 새 출발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투데이 출발하겠습니다.

0: 유.
1: 네, 안녕하세요. 초대 우진숙입니다. 6월의 첫날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주말 잘들 보내셨죠? 주말에 토요일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었었던 것 같습니다. 야외에 좀 나갔었는데 와, 그 공원에 바람이 얼마나 많이 부는지 자칫하면 날아갈 뻔했어요. 네, 여러분들도 밝은 그 화창한 날에 많이 즐거우셨죠? 오늘은 새롭게 6월을 시작하는 날이니만큼 또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름에 훨씬 좀 가까이 다가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또 7월이 될 거고 그래서 그런지 조금 마음가짐도 조금 더 단단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살면서 사실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 투데이 생각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이야기는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실망을 하거나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경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특히 60세를 넘기면 더 아프고 더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젊을 때는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할 어떤 여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60이 넘으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뭐 예를 들어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경제적 피해에 건강도 악화될 수 있고 또 사회적 고립이 한꺼번에 따라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어떤 유형이 좀 위험할까 생각을 해보면요. 심리학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든지 나에게 좀 지나치게 잘 맞춰주는 사람들도 있죠. 얼핏 보면 굉장히 나에게 좋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곰곰이 좀 보면은 모든 것을 너무나 맞춰준다는 것은 조금 경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만날 때마다 다른 사람 이야기만 너무 즐기는 사람.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3자, 제4자의 이야기들만 너무너무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항상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조금은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뜻밖에도 나의 약점,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약한 부분들을 가장 잘 아는 오래된 지인들 있죠. 그런 분들, 낯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나와 더 오랜 시간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20년, 30년 뭐 함께한 옛날 친구들, 동창, 뭐 전 직장 동료. 그러니까 신뢰가 깊을수록 방어가 낮아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오래된 관계일수록 설마 저 사람이? 하면서 경계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금융감독원이라고 있죠. 그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금융피해의 상당한 비율이 10년 이상 알고 지낸 지인들을 통해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있어요. 아는 사람이라 믿었던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중년 이후가 되면서 우리 곁에 이렇게 좀 둬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잘 나갈 때보다 힘들 때 먼저 연락을 해오는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운이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안부를 물어오는 그런 사람들. 진짜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는요. 나의 실패와 또 나의 어떤 약한 부분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오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시절에 나만 아는 사람은 나쁜 시절이 되면 조용히 사라질 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미 그 바닥을 함께 본 사람들은 어지간한 갈등이 생겨도 회복력이 빠른 거죠. 셋째는요. 내 앞에서 아니요, 노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직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줄어들죠.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망칠까봐 주저주저하죠. 저건 분명히 아닌데 말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용기가 안 나요.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런데 틀렸을 때 나를 위해서 정말 틀렸다고 말해주는 사람. 바로는 좀 불편하지만 멀리 보면 더 망신살 뻗치기 전에 저를 도와주는 그런 좀 고마운 것이죠. 넷째는요, 자신의 약점도 내 앞에서 꺼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에게만 솔직한 척하고 뭐 자신을 철저히 감추는 그런 관계는 균형이 깨지고요. 먼저 이렇게 좀 솔직해지는 그런 사람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은 조금 오랫동안 연락이 이렇게 끊겼다가 다시 만나도 금방 바로 엊그제 만난 것처럼 왜 자연스럽고 어색하지 않은 그런 관계들 있잖아요. 그런 게 좋은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성인 발달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버드대학교가 한 75년에 걸쳐서 진행한 연구도 있어요. 노년기의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가 이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재산도 뭐 학력도 아니고요. 내 곁에 지금 누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수명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를 관리해야 된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뭐 10명, 20명의 사람들보다는 한두 명이어도 정말 좋은 사람들,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깊이 있게 사귀는 게 노후에는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너무 좋은 관계인데 또 이렇게 못듯하지 않게 소원해진 그런 관계가 있거나 혹은 아 정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 늘 곁에 있어서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지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곁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소중하게 지키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홍대일을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입니다.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과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어요.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모십니다. 917-656-7717, 917-656-7717,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입니다.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1: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2팩에 4불99, 백도 한판 29불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2: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배틀이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

0: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866-566-9191 866-566-9191
2: NI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I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3: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4: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네, 인형의 꿈 듣고 왔습니다. 우리 백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카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투데이 응원합니다. 6월의 첫째 날, 6월 한 달을 선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서 한 달 내내 즐겁고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예쁜 꽃바구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이 꽃을 받으면 한 달 내내 행복하다고 하셨어요. 저 6월 한 달 내내 행복하겠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6월이 되니까 글쎄요.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진 건지 한 달 한 달 시작할 때마다 조금 그런 생각은 들잖아요. 뭔가 새롭게 결심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의 오늘 아침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외출하신 분들은 다 거울을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들 하셨어요? 아, 5월보다 이제 또 한 달 6월이 됐으니까 내가 조금 더 늙어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면 아, 오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이렇게 자신 있게 또 나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의 그 조상들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말이 씨가 된다. 혹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이 말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속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겠죠. 옛날 어른들의 그냥 잔소리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과학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임상신경과학자이죠. 다니엘 에이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통합적인 움직임을 관장을 하고 있는 우리 손뇌의 기능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거의 멈추다시피 한대요. 너무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걱정이 많아지고 사고력도 떨어지고요, 기억력까지 감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항상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분들 있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특히나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반대로 이 뇌의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대요. 얼마나 다른 결과예요. 이렇게 그 뇌의 패턴 자체를 이 말 한마디가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죠. 긍정적인 말은 우리 뇌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또 부정적인 말은 우리의 뇌를 부정적으로 굳혀간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자녀들한테는 그래도 칭찬을 많이 하시잖아요. 요즘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 기죽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런지 더 많이 잘한다 최고다 하면서도 정작 뭐 남편이나 아내 혹은 내 자신한테는 조금 더 인색한 것 같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 또 이제 뭐 늦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라는 그런 사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속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말도 있어요. 혀 아래 도끼 들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한테 하는 말뿐 아니라 내 자신한테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하는 그 말이 나한테 아니면 상대방한테 그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 유명한 실험도 있잖아요. 식물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식물을 키우시면서 매일 예쁘다 잘 자라라 이렇게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 식물을 키웠을 때 예쁘다라는 말을 들은 식물들이 훨씬 더 막 잘 자란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말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또 습관도 바꾸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나의 그 말 습관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로 긍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은 부정적인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쵸?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게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내 자신에게 건네고 싶은 가장 좋은 말 한마디를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말을 해야 가장 좋을지 내 자신에게 혹은 아니면 내 곁에 있는 분들께 그런 말 한마디 전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또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봐요. 박은옥, 정태춘이 부르는 봉숭아.

0: 내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선골드 키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장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진주의 탄생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10: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 상담을 진행합니다.
9: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10: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9: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정문 3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0: 우리 아이가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그냥 지나쳐도 되는 걸까?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한 번쯤은 가슴이 철렁했던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무너지는 마음을 잡으며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민의 답을 드릴 수 있는 분들 나오셨습니다. 러커스 사회복지대학원 임상사회복지학 석사이시면서 현재 아동가족심리치료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선주 심리치료사 그리고 에스더화재단의 현미숙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6월에 두 분을 또 모셨습니다. 네. 6월을 맞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박사님?
2: 아, 벌써 6월? 큰일 났다.
0: 그렇죠? 네. 올해에 벌써 반이다.
2: 네, 그러네요.
0: 네네. 선생님은요?
3: 네, 세월이 빠르다는 거는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0: 그렇죠? 네. 네, 이 시간에 아주 귀한 또 이야기들 나눠주실 텐데 먼저 우리 청취자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3: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주라고 하고요. 뉴저지에서 심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뉴욕 K라디오에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어서 오십시오.
4: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에스더화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현미숙이고요.
0: 네.
4: 이번에 우리가 이제 북토크 그렇죠. 김선주 우리 심리치료사님 모시고 네. 하게 된 이유가 좀 계기라고 한다면 네. 저희도 헬플라인에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0: 아, 맞아요.
4: 예, 네. 근데 부모님들이 이제 본인의 어떤 문제보다는 네. 자녀들의 어떤 양육이라든지 자녀들한테 일어난 어떤 저 심리 정서적인 문제들에 네. 대해서 고민을 많이 말씀하셔서
0: 네.
4: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김선주 우리 심리치료사 지금 현장에서도
0: 네.
4: 이렇게 상담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저서까지 내셔서
0: 그러니까요.
4: 네, 그래서 좀 어떤 분보다 좀 더 좀 심층적으로
0: 네.
4: 이분께서 우리 그 학부모님들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들을
0: 네.
4: 이제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모시기로 했고요.
0: 네네.
4: 날짜는 6월 27일 물론 신문에도 뭐 광고가 네. 나가고 방송에 계속 나가고겠습니다만
0: 네.
4: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0: 그렇죠.
4: 그다음에 오후 1시까지 하고
0: 네.
4: 그다음에 우리 그 김선주 선생님 하시기 바로 전에
0: 네.
4: 또 우리가 그 몰로이 대학 정승아 교수님
0: 네.
4: 나오셔서 음악 치료로 이제 그런 어떤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이런
0: 네.
4: 부분들을 또 이제 잠깐 또 말씀해 주실 예정이십니다.
0: 아, 그렇군요. 네네. 북토크와 음악 치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강연 제목을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 지금 쓰신 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3: 네.
0: 김선주 선생님께서 지금 아동 심리 분야에 오랫동안 또 몸을 담고 계시죠?
3: 네네.
0: 네.
3: 사실 저는 뭐 원래부터 아동 그 심리치료사를 한 건 아니고요.
0: 네.
3: 저는 원래 국립 고등학교 ESL 교사였어요.
0: 그러셨군요.
3: 네. 그래서 사실 처음 교직을 시작한 거는
0: 네.
3: 퀸즈의 뉴타운 하이스쿨에서
0: 네.
3: ESL 교사를 하다가
0: 네.
3: 저희 남편이 뉴저지에 부임을 하게 되면서 목사였는데
0: 네.
3: 89년부터는 뉴저지 포트리 하이스쿨에서
0: 네.
3: 제가 한 합치면은 거의 뉴욕 뉴저지 한 32년간
0: 네. 네,
3: ESL 교사를 하다가
0: 네.
3: 2010년에 저희 남편이 뉴저지 한무리교 교회를 개척한 김춘실 목사님인데
0: 그러시군요.
3: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0: 네.
3: 그러면서 그때 저는 나이가 50밖에 안 된 나이였고 그러면서 제가 우울증이
0: 네.
3: 찾아오면서
0: 네.
3: 그것을 극복하고자 제가 한 것이 다시 대학원에 가서 상담 공부를 하게 된 거였어요.
0: 그러셨군요.
3: 네. 네. 그래서 2014년부터
0: 네.
3: 이제 심리치료의 일을 하고 있죠.
0: 네. 그때부터요.
3: 네.
0: 일단 선생님의 그 짧지만 그 스토리를 들으니까 아 진짜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제가 보니까 방금 책 얘기도 하셨지만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라는 책도 쓰시고 이번에 주제가 그래요.
3: 네.
0: 제목이 아주 따뜻하게 느껴지는데
3: 네,
0: 어떤
3: 네.
0: 의미가 있나요? 이 제목에.
3: 제가 처음 심리치료사가 돼서 뉴저지
0: 네.
3: 케어플러스라는 곳에서 이제 심리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제가 학교에 나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한테
0: 네.
3: 학령기 아이들만 상담하는 프로그램을 맡겼어요.
0: 네.
3: 그래서 킨더가든부터 12학년까지.
0: 네.
3: 그러니까 아이들만 상담을 한 5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0: 네.
3: 아이들의 정신 건강은 부모님의 거울이구나. 네. 그걸 알게 됐어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부모님이고.
0: 맞아요.
3: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미팅할 때마다 아이들이 상담 받을 때는 우리 부모님도 꼭 같이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곤 했었는데요.
0: 네.
3: 그래서 아이들이 마음속에
0: 네.
3: 어떤 태어나면서 기질도 있지만
0: 그렇죠.
3: 또 살면서 겪은 거 부모님의 양육 방식에 따라서 마음에 여러 가지 길이 나게 되잖아요.
0: 그렇죠.
3: 상처도 받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의 마음의 길을
0: 네.
3: 부모가 알고
0: 네.
3: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때 아이가 치료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0: 그렇군요.
3: 네, 이번 책은 제목을 그렇게 붙이게 됐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많은 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현장에 계시니까 상담 현장에서
3: 네.
0: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고민 너무 많겠지만 네. 주로 어떤 것들 이야기하세요?
3: 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아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 때문에 찾아올 때는
0: 네.
3: 우리 생각에는 우울증이 가장 많으리라고 생각하지만
0: 맞아요.
3: 사실은 네. 불안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2026년 통계를 보면은
0: 네.
3: 성인도 4명 중에 1명이 불안 장애를 경험했고 특히 여자와 아이들의 경우에는 불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군요.
3: 더군다나 2020년부터 23년까지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0: 네.
3: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불안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이 불안은 단순히 걱정이 많다는 모습뿐 아니라
0: 네.
3: 아이들이 예민해지거나 짜증이 들거나 학교 가지를 못하거나
0: 네.
3: 아니면 게임과 스마트폰 중독 같은 데로 빠져드는 형태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0: 네.
3: 불안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0: 네.
3: 요즘은 ADHD나
0: 네.
3: ASD 그 자폐 그런 알을 가지신 부모님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3: 네.
0: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부모님이 그걸 빨리 알아채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떤 무언의 신호 같은 걸 이렇게 보내고 있나요? 우리 부모님들께?
3: 아이들은 제가 볼 때는
0: 네.
3: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형용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0: 그런 것 같아요.
3: 네.
0: 네.
3: 그리고 자기의 감정을
0: 네.
3: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0: 맞아요.
3: 그래서 가장 이제 부모님이 놓치기 쉬운 거는
0: 네.
3: 우리의 아이들의 행동의 변화인 것 같아요.
0: 네.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활발하던 아이가 갑자기 말이 줄어든다든지
0: 네.
3: 잠을 잘 못 자든지 아니면 식사 패턴의 변화가 생기든지 아니면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거나
0: 네.
3: 때로는 성적이 내려가는 것도 아이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의 증상일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3: 아니면은 뭐 두통이나 어린아이들 경우는
0: 네.
3: 두통이나 복통을 호소하면서 아침마다 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0: 네.
3: 있고요.
0: 네.
3: 그래서 그런 것을 아이들이 보일 때
0: 네.
3: 아, 뭐 좀 크면 괜찮겠지 뭐 사춘기라 그렇겠지 그러지 말고
0: 네.
3: 그런 증상이 보이는 시초에
0: 네.
3: 좀 상담을 받고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어지기 전에 좋아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모든 질병도 그렇지만 이 초기에 네. 발견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3: 그렇죠.
0: 중요한 건데 이런 정신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3: 네.
0: 부모님들이 그런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좀 달라져야 내가 그제서야 선생님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3: 네.
0: 뭐 한두 번 그런다고 가시긴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3: 그렇죠.
0: 그런 게 있을까요?
3: 그렇죠. 그래서
0: 네.
3: 제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 책에도 제가 이제 무엇을 넣냐면은
0: 네.
3: 미국에서 정신건강 진단 매뉴얼이 있습니다.
0: 네.
3: DSM-5라 그래가지고
0: 네네.
3: 그래서 아, 이 정도면 그냥 보통 그냥 조금 불안한 건가 아니면은 불안 장애인가
0: 네.
3: 뭐 이 정도는 그냥 얘가 조금 우울감이 있는 건가 아니면 이거는 우울증인가
0: 네.
3: 이런 거를 이렇게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셔가지고
0: 맞아요.
3: 그것을 제가 이제 그 DSM-5 진단 규정을
0: 네.
3: 각 그 장애의 그 뒤에 넣습니다.
0: 아,
3: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증상이 뭐 몇 주 이상 지속되면
0: 그렇죠.
3: 예, 이거는 그런 불안 장애로 볼 수 있다.
0: 네.
3: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들의 패턴을 잘 봤을 때
0: 네.
3: 그냥 잠시만 그러다 말았는지 아니면은 이런 것 중에 몇 가지 이상이 몇 주 이상 지속됐는지를 보면서
0: 네.
3: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0: 그렇군요.
3: 네.
0: 그 체크리스트가 있으니까 좋네요.
3: 네, 네,
0: 그 책에.
3: 네, 네, 네.
0: 우리가 사실은 이 소통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아이들한테 조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도 뭐 무슨 일 있니? 뭐 요새 힘드니? 라고 이렇게 그래도 물어보시는 부모님들 있는데 아이들 답이 너무 짧아요. 아니? 그리고 그냥 들어가 버리거나 아예 그 대답도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궁금해요.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할 수 있는 어떤 대화법 같은 게 있는 건가요?
3: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 세미나 등을 하면은 이제 네. 대화가 굉장히 공통된 주제예요. 네, 그 커뮤니케이션이.
0: 네.
3: 그래서 근데 대화라는 걸 의외로 부모님들이 참 힘들어하고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대화해야 된다 그러면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건지 아는 분도 계시고
0: 그렇군요.
3: 아이들이 이미 아 우리 부모님은 나랑 대화를 못해 네, 이렇게 안통해. 생각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말을 걸려고 그래도 아 괜찮아 it's okay 이렇게 그렇죠. 해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가 말을 끝날 때까지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 들어주고
0: 네.
3: 그리고 대화는 항상 n분의 1만 해야 된다.
0: 네.
3: 네. 그래서 아이하고 둘이 하면 반씩 해야 되고
0: 아.
3: 일방적으로 부모가 하면은 아이들은 이제 대화를 피하게 되죠.
0: 그렇죠.
3: 네. 그래서 제 책 한 챕터에서는 슬기로운 감정 소통이라 그래서
0: 네.
3: 부모가 어떻게 건강하게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0: 네.
3: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0: 네.
3: 그래서 아이들이 무슨 힘들어 할 때 대화를 하고 싶을 때
0: 네.
3: 왜 그랬어? 그때는 그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해결법을 제시하기보다는
0: 네.
3: 아, 너 오늘 힘든 일이 있은 것 같다. 그래 공감을 해주고
0: 그렇죠.
3: 그러면서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0: 네.
3: 너 진짜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편히 대주면서 엄마 아빠도 그 상황이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일단 이런 반응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3: 네.
0: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반성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합니다. 나 땐 더 힘들었어. 막 이러면서 엄마
3: 그러기 쉽죠.
0: 네, 네. 우리 때는 뭐 그게 고생도 아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이때 그때부터 막히는 거죠.
3: 그렇죠.
0: 아, 네. 그렇습니다.
3: 네.
0: 이번에 준비하신 6월 27일에 북토크는
3: 네.
0: 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뭐 상담 사례도 있고 그렇다고 들었는데요.
3: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서 어떤 면이 힘든지를 얘기하면서
0: 네.
3: 제 책은 사실 이론보다는 제가 실제 상담 경험에서 얻어진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0: 네.
3: 실제 사례를 통해서
0: 네.
3: 제가 설명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제일 아이들에게서 걱정하는 부분들
0: 네. 네,
3: 불안장애나 우울증, 강박증 또 ADHD, ASD 네네. 또 10대들의 그런 문제들
0: 네.
3: 또 아이들이 어떤 방어기제를 사용하는지 그리고 아이와 어떻게 감정을 소통하고 또 부모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0: 네.
3: 저는 부모님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싶어요.
0: 아, 그거 너무 좋아요.
3: 네.
0: 실제적인
3: 네.
0: 질문들.
3: 부모님들이 많은 질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0: 그럼요.
3: 그래서 뉴저지에서 지금 한 10번 정도 북토크를 했는데요.
0: 네.
3: 정말 질문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화 시간을 네, 많이 가질 예정입니다.
0: 네.
3: 네.
0: 아, 정말 아주 알찬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3: 네.
0: 네. 아마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또 자녀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들으실 거예요. 또 손주들 돌보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3: 그렇죠.
0: 많이 계시는데
3: 네.
0: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해 주실 게 있다면요.
3: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교사로 일하면서
0: 네.
3: 그리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부모님들을 만났는데
0: 그렇죠.
3: 제가 느낀 것은
0: 네.
3: 아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부모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었어요.
0: 맞아요.
3: 그래서 부모님의 말과
0: 네.
3: 표정 그리고 부모님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0: 네.
3: 아이들은 항상 보고 있고
0: 맞습니다.
3: 안 듣는 척하지만 다 듣고 있고
0: 네.
3: 부모님이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이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0: 맞아요.
3: 그래서 부모님이 우리가 어떤 말로 교훈을 하는 것보다
0: 네.
3: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0: 네.
3: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스스로가 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0: 네.
3: 성숙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0: 네.
3: 살아가 주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0: 아,
3: 그리고 혹시 아이가
0: 네.
3: 힘들어지면
0: 네.
3: 네. 무엇보다 먼저 아이의 곁에 함께 있어주시고
0: 네. 네,
3: 공감해주시고
0: 네.
3: 힘들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해주시고
0: 네.
3: 도움을 찾아주시는 네, 그런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너무 네. 와닿는 말씀이네요.
3: 네.
0: 말보다는 정말 행동, 그 삶
3: 네.
0: 자체로 이제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맞는
3: 네.
0: 것 같아요.
3: 네, 네.
0: 그대로
3: 네.
0: 보고 있다는
3: 네.
0: 거.
3: 네.
0: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부모님들 생각보다 아주 똘똘합니다. 다 보고 있다는
3: 네,
0: 거.
3: 그럼요.
0: 네, 네.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면 네, 안 돼요. 네. 네. 네. 이렇게 좋은 시간 갖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에스더와 재단에서 마련한 북토크 또 음악 치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같이 네. 병행이 되는 거죠.
4: 네. 네. 뭐 그런 말도 있죠. 부모는 네. 가장 좋은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존재다. 누구나다 예, 자녀가 예,
0: 잘 되라고
4: 뭐, 예, 잘 되라고 하는 뭐 못 되라고 말씀하시는 건 없겠지만 네. 그것이 방법론적으로 뭐가 문제였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고요.
0: 네.
4: 그리고 저희 에스타 재단에서 뭐 그동안 정신건강 세미나를 계속해서 시리즈별로도 네. 이렇게 많이 개최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네. 특히 그 청소년들 또 유아 청소년 이런 그 하부모님들께서 네. 많이 오시면 좋겠고요.
0: 그래요?
4: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우리 김선주 네. 선생님께서 그 30권 책을 네. 이렇게 네. 추첨을 통해서 오신 분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인데
0: 그렇군요.
4: 저희들 공간 제약상 지금 60명 정도로 지금 예 지금 접수를 받고 접수 네. 받으신 분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4: 만약에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에스타 재단 그 전화번호나 이메일
0: 네.
4: 전화번호 917-993-2377
0: 네.
4: 예, 문자 메시지 로 등록해 주시고
0: 네.
4: 아니면 에스타 재단 이제 홈페이지 가셔서 이메일로 이게 북토크 신청한다고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네. 917-993-2377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60명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4: 네네.
0: 빨리 하셔야 돼요.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등록을 얼른 해주시고요. 등록은 무료인가요?
4: 네, 저희도 무료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한국에서 구입을 하려면
0: 네.
1: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 책을 오다 해보면요.
0: 네.
1: 해보니까 한 권에 한 34불이 들더라고요.
0: 그래요?
1: 네, 오. 저는 작가 디스카운트 가격으로 사서
0: 네.
1: 한국에서 이제 바로 받았기 때문에
0: 네.
1: 네. 제가 30분은 이제 추첨을 해서 드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제 한 20분에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30분에게는 또 추첨을 통해서 이 도서를 주십니다. 우리 아이 마음에도 길이 있다라는 책을 예,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아주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또 에스더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또 중요한 헬프라인.
4: 네, 네 24시간 운영되고 네. 있는 헬프라인. 예, 800-713-9336
0: 네.
4: 네, 언제든지 심리정서적인 어려움 있으신 분들
0: 네.
4: 편안하게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헬프라인도 안내 다시 해드릴게요. 800-713-933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있게 되는 에스더와 재단 건강 정신건강 세미나죠. 북토크 음악 치료가 여러분 곁에 와 있으니까요. 전화 주십시오. 917-993-237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주 심리치료사님 그리고 에스더와 재단의 우리 현민숙 박사님 함께해 주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네, 기대할게요.

네, 오늘 투데이 이제 또 마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께 한 가지 또 알뜰 정보 하나 짧게 드려보려고 해요. 요즘에 상추 많이 드시죠? 고기를 또 이제 바베큐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마트에 가보면 초록 상추 있고 빨간 상추 있잖아요. 초록 상추를 살까, 적 상추를 살까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영양만 따지면 적상추가 좀 더 좋다고 해요. 그렇긴 한데 일반 상추도 영양이 없는 것이냐? 또 그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수분이 또 풍부하다고 하니까 뭐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두 가지를 섞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네, 혹시 뭐가 더 좋은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반 상추 드시면서 적상추로도 영양도 채우고 골고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또 그런 맛있는 밥상 한번 차려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 투데이와 또 함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0: K라디오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매일 오전 11시 라디오 생활역사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우세요. 미국에 살면 크레딧 관리를 잘해야 된대. 어떻게 하는 건데? 아유, 그냥 살아. 자, 크레딧에 관한 모든 것.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오늘은 뵈니까요, 흑곰 같다는.
2: 네, 얼굴이 좀 탔죠. 운동해가지고.
0: 아니, 지금 이렇게 빵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네. 그냥 무던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곰을 닮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2: 아니,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
0: 진짜. 아, 운동을 해서 진짜, 지난달에 뵀을 때하고는 다르게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2: 아, 예. 네.
0: 자, 오늘도 든든하게 나와 믿어, 나 따라오면 돼 하실 것 같은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대표 컨설턴트 돈킴 대표와 함께 크레딧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레딧이 엄청 중요하대. 그래. 근데 그냥 사러 하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철저하게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크레딧 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일단 개인적으로 크레딧 관리하는데 꿀팁이랄까요? 뭐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빨리빨리 중간중간 갚는 게 더 좋다더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없습니다.
2: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듀데이 그 전에 갚아야 하는 거죠.
0: 네. 근데 한국의 네. 경우는 딱 그날까지만 갚으면 그날에 갚는 게 제일 좋거든요.
2: 아, 그래요?
0: 네.
2: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0: 네.
2: 저도 하도 오래전 기자.
0: 자, 어쨌든 네.
2: 그 다음에 이제 크레딧 카드를, 보통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 한, 예를 들어서 크레딧 라인이 만 불짜리 카드면.
0: 네.
2: 한 20% 정도만 쓰시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0: 네.
2: 그게 이제 밸런스가 높아질수록, 그 debt ratio라, 그 부채 비율이라고 그러죠. 그 debt ratio가 올라갈수록, 그 크레딧은 떨어져요.
0: 네.
2: 그러니까 30%가 넘을 때, 넘어서 이제 계속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만 불짜리인데 만 불 다 썼다 그러면 맥스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0: 네.
2: 그러면 크레딧 굉장히 안 좋죠.
0: 아, 네. 네. 아니, 한도가, 신용 한도가 2,000불이면.
2: 네.
0: 다 써야 되지 않을까요?
2: 아니, 그럼 당연히 이게, 그 금액보다도 비율을, 레이시오, 비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0: 네.
2: 500불짜리를 500불 다 쓴 거나 만 불짜리를 만 불 다 쓴 거나 같이 데미지가 있는 거죠, 크레딧에.
0: 네. 네. 저는 사실 이거 잘 몰랐거든요. 이것도 별표 하나 해두고 오늘도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대표 컨설턴트 동킴 대표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 세상 이름 모른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죠? 세상을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2: 살다 보면 왜 크레딧이 중요한지, 내 크레딧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항상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고, 충분한 내가 쓸 수 있는 크레딧 라인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하고 관련된 문제 같아요. 근데.
0: 네. 사실.
2: 뭐,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누가. 네. 물론 평생 뭐 안정적으로 아무런 이 변화 없이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특히 이제 여기는 또 내 모국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일종의 타향이잖아요.
0: 네. 네.
2: 그리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내가 컨트롤 내가 그게 컨트롤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3: 네. 네.
2: 그리고 뭐 목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 비즈니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그 이제 거의 기억에서 잊혀지지만 그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를 기억해 보시면은
3: 네.
2: 그 특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셨던 분들은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정부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때도 이제 그 EIDL이라고 이제 SBA에서 론을 줬잖아요. 아주 그 저리에.
3: 네. 네.
2: 지금 이제 페이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크레딧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달랐어요.
3: 네. 네.
2: 그리고 그거 외에도 그 내가 크레딧 라인을 예를 들어서 한 5만 불, 10만 불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써서 위기를 넘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3: 네.
2: 크레딧이 좋은 상태면 추가적으로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명암이 갈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3: 네. 네.
2: 그리고 그거 뭐 이런 어떤 전 세계적인 그 재난 이외에도 그 개인적으로 또는 이제 자기 비즈니스가 여러 가지 경기 뭐 침체 등과 관련돼 있거나 아니면 뭐 그 특수한 그 상황 때문에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잖아요.
3: 그쵸. 네. 네.
2: 계절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때는 이제 그 개인적인 크레딧 라인이나 비즈니스 크레딧 라인을 활용해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죠. 위기를 못 넘기면 상당 기간 동안 이제 질곡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 그 저희 이제 손님이 뭐 한 수천 명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100불 빌리기도 어려워요. 네. 네. 세상 일이 그래요.
3: 네.
2: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여건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금방 퍼지는 것 같아요.
3: 네.
2: 근데 크레딧은 내가 상황이 안 좋아져도 그게 곧바로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3: 네.
2: 그리고 굳이 뭐 구차한 얘기 할 필요 없이 내 크레딧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해서 위기를 넘길 수가 있죠. 네.
3: 네.
2: 그리고 그래서 이제 크레딧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빨리 이걸 그 복구를 하고 네. 좋은 크레딧을 유지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상당수 저희한테 이제 일부 그 저 상담을 하신 분들이 뭐 나중에 하지 뭐.
3: 네.
2: 뭐 그냥 살지 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근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3: 네.
2: 누구도 몰라요. 예.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3: 네.
2: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크레딧이 필요하다. 네.
3: 갑자기 궁금한 게요. 저 네. 앞서서 이제 슬쩍 농담처럼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크레딧을 잘 유지하니까 한도를 올릴 수 있잖아요. 신청해서.
2: 네네.
3: 그 한도는 자주 신청하면 나쁜 건가요? 그것도 크레딧에? 한도 상향 조정 신청이라고 해야 되나? 네.
2: 근데 그게 이제, 자주 할 필요는 없고요.
3: 네.
2: 그게 이제 크레딧, 일단은 자기 크레딧이 좋아야 돼요.
3: 네.
2: 많이 올리려면. 네. 그리고 보통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신청을 하라 그러고.
3: 네.
2: 그 자동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3: 네.
2: 그리고 은행에 따라 다른데, 그 크레딧 라인 인크리즈를 요청을 하면은 그 나의 그 크레딧 체크업을 해서 그 인쿼리 그러니까 크레딧 조회한 게 내 크레딧 리포트에 뜨는 그런 그 hard inquiry라고 그러는데 HARD
3: 네.
2: hard inquiry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3: 네.
2: 그럼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인쿼리라는 건 이제 신용 조회를 많이 하면 내 크레딧도 떨어지고 그게 많이 쌓이면 굉장히 그 부정적인 그 영향을 미쳐요.
3: 네.
2: 그러니까 인쿼리가 많다는 거는 자꾸 크레딧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3: 네.
2: 은행이 보기에는 파이낸셜리 굉장히 좀 어렵구나라고 판단을 해요.
3: 네.
2: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높아지는 거죠.
3: 네.
2: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이 있으니까 우선 물어보세요. 그 하얼 인쿼리 그 크레딧 체크업을 하는지. 그러지 않고 그동안에 뭐 페이먼 히스토리나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3: 네.
2: 그런 여러 가지 팩터들을 확인하시고 프로세스 하시는 게 좋아요.
3: 네. 네. 일단은
2: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3: 틈틈이 근데 가능하다면 크레딧 이 한도를 좀 높여놓는 게 좋겠네요. 혹시 어떤 상황에 대비해서.
2: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말씀드린 거 한 5만에서 10만 불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3: 네.
2: 예. 5만에서 10만.
3: 10만 불? 예.
2: 아, 10만 불, 뭐, 20만 불, 30만 불 크레딧 라인 있는 분도 많아요.
3: 네. 네.
2: 그러니까 그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3: 네. 네. 자, 지금,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남편이 크레딧이 800점이 넘고 참 좋습니다. 근데 저는 크레딧 카드가 없거든요. 그래서 남편 카드를 자주 쓰는데 그 영향을 제 크레딧 카드를 만들 때 제 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
2: 당연히 미치죠. 네, 그 어카운트가 그게 이제 남편은 프라이머리 주 사용자고
3: 네.
2: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걸 같이 쓴다는 얘기는 아마 authorized user 부사용자예요.
3: 네.
2: 그럼 부사용자 주하고 부 그러니까 authorized user 그 와이프의 크레딧에도 남편의 크레딧 그 카드 그 히스토리가 떠요.
3: 네. 네. 저도 카드를 만들어도 되는지 괜찮은지 궁금해요. 네,
2: 그거는 뭐 크레딧 체크업을 해봐야 되겠죠.
3: 네. 네. 자, 좋은 인연 호연님이 올려주신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광고를 듣고 나서 계속해서 얘기를 네.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 결정하셨나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누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이 없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해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가에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 따로 진행 중이에요.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 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3: 텔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4: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3: 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4: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5: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텔레시스 박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6: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2: 한국 소독.

0: 홍덕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대표 컨설턴트 돈킴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짤막한 얘기를 나눴지만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상담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516-574-2577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번호 718-878-3313번입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생길 줄 아무도 모르고 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크레딧을 좀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놓는 게 좋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다음 어떤 얘기를 또 나눠보면 좋을까요? 첫 술에 배 부르지 않다 그러셨는데 첫 술에 배는 안 부르죠. 네.
1: 모든 일이 그 단계, 그 스텝 바 스텝 단계가 있잖아요.
0: 네. 네.
1: 그러니까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비슷한 얘기인데 크레딧 역시 그러니까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오시죠.
0: 네. 네.
1: 근데 너무 서둘러서 빨리빨리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거는 특히 미국적인 이 시스템에서는 거의 굉장히 어렵고요. 스텝 네. 바이 스텝. 그러니까 미리 한 어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던 뭐 집을 살라 그런다. 뭐 내년에 이제 뭐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좀 뭐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학군이 좀 괜찮은 데로 이사 가려고 그러는데
0: 네.
1: 크레딧이 내년 봄에 그럼 지금 정도부터 이제 자기 크레딧 관리를 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죠.
0: 네. 네.
1: 그래서 일단 문제가 있으면 그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건 저희가 이제 크레딧 체크를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0: 네.
1: 뭐 카드를 크레딧 카드 폐해하지 않은 거 뭐 무슨 뭐 론 문제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차일 서포트 문제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결혼 생활을 정리를 했는데 뭐 그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걸 안 주면 그것도 컬렉션으로 올라가거든요.
0: 네. 네.
1: 그 요즘 또 어떤 게 뜨냐면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government overpayment 요새 그 소셜 시큐리티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0: 네.
1: 그리고 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이런데 그걸 정부가 그 주정부나 그 IRS 쪽도 실수를 많이 해요. 저희가 보기에는.
0: 네.
1: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더 많이 그 수혜자한테 뭐 어떤 지급을 했거나 돈을 주면 그 잉여분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0: 네. 근데
1: 그걸 만약에 안 그
0: 돌려주지 않는다.
1: 그 돌 못 페이를 못 해주면 네. 그것도 컬렉션으로 떠요.
0: 네.
1: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죠. 컬렉션 charge of 뭐 그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이제 그 병을 고쳤는데 내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수술 받아서 병을 고쳤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퇴원해서 내가 운동도 하고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체력을 회복.

0: 해야죠. 네. 그래서 그 체력을 회복하고 그 내가 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는 그 체력 조건을 신체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크레딧도 똑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크레딧을 복구를 해서 크레딧 스코어를 최소한 700에서 그 이상으로 높이고 그리고 처음에 말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내 명의로 된 크레딧 라인도 좀 확보를 하고
1: 네.
0: 그래야만 모기지나 그런 중요한 그 이벤트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가 있죠. 좋은 네. 조건으로.
1: 네.
0: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 단계별로 가야지 하루아침에 뭐가 이루어지지 절대로 안 해요.
1: 네. 네. 광고 같은 거 보면 하루아침에 될 것처럼 하는 곳도 많습니다만은 그거는 아니라는.
0: 네. 그거는 거의 뭐 한, 말씀, 항상 말씀드렸지만 광고는 한 3%만 믿으시면 돼요.
1: 네.
0: 네. 3%.
1: 네.
0: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도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뭐 어떤 크레딧도 뭐 두 달 안에
1: 해결했지.
0: 뭐 800점을 만들어준다. 이런 광고를 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야, 저건 완전히 그 신의 영역인데. 거의 불가능한데. 그러니까 광고는 3%만 믿으시면 돼요.
1: 네. 다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What is done is done. 감정을 섞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크레딧은 어차피 차가운 숫자다.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일까요?
0: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 모든 분들이 다 사연이 있어요.
1: 네.
0: 다 사연이 있고 그리고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려고 하세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뭐 들어드리기도 하고 같이 애환을 나누기도 하는데 What's done is done은 이제 이미 끝난 거 끝난 거예요. 끝난 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감정을 섞지 마라. 이 뜻은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거의 한 3, 4년, 4, 5년 전에 우리 내 조카가 미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아니면 뭐 여기 살고 있는데
1: 네.
0: 그 여러 가지 조건으로 그 학자금 융자를 못 받던 데 거기에 코사인을 해줬어요.
1: 네.
0: 그 이제 학자금 융자는 코사인이라고 안 그러고 인도어스먼이라고 그래요. 네. 여하튼 뭐 코사인 개념인데 코사인을 해줬는데 내가 뭐 한 지난 이제 뭘 차를 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그게 컬렉션으로 올라와 있는가.
1: 아.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쪽이 폐해를 안 한 거죠.
1: 네.
0: 나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 근데 연락하니까 연락이 안 돼.
1: 네. 네. 어떡하죠?
0: 예. 어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잡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수소문해서
1: 찾아내.
0: 폐해하게 하든지 그게 안 되면 그냥 내 크레딧 망가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1: 네.
0: 그 내가 수를 당해요.
1: 네.
0: 소송을 당해요.
1: 오.
0: 근데 엄청나게 억울하죠.
1: 그쵸.
0: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내가 해결해야 돼. 만약에 찾을 수 없다면.
1: 네.
0: 그쪽이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코사인을 했다는 거는 내 공동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책임을 안 지면 내가 그걸 100% 떠안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결혼 생활을 정리를 했는데 한쪽 배우자가 내 카드를 엄청나게 쓰고 안 갚았어.
1: 네. 네.
0: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부부간에 뭐 그런 그 이 크레딧 카드 쓰고 한 거는 거의 뭐 그거를 뭐 사기나 이런 거로 걸 수가 없어요.
1: 네. 네.
0: 대부분 그냥 뭐 한국에서 요새 유행하는 그게 뭐라 그러죠? 경제적 공동체?
1: 네.
0: 뭐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거는 억울하지만 역시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어카운트의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1: 네. 네. 억울하다.
0: 예, 굉장히 억울하죠.
1: 네. 네.
0: 그리고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뭐 차일드 서포트 같은 경우도 그 한국적인 마인드하고 그 미국적인 그 문화하고 상당히 다른 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결혼 생활 정리하면서 자녀 양육비를 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줬어요.
1: 네.
0: 배우자한테. 그러면 그걸 그 주정부 그 담당하는 부서에 그거를 반드시 그게 폐해가 됐다는 걸 확인 절차를 거쳐야 돼, 줄 때마다.
1: 아, 그냥 네. 보내고 끝이 아니야?
0: 그냥 보내면 끝이 아니야.
1: 네.
0: 그걸로는 증명이 안 돼요.
1: 네. 네.
0: 물론 소송을 해서 괜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냥 뭐 영수증 조차 안 받잖아요.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도.
1: 그렇죠.
0: 뭐 보증, 뭐 그러면 뭐라 그러죠. 그 프라머서리 노트라 그러잖아요. 그걸 차용증? 예. 네.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내가 그것도 했는데 컬렉션으로 내 리포트에 떴어. 근데 상대방은 연락도 안 되고 받은 적도 없다 그래.
1: 네.
0: 아, 증거가 없잖아요.
1: 그러네요.
0: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억울한 일들이 아니, 너무 많아요.
1: 상상도 못했네요. 네,
0: 상상도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합의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1: 네.
0: 네. 아니면 내 크레딧이 망가진 상태로 그냥 방치돼 그냥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미국에서.
1: 네.
0: 그래서 크레딧 점수가 뭐 600점, 500점으로 떨어지고 컬렉션이 막 두세 개씩 있고 차일드 오프가 있고 하면은 은행은 그 사람한테 1불도 안 꽂아요.
1: 네.
0: 100불짜리 크레딧 카드도 못 만들어요. 예. 아무리 그분이 내 그 어카운트에 돈이 100만 불 캐시가 있더라도
1: 네.
0: 말씀드렸지만 내 캐시가 내가 100만 불이 내 체킹이나 세이빙스에 있다고 해도 내 크레딧이 망가져 있으면은 은행은 1불도 안 줘요. 네.
1: 그런 게 어딨어요?
0: 아니 크레딧은 왜냐면 크레딧하고 크레딧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쉽게 그 빌린 거잖아요. 빌린 거. 채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체킹이나 세이빙스에 있는 돈은 내 돈이잖아. 그건 그렇죠. 다른 개념이거든.
1: 네.
0: 은행도 크레딧 카드하고 이 체킹하고 이 파트가 완전히 달라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1: 네. 네.
0: 거의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100불짜리 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너무 억울한 사연들이 많지만 어쨌든 내가 해결을 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사연이 있다고 해서 해결이 쉬운 것도 아니에요.
1: 이런 사연을
0: 예, 그런 사연을 얘기해 봐야
1: 네.
0: 별로 참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차가 은행이 그런 사연을 다 들어주다 보면은 은행이 굉장히 재무적으로 문제가 커지겠죠.
1: 눈물이 마르랄 정도.
0: 예, 다 사연이 있으니까.
1: 네. 네. 아니, 근데 참 억울하지만 이거는 뭐 방법은 내가 그걸 해결하는 수밖에 없네요, 일단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손해니까.
0: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코사인이잖아요.
1: 네.
0: 코사인 해주고,
1: 네.
0: 뭐, 학자금 융자뿐 아니라, 뭐, 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코사인 해줘서 자동차도 그렇고, 코사인 해줘가지고, 그렇게 내가, 나의 그 크레딧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1: 네. 네. 뭐, 보증 서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0: 아마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1: 네.
0: 네. 네. 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만약에, 코사인을 하면 내가 결과도 책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코사인을 해야 되겠죠.
1: 네. 만약에 무슨 일이 네. 생기면?
0: 네, 처음에 말씀드렸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거짓말하고 배신하는 게 아니라 돈이 배신을 하는 거죠.
1: 아, 네. 네. 네. 네. 아, 속상하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레딧 관련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하고 있고요. 크레딧 교정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516-5714-2577 또 하나의 번호 718-878-3313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 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2: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네.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오행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행사 716-350-4199.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고요. 크레딧 교정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풀어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천불 정도는 문제 없겠지? 에이, 진짜 천불 정도 문제 없겠죠. 근데 그러다가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 이게 이제 그 은행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
1: 네.
2: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옛날에 천불 정도로 어떤 법적인 문제를 삼는 경우는 없었어요.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최근에 본 건데 어떤 그 우리 상담을 좀 해달라고 해서 어느 분이 이제 편지를 하나 갖고 왔는데 컬렉션 레러인데 컬렉션 레러가 아니라 그 코트에서 서프이나 그 소환하는 그런 뭐 수화하겠다 우리가 수화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1: 네. 네.
2: 근데 보니까 어마운트가 900몇 불이야. 그 900불 정도를 가지고 은행이 채무자를 소송을 한 거예요.
1: 네. 네.
2: 그럼 뭐 그 소송을 하려면 뭐 변호사도 하여했을 거고 그다음에 코트에 내는 피드 등등 있고 그럼 자기들이 그 900불 받아봐야 손해인데 근데 그렇게 해요.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1: 네.
2: 아마도 시범 케이스 같아요. 그럼 뭐 1000불, 2000불 몇천불 가지고 수하는, 한 10년 전에는 한 몇천불 단위로 소송하는 경우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요새는 괜히 비일비재해요.
1: 네.
2: 예. 그러니까, 뭐 1000불, 뭐 시간 지나면 그냥 없어지게. 근데 갑자기 그 코트에서 뭐 소환한다는 그런 편지 받으면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액을 가지고 우습게 보지 마셔라.
1: 네. 네.
2: 해결해야 된다.
1: 반드시.
2: 그래, 예.
1: 네.
2: 그래 또 한 가지는 트럼프에 바뀐 건데 트럼프 이후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 메디칼 비, 그 병원비 안 내가지고 컬렉션 올라간 그 몇백 불 정도는 이제 크레딧에 올리지 않았었는데 요새는 100불도 떠요.
1: 네. 예,
2: 그 유틸리티 전기나 가스 안 내고 100불 뭐 50불짜리도 컬렉션으로 떠요.
1: 네.
2: 그 금액이 적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해결해야 된다.
1: 팬데믹 이전에는 그 정도 금액은 별로 이렇게.
2: 예, 예, 그렇죠. 거의 문제가 안 됐죠.
1: 네,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숫자를 잘 기억하세요. 5년, 7년에서 10년, 20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2: 예, 지금 말씀드린 거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1000불인데 뭐, 아유, 내가 뭐 앞으로 한 7년, 뭐, 10년 정도는 크레딧 생활 사용하라고 그냥 놔둘랜다 그러고 이제 지나요.
1: 네.
2: 그래서 7년이고 10년이 지났는데, 근데 그 중간에 지금 말씀드린 코트에서 내가 저지머니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숫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소멸시효.
1: 네.
2: 그 상대편이 법적인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지머니를 확보하게 되면 20년 동안 내 은행도 막 그 와서 돈을 프리즈하고 그 은행을 동결시키고
1: 네.
2: 세이빙스도 동결시키고 돈이 100만 불씩도 못 찾아요.
1: 네. 네.
2: 한동안. 세이프티 박스도 그것도 못 찾아요. 거기 내 여권 뭐 귀금속 있어도 못 찾아요.
1: 네. 네.
2: 그다음에 집 있으면 집이나 그 부동산 있으면 린도 걸고 그 직장에 편지 보내가지고 그 웨이지 가니시라고 그래요. 그 월급 그 봉급 그거 차압하겠다 그러고
1: 네.
2: 차압을 해가요. 그럼 그게 법적으로 임플로이예요. 고용주는 거기에 답을 하게 돼 있어요.
1: 네. 네.
2: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900불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제 그 뭐 큰 돈이 아니니까 빨리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한동안 네.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거를 문제를 해결하고 푸는데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또 시간도 걸리고
1: 네.
2: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그냥 방치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 이제 요새 은행들이 특히나 미국은 이 마약이나 그런 어떤 테러 관련된 그 돈 세탁 그다음에 그 불법적인 자금의 흐름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잖아요.
1: 네. 네.
2: 그래서 suspicious, suspicious active이니까 의심스러운 뭐 현금을 너무 많이 넣고 많이 찾고 자주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등등 그런 일들이 은행이 보기에서 의심스럽다.
1: 네.
2: suspicious activity, activity가 있으면 그 체킹을 스크롯을 시켜요. 그리고 그런 히스토리를 체크 시스템이라는 대로 리포트를 해요.
1: 네.
2: 이거는 이제 크레이터와 다른 개념인데 그러면 그걸, 그 문제가 그건 5년 동안 남아요.
1: 네.
2: 그럼 내가 체킹을 못 열 수도 있어요, 또. 그건 5년이에요.
1: 네.
2: 그러니까 5년 동안, 근데 그걸 물론 해결할 수 있어요, 빨리. 우리가 싸워서 디스피트하고 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이 지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 숫자도 달라요. 그러니까 소멸시효도. 그러니까 그냥 시중에 떠도는 얘기로 그냥 놔두면 돼. 뭐 3, 4년 지나면 뭐 그냥 없어진다던데 너무 허황된 얘기예요. 그러다가 끊고 다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
1: 오,
2: 그러니까
1: 네.
2: 그냥 놔둔다고 해서 해결이 지나 해결돼 그러니까 공짜로 그냥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1: 절대로.
2: 내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러야 돼요.
1: 네.
2: 100이라 그러면 한 적으면 한 3, 40, 한 50 정도는 대가를 치르셔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공짜는 공짜 점심은 절대로 없어요.
1: 네. 뭐 이게 금액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흔히들 뭐 그냥 두면 없어진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빨리빨리 해결해라.
2: 뭐 100에 한두 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1: 네. 지금도요?
2: 네네. 네. 근데 그건 요행수죠. 네.
1: 네. 자, 다음 이야기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크레딧 뷰로에 대한 질문인데요. 크레딧 뷰로는 모두 사기업이고 크레딧 관련 정보를 사고 팔아서 돈을 번다는 말, 이거 맞는 말입니까?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크레딧 정보를 이용해서 수익을 올린다. 이게 맞는 추론인 건가요? 이런 조건들 때문에 크레딧 뷰로 상대로 크레딧 교정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이게 어떤 얘기인지 사실 조금 어렵네요.
2: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2: 크레딧 뷰로가 그 엑스페리언, 에코펙트, 트랜스 세 개가 있어. 그 메이저 크레딧 뷰로가 있는데 우리가 뭘 그 크레딧이라는 건 내가 뭔가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1: 네.
2: 그런 행위를 할 때 그걸 뭐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거나 뭐 자동차 론을 하거나 뭐 퍼스널 비즈니스 론, 뭐 모기지 뭐 등등에 내가 필요한 걸 어플라이 할 때 그 은행, 그 랜더, 채권자, 채권 은행은 크레딧 뷰로에 나의 크레딧을 체크업을 하죠. 네. 그게 이제 크레딧 뷰로예요.
1: 네.
2: 그럼 한국적인 개념은 좀 다르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란 나라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온 나라가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간 나라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왕조 국가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1: 네. 그러니까
2: 왕이라는 개념이 없는 나라였기 때문에 또 주들이 그 스테이트들이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1: 네. 그러니까
2: 그런 특성 때문에 상당수의 기관들이 이거 공기업인 것 같은 절대로 아니에요. 사기업이에요. 네.
1: 그냥
2: 민간 회사예요.
1: 네.
2: 이론적으로는 나도 크레딧 뷰로를 만들 수 있어요.
1: 예.
2: 근데 그 시스템을 그걸 관장하는 법도 있고 1970년대에 만들어졌는데 그 법이 그 보다 정확하게 크레딧을 체크업하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 공급하라는 그런 차원이죠.
1: 네.
2: 그런데 그 내가 이제 크레딧 뷰로 만든다니 내가 만들어서 그만한 그 시스템을 만들 그만한 재력과 인력으로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1: 네.
2: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좀 무모한 거, 이미 다 셋업이 된 그런 시스템이니까. 근데 이제 사기업이에요, 정확하게. 목적은 돈 버는 거예요.
1: 네.
2: 그 재밌는 거는 어떻게 나에 대한 크레딧을 그렇게 정확하게 다 확보하고 있지라고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요.
2: 그 왜 그러냐면.
1: 사기업인데.
2: 미국에는 한 3만여 종의 은행이 있어요. 메이저 은행 뿐 아니고 뭐 동네에 있는 크레딧 유니언도 있고 여기는 뭐 군대에서도 크레딧 그 은행을 유지, 뭐 네이비 크레딧 유니언 뭐 펜타곤에도 있어요.
1: 네.
2: 해내 뭐 근데 anyway 근데 있는데 그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 고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2: 그 고객들의 그 어떤 론이나 론에 그 내가 돈을 빌려 은행이 빌려주면 그 고객이 얼마나 정확하게 페이하고 있는지를 매달 그 크레딧 뷰로에 리포트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리포터면서 은행이 그쪽에 돈을 줘요.
1: 네. 네. 뭐지?
2: 예, 예.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크레딧 뷰로는 그걸 수집해가지고 다 이제 정리해서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로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필요할 때 제공을 하면서 또 돈을 받죠.
1: 네. 네.
2: 그렇게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크레딧 뷰로는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1: 그러네요.
2: 나 같은 모든 미국 인구가 뭐 한 3억 한 몇 천만 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소셜을 가지고 있고 크레딧 리포트를 그렇게 추출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최소 2억 아이들 빼고요. 2억 5천만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네.
2: 정확한 거는 뭐 지금 수치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되겠죠. 그 사람들로부터 어마어마한 그 뭐 개인한테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걸 모으면 거의 한 멀티 빌리언 회사예요.
1: 네.
2: 연간 세일이 그 수입이 한 수십억 달러를 받는 번호 회사들이에요.
1: 네. 네.
2: 그런데
1: 참.
2: 근데 나 때문에 돈을 버는 거니까.
1: 네.
2: 나에 대한 크레딧 리포트 내용은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게 리포트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쵸.
2: 매달 업데이트 돼야 돼.
1: 네.
2: 근데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1: 이건 네. 또 뭐예요?
2: 네. 그러니까 그게 이걸 뭐 얘기하면 거의 몇 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데.
1: 네.
2: 그러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긴 한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내가 이의제기를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보장된 나의 권한이죠.
1: 네.
2: 그걸 누군가가 대행할 수도 있고. 네.
1: 이게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2: 네네네.
1: 네.
2: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네.
1: 근데 그쪽에서 내 개인 정보, 뭐 내 신용 이런 거를 정보로 가지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정보를 올렸다. 그럼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러니까 그게 책임을 져야 되고 문제 그쪽에서 크레딧 뷰로가 그걸 증명, 베리파이 하지 못하면 그걸 지워야 돼요.
1: 네.
2: 근데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 아닙니까? 이 정보를, 그 처리해야 될 그 업무량이.
1: 네. 네. 예.
2: 하루에도 한 수만 건의 그 이의제기 디스피치 들어온대요.
1: 네. 네.
2: 그럼 그걸 다 사람이 해서 하려면, 그러니까 일하는 건 저희가 이제 단연간에 이렇게 그 결과물과 프로세스를 보면 너무 한심해요. 답답하고.
1: 네. 네.
2: 그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워낙 많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걸 한 번 내 이의제기했는데 그걸 정리가 안 되면 소송도 해요. 옛날에 제가 소송도 했어요. 그러면 건당 1,000불씩 보상금도 받아요.
1: 네. 네.
2: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 그 어토니하고 내가 코옥을 했는데 그럼 별로 그 남는 게 없어. 1,000불 하려면 1,000불이면은 1,000불 가지고는 그게 안 되죠. 비용이다.
1: 네.
2: 뭐 그 추가적으로 받는 것도 있었지만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하튼 크레딧 뷰로는 사기업이고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시중에서 보는 그런 돈 버는 회사예요.
1: 네. 네.
2: 돈 버는 게 제일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의 크레딧에 있는 내용을 어떤 거라도 내가 야 이게 나 잘 모르겠는데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1: 네. 네. 그것도 가끔 꼼꼼히 챙겨봐야겠네요.
2: 네네 그렇죠.
1: 네.
2: 내 이름이 아닌 엉뚱한 이름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생년월일이 틀리게 올라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1: 네.
2: 그리고 한국 분들 특히 이제 중국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형제간의 이름이 비슷한 경우가 많죠. 이름 성은 당연히 같을 거고
1: 네.
2: 영어로 표기하면 뭐 스펠링이 거의 흡사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내 형제께 내 리포트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아요.
1: 네. 네.
2: 그건 명백한 오류죠. 소셜은 다를 텐데.
1: 네.
2: 그만큼 이제 일을 엉망으로, 그래서 엉망으로 하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시스템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1: 네.
2: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이의제기 할 수 있어서 크레딧 뷰로 상대로 내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1: 왜 이런 걸 정부가 감당하지 않고 사기업이 하게 됐을까 갑자기 좀 먼 얘기겠지만 궁금하네요.
2: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처음에 이 나라가 생길 때 초창기에는 정부가 없었잖아요.
1: 아, 네.
2: 유럽에서 사람들이 이미 일로 건너와가지고 각자 뭐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뭔가를 규율하는 그런 서부 개척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없고 총잡이들이 정부였잖아요. 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죠.
1: 네. 어쨌든 요 크레딧 뷰로 올라온 내 신용을 가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들고 다음 퀘스천이 워렌 버핏이 몇 살일까요? 하셨는데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고 꽤나 많으신데 최근에 그 버핏과의 점심 식사 기사 났더라고요. 몇 년 만에 이제 다시 하는데 요 자선 경매에서 900만 달러 이상 내고 점심 한 끼를 먹는다. 요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2: 네, 그건 뭐 정기적으로 했는데 워렌 버핏이 1930년생이세요.
1: 잠깐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2: 96세죠.
1: 와.
2: 생일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1: 네.
2: 예. 근데 아직도 점심 뭐 초대해서 먹고 아직 뭐 곧 뭐 리타이어 한다고 하던데.
1: 네.
2: 지금도 일을 하니까. 워렌 버핏이 크레딧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1: 궁금하네요.
2: 근데 그 나이까지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니까 가능한 거죠. 예. 그 자기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그래서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뭐 이 나이에 무슨 크레딧 이런 말은 좀 안 하죠, 모르겠어요.
1: 예.
2: 나 내일 모레 70인데. 아니, 미국에서는 7순이어도 거의, 이제, 별로 그렇게 나이가 많다는 생각을 그 별로 안 해요. 그런 나이를 안 따지잖아요, 여기는.
1: 네.
2: 그 정년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나이 때문에 어떤 사람을 해고하면 그거는 불법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보지만 그 우체국에 가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1: 네.
2: 저분은 한 7순은 넘었을 것 같다. 그리고 어제 슈퍼마켓이나 그 무슨 옷 파는 이런
1: 맞아요.
2: 그 가면은 굉장히 그 거동도 어려우신 분이 일을 하잖아요.
1: 맞아요. 계산하는데 한참 걸리는데.
2: 예, 그러니까 그런 게 허용이 되고 그걸 이상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뭘 하지 못한다는 건 물론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이 때문에 뭘 못하는 거는 여기서는 좀 통용되지 않는 얘기고 그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를 하고 계속 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크레딧이 좋아야죠.
1: 네. 네.
2: 네. 그래서 나의 그 자존심이기도 하고 나의 활력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꿈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워렌 버핏은 지금까지 꿈이 있으니까 거의 100살 가까이 거의 이제 거의 좀 몇 년 있으면 100살이잖아요.
1: 그러네요.
2: 한국에도 100살이 넘으셔서 뭐 활동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철학자라는 한 분이 계시던데.
1: 네.
2: 근데 워렌 버핏은 그런 그 이 나이에 대해서 괴념치 않는 그런 마인드.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크레딧을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크레딧이 좋은 조건을 유지해야 그 정신적으로도 더 활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 네. 네. 뭐든 할 수 있으니까.
2: 네. 네.
1: 크레딧이 곧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뉴 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동킨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크레딧 교정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봤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됐거든요. 끝으로 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이 얘기만은 꼭. 네.
2: 다시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한 3%만 믿으셔라.
1: 네. 네.
2: 그리고 내 크레딧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1: 네.
2: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그냥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분 개개인의 그 상황에 맞춘 일종의 맞춤형 그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1: 네.
2: 그런 능력을 가진 서비스 업체를 찾으셔라.
1: 네.
2: 그리고 가능하면 오래된 곳.
1: 네.
2: 한 10년. 오래된 곳을 찾으면 아무래도 실패 확률이 적겠죠.
1: 네.
2: 그리고 더 확실한 거는 소개로 또 오는 것도 가장 좋고요.
1: 네. 네. 뉴라이프 크레딧 서비스의 돈킴 대표 컨설턴트와 함께 오늘 크레딧 교정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사무실이 플러싱에 있습니다. 갤럭시 플라자 내에 있고요. LA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516-574-2577 718-878-3313번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돈킴 대표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케이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월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사전투표 결과 23.51%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65%로 가장 낮았습니다. 여야 모두 주요 격전지에서 마지막까지 화력을 집중하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전면전에 나서면서 선거에 끼친 결과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부 철의와 영의에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주요 현안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지난주 구속기소된 가세연의 김세희 씨와 오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장사의 신의 은현장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SBS 박종현 아빠송구 철이와 영의 시간 드디어 완전체가 됐습니다. 철이를 맡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요즘 많이 바쁘십니다.
2: 아니, 그때 좀 뭐 일 있어서 죄송합니다.
0: 초심을 잃으신 거 아니시죠?
2: 아닙니다. 예. 잘릴까봐 맨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0: 거짓말.
2: 진짜입니다.
0: 자, 영희를 맡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님.
3: 네, 안녕하세요.
0: 예, 돌아온 우신이도 함께 합니다. 박우신 기자님.
4: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세 분 모두 선거일에 바쁘실 예정이죠? 선거 방송 하시느라.
2: 네.
0: 야, 수요일날 장 소장님이 자리 비우세요, 또 심지어. 맞죠?
2: 근데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0: 거짓말 말도 안 돼. 예, 아무튼 예, 장 소장님은 볼 수 있는데 따로 있고 사전투표 다 하셨죠?
3: 네, 했습니다.
0: 예, 광고신 기자도?
4: 네, 저도 토요일에 했습니다.
0: 아, 예, 사전투표 다. 그래서 투표율 높은가 봐, 그죠? 자, 역대 최고 투표율 23.51%가 나왔다고 하는 이틀간. 요즘은 그냥 아예 투표율이 그냥 사전투표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4: 네. 이제 사전투표율을 이제 할 때마다 역대 최고치를 계속 바꾸고 있는데요. 네. 전체 유권자 4,464만 9,908명 가운데 1,049만 8,411명이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2022년 제8회 지선 사전투표율이 20.62%인데요. 이때보다 네. 2.89%포인트 높은 거였고요. 예. 지방선거 기준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8.95로 가장 높았고 대구가 18.65로 가장 낮았는데요.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이 강준열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 세력에 대한 심판과 이재명 정부 국정에 대한 뒷받침의 의지를 반영한 것 같다라면서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와의 지방정부를 내세웠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최보윤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역대 지방선거 최고 사전투표율은 이재명 정권의 폭정과 거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0: 예, 민주당 지도부 충청 영남권 막판 지원 유세에 나섰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는 거죠?
4: 네, 어쨌든 격전지 위주로 많이 가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 지도부는 6월 1일 충청권과 영남권을 훑는 막판 총력전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충남 천안에서 회의를 주재를 하고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를 지원한 뒤에 충북 괴산에서 신용한 충북지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요. 다만 이제 이후 일정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련 사고 때문에 중단을 한 상황이었고요.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천안회의에 참석을 한 뒤 충북 보은과 옥천 충주 청주 등 기초단체장 선거 현장을 중심으로 돌면서 중원 공략에 힘을 보탰다라고 합니다.
0: 예.
4: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청이 이제 접전지고 또 부동층 공략 지역이다 보니까 마지막 한 표까지 열심히 끌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자, 국민의힘은 두 전직 대통령의 막판에 또 신스틸러까지 등장하는 힘을 보태고 있는데 어디를 갔습니까?
4: 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는 부산 해운대 전통시장에서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섰고 여기에 또 박민식 후보도 함께 했었죠.
0: 예.
4: 박형준을 시장으로 뽑아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숲에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0: 예.
4: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서문시장에서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유세를 한 번 더 지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SNS를 통해서 전직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게 맞는 도리인데
0: 예.
4: 지금 하는 이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다라고 꼬집었고요. 또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좀 법적 제한을 풀고 예우를 요청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본인이 머쓱해진다라고 했습니다.
0: 예, 자, 사전투표율 23.51% 역대 지방선거 최대 투표율인데 자 이게 또 마지막 내일 모레 본투표에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뭐 셈법이 복잡한데 어디 유리할까요 장 소장님?
2: 사전투표율 높으면은 민주당에 유리하죠. 민주당 지지층이 사전투표를 많이 하기 때문에
0: 예.
2: 본투표보다 만약 사전투표가 높다면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고 사전투표 몇 가지 패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0: 예.
2: 호남이 높고
0: 아 그렇죠.
2: 대구 그런
0: 영남이
2: 좀
0: 거야?
2: 낮고 또 이제 점점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0: 예.
2: 우상향 추세고
0: 예.
2: 이렇게 좀 일관성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하나의 좀 문화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일찍 좀 투표하시고 또 본투표 날은 공휴일이니까 날 뭐 혹시 피치 못해서 투표 못할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볼일을 뭐 봐야 될 분들도 있으니까
0: 예.
2: 가급적이면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그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다. 편리하잖아요, 또.
0: 황교안 전 대표가 아직 투표하지 말아달라 해서 낮아진 거 아니겠죠?
2: 평택이 그래서 낮잖아요, 지금. 평택이 딴 데보다 많이 낮잖아요. 18. 몇 퍼센트든데.
0: 야, 그렇구나.
2: 그럼 황교안 대표의
0: 영향력이
2: 캠페인이 먹혀 들어갔다라고 봐야죠.
0: 노변호사님.
1: 저는 근데 황교안 대표는 왜 평택에 나온 거예요? 갑자기? 좀 아니. 솔직히 좀 너무 뜬금없는 질문인데 갑자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네.
1: 어쨌든 저는 사전투표가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꼭 진보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게 예. 하나의 이제 추세로 자리 잡은 것 같고, 물론 이제 3위를 투표할 수 있는 진보나 뭐 민주당 쪽보다는 아무래도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딱 하루 투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불리한 거는 맞겠지만, 일단 사전투표를 많이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혹시라도 본투표 날 투표 못할 수도 있으니, 좀 미리 좀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을 조금 막아보자. 또 내리는 관외 투표도 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지난번에도 사전투표율이 매우 높았지만 또 실제 본투표율이 막 그렇게 아주 높고 그러진 않아서.
0: 맞아요. 네.
1: 이번에 한 55% 정도 이제 제일 할 수 있는 거 최대치 아닐까.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0: 예.
1: 그동안에 이제 보수결집이 그 여론조사 공표 때까지는 좀 나왔으면,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혹은 진보계열 쪽의 결집이 또 뒤늦게 좀 움직이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예. 과거신 기자도.
4: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지는 약간 좀 모호하지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하다, 혹은 뭐 진보진결이 공식 사실 몇 번 깨졌고요. 예, 더 이상 그거는 작동하지 않고, 다만 이제 사전 투표 자체가 이제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많은 유권자분들이, 아, 그래도 사전 투표 먼저 하고, 본 투표는 좀 여유롭게 있는 게 좋겠다, 이게 좀 정착되는 것 같아요.
0: 예.
4: 다만 이제 그렇게 격이 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는 사전 투표에 보수층 참여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는 예전보단 다르게.
0: 그렇죠.
4: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 부정선거에 대한 그 믿음 같은 게 보수층 내에서도 넓게 퍼지는 게 약간 좁아지고 있는 추세가 아닌가. 그러니까 하선투표도 동반 상승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선투표율이 높다고 안심하는 쪽이 진다. 라고 볼 것 같습니다.
0: 장수장님 약간 안심하게 하시려고 말하시고 하신 것 같아서 지금 박우신 기자가 반론을 말씀하신 거죠? 보이지 않는, 자, 그럼 이제 슬슬 우리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볼 텐데, 내일 모레 나오는데, 자, 일단은 몇 대 몇? 광역단체.
2: 12대 13대 2대 1.
0: 16개 중에.
2: 예.
0: 13대. 3대.
2: 민주당 13.
0: 야, 국민의힘 두 곳? 2. 하나는 경합? 무소속?
2: 무소속.
0: 그 두 곳은 어디예요?
2: 대구 경북이죠, 뭐.
0: 대구 경북.
2: 이제 부울경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좀 접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아서 접전 지역은 그러면은 대구 경북을 빼놓고는 그러면 민주당이 이기지 않을까, 그게 큰 흐름과 구도가 아닐까 좀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0: 서울시장도
2: 아쉽지만 좀 막판에 두 가지 사건이 좀 안전사고가 터진 좀 오세훈 후보가 그 사건만 안 터졌으면은 정원 후보를 막 몰아붙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았어요. 그 네거티브나 검증 공격할 것이 많았는데 그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공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방어하거나 그냥 본인 선거 캠페인만 했거든요. 검증이 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서 좀 아슬아슬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자, 노 변호사님은?
1: 예, 저도 사실 이제 12대 4 정도 예상했었다가.
0: 12대 4였다가.
1: 4였다가. 예, 지금은 13대 1대 2.
0: 13대 1대 2?
1: 예. 그렇게 좀.
0: 자, 싶습니다. 1은 어디예요, 1?
1: 1. 경북.
0: 경북, 예. 국민의힘.
1: 예,
0: 국민의힘. 2는 그러면?
1: 2는 대구하고 경남.
0: 아, 대구, 경남, 경합이다?
1: 네. 그렇게 좀 봅니다.
0: 대구와 경남이면 이제 그 누굽니까 갑자기
1: 김경수
0: 더불어민주당 후보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 두 분이 경쟁하고 있고 대구는
1: 울산은 원래 조금 위험했는데 진보당에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줘서 저는 울산은 괜찮을 거다라고 지금 봅니다.
0: 그 전북도 그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1: 전북이 사실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사실 저는 김관영 후보나 이원태 네. 후보나 네. 그냥 하나의 당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3: 이야, 와, 정선생님 얼굴 풀렸어 지금.
2: 이제 한 명 무소속 후보잖아요. 지금 민주당 조승래 선대본부장이 진짜 민주당 후보는 이원태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김용남 후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원이신가요?
1: 아, 당원 아닙니다.
2: 당원 아니에요. 당원 아니면 뭐 자유롭게 얘기해요.
3: 네, 네, 당원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네. 네. 자, 우리 과구신 기자는 예상입니다.
4: 저도 장성철 소장님하고 똑같습니다.
3: 13대 2대1.
4: 네. 야, 전북은 심플하네. 김관영 후보가 가져갈 것 같고 경북은 원래 좀 격차가 있었고 대구는 아쉽게도
3: 석패?
4: 네, 석패하지 않을까 김관영 후보가 정도로 예상합니다.
3: 야, 대구에서는 큰일 날 수로 얘기한 겠네, 지금.
4: 아니, 사실 경남 예.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 했다고 봤는데, 예. 막판에 예. 터진 이슈 때문에 조금 바뀔 것 같고.
3: 알겠습니다.
4: 예, 그렇습니다.
3: 자, 그래서 막판에 이제 보수 결집도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전직 대통령 열심히 지금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총리인데,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숲을 갔어요. 예. 그 장면을 저희가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5: 이번 63 선거에
3: 예, 잠시, 영상이 잠깐 나갔네요. 예, 다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영상을 보겠습니다.
5: 이걸 내가 산 거예요. 역할을 산 거야.
3: 예, 서울 싶어서 아이스크림 드신 장면이죠, 그죠? 부산에서는 돼지국밥 드셨는데, 서울 싶어서 아이스크림을 드시는 장면. 일단은 또 전 서울시장이기도 했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튼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또 행보로 해석이 됩니다. 당선인 근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2: 저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 저번에 갔던 청계천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명박 서울시장 하면은, 버스 공용차로 때문에
3: 맞아요 기억나네
2: 교통을 상당히 에이. 좀 국민들이 업적.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업적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서울숲 가서 본인이 뭐 아이스크림 개발했어요? 아이스크림 개발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쩌면서 아이스크림 샀다고 이렇게
3: 서울숲도 되게 좋아요 근데
2: 좋은데
3: 랜드마크는 아니었다
2: 서울숲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명박 전 시장에
3: 연상시키지 않으니까
2: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오세훈 시장 같이 갔으면은 아 맞아 그렇지 이제 오 버스 오 청계천 청계천은 저번에 한번 가시긴 했지만
3: 예.
2: 한 번 더 상기시키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3: 예.
1: 서울숲은 성동구에 있지 않습니까?
2: 네. 네.
1: 정원호 후보가 성동구에서 협격한 성과를 이뤄냈는데 하필이면 거기를 가셨네요.
2: 예. 서울숲을 그럼 뭐죠? 정원호 뭐 구청장이 했습니까?
1: 아니 저는 뭐 그런 말을 한 적은 없고
2: 그러네요. 이렇게 한
1: 그냥
2: 적은
1: 연상이 되게 자연스럽게 아니, 뭐... 된다 이런 얘기고요.
3: 예예.
1: 예. 솔직히 뭐 이명박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걸 간다고 해서 특별히 영향력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중도층의 편에 조금 떨어지더라도 보수 결집에 효과가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실 그렇게 인기가 보수 쪽에서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3: 아 그래요?
1: 네 저는 뭐 별로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행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3: 그래도 뭐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시장 시절에 업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1: 그러려면 서울숲에 가면 안 되죠. 그게 본인의 업적이 아닌데
3: 아니 뭐 그 시절 시장 시절에 뭔가 영향을 주긴 했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뭐 설렁설러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좋아하셨고 과거신 기자는 크게 취재 안 하셨죠?
1: 별로 안 좋은 얼굴이.
4: 아, 오늘 저기 다른
3: 데 가셨어요. 다른 데 갔어요.
4: 유배가 가서. 네, 취재를 했습니다.
3: 아,
4: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이 서울에 온 것 자체가 또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했던 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1: 하나님께 봉헌.
3: 어디 계세요? 아, 정말. 예, 좋습니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 화면이 하나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그 부산을 갔던 장면인 것 같은데 역시 또 화면을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5: 이번 63 선거에 제가 마이크 잡은 것도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부산 박전이 큰 역이 없죠. 여러분 부산 시민들이 지혜롭게 일 잘하는 시장 하던 일을 끝낼 수 있는 시장 박영진 뽑아주길 바랍니다.

0: 저는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들이 네, 저렇게 선거유세 나오는 거 좀 안 네. 좋게 봐요. 국민 모두의 전직 대통령이어야지 네. 그냥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그쪽 출신이라고 저렇게 등판을 하는 것은 역사의 퇴행이 아닌가. 얼마나 인물이 없으면 국민의힘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네. 두 분 다 그렇게 뭐 또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대통령인 것 같지도 않은데 한 명은 탄핵당했잖아요. 박근혜 네. 전 대통령. 네, 네, 네. 그런 분들이 나오는 게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될까. 대구 지역은 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 과연 도움이 될까. 후유증이 더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후에 전당대회를 하고 국민의힘과 보수파 진영이 재편될 때 예. 또다시 어떤 사람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후광이나 힘을 받아서 당권을 지려고 하는 거에 또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게 뭐예요? 정치는 미래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거는 과거냐 미래냐의 선택 아니에요? 저분들은 이제 과거의 인물들이잖아요. 저분들을 보고 어떻게 국민들이 그래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후보가 미래를 담보해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냐고요. 철저하게 과거지향적인 선거 전략이란 말이에요.
1: 예.
0: 저게 그냥 지방선거 투표율 낮으니까 우리 지지층 최대한 많이 끌어올리면 이길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대략 4,300만 정도 유권자라면 2,000만 명 이상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지지층이면 얼마나 된다고. 저런 선거 전략은 결국에는 합리적인 보수나 중도층의 외면을 받는 선거 전략이 아닐까. 저는 정치를 좀 길게 보고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는 그래도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화면상 보시면 표정이 좋으시던데 큰 힘을 얻으신 것 같은데 노 변호사님.
2: 일단 저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뭐 별로 통합의 아이콘들도 아닌데 나오셔도 괜찮다고 보는데요.
1: 예.
2: 그렇다고 해서 그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게 썩 큰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아까 계속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박형준 시장이야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또 관계가 있고 또 박형준을 돕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게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괜찮은데 전 옆에서 그 박민식 후보가 좀 너무 안타까웠어요.
1: 약간 그 식당
2: 그 테이블이 그
1: 테이블 구석에 이렇게 약간 모서리 앉아 있죠, 그렇죠?
2: 그게 아니라 테이블이 2인이 앉는 자리 옆에 다른 테이블에 이제 앉아가지고 몸을 그렇죠. 그냥 한껏 이명박 전 대통령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마치 이제 자기는 불청객이 아니라는 데서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1: 예, 예.
2: 원래 그 자리는 또 제가 알기로는 주진우 의원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진우 의원이 조금 양보를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1: 예, 예.
2: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기장 갔을 때도 네. 박민식
1: 기장시장.
2: 네. 네, 박민식 후보는 초대를 안 받았었다는 건데
1: 예.
2: 또 그래도 열심히 진짜 쫓아다니면서 그 후광을 좀 받겠다고 이제 다닌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참 박민식 후보가 약간 미안하지만 이제 개밥의 도토리 취급을 조금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 그래서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박민식 후보 이름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가지고 좀 이렇게 약간 해프닝 비슷하게 좀 움직인 게 있었었고 이번에도 좀 그런 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좀 그렇게 썩 아주 친한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웠어요.
1: 절실하겠죠. 그래도 이제 하나하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는 게 후보들 그렇죠. 마음일 텐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가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응원의 메시지를 받은 걸 전했다가 친한계에서는 뭔 소리냐 아니다 또 하면서 또 아니다 원래 초대 못 받은 분이었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는 구체적으로?
3: 네, 그러니까 이제 박민식 후보가 SNS에 전한 건 뭐였냐면은 이제 이명박 예. 대통령이 본인의 손을 잡고 끝까지 싸워라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반드시 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1: 예, 예.
3: 근데 이제 나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건데
1: 예.
3: 박민식 후보 해석은 보수의 가치를 흔든 사람을 심판받도록 하라는 준엄한 명령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합니다.
1: 예, 예.
3: 이대로 이제 한동훈 후보인 건데 그러자 친한계인 김종혁 국민의힘 고향병 당협위원장 전 MB가 말한 나쁜 사람은 민주당을 뜻한 것인데
1: 예.
3: 박민식 후보가 마치 한동훈 후보를 겨냥한 것처럼 왜곡했다라는 취지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다급해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쪽팔리지 않느냐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1: 선한 사람이 나쁜 사람과 싸우는데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제 박민식 후보는 뉘앙스를 나쁜 사람은 한동훈 후보라고 한 건데 이제 김종혁 위원장은 무슨 소리냐? 나쁜 사람은 민주당이다.
3: 그렇죠.
1: 네. 이렇게 정정해 준 건데 예, 들으시는 분은 들으시고 이런 거 예.
0: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1: 예.
0: 일단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진짜 핵심

0: 했잖아요. 실세였어요. 장관까지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당한 대통령을 지키자라고 했었고 헌재 앞에서도 뭐 철야농성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네. 일국의 장관이었던 분이 참 저렇게 머리 깎고 전직 대통령 옆에서 기웃기웃대고 또 발언을 왜곡해서 본인의 선거에 이용을 하고 하, 이게 맞냐. 저도 예전에 박민식 장관을 되게 친했었거든요. 그때의 박민식과 지금의 박민식은 너무 다른 사람이다. 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너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이 정치가 도대체 뭔가. 정치가 너무 이게 잔인한 것이 아닌가. 그러한 참 자괴감도 솔직히 들고.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1: 왜들 이러는지
2: 모르겠어요. 근데 왜 박민식 후보가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말뜻을 왜곡했다고 말씀하시죠? 전혀 왜곡이 아닌 걸로 제가
0: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을 뜻한 건데.
2: 아니죠. 전혀 아니죠. 저기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를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나쁜 사람이?
2: 네. 왜냐면
0: 아니, 예. 김종혁 위원장이 이렇게 거짓말할 뿐은 아닌 것 같은데요.
2: 김종혁 위원장은 친하세요?
0: 네. 저희 지역구 예, 위원장이에요.
3: 위원장이세요.
2: 네. 그러니까 괜찮아요.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네. 어쨌든 보수 쪽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은 아주 정확한 해석이었다 생각하고요.
3: 네.
2: 박민식 후보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0: 왜요?
3: 아, 이분이 달라.
2: 어, 왜요? 왜?
0: 박민식 후보 그러면은.
2: 좀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
0: 현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전 기각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다시 돌아와서 대통령직 복귀할 거다 이런 주장을 했던 분이에요. 노영희 변호사님 이런 분이 화이팅하고 선전했으면 좋겠어요?
2: 네.
0: 그래요?
3: 선전해서 네. 2등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이 왔어요.
2: 네, 선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로.
0: 하정우를 위해서?
2: 너무 힘을 못 받고 있어.
3: 노 변호사님 요즘 최근에 하정우 후보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2: 저는 하정우 후보 진짜 좋아해요.
3: 그런 이후에.
0: 그렇다고 이제 박민식 후보의 옛날에 그러한 윤석열 지키자라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니시고요?
2: 아니죠. 예. 예.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박민식 후보가 좀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는
3: 이 순간만?
2: 게 제 개인적인 순간만? 생각입니다.
0: 하정우 후보 때문에.
2: 예. 그럼요. 하정우 후보 좋아하죠.
3: 예. 한동훈 후보 두 분이 또 SNS를 통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떤 말이 오가고 있습니까?
4: 네, 이게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먼저 하정우 후보가 본인에게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이 남성 시민에게 언성을 높이고 있는 장면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랑은 무서워서 못 싸우고 도망다니면서 왜 일반 시민과 싸우려는지 이런 식으로 꼬집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정우 후보 측에서 맞불을 놓았습니다. 북구 주민 폭행 사태 한동훈 후보가 답하시라라는 건데
3: 예.
4: 이걸 또 보면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지지자로 보이는 이 남성이 다른 시민을 밀치듯한 영상과 함께 팬클럽 관리도 철저히 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바로 이 지지자 남성이 또 하정우 후보에게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합니다.
3: 예. 자, 이 막판에 이제 지지자들이 또 워낙 현장에 많이 있으니까 약간의 또 충돌 아닌 충돌 혹은 갈등 아닌 갈등, 과열 양상도 보이는데.
0: 그렇죠.
3: 영상 보셨어요?
0: 봤어요.
3: 네.
0: 근데, 그렇게 이제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옷을 입었던가 흰옷을 입었던데 그분이 그렇게 뭐 또 다른 당 후보가 선거운동 하는데 가가지고 그런 식의 좀 항의하고 그런 것들은 좀 전 적절치 않고 그것은 선거 방해 행위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있어요. 만약 이것이 용인된다면은
3: 예.
0: 계속 그럴 거예요. 그냥 쫙 풀어가지고 후보들 있을 때마다 그냥 가서 시비 걸으라고. 그러면 이게 선거 분위기가 완전 난장판 되거든요.
3: 사실 선거판에 불문율이 다른 당이 하고 있으면 그 자리 빨리 피해주거나 뭐 이런 게 있죠. 정청래 당대표랑 그 장동혁 당대표도 충남에서 마주쳤었는데 정청래 당대표 웃으면서 아 빨리 갈게 하면서 또 장동혁 대표 웃으면서 빨리 가시라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 장면 있었는데
0: 얼마 전에 평택에서 김영나 후보가 이렇게. 피켓 들고
3: 네,
0: 선거에서 할 때 뭐 네. 조국 후보 선거운동 이렇게 왔다가 김영남 후보가 막 항의했는데 안 비켜가지고 김영남 후보가 빠졌거든요. 그때 이제 조국 후보 측에서
3: 예.
0: 사과 성명 발표했어요. 그 정도 이렇게 불문율이에요.
3: 불문율이다.
0: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 별로 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3: 예, 자, 부산 막판 어떤 변수가 있을 거예요? 현재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노 변호사님은?
2: 아, 저는 하정우 후보가 5일만 더 빨리 그 마음을 굳히고서 나온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네, 왜냐하면 사실 처음에 이제 정치 초짜였기 때문에 조금 헤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 완벽하게 여기에 적응을 잘하고 있다.
3: 완벽해요?
2: 네, 아니 지금 이 정도면 저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확실히 학습 능력이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아주 최적화된 후보가 아닌가.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의 그 특징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본질을 피해가면서 이렇게 사람 약올리는 듯한. 예, 예. 근데 하정우 후보가 저는 그 태도가 옳다고는 보지 않지만 너무 완벽하게 딱 거울처럼 대갚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마음이 되게 편했고 네이버. 그거
3: 네이버한테 물어보시죠.
2: 네, 만주. 네, 받았습니다. 네. 네. 얘기할 때 너무너무 시원했고 아까 주식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싸움의 주인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문제도 벌써 지금 아무도 이제 그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다 해명을 다 지금 정확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 하정우 후보가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사상구에 있는 시장에서 이제 좌판하면서 예, 자식을 키웠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또 어떤 그 스토리와 서사를 말을 해주는 장면에서도 되게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0: 아주 그냥 푹 빠지셨네요.
2: 아니 저는 이제 전에 사실 위드훈이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0: 이제 이해가 돼요?
2: 네, 위드훈이를 이해 못했는데
0: 내려가세요. 그럼
2: 이제
0: 지금
2: 이해가 이제 돼요.
3: 위드정우.
2: 네, 위드정우.
3: 위드정우. 위드하GPT. 위드하GPT로 할까?
2: 네, 어쨌든 누나가 좋아한다.
3: 누나가 좋아한다.
0: 아닌데 당장 내려가세요.
3: 부산 내려가세요. 그러면
0: 도와주세요.
3: 자, 우리 강원식 기자도 웃고 계시는데. 네. 부산.
4: 저는 한동훈 후보의 이번 당락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선거운동에 팬덤의 역할이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인지를 좌표를 한번 찍어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수많은 분들이 가서 뭐 거기에 뭐 원룸을 구하고 숙식을 하면서 지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3: 그러니까.
4: 그리고 이게 가서 순효과도 있고 역효과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3: 있는 거야,
4: 네, 동시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오라냐 글러냐 사실 이건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어떨지 보면은 확실히 기세는 좋은데 현장에 있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오른다고 좋아하는 분도 있지만 그 외신들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런 분도 있어서 저는 되게 흥미롭게 보고 있다.
3: 저는 이번 그 지선이 그 대선만큼 굉장히 좀 뭐랄까 버라이어티하고 기대가 되는 선거다. 그래서 6월 3일 한판승부도 6시부터 8시까지 선거 방송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함께해 주세요. 무슨 물론 장소장님도
0: 저도 불러주세요.
3: 예,
0: 저 불러주세요. 왜 안 돼?
2: 저 잠깐만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3: 한마디.
2: 예. 네, 부산 복합에서 어차피 이제 투표하실 텐데 이미 투표하신 분도 계시고 그 지역에 누가 국회의원이 되면은 더 좋을지를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지인들 가서 잠깐 팔아준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0: 그렇게 사람을 이끌어올 수 있는 매력 여기 있는 도시로 바꾸겠다라는 거 이번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2: 예. 그분들이 그럼 평생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지금 정당도 없는데 무소속 후보가 무소속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어느 상임위에 들어가서 대통령하고 계속 각서 각지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0: 갑자기 무소속은 아니죠.
3: 네, 여기까지. 오늘은 우신이만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이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제스프리 선골드 키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무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2: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1: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2: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팍 시장 존 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0: 예, CBS 라디오 박정희 아빠서 뭐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이죠. 김세희 가로세일 연구소 대표가 구속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서 김세희 감방 가는 그날까지 지켜봐 주길 바란다라는 아, 지난해 11월 4일 재방송에서 울분을 토하고 가신 분이신데 또 얼마 전에 또 우시면서 또 방송을 하셔서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요즘 또 근황이 궁금해서 모셨습니다.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의 은현장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장사의 신의 은현장입니다.
0: 예, 잘 지내셨죠?
1: 아, 잘 지냈는데요. 예. 또 우는 거를 요즘 어디 가면 계속 물어보는데.
0: 그렇죠.
1: 저는 한 1분 울었는지 알았는데.
0: 네, 5분.
1: 사실 30분.
0: 30분? 야.
1: 네, 30분을 울어가지고. 예. 좀, 그래요. 제가 김태 이제 구속됐다는 소식을 네. 라이브 중에 시청자들하고 같이 들었거든요.
0: 그 기자한테 문자 온 거 보시고 네. 전 통화한 다음에.
1: 네. 그 미리 이제 알아가지고 이제 소리를 질렀는데 네. 여기 또 답비 처리가 됐더라고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1: 그게 아, 2년 동안 우리 김세희 씨한테 네. 맞다 보니까 아. 그 서름과 아. 그 좋은 감정과 그런 것들이 몰려오면서 아. 저도 모르게 사실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0: 아.
1: 너무 창피하긴 했거든요.
0: 예.
1: 근데 그 우는 동안
0: 예.
1: 사람들이 진짜 불쌍했나 봐요 제가.
0: 어.
1: 후원금 1억 들어왔더라고요. 아 정말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0: 야.
1: 제가 돈을 진짜 많이 썼거든요.
0: 아까 그 소송을 소송
1: 위약금도 그러고
0: 아.
1: 너무 많이 썼죠.
0: 예.
1: 그러니까 후원을 많이 해주셔서 저도 울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0: 왜 정사님
2: 우세요?
0: 저요?
2: 웃지 말고 우세요.
0: 아 그러게요. 저도 펑펑 울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에 구속이 안 됐으면 대표님 더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싸움을?
1: 그 똑같이 계속 싸웠을 것 같아요.
0: 예, 예.
1: 김세희를 감옥에 보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정말 5년을 잡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0: 야, 5년?
1: 제 계획이 예전에는 10년짜리였고 이제는 5년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0: 야.
1: 이미 구속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의 확률을 이미 변호사랑 다 준비를 했었고요. 계속 임시 대표 가처분 소송은 진행 중이고 손해배상도 또 진행 중이고
0: 예.
1: 솔직히 되든 안 되든 예. 저는 크게 사실 상관이 없었어요. 다만 걱정됐던 게 뭐냐면
0: 예, 예.
1: 혹시라도 구속이 만약에 안 됐어요.
0: 아, 그죠.
1: 그러면 네. 우리 김세희 씨가 자기 방송에서 네. 정치 탄압 그리고 무죄 주장 이걸로 난리를 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구독자들 그 연세 드신 분한테도 후원금을 또 그냥 또 몇 천만 원을 그 뜯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리 세희 때문에 엄청 좀 힘들었어요. 구속이 안 됐을 경우에는.
0: 안 됐을 경우에.
1: 근데 뭐 잘 됐죠.
2: 저 질문해도 돼요?
0: 예, 그 질문하세요.
2: 알고리즘에 제가 왜 우리 은현아 씨가 떴는지 모르겠지만 막 우는 것부터 막 다 뜨더라고요. 근데 김세희 씨한테 많이 당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뭘 당했어요?
1: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너 대북 송금했지? 너 주가 조작했지? 그러면 그냥 제가 대북 송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이 되는 거야. 저는 아무 짓도 안 했거든요. 김세희가 지금까지 2년 동안 저를 공격한 것 중에서 네. 사실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모든 걸 잃었잖아요. 회사 날라가 유튜브, CF, 방송 아무것도 못했어요.
3: 김세희 씨가 공격을 해서 그렇게 다 망했다고요?
0: 네? 초반에 이제 우리 은영장 대표가 이제 밀키트 회사를 했었는데 밀키트 회사 제품에서 처음에 좀 이상하다 네네네. 해서 공격을 했고
3: 그 이후에 함량 얘기한 네. 거였죠? 네,
0: 네. 허위 사실로 공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연결된 공격 중에 뭐 이제 허위 사실로 뭐 주민등록증이 깨끗하니 위조다.
3: 네.
0: 중국인이라서 군대를 안 갔었다. 네. 회사 매각 대금 200억은 대북 송금 자금 세탁용이었다. 뭐 이런 얘기 대북 세탁용까지
2: 왔어요.
0: 이런
2: 거예요.
1: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네. 사람이 밀키트 회사가 문을 닫게 됐고요.
3: 그리고
1: 정도요? CF 다 잘렸고요.
3: CF도 원래 했었어요. 네.
1: 제가 좀 죄송한데 잘 나갔거든요.
2: 잘 나갔어요. 네.
1: 잘 나갔어요.
2: 방송도 했었어요.
1: 아, 죄송한데요. 그래요? 탑이었습니다. 유튜브의 탑. 유튜브의 탑. 근데 정말 한순간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딱 두 달 걸렸어요.
2: 아니, TV 방송도 장사 잘 안 되는 분과 도와주는 그런 컨셉 TV도 했었잖아요.
1: 네. 근데 김세희가 방송사 앞에서 네. 시위를 계속했어요. 은현장 사기꾼 하차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뭔가를 하겠다.
3: 근데 왜 그런 거야? 김세희 씨가 뭐 개인적인 원한을 품으면 뭐가 있었어요?
1: 합이기 때문에.
3: 아, 본인이.
1: 잘 합입니까? 생각해보세요. 김세희가 지금까지 공격한 사람 중에서 어정쩡한 사람은 없어요.
2: 아, 기분 나쁘네.
0: 아, 그래서 방송사 사람 공격을 안
2: 당했어요. 왜 안 했지? 내가 김세희 욕 많이 했는데.
0: 아, 그래요?
1: 네. 우리 그 앵커님도 혹시 공격 당하셨나요?
0: 아, 예, 안 됐습니다. 예.
1: 탑이 아니면 건들질 않아요.
0: 아.
1: 지금 뭐 김수현 씨, 찌양님, 뭐 장사인 씨, 예. 김건모 씨, 한예슬 씨, 탑 아니면은 아니, 괜찮다.
3: 약간 좀 수긍이 가면서도 좀 기분은 안 좋네. 지금 자기는
0: 탑이고 공격받지 마세요.
3: 우리는 그냥. 아니라는 얘기. 예. 맞는 말이긴 한데.
1: 원래 예. 좋은 거예요. 예. 정말.
0: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우리 대표님의 밀키트에서 100억대 밀키트에서 네네. 문까지 닫았던 그 엄청난 손실을 입었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이면은 거기서 다 무너지는데.
3: 그치.
0: 그래도 싸워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죠?
1: 사실 저만 당했으면 저는 아마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네. 아니면 김세희를 직접 만나서 김세희가 저한테도 자기 방송 나오라고 했었고 갔으면 이제 돈 주고 끝났겠죠.
3: 돈도 줘야 돼?
1: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어요. 공격하고 방송에 나와 스튜디오 안 치고 네. 그 회사 광고를 받고 했었죠. 근데 제가 끝까지 싸웠던 이유는요. 제 직원들도 엄청 공격을 했었고 제가 밀키트를 하려면 이제 협력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 회사들까지 다 같이 문 닫았어요. 그래서 지팔아가지고 공장에서 다 자고 있고 이런 상황이 돼서 아 내가 끝까지 싸워서 사기꾼이라는 오명을 벗지 않으면 이건 해결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계속 싸워왔던 거예요. 돈을 한 푼도 못 벌면서. 근데 지금은 우리 너무 잘 됐어요.
0: 잘 됐다 하면
1: 한 달에 한 이제 100억씩 팔고 있습니다.
0: 밀키트를
1: 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갑자기 노 변호사님 현타가 왔어.
1: 그러니까 예전에 1년에 50억 100억을
0: 다시
1: 팔았었는데
0: 다시 재기하신 거네 그러니까
1: 오히려 지금 사기꾼 누명이 벗겨지니까 사람들이 왜 그랬지? 한번 먹어볼까? 이러면서 주문하셔서. 네. 이제 100억씩 팔고 있고요. 아, 죄송한데 주문은 하지 마세요. 예. 네, 못 가요.
0: 예, 지금 배진대학교 못 가요. 네. 저도 작년 나오셨을 때 그 오뎅이랑 그 뭡니까 갈비탕 키트를 시켜서 먹은 적이 있는데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1: 너무 싸서.
0: 예, 예. 아무튼 가성비 되게 좋아요. 자 이번에 이제 김세희 씨가 구속된 이유가 이제 김수현 씨 탤런트 김수현 씨 녹취록 관련인데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I로. 경찰이 이제 김세희 대표가 AI를 악용해서 목소리를 조작한 등의 행위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는 건데, 그러니까 김세희 씨가 제대로 경찰 조사를 또 받고, 수사 받고, 구속까지 이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죠?
1: 그쵸, 처음이죠. 왜냐면, 김세희 뒤에 누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김세희가 저를 50번 넘게 고소고발을 했잖아요. 네. 저는,
0: 그러니까 윤회장 대표를 50번씩 네네. 넘게 고소고발.
1: 김세희랑 김세희 팬클럽, 김세희 구독자들이 저를 그렇게 고소를 했고요.
0: 예.
1: 저는 한두 달 안에 전부 다 조사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고소를 딱 한 번 했거든요.
0: 예.
1: 그거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사를 안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감까지 나가서 소리를 질렀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1: 예. 예. 이번에 어쨌든 그 AI라는 것도 저희 뭐 이진호 기자, 강경영 기자, 저 이런 사람들이 다 밝혀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0: 아하.
1: 제가 김세희를 고소하는데 10개월이 걸렸거든요. 아하. 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냐면
0: 에이.
1: 김세희가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방송을 했어요. 은현장의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은현장의 사기꾼일 것 같습니다. 대북 송금을 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가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고소가 안 돼요.
0: 그건
1: 다 빠져나갈 수 있게 했던 거죠.
0: 명시적으로 사실 역시를 뭐 그게 한 말이 네네. 아니니까 법률적으로 피해 나가는 거군요. 노 변호사님.
3: 그래도 제가 보니까 피해자에 따라서 그거를 기소하기도 하고 기소 안 하기도 하고 송치하기도 하고 송치 안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1: 김세희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정말 국감에 대부분 사람들이 나가기 싫어하잖아요. 나가면 어쨌든 혼나니까.
0: 예.
1: 근데 저는 나가게 해달라고 계속 사정을 했어요.
0: 예.
1: 방송에서 불러달라고. 가가지고 이제 얘기하니까 김세희 조사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0: 예.
1: 이제 그 다음날 서울경찰청장님이 부실수사 인정한다. 지금 바로 특별수사팀 꾸려갖고 조사하겠다.
0: 예.
1: 이래가지고 그나마 6개월 그 이후로 6개월 7개월 만에 나온 거예요. 결과가. 쉽지 않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김세희가.
3: 아니, 난 본인이 더 대단한 것 같은데.
1: 감사합니다.
0: 지지 않아.
3: 아니, 정말.
0: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김세희 씨가 그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1: 네.
0: 예,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내가 구속된 게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3: 그쵸?
0: 윤석열 전 대통령 했잖아, 이거.
3: 네.
0: 예, 그래서 구속이 잘 된 건지 판단해달라는 건데 내일 신문한다고 하거든요.
1: 네네, 저도 오다가 들었거든요. 정말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김세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구속 적부심이 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0: 예.
1: 받아들여질 확률이 예. 제가 계산했더니 3%예요.
0: 아, 계산 해보셨어요? 어.
1: 제 주식이 올라갈 확률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못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0: 아.
1: 절대 깜빵에서 못 나옵니다, 김세희는.
0: 아하.
1: 그 다음 것까지 제가 다 준비를 해놨고.
0: 예.
1: 저희 사건들도 이제 조만간 발표가 나올 거예요.
0: 예.
1: 그게 20건이 넘게, 뭐 이진호, 강경윤, 장사혜씨, 뭐 연예인분들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요.
0: 아.
1: 그거 나오면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흥분돼요.
0: 아, 그런가요? 노 변호사님 그게 구속적 부심 말하기에.
3: 아, 구속적 부심은 예. 사실 인용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아. 그 당시에 구속 심사를 할 당시에 판사가 판단을 잘못했다.
0: 인정해야 되는
3: 이게 거니까. 인정이 돼야지 예. 되는 건데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대로 뭐 3%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정은 잘 안 되죠. 아,
0: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또 그 주목되는 게 김세희 씨의 변호사인데 부지석 변호사라는 분.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분이 영장이 또 피의자로 적시가 됐어요. 변호사가 피의자로 적시가 됐는데 이게 이제 고 김세론 씨의 육성이라고 주장한 녹취록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에 함께 있었어요.
1: 네네.
0: 어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적시가 된 거예요?
1: 이게 좀 굉장히 기자요. 중요한 부분이긴 변호사가. 하거든요.
0: 네.
1: 변호사가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네. 그 조작된 녹취록이 네.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0: 네.
1: 거기에다 또 기자회견이 끝나고 클럽에서 고 김세론 씨 기자회견 영상을 틀면서 춤을 춰요.
0: 아, 춤을 춰요?
1: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정직 처분까지 받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김세희 말은 사실 유튜브에서는 믿을 수도 있지만 뭐 기자회견이나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는
0: 예.
1: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너무 AI 같았거든요.
0: 예.
1: 근데 이 말을 왜 믿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0: 예.
1: 그 옆에 어쨌든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 변호사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보는 사람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던 거죠.
0: 그러니까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네네. 있기 때문에 허위 주장할 네. 이유가 없,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적다라고.
1: 적다고 보는 거죠.
0: 보여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네. 피의자가 된 거다.
3: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으니까 네. 증거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지석 변호사인가?
0: 네, 부지석.
3: 네, 그 변호사가 바로 그 옆에서 이 김세희 말이 신뢰로운 말이다라고 그렇죠. 한 거를 네. 본인이 이제 서 있음으로 해서 아하.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줬다.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1: 그렇죠. 허위사실 유포에 만약에 관여했다면
0: 예.
1: 그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 옆에 있는데 누가 안 믿겠어요. 옆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0: 그렇죠.
1: 그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구속영장 그 서류에 아마 그 부지석이란 몇 명이 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근데 그러려면 그 변호사가 이게 네. 가짜고 네. 이게 조작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네. 그걸 하게끔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게 네. 영장에 적시될 정도면 어느 정도는 또 증거가
0: 입증이 됐어요? 됐어요?
1: 인정이 됐다는 얘기 같아요.
0: 그렇군요.
2: 근데 그게 조작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네. 이유가 들어보니까 조작된 것 같아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이거는 100% 제보. 조작이다.
1: 일단 첫 번째는요. 들었을 때 너무 상황이 말이 안 됐어요. 녹취 공개가 4월 달에 됐는데요. 1월 달에 이제 고 김세론 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4월 달에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내용과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녹취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2: 한 단고에 같은
1: 거. 네, 완전히 그냥 그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온 거야.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내용이 4월 달 그 녹취에 다 나온 거예요.
3: 그럴 리가 없는데.
1: 네, 그럴 리가 절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줄 안다면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조작인 줄 아는 거고요. 그리고 그 녹취를 이렇게 세 분한테 똑같이 네. 줬어요. 그 뉴욕에 있는 네. 그 뉴저지라는 사람이 네.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제가 앵커님한테 줬을 때는 앵커님한테 유리한 거, 변호사님한테 드렸을 때 변호사님한테 유리한 거.
2: 맞춤형.
1: 맞춤형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작이라는 거 확신했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예. 이제 포렌식까지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래도 저희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2: 녹음 파일을 갖고 포렌식을 하면은 조작됐다라는 사실도 밝혀집니까?
1: AI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2: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AI가 만든 기술, 생성된 결과물인지도 네네. 요즘은 추적할 수 있는 거군요.
1: 거의 90%는 된다고 보시면 돼요.
2: 그럼 김세희 씨는 김수현 씨가 탑이기 때문에 그냥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조작을 했다? 그
1: 김세희가, 네. 김세희가 지금까지 공격하고 반항을 안 하면요.
0: 네.
1: 뭐 누군가가 이제 접촉을 해서
2: 돈 주고
1: 뭐 광고하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넘어왔지만 저를 공격하고 찌양님을 공격하고 김수현을 공격하고 이진호를 공격했을 때 그
0: 예.
1: 전과는 다르게
0: 예.
1: 모든 사람들이 다 끝까지 싸웠어요. 옛날과는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돈 주고 끝났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니까 김세희가 이제 더 물고 뜯게 된 거죠.
3: 이해가 안 가는 게 명예가 있고 돈이 있고 그만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건드렸는데 그렇게 건드리면 그 사람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1: 근데 빨리 나락을 가요. 한마디만 하면 저희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사기꾼이 돼 있고 더 웃긴 건 여기랑 또 정치적인 이슈로 묶으면서 그 시청자들 글로 다 끌어들이면서 결국은 후원을 받는 거죠.
3: 아니 그 후원금이 얼마나 되길래 그런 어리석고 위험한
0: 장부를 아실 거예요.
1: 저는
0: 가세요,
1: 지금 장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네. 5년치 계속 보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김세희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때는 연매출 그 유튜브 후원 수익만 50억이 넘었고요.
3: 50억이요?
1: 50억.
0: 후원 수익만.
1: 네네.
0: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후원이라면 슈퍼챗이나 계좌로 들어온 돈 정도 말고.
1: 그리고 40억 이제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하면서 40억 되고 30억 되고 김세희 혼자 했을 때도 10억에서 20억 사이는 계속 하고 있죠. 저희 공격했을 때 그렇게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걸 저는 계속 파고 있는 거고.
0: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드의 전형적인 비즈니스 수법이 있는데 그것은 김세희 씨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다라는 게 은현장 대표가 지금까지 발견한 내용이다.
1: 김세희가 사이버 레카의 수장이에요. 모든 얼굴이 공개된 사이버 레카들은요. 네. 대부분 거의 다 김세희 밑에 있는 똘마니들이에요. 제가 다 밝혀냈고 똘마니들이 먼저 대북송금을 터뜨리고 사기꾼을 터뜨리고 이게 만약에 먹혀. 먹히면 그때 김세희가 무는 거예요. 완전히 담가버리는 거죠.
3: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1: 김세희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잖아요.
0: 원래 지금 방송 나와서 이 정도 표현하시는 거지. 유튜브 나가서만 좀 더 강한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1: 들었는데. 방송에 계속 삐밖에 안 나와요. 제가 뉴스에서 은현장 얼굴은 나오는데 삐삐삐삐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2: 그럼 제가 약간 이제 비전문가로서 또 궁금한 점이 있죠. 가세현의 지분을 좀 투자하셨잖아요.
0: 50%
3: 50%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거는 이제 그 김세희 씨한테 접촉을 해서 나 50% 넘겨라. 내 돈 줄게. 이거예요? 아니면
1: 아니죠.
2: 어떻게?
1: 김세희 50%, 강용석 50%.
3: 강용석 씨가 받은 거군요.
1: 이렇게 갖고 있는데 강용석 씨가 또 누군가한테 팔았고 제가 이 제보를 찾아가지고 이 누군가한테 가서 이제 좀 처음에는 크게 불렀고 그다음에 조금씩 깎아갖고 사고 대신에 이제 조건을 걸었어요. 이 주식을 제가 다음에 혹시라도 누군가한테 팔게 되면 그 금액까지 너를 다 주겠다는 옵션을 설정하고 받아갖고 왔죠.
2: 그걸 사신 이유는 이 밝히기 위해서 이런
1: 전부 다 계좌 내역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밝히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거고요.
0: 대단하시다.
1: 아니 근데 제가 아무리 고소를 해도 안 되잖아요.
3: 김세희 때문에 당한 사람이 사실 많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강용석 씨도 그중에 한 명이라고 뭐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둘이 협조가 되나요 지금?
1: 두 분은
0: 갈라졌죠.
1: 예, 서로가 가장 무서운 것들을 잡고 있어요.
3: 아, 약점들.
1: 네, 서로 건들면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강용석 씨가 이번에 그 대통령 사옥 사진 문제 때문에 있었을 때 증인을 쓴다고 얘기했었는데 그 이상은 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0: 서로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다.
2: 아세요? 그 부분.
1: 저는 그냥 대충만 들은 건데 정확한 게 팩트가 없으면 저는 얘기를 하지 않죠.
0: 자, 그럼 이제 앞으로도 몇 년 더 남은 싸움이다 이렇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끝을 향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1: 뭐 최종적인 목적은 뭐 김세희가 감옥에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김세희가 감옥에 나왔을 때 돌아갈 곳이 없게 만들자는 게 제 가장 큰 목적이에요. 분명히 회사로 돌아와서 또 사이버 레카짓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힘들게 만들 거고 뭐 죽음으로까지도 몰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못하게끔 회사를 빨리 장악하려고 하는 게 최종 목표죠.
3: 아니 근데 사실 뭐 나와가지고 또 이런 종류 유튜브 채널을 또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1: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는데 이게 김세희도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 말고 다른 채널도 있어요. 근데 그 채널에서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니까 그냥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만 운영을 못하게 하면 김세희가 나중에 다른 채널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3: 영향력이 그렇게
1: 완전 떨어지는 거예요.
0: 근데 이제 그 가세현 연구소 유튜브 채널 지분을 대표님이 50%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거기에 있는 채널 콘텐츠를 그대로 아직은 대표님이 다 없애거나 할 수 없는
1: 아직까지는 할 수 없고요. 이제 임시이사 청구 소송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김세희가 구속되자마자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진행을 했거든요. 그게 되면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채널에 있는 모든 모든 모든 영상을 다 네. 삭제할 거예요.
0: 그 권한이 있는 네. 사람이 주주총회에서 네. 이사에게 부여가 되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사를 제가 돼야 된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예요.
0: 이 사람은 등기 이사?
1: 네네네.
0: 등기 이사.
1: 이사여야지만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는 거거든요.
2: 그 김수현 씨랑 그 김세론 씨랑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네네.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김수현 씨는 전부 다 억울한 거예요?
1: 그건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뭐 둘만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고.
2: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연예계를 퇴출당하고 은퇴를 해야 될 만큼 네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김수현 씨가 억울해요?
1: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김세희가 김수현을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나락을 보낸 데 있어서의 공개했던 모든 증거들이 수법. 허위라는 거를 저희가 밝힌 거죠. 그 외적인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0: 당사이신 은현장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6월 첫날 보내드린 한판 승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ラジオ。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의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쌉스테레오 한시의 먹다방 이성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성령화입니다.
0: 아, 주말 잘들 쉬셨나요?
1: 월요일입니다. 우리 성훈 씨도 병나는 월요일이에요.
0: 오늘은 약간 많이 덜하네요. 월요병이. 네.
1: 지난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0: 주말에 네. 큰 일이 있었죠.
1: 그렇죠. 그렇죠. 성훈 씨 또 아주 토요일 밤 잠 못 이루셨을 것 같은데.
0: 네.
1: 또 목 안 쉬셨나 몰라요?
0: 아, 그렇게 막 집에서. 네.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소모전을 펼치는 편은 아니에요.
1: 맞아요. 네,
0: 기쁘긴 기쁜데.
1: 네.
0: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네, 아직은 평가전이니까.
1: 그렇죠.
0: 그러나 곧 다음 주부터는 네. 목신 성훈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아, 또 얼마나 열심히 또 빨간 옷 입고 또 네, 응원을 하실까
0: 난리치죠.
1: 기대가 네. 됩니다.
0: 여기저기 지금 오라는 데가 많아가지고 바쁩니다. 월드컵이라.
1: 아니 이번에 골이 정말 많았어요.
0: 네.
1: 네.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0: 네. 화장실 잠깐 가신 사이에 계속 골이 들어가가지고 네. 바지 춤을 막 추기다 뭐 골이 들어갔다고 막 이러면서.
1: 잠깐 안 보면은 또 네. 어느새 점수표가 바뀌어 네. 있고.
0: 그러다가 네. 또 물을 좀 잠깐 들어가지고 부엌 간 사이에 또 와! 골이 터지고 5대빵.
1: 네. 네.
0: 정말 난리예요. 뭐 우리 시녀분들께서도 거실에서 TV 보시다가 뭐 벌떡 일어나셔서 춤추시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1: 이렇게 또 본격적으로 월드컵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축구를 향한 이 응원의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도 2시까지 텐션 200% 달려보겠습니다. 한시의 음악다방 출발할까요?
0: 네, 토요일 경기부터 팽팽했던 균형을 무너뜨리고 상당히 한 전반 20분 전까지는 굉장히 고전했는데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히 한국으로 분위기를 가져온 건 다름 아닌 후반 33분 네, 캡틴 손흥민 선수였죠. 한때 토트넘에서 10년을 넘게 뛴 런던보이였는데 지금 런던 보이스의 노래를 틀려 그래요. 이게 정말 너무 우연이죠.
1: 아, 또 이것도 선곡해놓고 얼마나 또 뿌듯하셨을까.
0: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나요? 네. 네, 런던 보이스 마이 러브.

0: 네. 아, 너무 마이크를 빨리 켜가지고 웃음소리가 들어갔네요. 네, 아무튼 우리 또 손흥민과 우리 한국 선수들 때문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이번 주까지 쭉 이어지는 요게 이제 다음 주 11일부터 이제 목요일부터 경기인데 요 흐름이 쭉 가야죠.
1: 아, 네. 그래야죠. 그래야죠.
0: 자, 돈을 네. 하도 많이 벌어가지고 완전히 은퇴를 해버린 우리 런던 보이스의 당시 80년대에 한 200억 정도를 벌었다니까 굳이 음악 활동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돈을 갈고리로 쓸어 모을 정도로 정말 댄스 음악에는 최강자였다.
1: 아, 근데 노래가 정말 너무 좋아요.
0: 너 지금도 네. 좋으니.
1: 저절로 먹게
0: 해라. 당시에는 이게 네. 지금 거의 40년 된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얼마나 이게 센세이셔널을 했겠어요.
1: 그러게요. 네. 지금 들어도 이렇게 어깨가 절로 막 네. 춤이 나옵니다.
0: 네. 자. 어디까지 했나요?
1: 그나저나 저희 또 지난주 금요일에
0: 아, 그랬죠.
1: 네, 주간 베스트 여러분과 함께 사연 나눠봤었는데요. 네. 오늘 장원 발표해야죠?
0: 장원을 발표를 해드려야 되나요?
1: 네. 지난주에 저희 뭐 해군사관학교에 간 아드님 이야기 네. 아주 화제였습니다. 네. 부러워서 네, 많은 분들이
0: 중간에 라디오 한 두어 분 끄셨죠?
1: 그리고 또 정말 신기하게 한국어로 엄마, 아빠 했던 한국어 하는 고양이, 네, 샤넬이.
0: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셨나요? 요거 한번 들려드려볼게요.
1: 네.
0: 이게 고양이를 녹화한 홈캠이에요. 그냥 그대로 영상 보내주신 거예요. AI가 아닙니다. 이게 고양이 소리예요.
1: 엄마, 아빠.
0: 아빠. 예, 이게 고양이 소리예요.
1: 야.
0: 그냥 홈캠에 녹음된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앉아가지고 고양이가.
1: 그러니까 현관문에서 네네. 엄마 아빠를 정말 기다리면서 네. 목놓아 부르는.
0: 네, 요런 네. 또 자랑이 있었고요. 네. 한국어 하는 고양이.
1: 또 며느리가 네. 자랑하는 시어머니 사연이 있었고요.
0: 아, 이것도 또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날 또
1: 부러움을
0: 아. 공부를 샀죠, 공부를. 네.
1: 그리고 또 자린고비. 아드님 자랑까지 있었습니다.
0: 네 분의 사연이 있었는데 과연 어떤 분이
1: 어느 분이 파이불출 1위를 차지하실지
0: 하셨는지 아. Let's go. 자 우리 말씀드려야 되죠. 자 우리 4번 자린고비 이야기 한번 해주신 도라미님이 장원을 하셨네요. 오!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 자, 이제는 너무 많이 장원을 해서 아주 지긋지긋할 정도로 장원을 하시는 아, 우리 도라미님이 다시 한번 성어지시네요. 네. 그러나 뭐 투표는 투표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어떡하겠어요.
1: 예, 네. 많은 분들이 자린고비 아드님 사랑해 주셨어요.
0: 표를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요. Who would believe
1: that I could be happy. 자, 그러면 또 이번 주 주간
0: 베스트 후보도 발표해 드려야 되죠.
1: 네. 네.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일까요? 6월 하면은
0: 네.
1: 5월은 가정의 달이었다
0: 네.
1: 하면 6월은
0: 호국 부운의 달이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번 6월은 단연 월드컵의 달이죠. 네, 매주 이 월드컵과 관련된 아주 재미있는 주간 베스트 주제 골라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바로 월드컵 팀에게 우리 네. 대한민국 축구 대표 선수들에게 네.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입니다.
0: 네. 혹시 그래도 나는 꼭 보내겠다 하시는 분은
1: 네.
0: 홍명보 감독 응원하는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1: 아 그럼요.
0: 뭐 손흥민 선수 좋고 나는 황희찬이 좋아요. 아 나 조기성 멋있던데 마음껏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1: 네. 네. 응원 한마디씩 팍팍 쏴주시면은 우리 선수들에게도
0: 그럼요.
1: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흥민아 이모가 뒤져지에서 그냥 치킨 한번 쏠게 막 이런 거 좋아요.
1: 아 좋다. 이번 월드컵이
0: 네.
1: 우리한테 조금은 더 특별하고 아, 좀 아쉽다 하는 네. 그런 마음이 좀 있잖아요.
0: 그렇죠.
1: 예, 우리 캡틴 손 선수가 이번 월드컵을 마지막으로
0: 네.
1: 이 월드컵은 떠나잖아요.
0: 이제 올해로 이제 33살.
1: 네.
0: 보통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30살, 40살이 돼도 이번에도 40살 선수들이 두 명이 나오는데
1: 네.
0: 이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1: 네.
0: 대부분 이제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물론 메시가 있긴 해요. 무슨 소리야 메시가 있는데 그런 선수는 여러분 한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 네 그런 선수고요. 대부분 공격수들 같은 경우에는 아, 30대 중반이나 초반이 되면 이제 어렵죠. 네. 아무튼 저희는 손흥민 선수와 한 시대를 같이 살았다는 거 이번이 이제 네 번째니까 16년 전으로 가야 되거든요. 처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 데뷔한 게 16년 네. 전으로 가야 되는데.
1: 아, 그렇군요. 16년이나 됐군요.
0: 17살이죠.
1: 야, 올해 수고했네요.
0: 대단하죠.
1: 네. 네.
0: 이제 이번에 와. 네 번째예요.
1: 이번
0: 네.
1: 월드컵이 그렇게 16년이나 월드컵에 그 참여를 했었던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라스트 댄스라니.
0: 맞아요.
1: 아, 네. 정말 좀 더 잘해주기를 네, 응원을 막 저 가슴 깊이 네. 예, 하고 싶네요.
0: 아무튼 이제 손흥민 선수와 우리가 한 시대 16년 동안 같이 월드컵을 함께했다는 거 우리는 정말 복받은 세대고요.
1: 네. 네.
0: 전 세계에서 아시아 선수로 모든 축구의 종가 또 네. 모든 전 세계 모든 축구 리그의 어떤 최고봉. 웬만한 리그 한두 개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게 바로 이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인데요.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했죠. 2021년에 30경기에서 23득점을 넣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됐는데 이거는 아시안으로서는 최초고요.
1: 네.
0: 앞으로도 아마 깨지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네. 최초이자 앞으로 깨지기 힘든.
0: 앞으로도 아마 아시아인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을 하는 선수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1: 이야. 그렇게 대단한 기록이었군요.
0: 네.
1: 네. 아니,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가 6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의 네. 스포츠 섹션에
0: 아니, 입이 귀에 걸리는데요. 갑자기 얘기하니까.
1: 이성훈 기자가 말씀해 주신 바로는 월드컵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어서 네. 역대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라고.
0: 그렇습니다.
1: 네. 네. 저는 이 사실 몰랐거든요.
0: 네. 3골이라고 하니까
1: 네.
0: 아마 축구를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에게 무슨 3골이 우리나라 1위야 하실 텐데 이렇게 월드컵에서 골을 넣기가 어려워요.
1: 저는 그 사실 때문에 놀랐어요.
0: 어려워요. 네. 엄청 어렵습니다.
1: 3골이 역대 월드컵에서 네. 가장 많은 골이었다니. 근데 또 그 주인공이 손흥민 선수였다니.
0: 네.
1: 네.
0: 지금 3명이 대한민국에서 동률로 3골인데요.
1: 네.
0: 나머지 두 선수도 완전 레전드입니다. 안정환.
1: 네.
0: 박지성.
1: 네.
0: 그 다음에 손흥민. 요렇게 딱 3명만이 3골 넣고 무려 차범근 감독도 여기 못 들어간다는 거.
1: 네.
0: 네.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1: 안정환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0: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하지만 뽑히지 않죠.
1: 손흥민 선수가 네. 이번에 그 기록을 갈아치울 마지막 찬스가
0: 저는
1: 되겠네요.
0: 저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분명히 골을 넣을 거고요. 어제도 평가전 때 두 골이나 넣었잖아요.
1: 그랬죠.
0: 네. 그래서 이 기록은 이제 이번에 이제 깨지게 되고요. 앞으로 더 많은 후배들이 계속 깨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1: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0: 정말로요?
1: 네, 여러분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목요일까지 저희 K-Radio US 카톡에 친구 추가하시고 응원 메시지 팍팍 넣어주십시오.
0: 네. 우리 도라미님도 오셔가지고 이런 기분 좋은 민망함이 다른 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1: 네. 네. 너무너무 재밌는
0: 도라미 사연. 때문에 너무 재밌었어요.
1: 네. 감사드립니다.
0: 도라미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방송에 그
1: 비공식 작가.
0: 비공식 작가이기도 하고 저희 방송에서 가장 뛰어난 캐릭터의 박복 할머니라는 캐릭터를 또 만들어주신 또 그런 분이시기도 합니다.
1: 이번 주에 축제예요. 네. 응원 메시지.
0: 네, 선수에게.
1: 네,
0: 여러분 좀 많이 많이 좀 보내주셔서 우리 이 좋은 기운이 우리
1: 모여서
0: 네, 네. 우리 멕시코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1: 그럼요.
0: 많이 많이 해주세요.
1: 네. 네. 그러면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장원으로 선정이 되시면 야외 상품권 50불짜리 으로
0: 네.
1: 우송해 드립니다.
0: 자, 우리 캡틴 손흥민의 거침없는 질주와 멋진 골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떨리죠? 네, 우리 김정수의 가슴이 떨려 듣고 돌아올게요.

0: 한신의 음악대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1: 에이치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와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 하아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1: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0: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에서 5월 말까지 이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했는데

0: LA 파격 이벤트를 많이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양공진단 올리브 오일 계속해서 여러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718-500-3350 늦어지는 201-500-3350번입니다.
1: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번입니다.
0: 자, 혹시 오늘 방송을 놓치시면은 듣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1: 새로워진 K-Radio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www.kradio.us입니다. kradio.com 아니고요. kradio.us입니다. 이곳에 방문하시면은요, 뉴스도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된, 어제 방송된, 그저께 방송된 모든 방송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셔서 각 페이지, 각 그 프로그램에 네네. 사진들 눌러주시면은요, 그
0: 진행자들 사진이 있어요.
1: 네, 거기를 눌러주시면은 그 프로그램에서 올려놓은 지난 방송들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그
0: 네, 재미난 다시 듣기로 그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1: 저 왜 이렇게 오늘 혀가 꼬이나요? 월요일이어서 그런가 봐요.
0: 맞아요.
1: 네, 지난 주말 동안 말을 안 했더니. 네.
0: 그리고 유튜브 저희 라이브 찾아오셔서 유튜브에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서 1시 방송 만약에 못 들으셔도 3시, 4시에도 앞으로 스크롤을 밑으로 쭉 뒤로 돌리면 저희 방송했던 모습들 유튜브로 그대로 하루는 남아있으니까요.
1: 네.
0: 그렇게 하셔서도 지난 방송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시의 음악다방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케어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 모기지도 뱅크업 홈 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선물도 뱅크업 홈모기지.
1: 뱅크업 홈모기지.
2: 뱅크업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3: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

0: 때마다 저의 이 텅 빈 뇌를 채워주시는 훈장님.
1: 그렇지.
0: 안녕하셨어요.
1: 많이 비었지.
0: 오늘도 꽉꽉 좀 채워주셔요.
1: 오늘 배울 고사성어는 바로 만시지탄이라는 것이다.
0: 만시지탄. 누구를 지탄하는 거남요?
1: 아, 그렇듯이지. 눈치는 빨라요. 늦을 만, 때, 시, 갈, 지, 단식할 탄. 시기가 늦었음을 안타까워하며 단식한다. 그런 뜻이니라.
0: 아, 그니까 버스 지나간 다음에 늦게 늦게 나와서 손 흔들어봤자 아무 소용없다. 뭐 이런 뜻인가요?
1: 머리가 아주 빈 건 아닌데. 아이고, 뭔 거 없는 걸 아주 잘 갖다가 제대로 잘 붙였구나. 잘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바로 이런 만시지탄이라는 것이지.
0: 오, 왜요?
1: 지난주에 그렇게 고집을 세우던 정몽규 회장이 드디어 축구협회에서 사퇴를 발표를 했어요.
0: 오.
1: 무려 13년 동안이나 축구협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아주 한국 축구를 이 바닥에 아주 패대기를 쳤던 그런 인물이지.
0: 아이고, 13년 동안이요?
1: 13년이라니까. 이 감독 선임하는 프로세스를 다 무시하고 이 팬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심했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지금 월드컵 분위기가 바로 지금 한 줄을 남겨놓고도 전혀 축구를 볼 마음들이 없다는 사람들까지 생겼을 정도니까.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승부를 조작한 축구인들을 비밀리에 꼼수로 또 사면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무능하고 한국의 그 피 같은 세금을 먹튀한 클린스만 감독 때 사태 그때 물러났어야 했는데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제야 사퇴를 하니 이런 게 바로 만시지탄이라고 하는 것이지.
0: 아이고, 그렇구만요. 아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윗사람들이 이렇게 타이밍 놓치고 막 이렇게 똥꼬치 뿌리면 밑에 사람들만 이렇게 고생을 한다니까요.
1: 거 원고에 개고생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걸 못하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느냐. 개고생 한번 해봐.
0: 아유, 개고생 현대이니까요.
1: 예전 중국 춘추 시대에 노나라의 한 관리가 왕에게 직언을 했다가 이런 괘씸한 놈하고 쫓겨났어요. 나중에 왕이 나라가 망해갈 때쯤이 되어서야 아, 그이가 충신이었구나, 그 사람 말이 맞았구나 하며 후회했며 탄식했다는 데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배운 만시지탄이니라.
0: 아이고, 그렇구만요. 아니, 젊은 때 또 이런 경우에도 쓸 수 있지 않겠어요? 젊을 때 이렇게 건강 잘 안 돌보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병 없고 그러면은 그렇지. 그때도 아니, 만사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열심히 내가 건강관리 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1: 옳거니.
0: 이야, 이 만사지탄 이럴 때 쓸 수 있겠구만요.
1: 옳거니. 아주 얼음 끓인 동치미를 마시듯이 그냥 사이다구나. 자, 어쨌든 늦었지만 사퇴했으니 이제 한국 축구도 정말 100년 대계를 새롭게 놓을 수 있는 진짜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한국 축구가 이 K-POP, K-MOVIE처럼 또 K-드라마, K-라디오처럼 세계 속으로 비상해 가기를 바라봐요.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한국 축구가 더 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리처드 클리프가 클리프 리처드가 불러줘요.
0: 아유, 또 오늘 훈장님 또 영어 노래 준비하셨네요.
1: 영원스. 네.

0: 커플 차들의 음성이었습니다. 더 영, 원스. 우리 대한민국 축구팀들이 더 푸르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응원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1: 어쩜 이렇게 목소리가 스윗하고 달콤할까요? 네.
0: 자꾸 저하고 헷갈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냥 클리프 리차드입니다. 이 노래는 솜사탕 같죠?
1: 아무도 헷갈리지 않는다는.
0: 그렇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단골 손님들 한 번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펠리사이즈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 전화는 201-947-5757.
0: 한국에서 좋다고 소문난 반려견 제품들이 다 모여있는 제니앤 뭉치.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 멍멍이 또 고양이들을 위한 시원한 제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시원하게 하는 쿨링 매트부터 다가올 더위에 기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한 건강 영양제, 그리고 입어서 더 시원한 여름 패션까지, 질 좋은 사료, 간식, 침구, 카시트 캐리어까지 모두 제니앤 뭉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앤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입니다.
0: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힐링하실 수 있는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닭을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인심은 더비입니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와주세요. 159 3rd Street, Goldfroy, New York. 전화번호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입니다. 자, 이제 한시의 음악다방. 이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우리 또 멋진 가수 한 명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0: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0: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덴탈.
3: UR 진주의 탄생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4: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 상담을 진행합니다.
3: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4: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3: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Radio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4: 코리아 빌리지 노던길 정문 3매장에서 AI 주얼리 주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0: 자,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오늘은 가수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1: 네, 같은 가수의 다른 느낌.
0: 그렇죠.
1: 노래.
0: 네. 오늘은 왜냐면 얼마 전에 초대형 가수 한 명이 은퇴를 했어요.
1: 아니, 왜요? 왜?
0: 아, 저한테 그래요. 내한테 그게 아닌데. 자, 이 은퇴를 선언하며 수많은 팬들의 눈시울을 붉히고 아쉬움을 삼키게 만들었던 바로 거인, 호랑이, 바로 임재범 특집입니다.
1: 아니, 왜 그러시냐고요. 임재범 씨 왜 그러시냐고요. 아, 정말. 왜? 아니, 지금 노래 아직도 잘 부르시는데요. 갑자기 웬 은퇴냐고요.
0: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듣기에는 저보다 훨씬 잘하거든요.
1: 아니, 지금 비교하시는 거예요?
0: 자, 아니, 마성의 진짜 허스키로.
1: 왕년에
0: 네.
1: 헤비메탈 마니아들은 거의 뭐, 우상 아니었어요?
0: 그렇죠.
1: 네. 네.
0: 발라드 가수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조금만 음악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임재범 씨의 음악의 뿌리는 헤비메탈이에요.
1: 아, 그렇죠. 네. 제가 알 정도면, 네, 아주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신하위의 1집 보컬로 임재범 씨가 데뷔를 하셨잖아요.
0: 맞아요. 지금 이제 들려드릴 텐데,
1: 네.
0: 요 노래인데요.
1: 크게 라디오를 켜고, 맞죠? 네.

0: 네, 80년대 중후반을 정말 강타했던 대한민국의 3대 그룹이죠. 백두산, 그리고 부활, 그리고 신화위, 이 3대 그룹 중에 3장이라고 하는데, 이 세 팀 중에 가장 먼저 이제 데뷔를 하게 된 신화위의 1대 보컬이었습니다.
1: 야.
0: 그리고 우리 임정범 씨의 성격 그대로 네. 1집 딱 녹음하고 네. 활동 조금 하다가 그냥 바로 때려치고 잠적했어요.
1: 잠적하고 어디로 가셨던 거예요?
0: 군대 간 건 아닙니다. 아. 잠적을 해버렸어요. 이거 20대 이제 임정범 씨의 목소리인데요.
1: 아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 헤매셨을까요?
0: 그럼요. 아니면 뭐 여타 물론 이승철 씨도 뭐 대단한 보컬이고 네. 그렇죠. 예. 하지만 이 뭐 정말 지금까지도 레전드죠 진짜. 예.
1: 신화위라는 그 밴드를 예. 정말 깊숙이 대중에게 각인시킨 예. 그 이유가 아마도 임재범 씨의 이 보컬 때문이 아니었을까.
0: 맞아요.
1: 네. 물론 연주 실력도 훌륭하지만.
0: 훌륭하지만요.
1: 네.
0: 네. 그래서 잘 조금 이제 시기적으로 헷갈리시는 분들은 서태지 씨가 베이스를 신화위에서 쳤기 때문에 와 그러면 서태지하고 임재범하고 서로 아는 사이야?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1: 네.
0: 1집을 마련해서 녹음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잠적하고 탈퇴했어요. 그리고 2집부터는 이제 김동서 씨가 또 이제 보컬을 했는데
1: 네.
0: 서태지 씨는 4집 음반에
1: 그렇게 늦게 네.
0: 1994년도에 그때 네. 그럼
1: 1991년
0: 네. 4집 음반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1: 아마 서태지 80년대겠죠. 네. 91년도면 네.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로 또 데뷔를 했으니까.
0: 네. 3년 뒤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4집 음반 때. 그러다가 임재범 씨는 1991년도 호련이 솔로로 또 데뷔를 해요.
1: 다시 나타났군요.
0: 뭐 메탈도 아니고 아니, 되게 이상한 갑자기, 노래로 또 나와요.
1: 네. 갑자기 헤비메탈은 다 네. 어디로 가버리고.
0: 맞아요. 바로 이게 저희가 하는 같은 노래, 네, 다른 느낌의 느낌. 어떤 그런 컨셉인 거죠?
1: 네. R&B 곡이었죠?
0: R&B요, 심지어 네. 또. 헤비메탈과 R&B? 이게 말이 됩니까? 불빛만이 가득하리라. 근데 또 이게 대성공을 거뒀어요.
1: 아, 정말. 목소리가 또 아니 네. 그렇게 막 호랑이 같은 호령하는 네. 그런 목소리에서 갑자기 너무 달콤하게 노래를 부르니까.
0: 그러니까.
1: 네. 게다가 또 지금도 물론 잘생기셨지만 젊었을 때도 얼마나
0: 더했죠.
1: 잘생기셨어요. 네. 네.
0: 저도 지금이나 이렇지.
1: 또 은근히 또 끼워 넣는다 또.
0: 그렇게라도 해서 널 사랑할 수 있다면. 아유. 네. 아무튼 또 20대 그 파릇했으니까 노래면 노래, 뭐 외모면 외모,
1: 그렇죠.
0: 주먹이면 주먹, 뭐 정말.
1: 주먹이면 주먹.
0: 네, 파란만장했죠.
1: 아 근데 정말 이 노래로 메가 히트를 기록을 했잖아요.
0: 네.
1: 네.
0: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또 어떤 출생의 영화처럼 비밀을 또 떠안고
1: 네.
0: 유명한 또 영화인의 또 아들이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우리 손지창 씨하고 또 이복형도 있고
1: 영재이기도 하고
0: 네. 이런 것들이 아주 거칠게 만들었단 말이지 형을. 네. 그래서 주로 산속으로 많이 들어가고요.
1: 그러면 또 이 밤이 지나면 이 노래를 그렇게 또 히트를 쳐놓고
0: 당연하죠.
1: 또 사라졌나요?
0: 또 잠적했습니다. 특이하죠. 예.
1: 아니 소속사랑도 연락이 안 됐다고요?
0: 예. 네. 아주 찾지를 못해가지고 뭐 5대산으로 전국에 왜냐면 산으로 그렇게 들어가요.
1: 아니 돌을 닦으러 가셨나요?
0: 산삼을 캔 건 아닙니다.
1: 아니면은 폭포수 아래서 득음을 하기 위해
0: 하는
1: 가셨나요?
0: 건지 참 이때만 해도 정말 기인이었어요.
1: 아이 천재들의 마음은 제가 또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소속사도 찾지 못해서 발을 동동동동 굴렀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 밤에 지나면 잠깐 좀 듣고 와서 또 임정호 씨의 좀 컴다운된 네,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또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자, 이런 거 오대산, 뭐 태백산 어디에 산 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따가 이 노래로 또 데뷔를 했다가 또 잠적했다가 1997년도
1: 네.
0: 이 노래로 또 갑자기 또 선을 보여요.
1: 아, 산 속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박정현 씨를 물고
0: 아, 물고 내려온 거구나. 물고 내려온 거였어.
1: 듀엣곡을 발표를 합니다.
0: 전 여태까지 그 듀엣을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물고 내려온 거군요. 이 노래로 또 강타를 합니다. 대한민국을.
1: 야, 사라졌다 나타나서 한 번씩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0: 네. 자, 신재홍이라는 천재적인 이제 작곡가가 이 임재범 씨 목소리를 듣고
1: 네.
0: 뭐 어디 뭐 신재홍 씨 뿐이겠어요. 많은 작곡가들이 딱 들으면 알잖아요.
1: 이게 얼마나 영감이 막 떠오르면서
0: 얼마나 대단한 목소리인지.
1: 네.
0: 너무나 너무나 이제 삼고초려를 하면서
1: 네.
0: 임재범 씨의 그거를 도닥여가지고
1: 네.
0: 이 노래를 이제 만들어대요.
1: 아~
0: 네. 그래서 이제 결국 음반 7위까지 해서 크게 이제 되는데 자 잠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 네, 뭐 또 하지 않았을까요?
0: 네, 그 뒤로도 또 그렇게 방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1: 아~
0: 네. 네, 그러던 시절에 그런 임재범 씨의 어떤 노래 가사를
1: 네.
0: 그의 삶을 담아낸 노래를 신재호 씨가 하나 더 만들어내요.
1: 아.
0: 바로 그게 그 유명한 이 노래입니다.
1: 이 노래를 생각하자마자 팔에 소름이 쫙 돋네요.
0: 네, 신재호 씨가 또 노래를 만들어서 제발 재범이 형 음악하자 우리 만든 노래가 바로 이 너를 위한 노래입니다. 어쩜 우리 복잡한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을 그냥 강타.
1: 와 진짜 노래방 가면 아니 왜들 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들 그렇게 부르시는 거네요?
0: 제가 이때 이제 그 명동에
1: 네.
0: 이제 있었던 그런 시절인데 아 진짜 길거리에 나가면 전부 온 대한민국이 다 이 노래였어요. 정말.
1: 아니 남자분들 노래방만 가시면 너를 위해 그 다음에 네. 또 고해
0: 네,
1: 네 그리고 또 물론 다른 가수지만
0: 네.
1: 서시
0: 네,
1: 네 아주 거기다 김현식 씨의 비처럼 음악처럼 이 네 가지 노래는 정말 꼭 한 번씩 듣는 것 같아요.
0: 왜냐면 이 노래를 부르면 너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1: 아 그런 마음이군요.
0: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1: 근데 여자분들이 가장 노래방에서 듣기 싫어하는 노래들
0: 너를 위해
1: 듣지 않겠어요.
0: 오해 뭐 이런 거죠. 네. 제발 남자분들 부르지마. 이제 부르지마.
1: 서시 그만.
0: 부르지마. 남자들끼리 군대 모임할 때 불러.

0: 이제 다 본인 진짜 노래 가사거든요.
1: 시재범씨의 그 힘들었던 마음이 네, 그 노래 고스란히, 가사에서 고스란히
0: 그 멜로디에서 고스란히 터졌죠. 네. 네.
1: 근데 임재범씨를 잘 몰랐던 분들이 아마 그 예능 프로그램 네. 가수분들 많이 나와서 그 순위를 매겼었던 나는 가수다.
0: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오대산 태백산 무슨 뭐 한라산을 왕래하시던 이분이 갑자기 너무 따뜻하게 바뀌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분이 두 가지가 이유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는 지극정성으로 이 노래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아내 지금 만난 그 아내 끊임없이 이런 방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켜준 이 아내 이 아내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그 아내가 크리스천이거든요.
1: 네.
0: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이 아내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1: 네. 네,
0: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렇게 온화해진 거예요. 삶이
1: 또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면서
0: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또 아유, 힘들었겠어요.
1: 네. 네.
0: 참 미인 방명이라고 하나요? 참 뛰어난 인물들은 생이 이렇게 고르게 안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임재범 씨를 아끼고 그의 노래와 음악을 사랑해주는 또 팬들이 있으니까 정말 어려우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멋진 노래 계속 들려주시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1: 아니 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0: 더 이상 신곡은 네. 이제 들어볼 수가 없겠네요.
1: 아유, 그래도 이렇게 남겨놓은 노래들이 많이 있으셔서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이 노래들이
0: 맞죠?
1: 그의 목소리가 남아있을 테니까요.
0: 네.
1: 아니 이렇게 뚝 끊으신다고요?
0: 이 노래를 들어야 돼서요.
1: 아우 나는 가수다에서 부르셨던 네.

0: 에피로그 때는 하셨지만 이 목소리 이 노래는 우리 우리 영화 씨가 얘기한 대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 있겠죠. 그러나 가끔씩 은퇴를 번복하는 뭐 가수들이 좀 있어요. 은퇴하겠다 그러고 한 네 번을 한 사람도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네. 제가 그래서 그분 별로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데.
1: 아니, 임재훈 씨는 은퇴하겠다고 몇 번을 번복을 해도 저희는 아주 반갑게 주파에 걸려서 환영을 할 것 같습니다.
0: 절대 하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 굉장히 신중한 분이시고. 네. 한번 얘기를 하면
1: 굳이 또, 돌아올 거였으면 네.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발표를 하지 않았겠죠.
0: 그래서 너무 아쉽죠. 일단은 그렇게 신곡은 들을 수 없지만 네. 네, 우리의 그의 음악이 영원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또 축구가 준 좋은 에너지로 오늘 또 시작한 월요일이었는데요. 아쉽죠. 오늘 하시의 음악다방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인사드리고요.
2: K라디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팔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지연입니다. 야야야야야! 6월의 첫날을 맞이한 월요일. 오늘이요, 세계 결심, 제 다짐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날을 만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 느낌적으로다가 이해가 되는 6월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늘 시작할 때 거창합니다. 1월 1일이 되면 올해는 운동도 하고 책도 보고 돈도 좀 모으고 영어 공부도 하고 마치 올 한 해 다른 사람 될 것 같이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운동은 다음 주부터, 책은 날씨 좀 선선해지면, 영어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이렇게 조금씩 밀어버리자. 우리가 목표를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바쁘게 살았을 뿐. 회사 다니고 아이 챙기고 가족 챙기고 이런저런 바쁘게 처리해야 할 일들 속에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니 내 계획이 뒤로 밀린 것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제 다짐의 날이 꽤 마음에 듭니다. 자,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제일 오래가는 사람들은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자, 6월의 첫날, 혹시 잊고 있던 목표 하나 있으시면요, 오늘 조용히 다시 함께 꺼내보시는 거죠. 남은 2026년도 아직 절반이나 남아있으니까요. 뉴욕 뉴저지 그리고 미동부 오후의 활력 충전소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6월의 첫 페이지를 여러분과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자,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전의 2시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서? 뉴저지에서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자,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거기를 클릭. 커서가 껌뻑껌뻑 하는 게 보이시죠? 거기다가 K-Radio US,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톡창이 짠! 하고 뜨면은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 160 K-Radio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아주 간단하게 검색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웃고 리듬 타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구야, 시간 참말로 빠릅니다. 벌써 6월이에요. 어머나, 딱 절반 왔네요. 자, LA의 문을 연 K-뷰티 매장에 수백만 명이 몰렸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거 영상도 있더라고요. 어머나, 어머나, 줄이요? 끝도 없어요. 이 영상 보는데 괜히 정말 저도 한국 사람인지라 뿌듯하더라고요. 예전에 해외 유명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오면은 줄 서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제는 반대예요. 미국에서 한국 뷰티 매장에 들어온다고 줄을 서는 시대. 근데 사실 K-뷰티 매력은 써보신 분들 우리는 뭐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미제, 우리 한국에서는 미제, 외제 막 이러면서 썼었는데 써봐도 뭐 한국 사람의 이 피부에는 한국인의 피부에 맞게 만든 설정이 이렇게 됐겠죠. 그런 한국 제품이 최고인 것 같더라고요. 자, 립밤 하나 사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어머 이건 뭐지, 이건 또 왜 이렇게 좋냐, 어머 향 너무 괜찮다, 이건 누구 선물하면 정말 좋겠다, 바구니에 마구마구 담습니다. 그런데 가성비가 최고잖아요. 그러다가 정신 차려보면 손등에 화장품 테스트 자국이 10줄쯤 그어져 있고요. 이렇게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구경까지 함께하는 재미, 체험하는 재미, 발견하는 재미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화장품에 관심이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냥 따라간 사람들도 어느새 이것저것 구경하게 되는 것 같은데 한국 여행 다녀올 때 이제 쟁겨오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에 돌아다니면서 여기 정말 찐인지 아닌지 애매모호한 제품 선택으로 만족해하지 않아도 되고 직접 원하는 걸 테스트해보면서 살 수 있는 거. 먼 미국에서도 늘 목말랐던 다양한 K-뷰티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들어오는 거. 왜 이제 왔니 싶을 만큼 정말 반갑습니다. 역시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최고죠. 자, LA에서 이렇게 반응이 뜨겁다면 뉴욕, 뉴저지에도 올 날이 멀지 않았겠죠. 자, 아무튼 KBT의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여기 미동부 뉴욕, 뉴저지에서도 KBT를 대표하는 이 가성비 핫템들을 가지고 빨리 상륙하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첫날을 맞은 그리고 월요일이기도 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6월의 첫날 6월 1일 월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아, 날씨도 예술이네요. 6월 1일 월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츠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주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장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6월 진주의 탄생서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2: 고베 주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다짐의 날인 오늘. 뭔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용기와 희망이 막 샘솟는 날인 것 같아요. 자, 마침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배우 하지원 씨 있잖아요. 요 하지원 씨가 최근에 한국 MBC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 중심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찾아봤죠. 너무나 저 깜짝 놀랐잖아요. 요 드라마 아니고 음악 방송에 이제 올라간 건데 무려 23년 전이 2003년에 하지원 씨가 발표했던 그 싱글 앨범 홈런이란 곡의 무대를 다시 선보인 거였어요. 그 아이돌들이 입는 아이돌 의상, 하얀색 의상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반응이 노래보다도 잠깐만 나이는 나만 먹은 건가요? 하지원 씨가 48살이라고? 아, 23년 전이랑 뭐가 달라진 건가요? 이런 반응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도대체 하지원 씨는 뭘 먹길래? 관리 비결이 뭐길래? 관심이 쏠렸는데 최근 자신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습관이 하나 있었죠. 바로 레몬 꿀차. 우리도 청취자분들하고 레몬 이야기 참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했었었었던? 맞아요. 아직 잘 루틴을 지키고 계신 분 계실까요? 아마도 몇 분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도 꽤 오래 했거든요. 6개월 이상을 저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이 레몬이 딱 힘들어지는 그런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혼자서 판단을 해버렸죠. 아, 내 몸이 충분히 이제 레몬을 많이, 비타민을 많이 흡수를 했나 보다. 더 이상은 뭐 잠깐 안 먹어도 될 듯 하지 않을까?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로는 저는 스탑을 했죠. 아무튼지 간에 15년째 하루도 레몬 루틴을 걸은 적이 없다는 요 하지원 씨. 레몬을 얼려서 큐브로 만들고 레몬 껍질도 넣고 레몬 액기스에 꿀까지 넣어서 매일 아침 마신다는 건데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죠? 본인 표현으로는요. 나는 레몬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얘기를 한대요. 하지원 씨가. 저는 솔직히 레몬보다 이 15년이라는 숫자에 더 놀랐어요. 운동도 영양제도 영어 공부도 시작은 누구나 하죠. 하는데 15년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제 다짐의 날에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동안의 비결이 레몬 하나에 있는 건 아닐 거예요. 뭐 충분한 수면이라든지 꾸준한 운동, 좋은 식습관,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습관. 결국 사람을 바꾸는 건 특별한 비법보다는 꾸준함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올해 목표가 잠시 멈춰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1월에 못했으면 오늘 6월 1일 다시 시작하면 되죠. 하지원 씨의 15년 레몬 꿀차처럼. 자, 오늘도 우리 작은 습관 하나쯤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중꺽마 같은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오늘 못했으면 내일 다시 하고요. 어제 쉬었으면 오늘 다시 움직이고 올해 목표가 흐트러졌다면 6월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건강도 행복도 결국은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 우리 모두 건강을 향한 중꺽마 정신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0: 뭐 관리를 잘한 덕도 있겠지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모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보여주는 비주얼도 그렇고 23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정말 아름다운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셨어요.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Ciencie Misteri.여러분,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 어떠세요? GPS도 안 되고 라디오도 안 잡히고 나침판마저 제멋대로 움직인다면 설마 싶으신데,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보고된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도 2시의 미스테리, 멕시코 북부 사막 한가운데 존재하는 침묵의 장소 이야기로 떠나보실게요. 이곳은 멕시코의 마피미 사막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모래와 바위,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나들고 밤이 되면 세상이 멈춘 듯 정막이 흐르는 곳.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곳에 들어가면 전파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수십 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잡음만 들리고 무전기는 끊기고 나침판은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을 침묵의 장소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미스테리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1960년대 석유 탐사를 하던 한 팀이 사막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 엔진이 멈춰버리는 거죠. 이상하게도 배터리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무전기로 구조 요청을 하려 했지만 무전기 역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고립된 그들은 직접 트럭을 밀며 이동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약 100m 정도를 벗어나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꺼져있던 엔진이 다시 걸리고 죽어있던 무전기 역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1970년 이 지역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미국 뉴멕시코의 공군기지에서 실험용 안테나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발사 직후까지는 정상. 하지만 갑자기 미사일이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고 644km나 떨어진 멕시코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그 추락 지점이 바로 침묵의 장소 인근이었던 거죠. 당시 미군은 즉시 수색대를 투입했지만 정확한 위치를 찾는 데만 무려 3주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사일 추적 신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외계인이 개입한 것이다. 이후 이곳에서 보고된 이야기들은 더욱 기묘합니다. 1975년 광물을 채집하던 디아스 부부는 갑작스러운 폭우 속에서 차가 모래에 빠지고 맙니다. 어쩔 줄 몰라 하던 그들 앞에 노란 우비를 입은 두 명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차를 밀어주었고 차는 놀랍게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디아스 부부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뒤돌아보는 순간 두 남자는 사라져고 없었습니다. 사방이 텅 빈 사막, 발자국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간 흔적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1979년에는 루벤 로페스라는 남성이 언덕길을 오르던 중 갑자기 차 엔진이 꺼지는 일을 겪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피던 그는 멀리 사람 형체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올수록 이상했습니다. 얼굴 비율이 어딘가 어색했고 움직임 또한 사람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포를 느낀 그는 황급히 차를 돌렸고 몇 초 뒤 다시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존재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침묵의 장소에서는 밤하늘에 떠있는 정체 불명의 빛,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는 광채, 하늘을 가로지르는 발광체가 수십 년 동안 목격돼 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다차원 포털이 존재한다, 외계 문명이 드나드는 통로다라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연구자들은 이곳이 세계적인 미스터리 지역인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위도선에 놓여 있다는 점까지 언급을 하면서 더 큰 상상력을 펼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죠. 조사 결과 이 지역에는 철 성분과 자성을 띠는 광물이 많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전자기적 이상 현상이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또 수많은 운석이 떨어진 흔적도 발견됐고요. 실제로 침묵의 장소는 세계적인 운석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미스터리가 설명된 걸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기적 이상현상이 왜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지, 왜 일부 통신장애가 반복되는지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어쩌면 세상에는 설명된 것보다 설명되지 않은 것들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외계인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자연현상이었을까요? 아직은 아무도 정답을 모릅니다. 다만 오늘도 멕시코 사막 한가운데 침묵의 그 장소에서는 바람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전파는 끊기고 나침반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사라지는 존재를 목격했다고 말하는 곳, 멕시코의 침묵의 장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학으로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일까요? 아니면 아직 인류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걸까요? 월요일 코너 2시의 미스터리였습니다.

0: 소비자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99, 백도 한판 29불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서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5: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OM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꿀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카 716-350-4199.

화신과 베이사에 대해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전 품목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한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해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필리스테이지 파크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더 시원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이 늘 고민되신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러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8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재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걸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 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 사업 파트너도 모집 중입니다. 917-656-7717,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 꼭 찾아오세요. 845-866-4588, 845-866-4588. 맛 따라, 길 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제 다짐의 날. 어쩌면 오늘은 포기했던 목표를 다시 꺼내기에 생각보다 꽤 괜찮은 날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부터요. 많이 말고 조금만, 완벽하게 말고 꾸준하게, 그리고 한 걸음만 다시 내디뎌 보는 거죠. 몇 달 뒤 돌아보면요, 오늘이 생각보다 꽤 중요한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월은 조금 더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자 딱 반 6월의 첫날 6월 1일 2시에 비타민 함께 하셨고요. 저는 내일 오후 2시 여러분의 비타민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월요일을 이기는 가장 쉬운 방법, 라디오를 켜는 겁니다. 2시에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ラジオ。
1: 게시판입니다이젠뉴욕플러싱에서도오가닉원을만나보실수있습니다고향의정성과건강한맛을전해드리는오가닉원이오는6월1일플러싱노던154번가버스정류장바로앞에오픈합니다900여가지대한민국농수특산물과유기농건강식품그리고350여가지생후6개월이상아이를위한유기농제품까지한자리에서편리하게만나보실수있습니다일반마트에서는쉽게찾기힘든진짜한국의맛과따뜻한마음을오가닉원이정성껏담았습니다뉴저지팰리세이즈팍매장은물론새롭게오픈하는플러싱점과온라인스토어오가닉원스토어 .com 에서도함께하세요건강한밥상따뜻한마음오가닉원당신의식탁이더건강해집니다플러싱 154-08 노던블러바드에위치한오가닉원전화번호929-845-0958 929-845-0958 이제오가닉원이여러분의건강을지켜드립니다매장에서함께즐겁게일할직원을모집합니다포트리에서만나는가장우아한미식의순간프렌치시푸드파스타레스토랑어리햇살이부드럽게내려앉은아름다운테라스영화의한장면처럼여유로운브런치신선한해산물의깊은풍미를담아낸프렌치시푸드파스타와스테이크를소중한사람에게감사의마음을전하고싶은날품격있게준비되는스페셜코스다이닝그리고파티시에가정성스럽게구워내는프리미엄베이커리와디저트까지식사의마지막순간마저특별하게완성합니다단순한한끼가아닌감각과분위기그리고기억을머무르게하는공간브런치의여유데이트의설렘기념일의품격까지포트리가사랑하는프렌치다이닝어리오늘당신의하루를가장행복하게완성해보세요다이닝코스는예약에의해서만준비됩니다뉴저지2020센트럴로드포트리문의및다이닝코스예약201-482-0055 201-482-0055프렌치시푸드파스타앤스페셜코스다이닝어리한달에200대정도의중고차를사는뉴욕뉴저지중고차전문업체세상에서제일쉽고간편하게시간낭비없이정확한가격받고중고차를팔수있습니다페이먼트남은차리스차도직접페이오프하며타이틀이있는경우당일현찰또는체크드리고바로픽업합니다뉴욕뉴저지웨체스터스테튼아일랜드에디슨지역모두픽업가능합니다이제뉴욕뉴저지모든중고차문의는배준범대표에게전화주세요문의전화201-881-9952 201-881-9952어느덧감사한마음을전하는가정의달5월이다가왔습니다세월가고나이가들수록가장귀한선물은역시건강이아닐까싶습니다오늘그소중한마음을위해 GC 내추럴이준비한아주특별한소식을전해드립니다평소 GC 내추럴의제품을아껴주신분들을위해2026년전제품 25% 파격세일을진행합니다여러개를사야만혜택을주는곳이많지만이번엔다릅니다딱하나만선택하셔도조건없이 25% 를할인해드립니다허리무릎관절건강이걱정되시는분들께는홍화페로라를약을먹어도낫지않는기침과가래에는시모리를권해드립니다속이늘쓰리고답답하셨다면에보디아를건강한혈액과혈관관리가필요한분들께는 CSDP 골드가큰힘이됩니다또한자꾸만깜빡거리는건망증이나치매예방이고민이시라면영브레인바디밤마다불면으로힘드십니까수면의질을높여드리는나이트에이드를잊지마세요준비된수량이많지않습니다건강은시기를놓치지않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지금바로전화하셔서전문가와상담해보시기바랍니다714-870-7582 714-870-7582나와내가족을위한건강한선택 GC 내추럴함께나누고싶은새로운소식전하고싶은정보가있으십니까미주최대한인라디오방송국 K-Radio 게시판은한인사회단체종교기관의행사와집회비즈니스광고다양한정보와소식을빠르고정확하게알려드립니다문의전화는뉴욕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아, 이젠 봄도 끝이구나. 이렇게 또 한 번의 봄을 보내는구나. 그런데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봄은 따라가기 힘든 계절이기에 신은 6월을 만들었다. 봄날이 끝난 걸 아쉬워하지 말라고 더 눈부시고 더 짙어지고 더 자라나라고 우리에게 6월은 주어졌나 봅니다.

0: 6월의 첫날이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월요일입니다.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지난 주말부터 날씨 너무 좋은데요. 그렇게 요란스럽게 불던 바람도 잠잠해지고 역시 날씨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비 오는 날 괜히 우울해지거나 반대로 맑은 날엔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햇볕을 쬐는 일조량은 기분과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햇빛을 충분히 쐬면 몸에서 바이타민 D가 생성이 되고 이는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한다고 하죠. 반대로 겨울철처럼 일조량이 부족한 계절에는 계절성 정서장애가 발생하는데 북유럽 국가에서는 실제로 광치료라고 해서 특정 파장의 빛을 활용해서 질환을 치료하거나 세포 재생을 돕는 의학 기술을 이용해 우울증 치료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아침 햇살을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수면의 질이 높고 스트레스 반응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만큼 자연광 노출은 생체 리듬을 조절해서 전반적인 기분과 집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날씨가 우리의 기분과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뭐 이제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인데 날씨를 이해하고 대비하는 습관은 더 나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의 날씨만큼 나의 기분도 소중히 챙겨보시길 바라요. 오늘은 2026년 6월 1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친절한 폴리스 만나보실 거고요.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 해주세요.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또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0: Kentucky.
1: 연일 푹푹 찌는 싱가포르의 더위와 습도를 이겨내기 위해 의류 안감에 특수 젤리를 넣은 이색적인 기후테크 의류가 등장을 해 화제입니다. 미국의 기후테크 기업은 신체 열을 흡수해 피부 온도를 최대 9도까지 낮춰주는 수분 기반의 특수 젤 의류를 선보였는데요. 하이드라볼트로 불리는 이 기술은 의류 안쪽에 촘촘하게 박힌 젤 알갱이가 피부 열을 흡수하고 젤 내부의 수분을 천천히 서서히 증발시키며 쿨링감을 줍니다. 습도가 높으면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체온 조절이 힘든 아열대 기후의 특성을 겨냥한 것인데요.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이 된 친환경 기후 테크 스타트업으로 지난 2025년 싱가포르로 사업을 확장한 이후 싱가포르 국부 펀드가 운영하는 벤처 챌린지에서 결승에 오르고 스타트업 대회에서도 상을 받는 등 아시아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입은 지 단 몇 분 만에 피부 온도가 최대 9도까지 떨어지고요. 이 같은 열 차단 효과는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기존 의류와 달리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팬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몇 시간 동안 착용해 납작해진 젤 패드는 세탁기에 돌리거나 물에 가볍게 담가두기만 하면 수분을 다시 흡수해 반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도 있고요. 야외 노동자를 위한 싱글렛을 비롯해 팔토시, 반다나, 스카프 등 총 4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으로 가격은 약 $25에서 많게는 $57 선이고 각 제품의 수명은 약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합니다. 향후 대형 건설 현장이나 국방부 등의 대량 도입을 통해 단가를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 이 기술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의 NS Square 건설 현장 등에서 현장 안전요원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장 테스트 결과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일반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의 피부 온도가 34.8도에 달했던 반면 같은 시간에 장소에서 쿨링 의료를 착용한 노동자의 온도는 30.8도로 무려 4도나 낮게 측정이 됐다고 합니다. 현장 관계자는 기존 팬이 달린 공기 순환형 작업복은 배럴이 무게 때문에 무겁고 폭발이나 또 충돌 시 부상 위험이 있어 걱정스러웠는데 이 제품은 가볍고 안전하면서도 즉각적인 시원함을 준다며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싱가포르 노동부 역시 이번 기술 교환 행사를 통해 도로 통제 요원 등을 위한 쿨링 조끼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이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루속히 판매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유난히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이나 특히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새로운 한 주가 대체로 흐린 하늘로 시작이 됐지만 점차 기온은 오르면서 현재 기온은 80도, 섭씨 27도이고요. 바람은 약하게 부는 가운데 습도도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는 8로 꽤 높은 편이에요. 오후와 저녁에는 햇볕이 더 많이 비치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 바람은 계속해서 약하겠으나 변덕스러움 속에 선선한 저녁이 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은 오늘보다 약간 낮아지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습도는 낮으며 북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54도, 섭씨 12도. 그야말로 날씨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평년 수준인 80도 초중반까지 오르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84도, 섭씨 29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시속 10에서 15마일로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오늘보다는 1도 더 올라갔네요.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있네요. 이와 같은 기온 상승세는 목요일부터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요일 날 최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90도, 섭씨 32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잔잔하겠으나 자외선 지수 역시 9로 높겠고요. 금요일은 목요일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은 93도, 섭씨 34도로 매우 더운 불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8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오후에는 구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바람은 약하나 변화는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는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꺾이겠지만 이달 중순이 되면서 기온은 다시 또 오르겠습니다. 오늘 밤 해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8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6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서울 패밀리입니다. 이제는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츠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역시 이 사복을 입었을 때보다 정복 입으셨을 때가 더 멋지신 것 같아요. 우리 로이츠 보안관님 스튜디오에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무래도 정복을 입으시면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나요?
1: 그럼요. 예, 아무래도 정복을 입으면은 조금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할 수가 없으니까. 아. 예, 그리고 제가 이 정복을 좋아해서 경찰관이 됐어요.
0: 아, 사실은? 예. 오, 너무나 단순한 이유인데요.
1: 예, 왜냐면 너무 멋져 보이고. 예,
0: 아, 이래서. 진짜 멋져요.
1: 예, 그래서 정복을 좋아합니다, 제가.
0: 아니, 특히 우리 로이체 보안관님 차는 더 멋져. 정말, 정말. 그 차 타고 싶어서 경찰관 되고 싶어 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1: 외국 애들은 있습니다.
0: 그쵸.
1: 예, 제가 그 자페 하러 지금 다른 주에 가면. 네네. 그 외국 애들은, 내가 경찰, 눈에 그쪽에 경찰 되면 나 저 차 몰 수 있어? 그런데. 그럼 내가 당연히 주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0: 그렇죠. 자, 우리 청소년들 이야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자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물론 어른들의 자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는 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자살을 이유를 보면, 아니, 겨우 그것 때문에? 뭐, 심지어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헤어져서 괴로워서?
1: 예, 그렇죠.
0: 예, 예, 예, 예.
1: 왜냐하면 이 종류가 말하자면 어른들 자살은 보통 뭐 경제적인 문제, 네. 가정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있지만 네. 우리 티네이저 아이들의 자살률은 굉장히 단순해요.
0: 예.
1: 그러니까 너무 센스티브하다 그럴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자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뭐 제가 경찰 되기 전 얘기지만 전에 그 제가 보스턴 살 때 친하게 지냈던 형님이 있었는데 아들이 둘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잘 사귀었는데 여자친구 애가 미국 아이였는데 그만 만나자 그러고 브로크업하는 그런

0: 통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뭐 서로 이제 통화하다가 여자애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죠.
1: 예?
0: 빨리 집에 가봐라.
1: 어허.
0: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걔가 너무 느낌이 안 좋다.
1: 근데 그 여자친구도 참 착하다.
0: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예, 예. 제 형님이 막 일하다 말고 급하게 집에 갔는데 딱 집에 들어갔는데
1: 예.
0: 그 툴레이.
1: 어머.
0: 벌써 자살을 목매고 자살했더라고요. 되게 그 어린아이였는데 그때 걔가 아마 10학년인가 11학년이었어요.
1: 아, 이제 막 사춘기 시작할 예. 쯤이었고.
0: 예, 그래갖고서는 뭐 난리 났었죠.
1: 아이고.
0: 예,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제가 그것도 오래전 얘기지만은 보스턴 살 때 거기에는 한인 학생들이 많아요.
1: 네, 그렇죠.
0: 보스턴은
1: 네.
0: 유학생들이 특히 네, 많고 네. 다른 주에서 오는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보스턴은 또 학교들이 좋으니까 하버드, 뭐 MIT 엄청 많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여학생 하나가 자살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인 그 신문에 크게도 난 적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학생이 MIT 학생이었는데
1: 네.
0: 공부를 되게 잘했나 봐요. 근데 자살을 그 기숙사에서 자살했는데 부모님이 와서 난리 났었죠. 다른 주에 살던 부모님이 와서 나중에 이제 뭐 이것저것 알고 보니까 얘가 이유가 성적 떨어졌다고.
1: 어머 말도 안 돼.
0: 딱 간단한 그 이유 하나예요. 예. 그것 때문에 자살한 그런 친구도 있었고.
1: 와.
0: 예. 그다음에 또 뭐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오래전에 여기 빼빽 제가 일할 때
1: 네.
0: 거기에서는 한인 학생 여학생이었나 그랬는데 그 친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왕따 당한 것 같아요. 느낌에.
1: 그 불리 그거 이거 예. 정말 이건 정말 예. 어른들 사회에서 난 좀
0: 예. 그 불링은 정말 하면 안 되는데
1: 예.
0: 그때는 오래전 얘기해서 이제 그런 걸가 있었는지도 몰랐을 때고.
1: 아.
0: 예, 근데 그 친구는 너무 어린 아이였었는데 그 페펙스에서 기차길에다
1: 어머,
0: 예, 자기가 뛰어들어서 죽고 뭐 이런 뭐 이런 저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도 전에도 전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자살 예방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1: 예.
0: 왜냐하면 너무 이게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카운티에서도 이래선 안 되겠다. 그래서 한인 청소년 애들한테 나가서 예방 차원에서 그런 얘기 좀 해주라. 해갖고 제가 그 부모님하고 뭐 애들하고 다 해서 꽤 많이 나가서 해줬죠.
1: 네. 우리 자녀들도 자녀들이고 우리 어른들도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만 줘도
0: 아, 그렇죠.
1: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안 갈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뭐 전번 주에 얘기했지만 뭐 텍사스에서 그런 일도
1: 네.
0: 누구 얘기를 들어줬으면
1: 그렇죠.
0: 예, 이렇게까지는 안 갔지만
1: 네.
0: 이 한인 분들이 그거예요. 뭐 이게 지금 너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렇게 막 일부러 더 염장을 지른다 그러나?
1: 소위 맞아요.
0: 예, 예, 예. 염장 지르면 그렇게 해버려요.
1: 돌죠.
0: 요즘에는.
1: 돌죠.
0: 예, 왜냐면 요즘에는 내가 총이 있는데.
1: 총이 문제야, 총.
0: 예, 그러니까 한국 같은, 그러니까 한국에는 총을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 네, 그나마.
0: 그나마 조금 난데. 여기는 정말 총도 다 있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1: 예, 예,
0: 예. 예, 한인분들도 총 다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 본인이 생각할 때 내가 좀 참을성이 좀 약하고 분노 조절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아예 총을 갖고 있으면 안 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안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1: 여러모로.
0: 예,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했었나요? 요즘에 그 DC나 뭐 볼트모어나 여기나 버지니아나 이 한인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1: 네.
0: 특히 뭐 리클스토어나 그로소리나 이런 거 가스테이션 갖고 있는 분들이 그 장사하신 분들이 그 주인분들이 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1: 그렇죠. 아무래도.
0: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한 말로 계셨으면 총이 없다고 생각하시고 총을 갖고 있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1: 예.
0: 범인들은 내가 저 가게를 털기 위해서 들어가면
1: 네.
0: 저 집에 만약에 총이 있다는 걸 알면
1: 네.
0: 얘네들은 먼저 들어가서 쏘고 들어가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벌써 그 반응이 늦어요. 만약에 이 집에는 총이 없는 거를 알면
1: 예.
0: 들어가서 내가 범인들이 총 꺼내서 야,
1: 혼내놔. 위협을
0: 이러면 주면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걸 본인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1: 네, 네, 네.
0: 그렇게 해서 주면 그걸로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제 뭐 나쁜 놈들 들어오면 내가 저놈 내가 총 쏠 수 있어 나도 군대 나왔어 뭐 이러면서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걔네들은 들어올 때부터 쏘고 들어오거든.
1: 하...
0: 네. 그래서 원래는 그 뱅크러블 있잖아요. 은행 강도가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은행 강도는 이제는 사건이 나면 어느 주에든 뭐 우리 동네에서도 사건이 나면 이거는 우리의 문제지만 이게 페더럴 그러니까 연방 쪽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은행 강도는 그 FBI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1: 아.
0: 네. 그런데 이 은행 강도가 왜 위험하냐면 은행 강도는 보통이 맨손으로 들어와서 돈 달라고는 안 해요.
1: 그렇죠.
0: 그렇죠. 예.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권총이든 칼이든 무슨 뭐 연장을 갖고 들어오기 때문에
1: 네.
0: 예, 그래서 은행 강도가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 강도를 하면은 그 텔러들한테 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주라.
1: 일단은. 예,
0: 절대로 거기다가 반응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 봐요.
1: 어허.
0: 근데 한인분들은 그게 안 돼요. 내가 저놈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1: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0: 아, 제가 아시는 분은요. 네. 세븐일레븐 하시는 여자분인데 정말로 그 뭐 훔치고 도망갔는데 쫓아가서 잡아갖고 왔어요.
1: 아, 글쎄요.
0: 근데 여자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제가 잘 아시는 분인데
1: 네.
0: 그분한테 걸리면 정말 저도 무서워요. 그분 가끔 보면. 근데 너무 착하시거든.
1: 평상시에는.
0: 그런 천사 같으신 분이 없어요. 근데 좀 어려운 사람들, 네. 좀 안 좋은 사람들 오면 너무 잘 도와줘.
1: 오지랖이 좀 있으시구나.
0: 예, 예. 예. 본인 가게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훔쳤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1: 근데 이런 분들 치고 우울증 있으신 분들 별로 없어요.
0: 맞아요. 왜냐하면 표출 당하니까. 네, 맞아요. 우리 송은경 씨는 표출 안 했어요?
1: 진짜. 저도 아주 대표적인 오지랖인데, 네. 왜냐하면 진짜 많이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일 도와주고 싶어서 오지랖 부리고 싶어서.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좀 죽는 건 좀 있다.
0: 맞아요. 근데 그러다가 네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1: 그쵸.
0: 누구만 손해다?
1: 나만 손해다.
0: 맞아요.
1: 그러니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0: 그럼요.
1: 그리고 우리 주위에도 혹시 너무 우울해 하시는 분들이 없나?
0: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어딥니까? 교회잖아요.
1: 그렇죠.
0: 성당가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우리 신부님한테 또
1: 고해성사도
0: 예, 하시고 예, 예. 불교회 같으면은 또 스님들한테도 얘기를 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안고 계시지 말고
1: 네.
0: 얘기를 하세요.
1: 얘기를 하셔야 돼요.
0: 얘기를 하면 마음은 편하잖아요. 내가 이게 창피해서 얘기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1: 자, 그런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저는 한두 번 경험을 했거든요.
0: 아, 네.
1: 예, 근데 이거를 계속 하시는 건 저는 비추.
0: 그렇죠.
1: 예, 왜냐하면 저는 챗 GPT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너무 깊하게 들어가지
0: 근데
1: 않는
0: 한 번. 예, 챗 GPT도 잘 보셔야 되는 게
1: 네.
0: 얼마 전에 그런 사건이 있던 거 아시죠? 미국 그거는 뭐 한국 사람은 아니고 미국에서 챗 GPT로 그 자살했던 친구도 있어요. 그거 신문에도 났습니다.
1: 저 왜 그걸 몰랐죠?
0: 예, 그게 챗 GPT만 너무 믿어도 안 된다는 거.
1: 저는 예. 솔직히 한 두 번 도움을 받았거든요.
0: 그러니까 그렇게 받을 수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또 안 받을 수도 있거든. 왜냐하면 챗 GPT는 조그마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1: 그렇죠,
0: 내용이 다
1: 그렇죠,
0: 나오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예,
0: 예. 예, 질문하는 사람이 또 이상하게 질문하면 챗 GPT는 그거에 대해서 또 이상한 대답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럴 수도 있겠네요.
0: 예, 그래서 그거 지금 지금 걸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취소. 네. 강추가 취소입니다.
0: 네, 근데 뭐 약하게 보는 건 괜찮아요.
1: 네네.
0: 그런 거 말고도 사람하고의 대화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0: 예, 상담.
1: 그렇죠.
0: 예.
1: 그런 믿을 만한 친구 하나 있는 분들.
0: 예, 만약에 너무 친구 없다 그러면 송경 씨도 있고 저도 있고.
1: 카톡으로 올리시면 제가 그거를
0: 예,
1: 무기명으로 해서
0: 그렇죠.
1: 자, 같이 공유하고 네. 이야기하고.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고민은 나만의 고민이 아니라 똑같은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0: 예, 근데 전문가하고 얘기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만약에 카톡으로 우리 송은경 씨한테 올리면
1: 네네.
0: 송은경 씨가 보시고
1: 예예.
0: 요거는 우리 로이 씨한테 보내도 되겠다. 그러면
1: 당연하죠.
0: 저한테 보내주시면
1: 예예.
0: 저는 들어도 남한테 얘기를 안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위로를 받으며 인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세요.

0: 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N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0: 함께 적용 불가.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브라질에서 에볼라 감염 의심 사례 두 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확진 판정으로 이어질 경우 아프리카 대륙 외 지역에서 발생한 첫 번째 감염 사례가 되는데요. 브라질 보건당국은 상파울로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에볼라 의심 환자 2명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특히 상파울로 주 정부는 콩고 민주공화국 출신의 37살 남성이 발열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현재 위독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리오데자네이루 주 보건부는 우간다에서 온 벨기에 국적 남성이 기침, 오한, 설사 등의 증상을 보여 안전 프로토콜을 가동했다고 전했는데, 확진될 경우 민주 콩고에서 에볼라 발병이 시작된 이후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처음으로 확인되는 감염 사례가 됩니다. 현재 민주 콩고에서는 1,000건이 넘는 의심 사례가 보고가 됐으며 최소 246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에볼라 바이러스는 분디부교 희귀 변종으로, 이 변종은 효과가 입증이 된 백신이 없고 감염자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과일, 박쥐 등 동물을 숙주로 삼지만 감염된 동물을 섭취하거나 접촉하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전파됩니다. 사람 간의 감염은 통상 땀과 침, 혈액, 정액, 배설물, 구토물 등 체액과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발생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아프리카 외 지역에서 의심 사례가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하고 있네요. 가능성이 낮은 것이지 절대 아니라는 건 아니잖요. 이? 한 번의 실수가 일파만파 퍼질 건데, 아이고, 또다시 팬덤이 오면 그땐 그냥 끝장나는 경우니. 미국의 한 전업주부가 남편에게 집안일을 절대 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SNS에 올린 영상을 통해 남편이 집안일을 충분히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권하는 여론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해당 영상은 1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내 남편은 육체 노동을 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라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12시간 이상 일한다고 밝히며, 일요일은 남편이 쉬는 유일한 날인데 그날 남편이 집안일 하는 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보라색 쥐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나도 지치고 힘들지만 남편이 나보다 훨씬 더 피곤하다며 남편에게 집안일을 단 하나도 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나도 비슷한 입장이다. 남편에게 육아나 집안일을 맡기지 않을 것.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공감한다면서 해당 여성의 주장에 힘을 실었는가 하면, 다수 누리꾼들은 여성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남편이 혼자 살면서 블루칼라 일을 했다면 집안일도 직접 해야 했을 것이라면서 모든 걸 혼자 떠안는 걸 정당화하지 말고 동등한 배우자와 결혼하라고 지적했으며, 또 아내가 일하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내는 입장이라면 남편이 집안일을 안 하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상황에 놓인 여성들까지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비판했다고 하네요. 여자분들도 하루 12시간 일해봐요. 집에 들어보면 손 하나 까딱하고 싶은가. 이 그나마 하루 쉬는데 그날까정 도와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죠. 근데 미국에서 여자들도 12시간씩 일하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이니는 일요일날 쉬네. 주중에 쉬어봐요. 쉰 것 같지도 않지. 그죠?
수차례 성형시술 이력으로 알려진 미국의 리얼리티 쇼 출신 34살의 스타 파라 아브라함이 턱관절의 심각한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는다고 고백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팟캐스트 필로우 토크에 출연을 해 현재 자신의 턱 상태와 수술 계획을 직접 밝혔는데요. 그녀가 진단하는 병명은 턱관절 부위의 퇴행성 디스크 질환입니다. 아브라함은 방송을 통해 현재 턱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 입이 제대로 벌어지지 않는 상태라며 음식을 베어 물 수 있을 정도의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불가능하다고 현재 겪고 있는 장애를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그녀는 더 이상 외과 수술은 기피하고 싶었으나 악화된 증상 때문에 수술 외에는 대안이 없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아브라함은 19세였던 2010년 첫 가슴 확대 수술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가슴 성형을 진행했으며 이후 코 성형, 턱 보형물 삽입 및 제거, 엉덩이 필러 주사, 안면 시술 등을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과거 입술 성형 비용으로만 5만 달러를 썼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외형을 100만 달러짜리 신체라고 지칭할 만큼 미용에 천문학적인 액수를 소비해왔다고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노화 예방을 이유로 안검 성형술과 페이스리프팅 시술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우스갯소리지만 말이오, 이 여자처럼 성형 중독에 빠져갖고 계속 리프팅 수술하느라 얼굴을 땡겼대요. 땡기고 땡기고 땡겨가지고 나중엔 한 달에 한 번씩 코피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라는 이명이 붙으면서 논란이 됐던 폴란드의 666번 버스 노선이 3년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버스 노선은 약 13시간 동안 운행이 되며 폴란드 남부 크라쿠프에서 출발을 해 수도 바르샤바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거쳐 헬로 연결이 되는데 이 노선은 3년 전까지 지역 버스 회사가 운영했던 원조 666번 지역 노선과는 별개로 신설이 됐다고 합니다. 원조 666번 버스 노선은 종교단체의 비판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고 하는데 숫자 666이 성경에서 짐승의 수로 여겨지고 목적지인 헬이 지옥이란 뜻의 헬과 유사한 이름이라는 점이 이유였습니다. 한 폴란드 종교단체는 버스회사가 사탄주의를 퍼뜨리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기도 했는데 폴란드는 국민 대다수가 로마 캐톨릭 신자로 캐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큰 나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년간 계속되는 비판이 이어지자 결국 회사 측은 2023년 버스 노선 번호를 669번으로 변경했는데 이렇게 666번 버스 노선이 사라진 후 3년이 지난 현재 헬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을 신설하면서 이 번호를 다시 부여했다고 합니다. 회사 측 대변인은 666번은 헬로 향하는 인기 휴양지 노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요소로 선택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헬은 폴란드 북부 그단스크만의 돌출이 된 길이 약 35km의 반도 끝자락에 위치한 휴양지로 관광객들은 모래 해변, 오래된 건축물, 물범 보호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는데 해당 지역의 이름은 고대 게르만어로 모래 언덕을 뜻하는 단어 HEL, 헬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지옥은 말만 들어도 끔찍한디. 아이 못 올라고 하고 마는 해변가 두고 곧딴 데 가려고 하는지. 어쩌 살만요? 이 지옥 같은 삶을 무척에 살게 해주어. 이?

0: 최근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달리는 화물 열차 위로 올라탄 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이 된 열차 서핑 영상인데요.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SRT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어 촬영지가 한국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달리는 열차 위에 올라타는 행위는 열차 서핑으로 불리며 약 4년 전부터 해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SNS발 챌린지입니다. 주로 10대들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 올려 조회수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촬영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열차 지붕에 올라타는 것 자체가 감전이나 추락 또 고속 운행 중인 열차와의 충돌 등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무엇보다 철도 안전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라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하네요.
1: 뒤지고 싶어. 환장여도 유분수지 말여. 목숨이 두 개여, 세 개여. 아이, 왜? 지옥으로 가는 버스 위에서 한번 그래보지.
0: 미얀마 북동부 중국 접경 지역에서 광산용 폭발물 저장 시설로 추정이 되는 건물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을 해 최소 4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장 구조대원의 말에 의하면 이날 저녁까지 어린이 6명을 포함해 시신 46구를 수습을 해 화장장으로 이송을 했으며 부상자 7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까지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참사는 민가와 인접한 곳에 보관 중이던 광산용 폭약이 폭발하면서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다른 구조대원은 폭발 현장 인근 주택 100여 채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지역을 통제하고 있는 소수민족 무장단체 탕민족해방군은 성명을 통해 광산과 채석장 작업에 사용이 되는 젤 리그나이트가 해당 건물에 보관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젤 리그나이트는 광산 개발과 안반 발파 작업에 널리 사용되는 폭발물이지만 장기간 보관되거나 관리가 부실할 경우 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남캄 지역은 중국 국경에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지난해 10월 중국의 중재로 미얀마 군정과 휴전에 합의했지만 양측 간 긴장 관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1: 이 뭔가 냄새가 다 좋으니? 그나저나 미얀마 이짝 동네는 무시가 맨날 터지고 떨어지고 죽고 이 터가 안 좋은 것 같아. 터가 안 좋아. 이.
0: 한국인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중국의 유명 관광지에서 거울 사용료를 요구했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 관광객이 SNS에 쓰촨성의 유명 관광지인 구체구 풍경구에서 거울을 잠깐 사용한 뒤 이 위안 한화로 약 400원을 요구받았다고 하는데요. 글쓴이에 의하면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 길에 한 가게 앞에 놓인 거울을 보고 잠깐 머리와 화장을 정리했다며 정리를 마치자마자 기념품을 팔던 아주머니가 다가와 거울 사용료 2위안을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또한 거울을 본 시간은 10초 정도였고 주변 어디에도 요금 안내 표지판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아이스크림 냉장고 옆에 한 개의 너저분한 거울이 걸려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게시물이 확산이 되자 현지 누리꾼들은 거울 보는데 돈을 받는다는 건 처음 듣는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자 관광관리사업소가 조사에 나섰고 결국 해당 상인은 관광객에게 공식 사과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데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상인의 주장을 인용해 관광객이 꼬치구이 판매대 근처에서 머리를 정리하자 상인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들어갈 것을 우려해 이 위안을 내야 한다고 말한 것이라며 실제로 돈을 받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관광객이 경험한 불쾌한 감정에 대해서는 가게를 상대로 주의 및 교육 조치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1: 휴, 말이오 말방구녀. 이 말이나 무덤은 어디서 구라를 쳐 구라를 치기는 장사도 예지가 아니 안 됐나 보구먼. 곧다고 맴씨를 갖고 꼬치구이 장사를 하니 장사가 뒤야. 이? 이런 집은 맞대가리도 없을 기웅이. 암만.

0: 이 관광객은 이때 트라우마로요. 거울을 지금까정 안 본다는.
1: 믿거나 말거나.
0: 퇴진합니다.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안내 말씀 드리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6월 1일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후입니다. 먹구름이 살짝 끼기 시작은 하는데 비 소식은 없네요. 햇살이 맑아서 좋긴 하지만 또 이 자외선 때문에 고민이고 살짝 흐린 날도 매력이 있죠. 날씨가 이제 점차적으로 더워집니다. 올여름도 굉장히 무덥다고 하는데 단단히 준비하셔야겠어요. 특히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요. 자, 라라랜드 2부도 변함없이 도와주시는 분들, 엘레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 척추 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오늘은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도 전해드리고 랄랄라 퀴즈도 있지만 수지의 그때 그 시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우리 애니님 늘 일찌감치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주말 잘 보내셨는겨. 6월 첫날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계절 건강 유의하시고 여유롭고 기분 좋은 추억이 넘치는 한 달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주현미의 추억으로 가는 당신 신청해 주셨습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이사야 1장 17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감사 기도한다고 하셨어요. 옳은 일 하는 거를 뭐 굳이 배워야 할까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을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그냥 보고 있느냐 뒤돌아 서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억압받는 사람 도와주고 싶죠. 도와주고 나서의 그 뿌듯함. 하지만 간혹은 도와줌으로 인해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도 있거든요. 그런 일 한두 번 당하다 보면 결국은 나도 다른 사람처럼 뒷짐지고 서 있게 되더라고요. 타고난 오지라퍼 아니면은 사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성경에도 나와 있겠죠. 우리 복별님도 약간의 오지랖이 있으실 분 같은데 엊그제 신의 악단이란 영화를 보고 내가 처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깨닫고 남과 북이 하루빨리 합치길 소망해 봅니다. 남과 북이 합하여지면 한국이 큰일을, 세상을 위해 할 텐데 어찌됐든 마음이 아픕니다. 통일을 위해 힘모아 기도하시길. 글쎄요,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통일은 이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서로를 인정하며 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물론 통일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죠. 그러면 뭐 최소한 뭐 좌빨이니 뭐 빨갱이니 이런 말은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럼 또 그런 말 하시던 분들 무슨 재미로 또 살아가실까 싶기도 하고,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반갑습니다. 북한 노래도 좋고요. 나훈아의 대동강 편지도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노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도 많은 분들이 대동강 편지를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나훈아가 부릅니다. 대동강 편지.

한 주의 시작인 오늘입니다. 월요일. 월요일에 좋은 글귀 우리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월요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느리게 시작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한 주의 방향은 월요일의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 오늘의 작은 성실이 이번 주의 결과를 만든다. 피곤한 월요일이 아니라 다시 설계하는 월요일로 만들자.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은 내일을 베일로 가려놓은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일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꿈을 꾸고 희망과 설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활기차고 보람된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퀴즈. 여러 가수와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잘 들어보세요. 공통된 점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이번 주에 드리는 퀴즈는 매일 기도문 보내주시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요. 일단 복별님에게는 20불 상당의 H마트 상품권 날려드렸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자,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이번주는 4명의 가수와 4곡을 들려드렸는데요. 이 곡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굳이 힌트를 드린다면은 노래보다는 가수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잠시 전하는 말씀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이어지겠습니다.

0: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99, 허니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0: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새로운 달, 새롭게 시작하는 첫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는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아니 90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덥디야. 뉴욕 날씨는 어떤지 수지씨 나와주세요.
1: 여기는 안 덥습니다. 오. 70도밖에 안 돼요.
2: 오, 아무래도 좀 북쪽이라 그런가? 아니 여기도요 80도도 안 되는데 아이씨 나만 더운겨?
1: 습기가 있나 보죠.
2: 아유, 습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말이에요. 아유, 이제 푹푹 지는 여름이 이제 코앞에 왔는데 아유, 무어지게 지낼지 벌써부터 걱정되네.
1: 걱정되죠? 근데 이곳은 네. 지난주도 60도가 안 됐어요, 토요일 날.
2: 오.
1: 바람이 불고 네네. 내가 춥다 그러면 뭔지 알죠?
2: 아유, 그건 시베리아지.
1: 다른 사람들은 막 통통 입고도 춥다 그러는데 그냥 당분간은 좀 시원하대요.
2: 아, 그래요? 근데 희한하죠. 80도, 90도도 채 안 됐는데 운전할 때 그 차창 안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어우, 더워요. 에어컨 켜야겠던데요.
1: 지난번에 네네. 90도까지 올라갔었어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잠깐 더웠었죠.
1: 네. 이틀 사람 죽이더니 미안해서 그런지 선선해졌어요.
2: 아유, 글쎄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폭폭 지는 여름이 이제 코앞에 올 텐데 아유, 나 벌써부터 걱정돼 죽겠네.
1: 아우, 진짜 걱정돼요. 일라쇼.
2: 그러게 말이에요. 아니, 근데 요새 또 보니까 옷이 자체가 또 시원하게 만든 또 옷이 있대요. 그 옷을 입으면 평균 한 네. 3도에서 5도, 많게는 7도까지 떨어진다네.
1: 어디서 판대요?
2: 곧 나온대요. 기다려봐요. 예. 먼저 나오는 쪽이 서로 알려주기.
1: 알았어요. 네.
2: 예, 자, 오늘은 어떤 시원한 뒷얘기가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어떤 가수인가요?
1: 네, 오늘은 모처럼 남자 가수 이승철 씨요.
2: 이승철, 얘는 벌룬디, 노래는 좋아.
1: 아우, 정말 노래. 너무 정말 좋아요.
2: 너무 잘하죠. 예.
1: 이승철이 1966년 12월 5일 출생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팝, 락, 음악가거든요. 그 불광초등학교, 서대문중학교, 대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수원공업전문대학에서 기계과를 중퇴했대요. 왜죠?
2: 전문대인데 그나마 또 그것도 중퇴를 했어.
1: 네, 기계과.
2: 아유, 대단하시네.
1: 1985년 락밴드 부활의 보컬로 활동을 시작해서 1989년 솔로로 독립해서 활동했으며 현재까지 2000회가 넘는 공연 횟수를 기록했어요. 주요 인기곡으로는 희야, 마지막 콘서트,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소녀시대,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네버 엔딩 스토리.
2: 아유, 밤새야 돼요. 밤새야 돼.
1: 그런 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2: 네.
1: 이승철과 새침대기 네이버라는 공식 팬클럽도 있다네요.
2: 오.
1: 그리고 1995년 배우 강문영과 결혼을 했으나 2년 뒤인 1997년에 이혼했고 2007년에 사업가 박현정과 재혼을 했어요.
2: 지금까지 잘 살고 있죠?
1: 네. 이승철은 동네 선배였던 부활의 김태원의 과천연습실에 자주 놀러 갔대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러던 중 부활의 전신인 G&G가 실패하고 부활 멤버가 이승철에게 보컬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네. 하지만 이승철이 찾아다녀도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 고심하던 중 이태원이 이승철에게 노래를 한번 시켜보자고 해서 오디션을 보게 됐대요. 그러나 보컬로 활동하려면 음향 시스템이 있어야 했기에 이승철은 어머니에게 부탁했고 큰 외숙부가 교장인 배신고 네. 서무과에 근무했던 어머니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고가의 음향 장비를 구입해서 부활에 들어가는데 성공을 했대요. 돈 빌려서 들어가시오.
2: 대께도 그냥 흉내만 낸 것 같아.
1: 그러니까 이미가 대신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가 알고 보니까 그 큰 외숙부가 교장이래요. 실력을 아시겠죠?
2: 아, 얘기 들어본 게 큰이는 그냥 고등학교를 거저 다닌 것 같아. 아유 그냥 대충 넘어가요. 예.
1: 부활의 데뷔 초기 보컬이었던 이승철의 독특한 의상과 분장은 당시 80년대 영국 인기 그룹 컬처 클럽 보이 조지를 유사하게 했기 때문에 네. 언론에서는 이승철을 한국의 보이 조지라고 칭하기도 했대요.
2: 아유 발음하시기 힘드시겠네.
1: 조카 그러네요. 껄짝지근 흔해요.
2: 네.
1: 1989년 솔로 앨범 1집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로 활동하다가 불행하게도 보이 조지가 마약으로 활동을 접게 되었어요. 1990년 다시 솔로 앨범 1집 파트 2, 2집 노을 그리고 나로 왕성한 활동을 하던 중에 이번에는 또 이승철 씨가 마약으로 활동을 접게 되었어요.
2: 아이고 참 따라할 걸 따라해야지.
1: 그런 게 마약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이승철은 영화 출연, 마약 퇴치 홍보 활동, 1995년 강문영과 결혼과 이혼, 2002년 부활 김태원과 재결합 등을 통해서 2000년대에 이르러 재기하는 데 성공하게 됐어요.
2: 아유, 그러니까 1900년대 후반쯤에는 이니가 아주 그냥 공사가 다 망하셨네.
1: 그렇죠.
2: 예.
1: 여기서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2: 아유, 이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죠.
1: 예.

0: 아, 정말 이 노래 엄청 많이 들었네요.
1: 원래 이승철은 1995년에 강문영과 결혼을 했잖아요.
0: 네네.
1: 그러나 강문영과의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했고 이승철은 강문영과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 했어요.
0: 네.
1: 결국 이승철은 슬하의 아무 자녀도 없이 강문영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한 후 혼자 살게 되었어요. 그 이후 현재의 아내와는 우연히 만났어요.
0: 네.
1: 친구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상사였대요. 연하의 여자들을 좋아했으나 결혼은 두 살 연상의 재력의 사업가와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연예인인 그 이승철과의 결혼을 꺼리는 편은 아니었대요. 하지만 네. 이승철은 어린애들과 생각이 다르고 자신을 다룰 수 있는 여자라서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했대요.
0: 글쎄, 이 남자들이 연상의 여인에 대한 어떤 동경, 뭐 이런 매력, 이런 걸 또 느끼는 사람들이 있대.
1: 주덜도 보호받고 싶나벼. 근데 이승철 하면 강문영이 생각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강문영의 원 그 본명은 강유진이래요.
0: 오.
1: 근데 강문영 아버지가 유명 역술가 백운산인 거 아시죠?
0: 아, 그래요?
1: 네. 한국역술인협회 회장을 역임한 저명한 역술가, 과거 스포츠신문 등의 그 오늘의 운세를 연재했던 분이에요.
0: 아니, 그니는 그러면 아버지가 가명이요, 따님이 가명이요, 아버지가 가명이시겠네.
1: 들어봐요.
0: 아, 예.
1: 사실 엄마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 후 두 번째 결혼한 친부가 아닌 을붓 아버지예요.
0: 그래서 성이 다르구나.
1: 이분은 본명은 유영대. 1944년생이에요.
0: 네네네.
1: 이승철은 초혼 때보다 더 말과 행동이 신중하게 됐고 젊었을 때의 사랑보다 더 은은하고 기댈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말했어요. 결혼했을 때 이승철의 그 20대, 30대 팬들은 실망감을 보이기도 했대요. 이승철이 바람둥이일 것이라는 소문들에 의해서 이승철은 한 번도 양다리를 걸친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여자친구를 공연장에 초대해서 소녀시대를 부를 때 손가락으로 찍어주는 경우는 있었대요.
0: 장난해?
1: 2006년 발표된 소리쳐 카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어요.
0: 소리쳐 그 노래도 좋죠. 예.
1: 이 노래의 작곡가는 이승철이 발탁한 인물로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네요. 자기가 쓴 곡은 아니지만 자신이 작곡가 홍진영을 발탁했고 선택했으므로 어느 정도는 책임이 있다는 입장인 것이죠. 이승철은 한 소절만 듣지 말고 곡을 전부 들어보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0: 맞아요. 어떤 건 좀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1: 근데 들어보니까 비슷해요.
0: 아, 그래?
1: 이딱 저딱 다 들어봐시오. 미제 노래도.
0: 저도 한번 들어봐야겠네.
1: 이승철의 노래를 받아 곡을 들어본 원곡은 표절이 아니라 인용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대요. 그게 그거 아니오?
0: 그러게.
1: 인용이란 원곡의 멜로디나 편곡의 일부분을 차용하는 것으로 원작자와 합의해서 소리처의 작곡가 그 Listen to my heart 원곡자에게 로열티를 70%를 지급하게 됐대요.
0: 아, 그러니까 완전히 카피는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니까 그냥 70%만 그러니까 속된 말로 쇼부를 받구먼.
1: 그런 것 같아요. 인용이라냐뇨.
0: 아이고, 엎어치나 맺치나.
1: 그러니까. 이러한 저작권 합의는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사항이지만 누리꾼들에 의한 표절 시비는 이보다 늦은 것이었대요. 또한 누리꾼들 사이에서 사전에 노래를 알고 발표했다가 표절이 들통난 후 작곡가를 바꿨다는 그런 소문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0: 어허.
1: 네, 여기서 소녀시대?
0: 소녀시대?
1: 들어보죠. 네.

0: 사실 이승철의 히트곡을 잠깐 잠깐 들려드려도 아마 한 시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이 소녀시대도
1: 그렇죠.
0: 참 네, 너무너무 많이 좋아했던 네. 곡인데.
1: 네. 이승철은 후배 중에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비행기를 타고 네. 월드 투어를 하는 비, 가수 비가 부럽다고 하면서 가창력으로는 김범수가 뛰어나다고 말했어요. 또한 김건모는 잘못된 만남으로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절 이승철의 아파트 뒷동네에 거주했으며 서로 친하게 지냈대요. 또 변진섭과도 친하게 지냈고 주요 지인으로는 이문세, 신승훈, 성시경, 싸이 등이 있는데 싸이에 네. 대해서는 대단한 끼를 가진 엔터테이너라고 평가했어요.
0: 근데 본인은 또 친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또 그 짝
1: 상대방?
0: 그치 그 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또 알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요.
1: 물어봐요? 한번 알아봐요?
0: 알아보고 팩스나 이메일 줘봐요.
1: 알았죠. 근데 그가 가장 존경하는 선배로는 조용필을 꼽았대요.
0: 모든 가수들이 조용필을 네.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은 인성도 네. 좋은 분 같더라고요.
1: 한편 가수 이승환 있죠?
0: 네네.
1: 이승환이 무릎 박도사? 거기에 박도사. 나와서 네네. 네 이승철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하지만 이승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아이고. 항변하면서 네네. 이승환의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을 했대요. 그나저나 뭐 정면으로 본 거는 단 두 번에 불과하고 네네. 나이도 한 살 많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네네. 그럴 기회가 없다고 얘기했대요.
0: 근데 이승철 씨 말투가 좀 약간 좀 미인해.
1: 이렇게 표정도 이렇게 약간 건방진 듯한 네. 그런 거가 있죠.
0: 결혼하고 많이 나셨죠.
1: 잘생기긴 했어요.
0: 아 이승철이?
1: 처음에 나중에 살쪄갖고 나왔을 때 전에는 네. 정말 이쁘게 생겼었어요. 근데 나중에 마약 때문에 네. 어디 갔다가 왔잖아요. 네, 학교. 네, 네, 네, 네. 그러고서는 한동안 쉬었는데 나왔는데 그냥 퉁퉁이 살이 쪄갖고 나왔잖아요. 이승철은 부활의 2대 보컬이자 1집 보컬로 데뷔 또 부활의 1대 보컬이었던 김종서가 부활로 활동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탈퇴했어요. 그래서 김태원은 부활 공연을 팬이자 스텝 겸으로 따라다니던 아는 동생 이승철에게 새 리드 보컬을 구해야 하니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이승철은 본인이 보컬로 부활에 들어가고 싶다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철에게 노래를 시켰는데 생각보다 잘했고 몇 차례 객원 보컬 형식으로 쓴 후에 네. 정식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아... 그리고 돈 드렸잖요? 그리고 데뷔 때부터 부활의 히아로 메가 히트를 치게 되고 네. 당시 최고의 대중성을 지닌 록밴드로 떠올랐어요. 다만 밴드의 특성상 다른 멤버에 비해서 이승철이 얻은 관심이 90%에 달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 하면은 부활하고 김태원은 몰라도 이승철만은 아는 사람이 수두룩할 정도로
0: 아유, 당신 그랬죠.
1: 네, 예능에 김태원이 나왔을 때도 이승철이 밴드에 들어있냐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한마디로 밴드 부활이 아닌 이승철의 밴드였다는 말. 당시 이승철은 잘생긴 외모 덕에 여성 팬들도 많았으며 노래 외에도 각종 TV,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그 수준급 입담을 과시하는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어요.
0: 그때 당시 인기 진짜 많았어요.
1: 히야? 들어보죠.
0: 이승철의 뭐 시그니처죠.

0: 진짜 이 희야 대단했습니다. 정말.
1: 시체 들어가는 이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난리를 지겼다고 하대요.
0: 예, 그리고 그때 당시 이름에 희자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무료. 예, 무료로 입장시키는 그런 콘서트를 했었어요.
1: 하지만 몇 년 지나 김태원이 마약 복용으로 인해 교도소에 가고 이승철이 팀을 떠나면서 부활은 허무하게 해체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김태원과 이승철의 말이 갈리는데
0: 네.
1: 김태원은 이승철이 떠나 해체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승철은 매니저의 CF 출연료 착복으로 합의하에 부활을 해체하고 다시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된 밴드를 만들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말이 갈려요.
0: 갈려요.
1: 당시 김태원이 마약으로 제정신이 아니었으므로 이승철의 말이 맞다. 이는 이후 당시 매니저였던 백강기 씨가 본인의 블로그에
0: 예.
1: 부활을 해체하면서 더 이상 부활이라는 밴드 이름은 쓰지 않고
0: 예.
1: 김태원은 더 게임으로 이승철을 솔로로 활동하기로 합의를 봤다라고
0: 아.
1: 포스팅한 바가 있어요.
0: 그러니까 그니가 그때 왔다 갔다 했네.
1: 약담시.
0: 그런데 말이요.
1: 단 이승철은 손무현과 걸프렌드라는 그룹을 결성했다가 이후에 솔로로 데뷔를 했죠.
0: 예.
1: 그때 살이 엄청 쪘었어요.
0: 아, 그때.
1: 네. 이승철도 솔로로 데뷔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그 와중에 대마초를 피우다가 걸리는 바람에 구속돼서 몇 년간은 방송 출연까지 금지당했죠.
0: 그때 당시는 노래 좀 부른다 하면은 다 이렇게 한 번씩 대마초를 피대.
1: 그런데 방송 출연이 없는 와중에도 꽤 인기를 유지했어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기간에 박명수가 이승철 흉내를 아~ 내고 다녔고
0: 맞아요 맞아요
1: 응.
0: 맞아요
1: 그래서인지 잊혀지지 않았다고 이승철 본인도 방송에서 박명수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때마다 자신을 흉내내주던 박명수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했어요.
0: 그 있죠. 이승철 성격 같으면 벌써 호통을 치고 기분 나쁘고 난리 났을 텐데 아이고 또 그렇게 또 전화해보게 되고 박명수가 되려니까 그렇게 된겨. 예.
1: 그렇죠.
0: 예.
1: 잊혀지지 않게 했잖아요.
0: 그러게 말이에요.
1: 당시에도 박명수가 1999년 자신의 솔로 1집에 수록한 이승철의 대표곡인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라는 곡을 듀엣으로 부르자는 제안에 흔쾌히 수락해 주어서 상당한 화제가 됐기도 했어요. 박명수 역시 이런 이승철의 도움이 자신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고마움이라고 회고하기도 했어요. 이후 이승철의 딸과 박명수 딸이 또 같은 유치원에 다니기도 해서 아주 친해졌대요. 노래의 그 미묘한 멜로디를 살리는 데에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이승철은 노래의 섬세한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장인에 가까운 모습이 보여준다고 하네요. 단어 하나하나마다 리듬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멜로디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만들어낸대요. 이것이 이승철이 부르는 그 노래를 타 가수들이 불렀을 때
0: 네.
1: 느낌이 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0: 맞아요. 이승철 씨 노래는 참 좋아요. 그런데 따라 부르려면 그 맛이 안 살아요.
1: 그렇죠.
0: 네.
1: 김범수도 부른 떠나지마의 그 후렴구를 예를 들자면은 김범수는 가사를 그냥 평이하게 연결해서 부르지만 이승철의 경우는 떠나지마 한 글자마다 억양과 리듬을 넣어서 같은 소절이라도 훨씬 풍성하게 들리게 된대요. 또 이승철은 이혼 후 재혼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지만 강문영은 안타깝게도 다른 남자와 또 이혼해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어요. 네, 이승철은 개신교임에도 자신은 어머니의 제사를 모시고 절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종교를 떠나서 그게 어머니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하네요.
0: 아유, 효심이 깊으네.
1: 네. 오늘은 이승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고요.
0: 네네.
1: 마지막 곡은 Never Ending Story. 나는 이 노래가 제일 좋아요.
0: 저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는 뭐 대부분 다 좋아하시죠?
1: 네, 그 마지막 부분에 아름다운 시절 속에 머문 그대이기에 여기가
0: 네.
1: 너무너무 좋아.
0: 아유, 그러시구나.
1: 네.
0: 자, 오늘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저희는 다음 주 기약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026년 6월 1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코세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입니다. 옴니화재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레지던셜 세일 앤 리스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철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손지수가 부른 세상을 사는 지혜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6월의 시작, 또 월요일 우리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이병희 님께서 5월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6월에는 더 행복하기로 해요. 이렇게 인사 나눠주셔서 맞아요. 우리 같이 6월에는 더 행복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도록 해요. 마라나타님, 6월 1일 월요일 한 달의 시작 또 한 주의 시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하셨습니다. 수프로님께서 일찌감치 오셔서 뜨거운 햇살 사이로 솔솔 지나는 바람에 고마워하며 짜증은 날려버리고 미소는 간직하는 주님의 넘치는 사랑과 반짝이는 기쁨으로 감사로 시작되는 6월 바람처럼 시원하고 가벼운 걸음이길 빕니다는 멋진 글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청관아 중 오직 주 의지하며에 이어서 조찬미가 부른 열매 전해드렸습니다. 아,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이 지고 그 자리에는 자그마한 열매가 달리게 되죠. 이 뜨거운 햇살에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또 추수의 가을이 되면 정말 지난 1년간의 수고로움과 땀 흘림이 감사의 열매로 우리의 삶에도 항상 이런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조찬민 씨 음성으로 열매 찬양 듣는데 왠지 뭉클한 감동이 또 6월 첫날이어서 더더욱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에 맺히시기를 응원하면서 은희스님 더욱 싱그러운 6월의 시작입니다. 더해지는 무더위에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날이 더워지면서 몸이 좀 아프신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아니 평생감사님 항상 씩씩하게 오셔서 몰랐는데 5일 동안 좀 아프셨다고 저희 응원해 드릴게요. 통오빠님 그동안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양보호사 교육은 320시간, 사회복지사는 50시간 이수 후 시험을 치는데 5월 27일에 시험을 쳐서 두 문제 틀리고 합격했어요 하는 기쁜 소식은 역시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며 또 자기개발에 엄청 열심이신 통오빠님 응원해 드릴게요. 또 원성남님도 교회 중화동 성은교회에서 기간별 찬양 대회를 열었는데 누가 남전도회에서 열심히 해서 상금을 받았고 또 다음 주에 헌금송 때 목사님께서 너무 잘했으니까 다시 불러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다시 부를 예정입니다 하셨어요. 아 그런데 장로님께서 작사 작곡하신 곡을 부르셨군요. 저희에게 음원이 없으실 거라 하시며 한나영의 여정을 청하셨는데 예수애님께서 지난주 토요일에 귀국해서 잘 쉬고 있습니다. 비록 3주 뒤에 다시 가지만 모든 일정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김관호 여정 신청해요 하셔서 여정하면 이 두 곡이 정말 대표곡이잖아요. 그래서 여정을 두 곡 들으려고 해요. 김관호 여정.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잔치 공동체 주의 손이 그리고 송정미가 부른 한 걸음 한 걸음 이어봤어요. 6월도 여러분 뚜벅뚜벅 멋지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내딛으시길 응원합니다. 주의 손이 잔치 공동체 찬양은 아비가일 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리리맘님께서 늘 듣고만 있었네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저희 엄청 환영해요. 새싹으로 오신 거잖아요. 저희 새싹 오셨으니까 저희 얼른 선물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시라고 커피빵 강릉 비행시 커피빵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비공개로 주소 남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오기님께서는 광주에서 출석합니다. 해가 짱짱해요. 러브에 활짝 웃어요. 듣고 싶습니다. 웃는 하루 되세요. 하셨습니다. 임동준님께서는 DJ 신청곡으로 유턴의 영생 남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강수호 배우님께서는 6월은 여름 맞죠? 하셨어요. 길을 만드시는 주 써주셨는데 천관웅 웨이메이커 이 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1: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9세기 영국 런던의 차가운 겨울에 한 남자가 어두운 거리를 힘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드워드 모트는 37살로서 그가 평생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캐비넷을 만드는 일을 계속하면서 매일 망치를 들고 못을 박고 나무를 깎고 가구를 만들었지만 그의 마음이 점점 메말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그 마음속에 열등감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에드워드는 런던 거리를 지나가다가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찬송 소리를 따라 들어가 봤더니 자그마한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은 요한복음 3장을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 에드워드 마음속에 그래 나도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가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했던 자신의 죄가 느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 다쳤던 그의 마음이 열리고 그 차가웠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예수님을 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가 매일 그 지겹도록 쳤던 망치 소리가 이제는 지겹지 않게 느껴지면서 마치 이 망치 소리가 찬양의 소리로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휘두르는 그 손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는 것과 같았고 그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고 그 마음속에 생수가 솟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직업도 그의 가정도 그의 환경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변한 것이 있다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 대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매일 불평하고 매일 원망했던 자신을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도록 인도하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송시를 하나 씁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오직 예수 밖에는 믿을 이가 아주 없도다. 우리 찬송가 488장을 그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썼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이 메말랐던 삶 속에 성령이 찾아오시면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원망이 변해서 찬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절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게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수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게 오신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이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어있던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는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성령, 영을 가리켜 퓨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퓨누마는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오실 때 바람 좀 맞고 오셨어요? 근데 바람은 보셨어요? 보이진 않죠. 그런데 바람으로 인해서 느껴짐을 받고 오셨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금 성령님 보이세요? 보이시지 않지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움직이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뜨거워지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찔림도 있고 때로는 웃고 울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심령을 바람과 같이 치시기 때문에,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연약한 것을 강함으로, 때로는 치유하시고 때로는 회복시키시는 그 성령의 바람의 손길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부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죠.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생기라는 단어가 바로 이 영이라는,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기운이 바로 성령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우리 심령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그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었던 그 숨이 바로 영이요 성령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절을 중반부에 보시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그 모습이 바람 같은데 바람으로 확 분 것이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엇으로 임하신다고요? 소리로 임하시는데 이 소리라는 뜻을 보니까 신이 돌을 깨는 소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돌을 깨신 적이 있죠. 언제 돌을 깨셨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돌을 깨셔서 그 십계명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소리라는 것. 그러면 이 소리는, 성령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이 성령을 받고 밖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그 위로부터 받는 소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그 소리가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소망을 얻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4절과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들이 막 거기에 탁 있었어요. 근데 그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생기야 너희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니 뼈와 뼈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들어가면 뼈가 뼈들이 붙고 살이 붙고 또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좌절에서 소망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게 줄 것이 없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바로 이 일어나 걸으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 소리,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소리요 말씀이셨단 것.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 심정을 깨고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은 유명한 엘리야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가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후에 바알 선지자들을 850명을 다 골짜기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3년 반 동안 오지 않는 비가 내리게 하시죠. 그렇게 불로 또 비로 응답받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끝났다. 이제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 부하들에게 엘리야를 잡으면 내가 바로 죽이겠다라는 그 말이 엘리야의 귀전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실망했어요. 아니 나는 저 악의 축, 악의 세력을 다 끝낼 줄 알았는데 이제 저 이세벨이 또 나를 죽이러 온다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 한계를 느낍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셔서 물과 먹을 것을 주시고 그가 호렙산으로 가게 하시죠. 그 호렙산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급하고 강한 그 바람이, 엄청난 바람이 그 앞에 붑니다. 그래서 바위가 깨지고 산이 막 갈라지는 그런 엄청난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막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여기서 이 소리라는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바람 같은 소리, 신이 돌을 깨는 그 소리, 세미한 소리 가운데 이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십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외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이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는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절망을 행복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새겨져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내게 오신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2절에서 성령님이 소리로 임하셨다면 이제 성령님은 불의 모양으로 각자 사람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제 성령님께서 소리로, 말씀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임재하신 그 주님이 그 각 사람 위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그 양무리를 치고 광야 서편으로 갔을 때 신기한 장면을 봅니다. 그 장면은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가시떨기나무가 재가 돼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거죠. 이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사망해서 막 바람도 불고 하니까 그것이 금방 재가 돼서 확 사라져야 되는데 그곳에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의 소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이 광경을 보려고 가까이 갔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습니다. 법궤를 만지는 사람도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인데 모세도 정면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뒷부분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제자들에게 임하셨더니 어떤 권능이 임해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나음을 얻고 앉은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셨던. 그러면은 이 사건은 오순절에만 일어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면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서 회복해야 하는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신 토니 감볼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미국 중서부에 있는 한 대학에서 사경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전하시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한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 학생을 보니까는 다리에 이 보조기를 찼어요. 다리가 많이 휘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목사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 아이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깜볼로 목사님은 박사예요. 사회학 박사라서 그는 늘 생각하기를 나는 어떤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보다 가르치는 은사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달라고 하니까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깜볼로 목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지금 이 아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휘어진 다리가 고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료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깜볼로 목사님은 이 아이가 나은 줄 알았어요. 눈을 뜨고 확인했는데 그 다리, 휘어진 다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에 실망한 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아이를 고쳐줄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내고 그 다음날까지 정말 힘들게 집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3년 후에 세인트 루이스라는 곳에서 설교를 부탁을 받아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를 하고 나가는데 한 여인이 거의 청소년 같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인이 목사님께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셔요? 라고 물으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3년 전에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는 아이가 다리에 보조기도 없고 휘지도 않고 그냥 멀쩡한 모습으로 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날 밤에 우리 아이가 목사님과 여러 사람들이 기도한 후에 집에 간 후에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 다음날 일어나더니 다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봤더니 그 보조기가 너무 꽉 끼어 있어서 그것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날도 아이가 그 발이 아프다고 보니까 그 보조기가 또 꽉 끼어 있어서 조금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매일 그 보조기에 나사를 느슨하게 풀르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이의 다리가 온전하게 회복된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기도가 우리 아이를 이렇게 낳게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깜풀로 목사님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성령의 임재가 그 아이에게 임하니 그 성령님께서 그 아이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가 그의 다리를 조금씩 생명을 살리는 성령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 하루가 힘든 그런 삶을 보낼 때 직장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업이 요즘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부르시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조금씩 느슨하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을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거룩한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움직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 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 초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문제에 대한 더 강력한 확약을 요구하며 문서를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비핵화와 해협 통행 정상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항소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해당 정책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입대 제한은 당분간 유지되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가 공보실까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자들의 출입을 추가로 제한해 언론 접근성이 더욱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 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질의 응답 통로도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가리는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부터 시장, 시의원 선거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 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시장 흐름이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와 닮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수 종목에 집중된 상승세가 시장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 주요 빅테크들이 외국인 채용을 줄이는 흐름 속에서도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용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I 인재들의 경우 기본급만 최대 47만 달러에 달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아시아 투자용 펀드를 통해 약 13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목표액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5%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쇠고기와 커피 등 일부 주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블루 오리진 로켓 발사대 복구에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르테미스 달 착륙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임무는 스페이스X 로켓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로 주요 거대 기술 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줄이는 가운데 엔비디아만 오히려 외국인 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1, 2분기에 전문직 취업비자 1,200건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경제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 연방 자료를 분석해 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받은 약 1,000건에서 2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구글의 H1B 승인 건수는 올해 2분기에 2,20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5,100건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아마존도 같은 기간 6,100건에서 4,300건으로 약 3분의 2 수준이 됐습니다. H1B는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비자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규제 강화에 따라 다수 기술 기업이 신청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만 출신 이민자이기도 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유능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사는 물론 미국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H1B 비자 제도를 활용해 채용하는 외국인 인력의 임금 수준도 업계 최상위급입니다. 비자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기본급은 최대 39만 1000달러에 달하며 수석 연구과학자는 43만 1250달러로 기록됐습니다. 최고급 기술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엔지니어는 47만 1500달러, 임원급인 아키텍처 디렉터는 48만 8750달러였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 기재된 건 기본급만으로 실제 주식 보상이나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 총액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 중단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동 긴장 완화와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충돌한 이스라엘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달래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자신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급 대표들을 통해 헤즈볼라와도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며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사격을 멈추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전 중단 발표 직후에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이스라엘 군이 미국의 요청으로 베이루트 공습을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와이넷에 미 정부가 휴전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측에 공습 대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동맹이자 정계 실세인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도 미국 측에 전날 이스라엘과의 전면적 즉각적 휴전에 준비돼 있으며 자신이 이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한 초안 작성까지 진전된 이란과의 협상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양측의 충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중단을 발표한 직후에 다시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대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리에게 대화 중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대화 지속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지난주 잠정 합의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던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미뤄지고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까지 벌어지면서 협상 타국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단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이란과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우리가 가서 그곳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군사적 대응의 거리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에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은 진심으로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 및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모든 게 결국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2일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소 위치와 선거 관련 정보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은 물론 시장과 시의원 등 각 정당의 본선거 후보가 결정됩니다. 먼저 연방의회 선거를 살펴보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코리 부커 의원이 단독 출마해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정치평론가 출신 알렉스 지단, 뉴저지주 경찰 출신 리차드 태보어, 내과 전문의 출신 로버트 레보닉스, 전 태버네클 타운십 부시장 저스틴 머피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레오니아 등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된 연방 하원 5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현역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이 단독 출마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사업가 출신 선 리케인 후보와 경쟁하게 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선거도 치러집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현직 폴 김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이 경쟁을 벌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별도의 경선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하며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인 원유봉 후보와 저스틴 강 후보를 포함해 총 4명이 출마해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한인 펄윤 후보가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에 단독 출마해 경선 없이 본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노스벨 시장 선거에서는 케네스 조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하면서 11월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데니스 심 후보가 다른 두 후보와 함께 경선에 나섭니다. 공화당에서는 사라김 후보를 포함한 2명이 출마해 모두 본선 진출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클로스터 시의원 선거에는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수가 선출 인원과 같은 2명에 그쳐 별도의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유권자들은 거주지역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샘플 투표 용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역시 온라인으로 샘플 투표 용지를 제공하고 있어 후보와 투표 내용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본선거 대진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지원을 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미쳤다라는 표현과 함께 감사할 줄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는 알겠다, 다만 상황을 잘 정리해달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이후 이번 통화가 두 정상의 대화 가운데 가장 험악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욕설이 섞여 있었다고도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과도한 수준으로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돕도록 개인적으로 촉구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언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하라고 시 주석을 압박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이란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졌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의 휴전 협상은 작년 7월 튀르키예 접촉 이후 사실상 결렬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3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문에는 미중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간략한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 개전 후 독자적인 러시아 규탄 흐름 속에서도 러시아의 핵심적인 경제, 외교 생명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끈 결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 기준 한국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올 들어 86% 급등해 5조 420억 달러, 환화 7,550조 원으로 인도 거래소 시총인 4조 8,4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시총은 올 들어 9%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올해 나란히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면서 코스피를 10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증시의 규모는 올 들어 캐나다, 독일, 영국과 프랑스를 차례로 제치며 6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한국보다 큰 주식시장은 미국 79조 4,700억 달러, 중국 본토 15조 900억 달러, 일본 8조 6,300억 달러, 홍콩 7조 2,400억 달러, 대만 5조 1,500억 달러 등 다섯 곳뿐입니다.
3: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제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3: 빔덴탈
2: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7: 아침 식사 중.
6: 이렇게 조용하게?
7: 여기, 당신 커피 써?
6: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7: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6: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것도 해야겠는걸?
7: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8: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9: 사장하는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
8: 703-354-1950 703-354-195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폭발 사고로 파손된 블루 오리진의 로켓 발사대가 내후년은 돼야 복구될 것이라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내다봤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먼 나사 국장은 이를 경제방송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해도 발사대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예상 복구 시점을 2028년으로 잡았습니다.

0: 스페이스X의 로켓을 대신 이용하게 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는 진짜 대형 발사체 분야에선 활동하는 기업이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 뿐이라며 그런데 현재 둘 중 한 곳은 발사대를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인 달 착륙선 블루문 마크1을 탑재하고 발사될 대한 로켓으로는 스페이스X의 팰콘 헤비를 거론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대형 로켓 뉴글렌은 지난달 28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발사대에서 연소시험을 하던 도중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로켓뿐 아니라 발사대도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현재 뉴글렌 로켓용 발사대를 한 곳만 보유하고 있어 발사대를 새로 구축하거나 재건하기까지 로켓 발사를 무기한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캘리포니아주 벤덴버그 우주군 기지에 있는 뉴글렌 발사대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이 발사대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 사고로 아마존의 위성 인터넷 사업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뉴글렌 로켓은 위성 인터넷망 구축을 위한 저궤도 위성 48기를 우주로 쏘아올릴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한동안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다음 달까지 위성군의 절반가량을 궤도에 배치하라는 조건을 부여받은 상태로 일정 지연에 따른 부담이 한층 커졌습니다. 미주 한인방송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이 이화여자대학교 최고 동문상인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미주 최초 한인 라디오 방송을 개척하고 60여 년간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해온 공로가 높이 평가됐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시애틀에 본사를 둔 라디오 한국의 서정자 사장이 이화여자대학교가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동문상인 제11회 빛나는 이화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창립 14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습니다. 1963년 이화여대 법대를 졸업한 서 사장은 1965년 미주 지역 최초의 한인 라디오 방송을 개국해 한인 언론의 역사의 장을 썼습니다. 이후 시애틀로 활동 무대를 옮긴 서 사장은 두 개의 AM 라디오 채널을 인수해 라디오 한국을 설립했으며 하루 24시간 한국어 방송 체제를 구축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대표적인 방송인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지난 60여 년 동안 한인 이민자들에게 생활 정보와 뉴스, 문화 컨텐츠를 제공하며 한인사회와 지역사회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온 점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습니다. 올해 87세인 서 사장은 현재도 매일 2시간씩 생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며 현역 방송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명경 이화여대 총동창회장은 서정자 대표는 오랜 세월 방송을 통해 이웃과 사회를 연결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화의 정신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온 공로를 높이 평가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수상자로 단상에 오른 서 사장은 어제 87세의 나이로 시애틀에서 한국에 도착했다고 인사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호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서 사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1967년부터 해외에서 방송을 이어오며 외롭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또 어느 청취자가 그때 방송이 유일한 희망이었다고 말해준 적이 있는데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의 자신을 만들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편 빛나는 이화인상은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루고 사회적인 책임을 실천한 이화여대 동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올해는 서정자 사장을 포함해 의료봉사와 장애인 자립지원, 식문화 발전, 예술교육 분야에서 활동해온 동문 등 모두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라디오 한국 서정자 사장의 이번 수상은 미주 한인 언론의 역사와 한인 사회를 위한 평생의 헌신이 한국 사회에서도 다시 한번 인정받은 뜻깊은 성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회고록 출간과 함께 언론 홍보에 나서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24년 대선 패배와 당시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며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회고록을 내고 홍보에 매진

0: 하면서 2024년 대선 패배의 악몽을 환기시키며 민주당에 찬물을 뿌리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1일 NBC 방송에 회고록 홍보차 출연했다가 회고록 출간이 과거의 상처를 다시 들추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백악관 안주인 시절에 일화를 담아 최근에 출간한 회고록 이스트 윙에서 바라본 풍경이 후보 교체의 혼란을 거쳐 패배로 이어진 2024년 대선의 악몽을 민주당에 되살리 있는 거 아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우리는 중간선거 승리를 고대하고 있다며 일들이 잘 풀려갈 것이라며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실수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여사의 행보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당이 결집해도 모자란 판에 바이든 여사가 민주당으로서는 잊고 싶은 2024년 대선 패배의 상처를 거듭 끄집어내며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고 여기는 탓입니다. 2024 대선 토론 당시 남편인 바이든 당시 대통령에게 뇌졸중에 온 줄 알고 두려웠다는 바이든 여사의 회고록 내용은 이미 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숨겨왔다는 의혹에 다시 불을 지핀 실정입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참모진 상당수는 바이든 여사의 회고록이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은 최근 전국위원회 차원에서 대선 결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켄 마틴 DNC 위원장은 보고서 공개를 늦췄다가 당내 반발 속에 결국 보고서를 공개했지만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비난이 일며 내분이 촉발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이 아시아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블랙스톤 캐피털 파트너스 아시아 3를 위해 131억 달러의 자금을 유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액 1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금액으로 블랙스톤의 이 지역 대상 사모펀드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한 달 전 스웨덴의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 EQT AB가 156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번 펀드 조성은 이란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아시아 지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블랙스톤 프라이빗 에쿼리 전략 부문의 조 바라타 글로벌 책임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확신을 가진 테마를 바탕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돌려줄 좋은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나 자산가들은 미국 시장의 높은 주가와 인플레이션 위험, 전반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일본과 인도 등 아시아 시장은 인수합병과 성장 투자 기회가 꾸준히 있어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주목하는 지역이라고 로이터는 평가했습니다.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초여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 가능성은 낮아 출퇴근길과 야외 일정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층 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까지 올라 초여름의 더위가 느껴지겠으며 최저기온 60도, 섭씨 16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대체로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뉴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3: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개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l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임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호프 NY 또는 문자 호프 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일 브라질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25% 보복 관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보복 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CNBC가 보도했습니다. 무역대표부는 브라질이 디지털 무역과 전자결제 서비스, 특혜 관세,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보였다며 브라질산 수입품 상당수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다만 쇠고기와 커피, 희토류, 기타 금속,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보복 관세 부과 대상에서 빠졌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보복 관세 방안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입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성명에서 브라질의 무역 관행이 불합리하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려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를 두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몇 차례 건설적인 회담을 가졌지만 여전히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룰라 좌파 정부가 강경 우파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활용해 브라질산 제품의 50% 관세를 매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관세는 지난 2월 미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고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주요국을 대상으로 새롭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워싱턴 DC 예비선거를 앞두고 시장 후보 포럼이 열렸지만 주요 유력 주자 일부가 불참하면서 아쉬움과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일부 후보들은 치안과 주택 문제 등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입니다.
1: 워싱턴 DC 예비선거가 오는 16일 다가오는 가운데 지난 31일 노스웨스트 지역의 19번가 침례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시장 후보 포럼이 열렸습니다. Last Chance to Dance라는 이름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시장 후보들이 직접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며 주요 공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제임스 루이스 조지 DC 시의원과 캐니언 맥더피가 참석하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들은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제1구의 주택 소유자인 부오니카 콜버트는 솔직히 실망스럽다며 이처럼 간단한 행사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과연 지역사회의 우려와 요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는 유권자들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지원자를 원한다며 후보들의 참석 여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일부 참석자들은 선두 후보들이 불참한 덕분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유권자는 평소 자주 접하지 못했던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신선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언론과 정치권에서 자주 언급되는 후보들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맥더피 캠프 측은 이번 행사 불참과 관련해 이날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며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맥더피 캠프 대변인은 맥더피 후보는 제5구 지역에서 가가호호 방문운동을 벌인 뒤 제5구의 고령 유권자들과 만남을 가졌다며 예비 선거를 앞둔 중요한 시점에서 전체구의 유권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루이스 조지 캠프는 방송사의 질의에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포럼에 참석한 후보들은 저마다 시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제시했습니다. 리니 삼페스 후보는 도시내 건강 불평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삼페스 후보는 제7구와 제8구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노스웨스트 지역보다 약 30년 낮다는 격차가 존재한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DC 시의원인 빈센트 오렌지 후보는 치안 강화와 청소년 지원 그리고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오렌지 후보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공안전이며 청소년들에게 기회의 통로를 제공하고 감당 가능한 주택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굿웨더 후보는 생활비 부담 문제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도시에서 살거나 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든다면 다른 정책들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존슨 후보 역시 주택 문제와 치안을 강조했습니다. 존슨 후보는 주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저렴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개발업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후보들은 아나코스티아 강 동쪽 지역에 경제개발, 실업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우려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도심 낙후 지역의 재개발 및 정주 환경의 개선으로 지역 가치가 상승하면서 중산층이 다시 도심 주거지로 유입되고 저소득층은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에게는 생활 속 문제가 여전히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콜버트 주민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쥐 문제라며 생활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 포럼이 후보들의 정책과 리더십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현직 바우저 시장이 사선 도전을 표기하면서 이번 선거는 사실상 열린 경쟁 구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조지 의원과 맥더피 의원 간의 양강 구도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나머지 후보들 역시 막판 표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 향후 선거 결과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민주당 예비선거는 오는 16일 실시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새벽 시간대에 하수도를 들락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일 CBS 뉴스와 NBC 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루클린 하수도를 들락거리는 남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2개가 퍼지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영상에는 작업복이나 보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지난달 28일 밤 브루클린 맥도날드 에비뉴와 베드포드 에비뉴의 하수도로 들어갔다가 29일 새벽 2시에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흰색 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맨홀 뚜껑을 열자 작업복 등을 입은 남성 7명이 하수도를 빠져나와 재빨리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지난달 29일 새벽 촬영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체불명의 남성 8명이 헤이워드가와 베드포드 에비뉴 인근의 하수도에 새벽 1시께 들어갔다가 2시간 30분쯤 지나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들 일부는 삽을 들고 있었고 헤드램프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뉴욕 경찰과 환경보호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하수도 전체를 조사했지만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 시설에서 손상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 담긴 남성들은 하수도 시설 등을 관리하는 관공서 직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하수도에 버려진 보물을 찾는 탐사꾼이나 도시탐험가들로 추정되고 있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뉴욕 경찰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으며 두 영상 속의 인물들이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는 영상 속의 인물들은 절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에는 3명이 체포돼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뒤 흥분에 휩싸인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져 수백 명이 구금됐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파리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7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92명은 파리와 인근 지역에서 체포됐으며 전국적으로 총 457명을 구금했습니다. 누네즈 장관은 이번에 체포된 인원이 지난해 PSG의 챔피언스 리그 첫 우승 때보다 3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파리 지역 49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검거됐습니다. 누네즈 장관은 이 과정에서 경찰과 헌병 총 57명, 시민 21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대비해 전국에 경력 2만 2천 명을 배치하고 파리 시내의 트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전날 PSG의 우승이 확정된 후 약 2만 명이 샹젤리제 거리에 모였고 이 중 일부는 상점을 파손하고 차량 등에 불을 질렀습니다. 파리에 있는 PSG 홈구장 근처에서도 경찰과 축구 팬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으며 일부 팬들이 경찰을 향해 폭죽을 투척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로 대응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폭동 사태와 별개로 밤사이에 파리 인근 외곽 순환도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파리 시내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에 충돌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네즈 장관은 다만 프랑스 전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통제된 상태였다며 밤새 파리 외곽 순환도로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다섯 차례 있었으나 모두 저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우파 진영에선 즉각 폭력 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구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축구팀의 승리가 폭동을 일으키는 곳은 프랑스뿐이라며 승리의 밤에 폭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모두가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곳도 프랑스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같은 당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일부 무리가 공공시설과 상점,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의 수법은 똑같다. 돌을 던지고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에 맞선 국가 공권력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담당하는 공화당 소속 파리 8구청장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이런 인파를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거리에서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3: 뉴욕주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인 벨투벨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아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이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교 내 괴롭힘도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4: 뉴욕주가 작년 9월부터 시행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인 벨투벨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교사와 학교 관리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이후 학생들의 행동이 개선됐으며 수업 참여도와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서로 더 많이 대화하고 협력하며 교실 토론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래 학교 생활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 감소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60%는 괴롭힘 사례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비난과 조롱, 따돌림이 감소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COVID-19 이후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 정신 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5: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was happening to our young people, especially after COVID, depression and anxiety, and I wanted to find out why. So I started going around the state, traveling to every corner of New York, gathering students from all levels and teachers and parents, and I wanted to ask the question, what is going on in our schools? There were severely negative impacts on young people's mental health in classrooms when they could not put down their cell phones. Literally, it became an addiction.
4: 호컬 주지사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끊임없이 알림을 확인하고 또래 관계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비교, 소외 등의 압박을 느끼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작년 가을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업 시작부터 모든 학교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벨투벨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체육시간에도 모든 핸드폰 사용은 금지되며 그 영향으로 학생들이 직접 대화하거나 사회적, 관계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정책이 자신이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성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건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3: 미 우주군 관계자의 계정이 해킹돼 이란 선전물이 올라왔다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존 벤티베그나 우주군 주 임원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된 뒤 친이란 반미 선전물이 연달아 게시됐습니다. 한 영상 게시물에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 대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한 하노이 한나 음성이 사용됐으며 미군 병사들에게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란전에서 사망한 알리 라리잔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벤티베그나 주 임원사는 당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동료들에게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동영상에 반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주군 대변인은 해킹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킹 주체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주군은 그동안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전 개시 당시 우주군이 비물리적 효과를 통해 이란의 방어체계를 교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 지도부는 전쟁 중에 장병들의 SNS 계정과 휴대전화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실제 중동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중부사령부는 최근 의회에 전투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을 표적으로 삼거나 감시하기 위해 적군이 상업용 위치 정보를 악용한다는 다수의 위협 보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4월 말에는 미 해병대 장병들과 민간 직원, 가족 일부가 이란 해커로 추정되는 집단으로부터 당신의 신원을 파악했으며 모든 움직임을 감시 중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 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팰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게시판이었습니다.
1: K라디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 초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문제에 대한 더 강력한 확약을 요구하며 문서를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비핵화와 해협 통행 정상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항소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해당 정책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입대 제한은 당분간 유지되며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가 공보실까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자들의 출입을 추가로 제한해 언론 접근성이 더욱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 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질의 응답 통로도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가리는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부터 시장, 시의원 선거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 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시장 흐름이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와 닮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수 종목에 집중된 상승세가 시장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엔비디아가 미 주요 빅테크들이 외국인 채용을 줄이는 흐름 속에서도 H1B 비자를 통한 외국인 고용을 오히려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AI 인재들의 경우 기본급만 최대 47만 달러에 달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아시아 투자용 펀드를 통해 약 13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목표액을 크게 웃도는 규모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5%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쇠고기와 커피 등 일부 주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블루 오리진 로켓 발사대 복구에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르테미스 달 착륙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임무는 스페이스X 로켓을 대체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언론 취재 활동 제한 조치를 이어온 미 국방부가 이번에는 기자들의 공보실 출입까지 제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일 보도했습니다. 공보실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하고 공보 담당자들을 만나기 위해 기자들이 공보실을 출입하는 걸 금지하는 이번 조치는 이미 몇 주 전부터 시행 중이라고 해당 사안을 잘 아는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국방부 출입 기자들은 기존에도 청사 대부분 공간에서 출입이 금지됐지만 공보실까지 보안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언론인들이 공보 담당자들을 자유롭게 만나 현안 관련 질문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완전히 막히게 됐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의 연설문 작성 담당자들을 공보실로 이동시킨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연설문 작성자들은 기밀 자료를 다뤄야 해 기밀 인터넷망을 사용한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공보실에 이 인터넷망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들이 별도의 보안구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엘 발데즈 국방부 대변인 대행은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성명에서 공보실은 장관실 소속 연설문 작성자들이 공간을 공유하게 돼 민감정보 구획시설로 지정됐다며 이에 따라 언론인들은 더는 이 공간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기밀보호를 이유로 광범위한 취재 제한 조치를 벌여왔습니다. 국방부는 작년 10월 기밀 또는 통제된 비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출입 기자들의 서명을 요구했으며 미 주요 언론사 소속 기자 대부분은 이에 반발해 출입증을 반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런 언론 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후에도 본관 내 기자실 폐쇄 및 별관 이동, 국방부 직원 동행 의무화 등을 포함한 임시정책을 도입했으며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18일 국방부를 상대로 두 번째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 최대 이민세관단속국 아이스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시위가 격화하면서 뉴욕시가 야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통행금지를 위반하면서 추가 체포가 이뤄졌고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저지주 뉴워크에 위치한 아이스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 인근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시행 중입니다. 딜레이니 홀은 뉴저지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금시설로 최근 수감자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don't got it. Shut it down.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지난 주말 동안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반복되자 딜레이니 홀에서 약 0.5마일 지역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며 시설 인근 주요 도로인 도레머스 에비뉴의 보행자 통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시설 내 음식 상태가 열악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며 수감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인도적인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정시설 당국은 공공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에서 타이어를 불태우고 임시로 만든 물체를 경찰을 향해 던지는가 하면 경찰 장비를 이용한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 현장에는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것을 찬성하는 시위대까지 합류해 찬반 양측 시위대가 대치했으며 특히 극우 성향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 시위대가 등장하면서 충돌도 보고됐습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충돌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위 참가자와 법 집행기관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딜레이니 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집중해야지 밖에서 다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 바리케이트를 향해 돌진하거나 바리케이트를 들어 무기처럼 사용하려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돌을 던졌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긴 장대와 방패를 들고 있었고 경찰을 향해 최루가스를 분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 Violent, chaotic clashes hurt everyone. They put the lives of both protesters and law enforcement in danger. They take the focus away from people inside Delaney Hall and their families. Group of people surging the barrier, picking up the barrier to try to use it as a weapon, throwing rocks at people who are not protected in any protected gear. Also, many of them were carrying, or some of them at least, were carrying some long poles and shields, and they were spraying tear gas at the police.
1: 첫 통행 금지령이 시행된 일요일 밤에도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뉴저지 주 경찰은 방패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시위대를 해산시키며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시설 주변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경찰이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시위대들은 이 바리케이트를 당기거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폭력적인 시위로 인한 연방법 집행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시설 운영을 저지하려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중단됐던 가족 면회는 다시 허용됐지만 경찰의 경계 태세가 이어지면서 딜레이니 홀 주변 교통통제와 우회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MOU 수정안을 돌려보낸 이유는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 측의 확약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양국 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3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변경사항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며 대부분이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확약을 원하는 미국 측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OU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60일 연장하며 그 기간에 이란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이란의 조건을 강화해 되돌려 보냈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관련 약속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약속에 대해 더 강력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MOU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미국이 어떻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문구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을 지시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을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개방 시점과 전쟁 전 통행량 수준을 두고 분명한 문구를 쓰길 원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측 한 고위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란 측 답변이 오려면 3일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들이 말 그대로 동굴에 살고 있어서 이메일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가정상담소가 가정의 달 5월과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유산의 달을 기념해 개최한 제5회 AAPI 패밀리 펀데이 행사가 지난 30일 플러싱 다우니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아시안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양한 지역사회 가족들이 함께 모여 체험활동과 놀이 프로그램을 즐기며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강화했습니다. 행사에는 어린이와 가족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여러 지역단체와 기관들도 함께 생활정보와 커뮤니티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화장품과 과일, 음료, 간식 등 다양한 후원이 이어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 이지혜 소장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교류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29일 뉴욕 한국문화원과 세계평화음악재단이 공동 주최한 KCCNY 사운드 앤 토크 6 사운드 공연이 뉴욕 한국문화원 극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한국을 대표하는 작곡가 여수연, 김택수, 이신우, 이현경, 이하늘이, 제임슬라 등 6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무대로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음악적 요소가 어우러진 다양한 현대음악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특히 공연은 연주에 그치지 않고 작곡가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작품의 창작 배경과 음악적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토크 세션을 진행하면서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 현대음악의 현재를 뉴욕 사회에 소개하고 현지 관객들과의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문화원은 앞으로도 KCCNY 사운드 앤 토크 시리즈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한국 예술가들을 소개하며 공연과 대화가 결합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한인 시니어들의 건강한 삶과 정서적, 사회적 웰빙 증진을 위해서 동무지기 효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무지기는 전문 교육을 이수한 봉사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공감적 경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동무지기인 K-케어라인은 정기적인 안부 전화와 정서 지원을 통해서 시니어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을 줄이고 부모님을 염려하는 성인 자녀들에게도 든든한 연결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효라인은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을 위한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로 전문 교육을 받은 봉사자들이 약속된 시간에 전화를 드려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말벗이 되드립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제공되며 자율적 기부로 운영됩니다. 말동무가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해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무지기는 571-991-3033 571-991-3033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버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버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버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3: 리 김밥.
2: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0: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금지 정책이 불법이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 항소법원은 1일 행정부가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3월 11일 아나 예레스 워싱턴 DC 연방지법 판사가 해당 정책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미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3인의 판사 패널 중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로저 윌킨스 판사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주디스 로저스 판사 등 2명이 1심 판결에 찬성 의견을,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 임명된 저스틴 워커 판사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윌킨스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이 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그룹인 트랜스젠더를 해치려는 의도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소송 원고로 이름을 올린 현역 군인들을 강제 전역시킬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트랜스젠더 군인의 입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1심 판결이 나온 지 2개월 후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정책을 즉시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항소법원 역시 행정부가 추가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판결의 효력 발생을 보류했다고 AP는 전했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월 27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피트 엑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을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고 성전환 관련 의료지원 절차를 중단시키는 한편 기존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한 전역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역 군인 등 20여 명은 해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날 2심 판결은 연방대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상고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헥세스 장관은 자신의 X계정에 이날 판결과 관련한 다른 사람의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대법원에서 보자고 짧게 적었습니다. 뉴욕시가 월드컵 경기일에 맞춰 맨해튼 주요 도로를 대규모로 통제합니다. 42 스트릿을 포함한 중심 구간이 버스 전용으로 전환돼 펜스테이션 일대와 32가 한인타운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시가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 맨해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교통 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주요 도로 일부가 버스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로 맨해튼 42 스트릿 1 에비뉴부터 12

0: 2시간 전부터 32 스트리트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인근 33 스트리트 역시 구간별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교통 통제에는 트럭 배송도 포함됩니다.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종료 3시간 후까지 맨해튼 30 스트리트에서 60 스트리트 구간은 대형 트럭 운행이 제한되며 일부 소형 차량과 자전거 배송은 허용됩니다. 이번 교통 통제는 멜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총 8일간의 경기 일정에 맞춰 적용됩니다. 해당 일정은 6월 13일과 16일, 22일, 25일, 27일, 30일, 그리고 7월 5일과 19일입니다. 시 당국은 경기장 접근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NJ 트랜짓 열차와 셔틀버스, 우버 전용 셔틀 등이 경기장 이동수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경기 당일 교통 혼잡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자가용 대신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플로리다 주지사가 1일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 운영사인 오픈 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픈 AI가 범죄자를 돕고 어린이에게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위험을 은폐한 채 챗GPT를 출시하고 대중에 공격적 마케팅을 펼쳤다는 게 주 정부의 주장입니다. 제임스 어스마이어 주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픈 AI가 내부의 안전경고를 묵살하고 제품의 본질과 위험성과 관련해 사용자를 기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스마이어 장관은 오늘 우리는 오픈 AI와 올트먼 CEO를 상대로 전국 최초로 주정부가 주도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한다며 이 회사와 CEO가 내부 및 외부의 안전경고를 무시했고 어린이들을 큰 위험에 빠뜨렸으며 수백만 명의 플로리다 주민이 위험한 제품에 접근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당국은 이번 소송에서 용의자들이 범죄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챗GPT에 질문을 던진 것으로 알려진 두 건의 총기 사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플로리다주 검찰은 지난 4월 두 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한 플로리다 주립대 총기 난사 사건 용의자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상당한 조언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오픈 AI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또한 소송에서 챗GPT가 부모의 실질적 감독 없이 미성년자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뿐 아니라 행동 중독과 인지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주장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오픈 AI는 성명에서 챗GPT는 매일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합법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범용 도구라며 우리는 유해한 의도를 감지하고 오용을 제한하며 안전 위험이 발생할 때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세이프가드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 최저 기온 60도, 섭씨 16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초여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최고 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 가능성은 낮아 출퇴근길과 야외 일정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층 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까지 올라 초여름의 더위가 느껴지겠으며 최저기온 60도, 섭씨 16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대체로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5불99, 허니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불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99센트, 자연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할인가 11불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7: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비즈니스를 더 스마트하게. K-Radio 모닝뉴스는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0: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관의 연이은 해고 강제 퇴직이 이어지며 미국의 외교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1: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관의 연이은 해고 강제 퇴직이 이어지며 미국의 외교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방송이 31일 보도한 미국 외교서비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2,000명의 외교관이 미국 외교계를 떠났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외교관 인력은 1만 3,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요 지역의 미국 외교 인력 공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195개 대사직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석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과 카타르에는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도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키프로스 주재 미국 대사를 겸임하며 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관을 이끌던 노련한 외교관 줄리 데이비스는 다음 달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사가 없는 많은 미국의 해외 공관들은 대사 부재 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사 대리가 업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 대리는 주재국 대통령이나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영향력과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재국 정부 고위 인사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대사로 지명된 후보자 명단을 살펴봐도 직업 외교관은 8%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 지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비교할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MBC 방송의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미국 외교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및 초기 몇 달간 고위 외교관 대사 임명 수십 건이 철회됐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이미 재임 중인 외교관 약 30명을 소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환당한 외교관들은 다른 직책에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선택의 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전현직 고위 외교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치적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료 출신인 한 외교관은 이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다며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더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참모들이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과도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 주요 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협상에 고위급 외교관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스티브 위코프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아시아 정책 분야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외교관 마크 램베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용기에 중국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과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중국과 한 번도 성공적인 협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쓴다면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현재 미국 증시의 호황 패턴이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의 상황과 기묘하게 닮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미 경제방송 CNBC가 1일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미 월가의 유명 시장 분석가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지난달 29일 지수 편입 종목 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기업은 20곳에 불과했다며 이처럼 짚었습니다. 인터넷 산업 거품이 극에 달한 2000년 3월 닷컴 버블 정점 때도 단 20개 종목만이 최고가 기록을 경신하는 쏠림 현상이 일어나 비슷한 패턴이 읽힌다는 겁니다. 하트넷은 투기적 가격 움직임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는 버블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이 버블의 종결을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자들에게는 포스트 버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1929년 이후 역대 버블 붕괴 이후 투자자들의 로드맵은 장기 채권, 버블 마지막 몇 달 동안 크게 부진했던 경기 방어주와 업종 포트폴리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증시 랠리는 마이크론과 AMD 등 인공지능 반도체 종목이 집중적으로 견인했습니다. 지난달 마이크론은 무려 88% 급등했고 AMD도 46%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지난 4월에서 5월 25% 급등하며 최근 20년 사이 두 달 기준으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강세장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지 않으면 랠리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차이인 등락 주선은 지난 3월 말 급등한 뒤 4월 중순 이후에는 하락세로 돌아서 하락장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투자은행 오펜하이머의 기술주 애널리스트 아리 왈드는 지난 23일 보고서에서 4월 초 급등 이후 증시 내부 지표들이 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CA 리서치가 지난달 23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달 20일 기준으로 S&P 500 지수 편입 종목들의 55% 정도만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됐습니다. BCA 리서치 전략가들은 미국과 신흥국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상승세는 극히 소수 종목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이처럼 좁은 시장폭은 종종 기저에 있는 주식시장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진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여러분은 여행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설렘, 행복, 휴식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평소 불안증이나 공황 발작을 겪는 분들에게는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큰 두려움이나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뉴욕타임스 웰빙 라이프 기사, 제목은 How to travel if you have panic attacks, 공황 발작이 있을 때 여행하는 방법이라는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입니다. 기사에서는 심한 불안감이 우리가 넓은 세상을 탐험하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면서 휴가 중에 공황을 다스릴 수 있는 과학적인 비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기사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hort trips close to home can act as a form of exposure therapy. Simon Regal, a professor who specializes in anxiety, suggested approaching these trips like a scientist.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짧은 여행을 떠나는 것은 일종의 노출 치료, exposure therapy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장애를 전문으로 하는 Simon Regal 교수는 이러한 여행을 마치 과학자처럼 접근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심리학 표현이 나오는데요. Exposure therapy, 노출 치료입니다. 두려워하는 환경에 조금씩 자신을 노출시켜서 공포를 무디게 만드는 방법인데요. 전문가들은 마치 과학자가 실험하듯이 가까운 미술관이나 야외 시장에 가보고 내가 걱정했던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해봐라 하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가보면 생각보다 괜찮다는 걸 우리 몸이 스스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행을 가기 전부터 가서 아프면 어쩌지? 숨이 안 쉬어지면 어쩌지? 하고 미리 불안해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예기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기사에서는 이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차라리 껴안으라고 조언합니다. However, Jenny Matthews, a mental health therapist, said that anticipatory anxiety can actually help you prepare. It's part of your brain's warning system. 하지만 정신건강치료사인 제니 매튜스는 예기불안, anticipatory anxiety, 이 실제로는 당신이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뇌의 경고 시스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anticipatory anxiety, 앞서 말씀드린 예기불안, 즉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사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기사에서는 이 불안이 밀려올 때, 아, 내 뇌가 지금 위험에 대비하라고 신호를 주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여행 전 불안한 건 누구나 정상적인 반응이니 그 에너지를 차라리 내가 어떤 순간에 숨이 차는지 트리거를 분석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데 쓰라고 조언합니다. 그렇다면 여행 가방에 구체적으로 어떤 비상용품을 챙기면 도움이 될까요? 기사 속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독특한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Mrs. Matthews suggested adding sour or hot candy, such as warheads or hot tamales, the shock of which can help distract your mind. Dr. Regal stressed that panic attack kits are not long-term treatment, but can be a way to manage symptoms. Matthews 씨는 아주 신맛이 나거나 매운 사탕, 와헤드나 핫 타말레 같은 것을 챙길 것을 제안했는데, 이러한 맛의 충격이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고 박사는 이러한 공황 키트가 장기적인 치료법은 아니지만 증상을 관리하는 manage symptoms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쓰인 distract your mind는 정신을 분산시키다, 마음을 딴 데로 돌리다 라는 의미고요. 갑자기 공황 증세가 올 때 입안에 침이 고일 정도로 엄청나게 신 사탕이나 매운 사탕을 쏙 넣으면 우리의 뇌가 그 강력한 맛의 충격에 집중하느라 순간적으로 불안감을 잊게 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목 옆에 대는 휴대용 냉각팩이나 알코올 수압 냄새를 맡는 것도 감각을 깨워 manage symptoms, 증상을 다스리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여행지에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봐야지 하고 빡빡한 일정을 짜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기사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를 위로합니다.
Try picking one priority each day and make accommodations you may need to help get you there. This can make it easier to put your energy into your must-do activity of the day. 매일 단 하나의 우선순위, priority만 선택하고 그곳에 가기 위해 필요한 편의, accommodations를 도모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날 반드시 해야 하는 활동, must-do activity에 에너지를 집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Priority는 다들 잘 아시는 우선순위라는 단어고요. Accommodations은 보통 호텔 같은 숙박시설을 뜻하지만 여기서는 편의, 조정, 배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must-do activity는 꼭 해야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하루에 딱 하나만 제대로 보겠다는 마음으로 힘들면 대중교통 대신 우버를 타고 시끄러운 식당 대신 호텔 방에 음식을 싸와서 먹는 배려, accommodations를 스스로에게 베푸라는 뜻입니다. 혹시 마음의 감기처럼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공황장애와 불안증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뉴욕타임스 기사처럼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하고 다정한 가이드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쿠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쿠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쿠포프 제공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장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0: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3: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4: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5: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4: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5: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6: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연방 이민 단속 권한을 제한하는 새 법을 시행했습니다. 아이스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와 일부 공공시설 접근 제한이 핵심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 연방 정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이민 단속 제한을 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번 법은 지난 21일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29일 공식 발효됐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민 세관 단속국 ICE 요원의 마스크 착용 금지입니다. 단속 과정에서 신원 은폐를 제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학교, 병원, 종교시설은 민감 장소로 지정돼 사법영장 없이 연방이민당국이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방 또는 이민 단속 과정에서 위법한 구금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 피해자나 주정부가 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했습니다. 지역경찰이 연방이민 단속에 협력하는 287 프로그램 참여도 금지됩니다. 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연방이민 집행과의 협력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교육 관련 조항도 포함됐는데 모든 아동은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 명문화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즉각 반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이스가 학교나 종교시설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번 법안이 요원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국경 책임자 톰 호머는 해당 법 시행에 대응해 뉴욕 내 연방 요원 증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6: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2일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소 위치와 선거 관련 정보는 뉴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은 물론 시장과 시의원 등 각 정당의 본선거 후보가 결정됩니다. 먼저 연방의회 선거를 살펴보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코리 부커 의원이 단독 출마해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정치평론가 출신 알렉스 지단, 뉴저지주 경찰 출신 리차드 태보어, 내과 전문의 출신 로버트 레보닉스, 전 태버네클 타운십 부시장 저스틴 머피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레오니아 등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된 연방 하원 5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현역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이 단독 출마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사업가 출신 선 리케인 후보와 경쟁하게 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선거도 치러집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현직 폴킴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이 경쟁을 벌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별도의 경선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하며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인 원유봉 후보와 저스틴 강 후보를 포함해 총 4명이 출마해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한인 펄윤 후보가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에 단독 출마해 경선 없이 본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노스벨 시장 선거에서는 케네스 조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하면서 11월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데니스 심 후보가 다른 두 후보와 함께 경선에 나섭니다. 공화당에서는 사라김 후보를 포함한 2명이 출마해 모두 본선 진출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클로스터 시의원 선거에는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수가 선출 인원과 같은 2명에 그쳐 별도의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유권자들은 거주지역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샘플 투표용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역시 온라인으로 샘플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어 후보와 투표 내용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본선거 대진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월 2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블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Natural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성공도 성공이다. 그만큼에서 그치거나 만족하라는 말이 아니고 작은 성공을 슬퍼하거나 그것을 빌미 삼아 스스로를 나무라거나 힘들게 하지 말자는 말이다. 나는 오늘도 많은 일들과 만났고 견딜 수 없는 일들까지 견뎠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셈이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보듬어 껴안아줄 일이다. 오늘을 믿고 기대한 것처럼 내일을 또 믿고 기대해라. 오늘의 일은 오늘의 일로 충분하다. 너 너무도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행복, 그거는요, 그 좋아하고, 즐기는 때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는 데서는 절대로 행복이 안 와요. 나는 이거 아주 큰 우리들의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또, 뜨겁게 급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말씀하신 얘기, 난 늘 하는 소리인데, 지자는 불효 호자요, 호자는 불효 낙자니라. 공자님이 우리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제 권유하신 삶의 어떤 방향, 걸어갈 길, 이걸 말씀하셨어요. 지자보다 좋아하는 사람 호자가 낫고, 호자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 낙자가 낫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낙자로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호자로서의 삶이 뭉개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지자, 그러니까 아는 사람으로서만 평가받고 서로 경쟁하고 이렇게 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시를 쓰는 나로서는 내가 뭐 성리학자나 그런 도덕군자라든가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나로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좋아하고 즐기는 거는 더불어서도 하지만은 일단은 혼자서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좋아하고 즐기는 걸 혼자서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만족과 자존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인류의 스승인 공자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건너뛰고 오로지 그 제일 하급이라고 말하는 지자의 수준에 우리가 머물러갖고 허둥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지자라는 거, 안다는 거, 지식이라는 거, 지적인 어떤 평가 뭐 이런 이성적 평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좋아한다는 그 정서적인 인간적인 좀 더 그 나긋나긋한 그런 것이 덧입혀지지 않는 한 이 지자로서의 삶은 매우 삭막하고 힘들고 끝에는 불행할 것이다. 이거는 뭐 명확관한 일이에요. 우리가 행복지수가 낮은 거는요 기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뭘 기뻐할 건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칙은 아니지만 순서를 따져보면 행복 앞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앞에는 만족이 있어요. 만족 앞에는 감사가 있어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행복은 여지없이 옵니다.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이겠습니다. 이게 제가 쓴 선물이라는 시예요. 그 시의 끝에도 기쁨으로 끝이 났어요. 처음에는 하늘, 그 다음에 가장 큰 선물로서 오늘, 오늘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 당신, 당신이 갖고 있는 작은 항목들, 웃는 얼굴, 콧노래, 나지막한 목소리,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것도 바다를 아는 듯한 커다란 기쁨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해서 내 것으로 할 때 우리는 기쁨을 갖고 그리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기뻐하도록 노력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나도 그 기쁨을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나는 늙어서 많이 행복해요. 젊었을 때는 아주 많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불행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나는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요. 행복도 연습이다. 연습이다. 행복도 학습이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걸 인식할 때, 그걸 연습할 때, 그걸 학습하고 그것을 자기가 깨달아 알을 때 행복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알을 때, 자기 것으로 할 때, 그때 이제 또 행복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이것도 같은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뭐 유행가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가 다 있지요. 뭐 산책을 한다든가 자전거 탄다든가 영화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래인데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행복, 불행을 느끼는 것도 감정이고 분노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고 하는 것도 우리 육신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 근원은 원인은 그 에너지는 제일 밑에 있는 원래의 그 출발점은 감정이에요. 감정이 시켜서 우리에게 주먹을 들게도 하고 악수도 하게도 하고 웃게도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그게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하는 것을 마음이 느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갖고 어떻게 운용하고 이렇게 어울려 잘 사는가, 이거는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필요가 많고 요구가 많고 선택할 것들이 막 드글드글 하니까 자기 마음을 갖다 그냥 뭐 어디 서랍 속이나 어디 그냥 방구석에 쑤셔백겨 놓 그냥 버리듯 그냥 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좀 들여다보고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좀 어떻게 관심 갖고 보살펴주자, 이것이 제 얘기고요. 그것이 바로 시라고 생각합니다. 시는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시인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일전에 나가보면요, 그 중년 여인들도 그렇고 그 학생들도 그렇고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얼마나 많이 그 시에 대한 열정이 요구가 그렇게 강한지 몰라요. 그게 바로 마음이 고달프고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우울하고 그래서 이 마음을 좀 도와달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 가지 덕목 중에 첫 번째가 명명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사람은 원래 이제 착한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 명덕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밝은 덕, 밝은 마음, 착하고 다른 사람을 잘 헤아려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밝은 마음, 명덕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살았고 이제 세상살이 이제 인생을 출발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명덕이 꺼진 거예요.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밝은 덕을 명, 밝을 명, 큰 덕 이거를 다시 밝히자. 그래서 앞에다 명자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밝은 덕을 다시 밝히자. 네, 그 왜 그러냐? 꺼졌으니까, 어두워졌으니까. 그걸 저는 이 시 이런 우리 인생살이로 가깝게 끌어와서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그 날마다 살면서 우리 마음이요 늘 이게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지 하고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하고 다른 것에 오염이 되고 나빠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시 본래의 그 내 마음 안정되고 깨끗하고 맑고 지치지 않고 한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명명덕, 명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음악을 듣는 거고 영화를 보는 것이고 여행을 하는 것이고 책을 읽는 것이고 시를 쓰거나 읽는 것이고 편지 쓰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우리의 노력이다. 그럴 때 나는 또 이걸 또 조금 발전시키면 우리 마음은 어떤 옷감이나 뭐 이런 걸레나 수건과 같아서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쓰다가 이게 후질러지고 더러워진 거예요. 그럼 이 더러워진 걸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빨아야 된다. 우리가 저녁 때 옷을 더러워지면 가서 빨고 우리 몸을 다시 이제 기름때가 묻고 여러 가지로 이제 땀이 나고 그러면 이걸 샤워하듯이 또 빨래를 하듯이 우리 마음도 빨래가 필요하다. 그게 마음을 빤다. 그것에서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시를 읽고 시를 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도 시를 안 썼으면 당신네 자리에 가 있을 텐데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서 당신네 자리에 가 있지 않고 내가 말하는 사람이 됐다. 이런 걸 내가 비유적으로 말했고 또 마음속 깊이 내가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시가 나를 구원해줬다. 살려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기라도 좋습니다. 편지라도 좋고. 글은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잘 쓸 필요가 없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계속 쓰면 되지 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글은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좋아하는 글, 좋아하지 않는 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문제 중에 나는 크게 나눌 때 시비, 호,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시비는 옳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았고 틀렸고 이건 지극히 지적인 문제인데 호는 좋고 싫고 그래서 글을 볼 때 내가 좋아하는 글이 있고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글이 있을 뿐이지 엄청나게 글로 해서 등수를 매긴다든가 우열을 가린다든가 이거는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글을 삐뚤삐뚤삐뚤 이렇게 썼어도 나한테 그것이 진심이고 나한테 그것이 최선이면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100이다 그런 얘기예요. 비교하는 삶을 살면서도 좋아하는 삶을 또 자기가 개발해서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훨씬 그 비교하는 삶의 현장에서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내고 서로 잘 어울리면서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를 들면 주말이나 이런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등산이라면 등산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월요일 날 다시 비교하는 어떤 그 지적인 지자의 삶 속으로 들어갔더라도 호자나 낙자의 삶을 살았던 그 에너지나 그때 그 부드러운 어떤 내면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지자의 삶을 살 때도 작용을 해줄 것이다 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로지 지자로만 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낙자로나 호자로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로 병행해서 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게 우리 젊은 분들한테는 이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2007년도에 이제 교직 정년을 하고 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위인지약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위기지약을 할 때가 됐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공부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는 공부를 위인지약이라고 그래요. 위한다는 위자하고 사람인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우열을 가리면서 또 협동도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사는 것을 위인지약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때때로 우리는요 나만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성취를 위해서 이제 혼자서 즐거워서 하는 공부나 삶이 있어요. 그게 위기지약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교차되거나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그냥 모든 것이 위인지약이에요.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기기 위해서 시험 보고 이기기 위해서 일찍 출근하고
뭐 일하고 뭐 그러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피로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어둡고 불행하고 그러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건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절대적인 안목으로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것? 이 세계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가정이 됐다면 참 좋을 것이고, 그것이 친구와의 우정이나 이런 것이 됐다면 진짜 좋을 것이고, 또 그것이 이제 뭐 여럿이든 혼자든 떠나는 뭐 등산이라든가 뭐 원예 무슨 기르는 거라든가 이런 취미 활동이 되면 또 좋을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운동이 되면 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기지약과 위인지약을 뭐 조화까지는 아니지만은 두 개를 같이 한다면 훨씬 그 피로도라고 그럴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조금 막아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린 벗에게 나태해줘. 그렇게 너무 많이 안 예뻐도 된다. 그렇게 꼭 잘하려고만 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모습 그대로 너는 충분히 예쁘고, 가끔은 실수하고 서툴러도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란다. 지금 그대로 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라. 지금 모습 그대로 있어도 너는 가득하고 좋은 사람이란다.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알고 인생을 사는 사람, 그리고 인생이 이것이다라고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그냥 헛되게 온 것이 아닙니다. 아주 귀하게 온 유일무이한 존재로서의 우리들입니다. 부디 이 생은 틀렸다. 내 생에 다시 살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고 그러므로 잘 사셔야 됩니다. 저 자신 인생의 날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좀 힘들고 어렵고 지친 그런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걸 참으시고 인생은 참 귀한 거니까 아름다운 것이니까 그 인생을 보다 더 사랑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더 아끼면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 사람이고 첫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제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의 사람은 이미 갔고 오늘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늘 이 하루도 새날입니다. 첫날입니다. 그래서 새날과 첫날에 새 사람과 첫 사람으로서 날마다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정의 용으로서 살아간다는 인생을 정말로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가웠고요.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정확한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1: 703-354-1950.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5: 세금 문제, SBI융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6: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7: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6: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7: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명상 앱, 네, 마보를 운영하고요. 명상을 안내하는 일을 하는 유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2012년도 정도에 구글에서 시작된 그 직원 교육용 명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국에 들여오는 것으로 제가 명상을 시작했는데요. 한 15년 정도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 이제 스스로에게 내가 명상을 하고 달라진 점이 뭘까라고 물어볼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얼마 전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라는 이 책에 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명상을 통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명상을 통해 달라진다는 거에 이 핵심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 앞서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문제만 없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런 거 있으시죠? 네. 어떤 건가요? 뭐 내 아들이, 내 딸이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혹은 뭐 내가 좀 취업만 하면 행복할 텐데 대출만 없으면 행복할 텐데 지금 미혼이신 분들 계시면 난 결혼을 좀 하고 싶어 결혼만 하면 행복할 텐데 혹은 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말만 좀 잘 들어주면 나 정말 행복할 텐데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지금 뭐뭐만 없으면 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리고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의 말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200년 전에 근대 심리학이라는 것의 이제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경험은 내가 주의를 기울이기로 동의한 것이다. 내가 주목하는 것들만이 내 경험을 형성한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명상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난 그냥 현실을 경험하는 거야. 난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현실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요? 만약에 취업만 하면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은요. 사실 이제 취업하고 나면 무슨 생각하십니까 요즘에? 파이어 좀 유행이죠. 아씨 주식으로 대박나서 나 조기 은퇴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결혼만 하면 행복하겠지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하면 그렇게 왼수가 돼요. 그렇죠? 만약 우리가 늘 뭐뭐 하면 난 더 행복하겠지라는 상태에 있다면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 삶의 결핍과 불만족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할 때 이 주의라는 걸 나의 자유의지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 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운영체계예요. 현대심리학은요 이것을 무의식, 자동사고, 스키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불교심리학에서는 이거를 저장된 의식, 습기라고 말해요. 표현은 다르죠. 그런데 뜻이 비슷합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만들고 이 관점이 우리 지금 현재의 주의와 우리의 작동 방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운영체계에 가장 깊은 설정값이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그것이 제가 명상을 통해 알게 된 가장 깊은 통찰, 바로 핵심 믿음입니다. 저는 제 책에서 핵심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핵심 믿음이란 나와 타인 혹은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이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이자 안경이다. 그래서 핵심 믿음은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전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쓰고 있는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는 열심히 해야만 가치 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정받아야 안전하다. 난 약해 보이면 안 된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야 한다. 혹은 존중해야 한다. 세상은 늘 나를 실망시킨다. 익숙하세요? 많은 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주고 계신데 이런 믿음은요. 사실 대부분 아주 우리가 어릴 때 세상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을 때 그때 만들어져요. 보면 우리 부모님이나 뭐 조부모님 같은 주 양육자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 노출된 반복된 경험과 분위기 이런 것들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혹은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이런 곳이야. 라는 기본값을 설정합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왜 생겼느냐? 이러한 믿음은요, 사실 그 당시 어렸을 때 나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예요. 예.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어린 시절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믿음이 어른이 돼서까지도 검증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삶을 가두는 감옥처럼 작용한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화를 막 내요. 근데 부모님이 이 아이한테 억지로 통제를 하거나 화를 못 내도록 하거나 혹은 무시해요. 아이가 화를 낼 때.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나는 화를 내면 안 돼. 화는 나쁜 거야. 난 착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그 시절의 아이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정말 사랑받고 엄마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아빠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 그것이 아이에게는 어떻게 보면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뒤에도 그 믿음이 그대로 작동을 하면요. 이제 이 성인이 된 아이는요. 자신의 감정을 눌러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늘 긴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에게는 그것 자체가 세상을 보는 감옥이 됩니다. 재채기,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는 제가 마보 수업, 명상 수업에서 만난 민지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민지님은요, 핵심 믿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핵심 믿음에 대한 수업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너무 무서워서 빠지고 싶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근데 하지만 명상을 통해서 이 민지님이 자신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었는지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녀의 생각에 대해서 이제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제가 부모님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녀의 고통은요, 단순히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녀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모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심지어 내가 부모의 부모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지님,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 진실인가요? 여기서 진실은 이런 거예요. 마치 동쪽에서 해가 뜬다라는 것처럼 100%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민지님은 잠시 멈춰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100%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확실하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여러 삶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그냥 그분들의 삶이 고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는 아니었지만 그분들도 나름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민지님이 처음 발견한 핵심 믿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 믿음에 그것이 진짜 진실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자 민지님은 처음으로 자신이 들고 있었던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틈을 보기 시작했어요. 100% 자신의 생각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저는 민지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보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를 사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방식대로는 나를 사랑할 것 같다. 이게 민지님에게 더 진실에 가까운 문장일까요? 그러니까 민지님이 네, 그게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러자 민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부모님이 원하시는 자격요건에 맞춰서 개조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하지 않아도 착한 딸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잘못된 습관이나 부정적 반응 같은 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핵심 믿음의 작동 방식이에요. 겉으로는요, 그냥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문장이었는데요. 그 아래에는요,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어. 나는 잘해야 사랑받는다. 나는 내가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이 모든 더 깊은 핵심 믿음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 믿음은요, 민지님의 다른 관계에서도, 삶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었을 확률이 높아요. 연인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계속 더 잘하려 애쓰고, 계속 맞추려고 하고, 계속 증명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겉으로는 성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늘 지치고 가슴은 늘 답답하고 조금만 비판을 들어도 역시 내가 잘못했구나로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핵심 믿음이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자, 이제 저는 민지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민지님, 이제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 답을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민지님이 얼굴에 환한 웃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자세부터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이렇게 몸을 펴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부적절한 존재, 뭔가 이상한 사람, 반드시 고쳐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게 필요 없는 그냥 아주 평범한 보통의 사람이요. 자, 제가 민지님에게 던졌던 핵심 믿음 질문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게 진실인가요? 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이 질문들은 단순히요, 기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질문들이 아닙니다. 바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 그게 진실인가요?는요, 내가 너무 오래 믿어서 사실이라고 믿었던 나의 생각을 처음으로 멈춰 세웁니다. 두 번째 질문,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나요? 라는 이 질문은요, 그 문장이 진실이 아니라 나만의 해석일 수 있었다는 이 가능성, 틈을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우리가 무엇을 진실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나 당위성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 사람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라는 핵심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그건 진실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막 저한테도 화를 내세요. 그럼요, 진실이죠.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뭐예요? 이미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안 됐다라는 거는 나의 바램이지 사실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믿음이 사실은 내 몸과 이 나의 경험 그리고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저항하고 있을 때 몸에서 느낌이 나타나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어깨가 굳고 목이 뻣뻣하고 자주 느끼시나요? 일상에서?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을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벽을 미는 것과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저 벽을 얼만큼 아무리 열심히 밀어봐도 벽은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원망과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계속 잘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내가 이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시달리게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요, 정답을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생각이라는 감옥의 문을 처음으로 열어보는 질문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나는 덜 증명해도 되는 사람인가? 늘 잘못된 존재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처럼 존재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분들은요, 사실 종종 웃음을 터뜨리거나 혹은 눈물을 터뜨리십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스스로를 잘못된 존재로 대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요. 핵심 믿음은요, 그게 반복될수록 이 예측 회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편도체는요, 그 믿음에 맞는 위협을 더 빨리 탐지하고 우리의 전전두엽은 그 해석을 정당화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명상이라는 걸 통해 알아차림이라는 게 훈련되면 이제 우리는 내가 자동적으로 믿고 있었던 이 생각들에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질문들은요, 그냥 심리학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여러분들의 긍정을 끌어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동 반응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지 재구성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처음 제가 여러분에게 떠올려보라고 했던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네. 그리고 거기에 우리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그게 진실인가요? 나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그 생각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누구인가요? 만약에 그 생각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을 믿을 때 가슴이 또 답답해지고 어깨가 뻐근해지고 뒷목이 굳고 이러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자신만의 이 돌덩이들을 어깨 위에 올려두고 살아온 거예요. 핵심 믿음 질문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건 옳고 틀리고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돌덩이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에 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없다고 상상할 때 조금이라도 더 가벼워지고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은요, 굳이 이 돌덩이를 어깨에 이고 지고 다니지 않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처음 여러분들께 고백했던 대로 명상을 하고 제가 어떻게 달려드는지 저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15년 전에 저는요, 겉으로는 되게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는 이래야만 한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대해야만 한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핵심 믿음 돌멩이들을 저도 어깨 위에 이고 지고 다니면서 참 괴로워했었습니다. 지금 저는 15년 전에 저보다 많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은 저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명상의 마부를 운영하고 오늘도 괜찮은 척 버티는 마음에게 이 책을 쓰고 하는 건 여러분들을 명상을 통해서 뭐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더 뭐 갓생을 살고 성공하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챙긴 명상을 통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자기 안의 감옥을 알아차리고 자기를 좀 덜 몰아붙이고 조금 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건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실인가? 라고 물을 때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이것이 같이 할까요? 진실입니까? 감사합니다.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ollar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Chad Peterson and Associates이 함께합니다.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0: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치과.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오늘이 6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오늘도 1시간 일찍 지난달보다 여러분과 함께 일찍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2시간 동안 매일 여러분 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이라도 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여유 갖고 계신가요? 날씨도 참 좋고 또 햇살은 그 따뜻함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을 포근함으로 채워주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또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은은하게 울리는 피아노 선율로 여러분을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애틋하고 아름다운 한 곡, 리스트의 사랑의 꿈입니다. 네, 리스트가 이 곡을 쓴 것은 1850년대 무렵인데요. 사랑의 꿈이라는 제목 아래 세 곡을 썼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곡, 내림 가장조의 이 소품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피아노 소품 중에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곡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은 이 곡을 여러분께 처음으로 들려드리면서 라디오 워싱턴 초대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이 곡은 리스트가 직접 시에 붙인 가곡이었는데요. 독일 시인 프라일 리그라트의 시, 오 사랑하라 그대 사랑할 수 있는 동안, 이 선율로 노래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으니, 이 간결하고 절실한 이 한 줄이 피아노 선율로 흘러나와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처음 시작되는 그 조용한 알페지오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 같고 또 한음한음 이어지는 멜로디는 오래된 편지처럼 잊히지 않는 사랑의 기억을 꺼내보게 하죠.

네, 마침내 모든 감정을 토해내던 뜨겁게 터지는 순간, 또 그 사랑은 환희와 고통을 모두 껴안은 채 다시 조용히 꿈처럼 이어집니다. 지금 이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는 우리 시대가 가장 뜨겁고도 또 절제된 그 감성을 지닌 연주자라고 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 임윤찬 군입니다.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당시에 12살이었어요. 한국의 이 청년이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고 그의 연주에는 아주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면서도 곡 안에 담긴 감정의 결을 놓지 않았고요. 들어보시면 크게 쳐야 할 음은 아주 크게, 또 작게 머물러야 할 음은 작게, 그 섬세한 숨결이 이 짧은 소품을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로 만들어줍니다. 아직 20대 초반인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떤 음악의 길을 걸어갈지 정말 기대가 되지요.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수없이 많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연주자는 극히 드물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진짜 꿈을 꾸는 것 같은 그 사랑의 꿈, 그 속삭임을 계속 들어보세요.

두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라디오 워싱턴 초대. 혹시 라디오로만 듣고 계십니까? 라디오가 없는 곳에서도 kradio.us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동안 K-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K-라디오, kradio.us를 검색을 하시면은 K-라디오 웹사이트가 뜨는데요. 거기서 온 에어를 누르시고 그리고 DMB 지역을 클릭을 하시면은 워싱턴 K-라디오 방송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도 저와 함께 대화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으로 아이디 K대문자 RADIO DC K라디오 DC 입력을 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고 프로필이 뜨면은 바로 또 저와 직접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 보내주시면요 바로 준비해드리고 또 사연도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상의 소식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소식입니다. 미국 경제 겉은 호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서민들은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경제가 정말 좋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AI 기업과 기술주 중심으로 증시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 투자자들의 기대도 높지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물가와 생활비 부담 때문에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최근에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미국 경제의 핵심 키워드로 고금리, 주택가격, 국가부채, AI가 가져올 일자리 변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여전히 생활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요. 요즘 마트에 가보면 느끼시죠? 계란 한 판, 우유 한 통, 식당 한번 가는 비용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사실 요즘 또 한인 식당 가면은요, 정말 예전 같지가 않고 어디 한인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레스토랑들도 아주 인기가 많은 곳이 아니면은 손님들이 예전만큼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실제로 느끼는 경제의 부담과 그리고 비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경제를 이야기할 때는 월가가 아니라 메인 스트리트, 즉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함께 봐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여전히 세계 경제의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의 휴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중동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미국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 물가 상승률도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주유소에서 갤런당 가격을 볼 때마다 중동 정세가 생각나지는 않지만 사실은 직결되어 있는 것이죠.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운송비가 오르면 식품 가격이 오르고 결국 우리 식당 물가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촌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정말 실제 우리의 그 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트럼프 행정부 불법 입국과 합법 이민 모두를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는 국경 통과 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기업들은 인력 부족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 농업, 의료 분야에서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 이민 문제, 미국 정치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국경 보안도 중요하고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현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좀 잘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건설업, 농업, 의료 분야에서 그 노동력 부족 현상을 좀 해소할 수 있고 또 미국에 사는 우리 시민들도 이민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정책들이 잘 정착이 되고 또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AI 시대가 본격 개막이 되었죠. 올해 미국 경제를 이야기하면서 AI를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고 의료, 교육, 법률,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AI가 생산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일부도 직업군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요즘 AI 때문에 실제로 또
고액 연봉을 받던 분들이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미래의 직업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죠.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등장했던 것처럼 지금은 AI가 또 새로운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도 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죠. 우리 자녀 세대는 아마도 AI와 함께 일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울 것 같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좀 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자녀 세대는 AI와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을 더 빨리 배우고 또 익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한국 정치권에서는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국정 운영 성과와 향후 과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남은 4년을 8년처럼 일하겠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반도체, 첨단 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들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실제 생활 속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더 생각하게 되지요. 물가와 주거비, 일자리 문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지 정부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국 경제에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금리와 가계 부채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지요. 최근 한국은행의 다소 강경한 물가 대응 기조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금리가 상승을 했고 신용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효자 산업이지만 경제가 특정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위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지요. AI, 바이오, 친환경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국제산업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한국 정부 특사단이 캐나다를 방문해서 방산과 첨단 산업 협력 확대를 논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제조 역량과 캐나다의 자원 경쟁력을 결합하는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K-방산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이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위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시장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균형이 잡힌 접근도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날이죠. 전국의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광역, 기초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로 또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지역 일꾼을 뽑는 날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죠. 이번 선거 단순한 지방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새 정부 출범 1년을 평가하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죠. 정치권에서는 이번 결과를 통해서 향후 국정 운영에 동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보이고 있죠. 특히 서울, 경기, 부산, 울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가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고 부산과 같은 전통적 보수 지역에서도 치열한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미 실시가 되었고 오늘 본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시작이 되고 주요 지역의 윤곽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제가 이번 선거를 보면서 느낀 점은요. 사실 지방선거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선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이제 지금 6월 3일부터 버지니아 예비선거가 사전투표가 실시될 예정이죠.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나라의 큰 방향을 결정을 하지만 우리가 매일 다니는 도로,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지역 치안, 복지, 서비스, 도시개발 등은 대부분 지방정부가 담당을 하지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는 정치적 이념보다는 누가 우리 지역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별한 점은요. 한국 정치가 점점 중앙정치 중심에서 생활정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시민들은 이제 거창한 구호보다는 교통문제 해결, 주택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 개선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원하고 있지요. 네, 오늘 선거가 이루어지고 또 그 결과는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표의 힘은 작아 보이지만은 그 한 표가 모여서 지역의 미래를 만듭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알링턴 일대에서 도로 지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지만은 업계에서는 이것이 향후 자율주행 로봇 택시 서비스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의회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 운행을 허용하는 법안도 검토 중이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 미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이 알링턴과 알렉산드리아 거리에서 실제 준비가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또 이 편리함이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도 과연 사람들이 운전대가 없는 자동차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조심스럽게 해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북버지니아 집값 여전히 강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이 부동산에는 관심이 많으시죠? 모기지 금리는 아직 높은 수준인데도 북버지니아 주택시장은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페어팩스, 알링턴, 라우든 카운티는 연방정부, 국방산업, IT기업 종사자들의 수요가 꾸준히 계속되면서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왜 집값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DMB 지역은 연방정부와 국방산업이라는 독특한 경제구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페어팩스와 센터빌, 버크 지역은 여전히 수요가 굉장히 강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워싱턴 DC, DMB 지역, 북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은 여전히 미국 최고의 고소득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국방, AI, 사이버 보안, 데이터 센터 산업이 집중이 되면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요. 버지니아는 미국 AI 산업과 데이터 센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DMB 지역이 단순한 수도권일 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가 움직이고 국방 정책이 만들어지고 AI와 첨단 기술 산업이 성장하는 그런 곳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한인 사회도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빨라지고 세상은 변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요. 경제도 정치도 AI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 포커스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델이 부릅니다. Make you feel my love.

0: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3: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2: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5: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4: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5: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4: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6: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4: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5: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1: 네, 요즘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만나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죠. 미국의 대형 경기장에서는 K-POP 스타들의 공연이 매진되고 넷플릭스에서는 한국 드라마가 연일 인기 순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미국과 유럽의 젊은 세대들에게 필수 뷰티 아이템이 되었고 김치와 비빔밥, 떡볶이는 세계인의 식탁에 자연스럽게 오르고 있지요. 얼마 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세디나에서 올리브영 북미 1호점이 문을 열면서 K-뷰티의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K-컬처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되고 있지요. 하지만 오늘 제가 특별한 순서로 마련을 한 것은요. K-POP도 K-드라마도 아닌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화려한 조명과 첨단 무대 장치가 없고 수십 명의 댄서나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와 북 한 대만으로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한국의 전통 예술,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예술계에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 로르시가 국립국악원 무대에서 판소리 흥보가를 완창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3시간 30분에 걸쳐서 한 편의 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내면서 외국인 최초의 흥보가 완창 기록을 세웠습니다. 공연이 열린 국립국악원에서는 관객들의 추임새가 끊이질 않았고요. 흥부 가족이 박을 타는 이 대목에서는 얼쑤 좋다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긴 여정을 마친 무대가 끝나자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로 그의 노고에 화답을 했습니다. 이 한국인도 쉽지 않은 완창 무대를 외국인이 성공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지만 사실 더 감동적인 것은 그가 판소리를 만나기까지의 과정이었습니다. 네, 마포 로르 씨는 원래 회계를 전공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요. 삼성전자 파리지사에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는 2015년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우연히 민혜성 명창의 판소리 공연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들은 소리가 바로 그 유명한 쑥대머리였습니다. 쑥대머리를 한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들어보시면 너무 애절하고 한이 서려 있는 그런 곡입니다. 이 곡을 들려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너무 애절해서 아침에 듣기가 좀 어떨까 해서 제가 좀 주저를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쑥대머리. 한국어를 거의 몰랐던 프랑스 청년이 가사의 뜻도 모른 채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은 감동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판소리의 힘인데요. 언어는 몰라도 감정은 전달이 되는 것이지요. 문화는 달라도 사람의 마음은 통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건너와서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7년에 낯선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한국어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뿐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나 이 판소리는 현대 한국어만 알아서 되는 예술이 아니죠.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어와 한자어, 사투리, 그리고 우리 민족 특유의 정서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판소리는 단순하게 노래를 잘 부른다고 되는 예술도 아니죠. 장단도 익혀야 하고 소리도 해야 하고 또 대사도 해야 하고 수많은 등장인물을 혼자 연기를 다 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웃겨야 하고 때로는 울려야 하고 때로는 관객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판소리 명창들은 흔히 소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인생을 바친다라고도 말을 하지요. 마포로르 씨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매년 여름과 겨울이면 산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소리만 하는 산 공부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깊은 산 속에서 자연을 벗삼아 목소리를 단련하고 발성과 호흡을 다듬고 또 수천 번 같은 대목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몸에 새겼습니다. 결국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과에 입학을 했고 현재는 석사과정에서 더욱 깊이 판소리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 당시 공개된 그의 판소리 대부는 여러 번 넘기고 접은 흔적으로 너덜너덜해졌다고 하고요. 그 대본 한 권에는 수년간의 땀과 노력 그리고 한국 전통예술에 대한 사랑이 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여름방학 때 친정에 머무르면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 전통 장구와 또 북, 창을 배웠는데 그때 배운 판소리가 또 아이들은 산도깨비, 사랑과 그리고 저는 상주 아리랑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 판소리의 매력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경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후 한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산도깨비 제가 어제 들려드렸는데요. 이 산도깨비 동요창과 그리고 사랑가를 학생들에게 북을 같이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전해주었는데요. 제가 그 잠깐 배운 것들을 아이들에게 전수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함께 흥겨워했던 그 기억이 오래전 기억이지만 생생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배우는 학생들 중에 한국인 아이들은 미국 아이들보다 쉽게 장단을 따라해서 우리 한민족의 유전인자에는 그 리듬이 숨어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제가 어떤 작은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노래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르게 된 그 음악을 즐기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그냥 그 짧은 실력으로 사랑가를 불렀어요. 창으로. 그런데 이 미국 분이 저에게 와서 도대체 당신이 부른 노래가 무엇이냐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리듬이었다고 신기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잘 부르고 못 부르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리듬이 굉장히 독특했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어떤 음악이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이 판소리가 사실 유네스코의 또 인류 무형 문화 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분이 지금은 판소리에 더 관심을 갖고 듣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제가 불렀던 사랑가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사랑가 좀 가사가 아이들이 좀 부르기에는 좀 이해도 잘 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게 많지가 않아서 이 사랑가를 그냥 가볍게 아이들에게 함께 부르고 저도 아주 즐겨하는 그런 곡입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우리 또 너무나도 훌륭한 분이시죠. 안숙선 명창의 그 노래로 판소리 사랑가 춘향가 중에서 사랑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춘향가는 너무나도 우리 잘 아는 스토리죠. 한번 제가 어느 정도 부분만 좀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7: 사탕에 화장을 주랴 안망동네 사탕을 돌돌 개 살고 작은 이 도령 서는데 먹으랬느냐 청당거라 뒤태를 보자 앞태를 보자 아자장거라 걸음태를 보자 빵그두서라 깃소를 보자 아엄마의 사랑아
8: 그때의 춘향과 이도령이 만난 지 엊그제인 듯하나 하루 이틀 오르길이 넘어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차차 깊이 들어 도련님이 춘향을 다리고 사랑가로 눈이 난 뒤 이리 오너라 업고놀자 이리 오너라 업고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란 문안의 사랑이여 이내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라느냐 동굴동굴 수박국봉기 떼때리고 강릉 백청을 다르르르르르 부어 신랑 발라버리고 불궁조 호빵도 반가운 진수로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수오 그러면 무엇을 먹으려느냐 당동지지루지거니 외가지단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엄마도 내 사랑아 앵도를 주랴 포도를 주랴 귤등 사탕에와 떡을 주랴 아마도 내 사랑 지금 돌돌 개 살고 작은 이도령 서는데 먹으라느냐 저리 가거라 뒤태를 보자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태를 보자 빵그두소라 개술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예 춘향아, 나도 너를 여태 업고 놀았으니 너도 나를 좀 업어다오. 아이고, 도련님, 무거워서 어찌 업어요? 내가 무겁게 업어 달래느냐? 내 양팔을 네 양 어깨에다가 얹고 징검 걸어다니면은 그 가운데 재미나는 일이 꼭 있지야. 춘향이도 이제는 파급이 되어 도련님을 마구 낭군자로 업고 논한 뒤 둥둥둥의 낭군.
1: 네, 사랑과 어떠세요? 참, 이, 여러 가지 재미있게 표현을 잘한 것 같죠. 그렇다면 이 판소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 예술일까요? 판소리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또 노래이며 문학이고 연극이며 역사이고 철학입니다. 서양의 오페라가 수십 명의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라면 판소리는 또 한 명의 소리꾼이 모든 역할을 맡아서 인간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예술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네스코도 판소리를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했고 이제 단지 한국의 문화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지켜야 할 문화유산이라는 의미겠지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외국인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그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판소리가 이제 전 세계를 어떻게 또 알려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가 K컬처의 마지막이 어쩌면 판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면서요. 세계인의 마음속에 또 그 입술에 판소리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그 날을 저는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이어서 김승교 우리 기자의 가곡 산책 제가 들려드리고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가곡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걸어보는 시간 가곡 산책입니다. 오늘은 한 화가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국 현대 미술을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실까요? 오늘은 이중섭 화가님의 삶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중섭 화가님의 그림 속에는 힘차게 달리는 황소가 있고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있으며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끝내 놓지 않았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할 가곡은 정한호 작곡가님께서 지으신 시와 음악을 통해 만들어진 사계 중 여름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곡은 한 예술가의 삶을 사계절에 빗대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정한호 작곡가님께서 지으신 창작 연가곡 중섭의 사계입니다. 중섭의 사계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낙원의 가족, 여름, 바닷가의 아이들, 가을, 섭섬이 보이는 풍경, 그리고 겨울을 나무와 달과 하얀 새, 이렇게 부제와 함께 중섭의 사계를 지으셨는데요. 오늘 들을 곡은 중섭의 사계 중 여름, 바닷가의 아이들입니다. 이 연가곡은 단순히 자연의 계절을 노래하는 곡이 아닙니다. 한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희망과 열정, 그리움과 고독, 그리고 예술에 대한 신념을 사계절의 흐름 속에 담아낸 작품인데요. 그중 화가 이중섭님의 생애를 떠올리게 합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 가족과 함께했던 짧은 행복, 전쟁으로 인한 이별, 그리고 외로운 예술가의 마지막 시간까지. 그의 삶은 마치 사계절을 모두 지나온 한편의 서사와도 같습니다. 조금 더 이중섭 화가님의 삶을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중섭 화가님은 일본 유학 시절 만난 아내 야마모토 마사코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전쟁과 혼란 속에서도 두 사람은 가정을 이루었고 두 아들을 얻었다는데요. 하지만 한국 전쟁은 가족의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아내와 아이들은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고 이중섭은 한국에 홀로 남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수많은 편지를 쓰는데요. 보고 싶은 아내에게, 그리운 아이들에게. 편지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담배 은박지에 그렸던 작은 그림들 역시 가족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기록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중섭에게 예술은 그림을 그리는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방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여러 계절을 만나는데요. 모든 것이 피어나는 봄도 있고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는 여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낙엽이 지는 가을도 차가운 겨울도 피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어떤 계절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중섭 화가님은 그렇게 자신의 겨울을 견뎌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것인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을까요? 삶에는 누구에게나 사계절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봄,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는 가을, 그리고 인내와 기다림의 겨울. 하지만 겨울이 영원하지 않듯 삶의 어려움도 언젠가는 새로운 계절로 이어집니다. 이중섭의 삶은 짧고 고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작품들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니라 아름답게 견뎌낸 삶으로 기억이 되는 거죠. 예술을 향한 열정과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을 담아낸 가곡 중 오늘 정한호 작곡가님께서 지으신 한국 가곡 중섭의 사계 중 여름, 바닷가의 아이들 들어보겠습니다.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리얼 에스테이트 라이선스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레지던셜 세일 앤 리스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 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그 교회, Just the Church.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는 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또 성도 간에 아주 따뜻한 교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지역에서 정말 사랑과 은혜로 또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성경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계신 교회의 목사님과 또 그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모시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네,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이 참 많으시는데 또 오늘 목사님은 정말 또 귀하신 목사님 중에 귀하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으로도 섬기시지만 그냥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여러 교회를 정말 섬기시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감동받았던 것이 그 교회의 그 웹페이지 들어가면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0: 네.
1: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개념과 현실은 바로 은혜와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고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접촉점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씀을 해주신 우리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 지금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2: 저는 외자입니다. 정현 목사고요. 저는 고2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게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 뭐 집회도 아니고 집에서 혼자 이제 앉아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아빠한테 가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셨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기쁘셨을 거예요. 근데 내색하지 않으시고 더 기도해봐. 제가 그때 뭐 어리니까
0: 네.
2: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고 믿고 저는 그때 그냥 교수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1: 네.
2: 막연하게
1: 네.
2: 어릴 때 그래서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대학을 이제 영문학을 했습니다. 연대 영문과 들어가긴 했는데 공부는 안 하고 놀다가 그래도 군대 갔다 오고 8학기 만에 졸업을 했어요.
0: 네.
2: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뭐 감동하지 마세요. 우스운 성적에 왜 감동하십니까?
0: 네.
2: 제 아내를 만난 게 제가 대학 8년, 8개월, 8학기 동안 한 유일한 네. 잘한 일입니다. 아내를 결혼하고 리버티로 와가서 목회학 석사.
1: 사모님이 CC예요?
2: 네. 같은 과 같은 학번입니다.
1: 아, 네. 그러셨군요.
2: 네. 네. 그 만난 지가 50년.
0: 그러시군요.
1: 그러셨군요.
0: 그 하나만으로도 넘치는 축복입니다.
2: 네.
0: 네.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요. 말씀을 목소리가 굉장히 나득다라고 하실 게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일날 우리 목사님의 말씀, 은혜와 영광교회 설교 말씀을 방송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 새벽에도 또 목요일날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저도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참 은혜로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좀 깊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는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우리는 그냥 한 교회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지치하는데 목사님 앞에서는 그런 말 하면 큰일 나겠다.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귀한 학교에서 미국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님으로 섬기시면서 그
0: 네.
1: 같은 시기에 린치버그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 또 똑같은 그 시기에 거의 똑같은 시기에 블랙스버그 한인 침례교회 이 두 개를 섬기면서 또 교수님을 하셨는데
0: 네.
1: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열정이 아니시면 못하시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하시고 하게 되셨습니까?
2: 제가 94년도에 리버티의 교수로 부름받고 왔을 때 이제 린치버그에는 리버티 학생들, 목회자들, 가족들 중심으로 한 모임이 있었고요.
1: 네.
2: 대학생들도 좀 있었고
0: 네.
2: 제가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그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주일하고 수요일 말씀 전하다가 블랙스버그, 버지니아텍에 있는 블랙스버그에 목회자가 필요해서 제가 그다음 95년 해에 4월부터 블레스고 교회를 주말에 내려가서 주일 설교하고 금요일에 같이 모여서 순장들 제가 말씀 교육시키고 그리고 수요일은 린츠보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설교는 같은 설교를 두 군데 해서 했죠.
0: 네.
2: 그러니까
0: 네.
2: 그래도 설교는 한편 준비하면 두 군데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수 생활은 뭐 또 재미있게 제가 교수 생활은 한 3년, 4년 하게 되면은요.
0: 네.
2: 딱 쓰면 자동으로 나옵니다. 우리 얘기지만.
0: 네. 지금 현재도 지금 교단에서 가르치고 계십니까?
2: 아직 학교를 이제 관두고 이 네. 센터빌 쪽에 와서 교회를 시작해서 한 거죠. 네. 네.
0: 그렇군요.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영문학을 학부에서 하셨지만 또 리버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 달라스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 헬라어 신약학 신학 박사. 과정도 하셨고요.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셨으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또 신학적으로도 가르침에 있어서 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요.
2: 그러길 바라죠. 네.
1: 챈틀리에 있나요, 교회가?
2: 센터빌.
0: 센터빌.
2: H마트 있는 그 인터섹션 북쪽으로 있습니다.
0: 아, 네.
2: 그리고 교회를 제가 빌려 쓰고 있죠.
1: 네. 네. 그 한인들이 참 많이 사는데 또 네. 목사님 교회를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 많이 안 찾아오십니다.
0: 네.
2: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분들만 보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어요.
0: 네.
2: 한 분 한 분 귀한 분이고 귀한 영혼들이고
0: 네.
2: 하니까.
0: 목사님께서 참 이 성도님들의 말씀을 또 들으면 너무 말씀이 참 좋으셔가지고 매주 정말 은혜와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센터빌에서 지금 이제 목회를 개척을 하신 겁니까?
2: 네.
0: 은혜와 영광교회. 그 말씀도 좀 해주시겠어요?
2: 아, 제가 교수 생활하면서 이쪽 노던 버지니아에 여기저기 교회 많이 집회를 다녀봤는데, 그러면서, 아, 나도 언제 좀 이 이민사회 속에서 목회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었어요. 그리고, 아, 뭐, 여기저기 몇 군데 그런 그 부름도 있었지만, 아직은 내가 목회보다는 교수 사역에 전념해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여건이 돼서 이제 결국은 제가 유학생으로 왔는데 제가 계속 여기 이민 와 사시는 분들 저는 이민 와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재미 교포더라고요.
0: 네.
2: 지금 40년 정도 넘게 살았으니까
0: 네.
2: 근데 계속 유학생 멘탈리티로 많이 살았는데
0: 네.
2: 우리 교민들, 우리 동족 함께 이렇게 부닥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구현된 거죠.
1: 네.
0: 네. 그래서 이 지역으로 특히 또 센터빌은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시잖아요.
2: 네.
0: 네 개척을 하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얼마 동안 지금 사역 교회가 10년 넘었군요. 네.
1: 그러면 지금 10년 동안 이제 목회 이렇게 하시는데 교수 생활 하셨던 거하고 목회 생활 하시는 게 어떤 게 큰 차이가 있나요, 목사님?
2: 제가 많은 거를 배웁니다. 린치보어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로 신학생, 목회자들, 대학생들,
0: 네.
2: 어린 대학생들, 버지니아텍에 있는 블랙스버그는 다 유학생입니다.
1: 네.
2: 여기서 내려온 2세들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아주 굉장히 동질성이 강한 그룹이에요. 두 교회가 다.
0: 네. 비슷하신 분들이
2: 그렇죠.
0: 보이시니까요.
2: 그렇죠.
0: 다 뭐 네.
2: 동질성이다. 뭐 유학생이거나.
1: 네.
2: 뭐 비즈니스 하는 분도 없고 말하면 이민 생활하는 사람도 없던 그런 두
0: 네.
2: 교회인데 여기 왔더니 그냥 제가 그 두 교회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실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0: 네.
2: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2: 제가 경험하지
0: 네.
2: 못했던 것들을
0: 네.
2: 보게 되고 훌륭하게 주님 섬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중에 참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본다면 참 미안하지만 좀 인생 참 힘들게 사신다 이런
0: 네.
2: 생각 드는 분들도
0: 네.
2: 많이 있고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저런 수족을 하는 분들이 뭐 그게 사실
0: 네.
2: 우리 인생의 현장인데
0: 네.
2: 제가 좀 이렇게 온실 같은 데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그런 면에서는 저에게 눈이 많이 떠지는 그러한 경험이고 그런 면에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고 보람있고 즐겁다 생각이
0: 네.
2: 들어요.
1: 교수님 하시면서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서 가르치셨을 것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에 와보니까 어떠신가요, 목사님?
2: 저는 별 생각에 별 차이가 변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맺기 달리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강의실에서 외쳤던 것 같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개척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더라고요. 네. 네.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목회는 힘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2: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혜 가지고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0: 네.
2: 그것만이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제가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나 그러나 그 가르침에는 우리가 토를 달 수도 없고 그걸 바꿀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1: 하나 성도님들은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길 가면 다른 목사님들에게 가르칠 때 그 애매한 내용을 목사님은 교수 생활을 하셨으니까 하나하나씩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정리해서 그래서 쏙쏙히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2: 쏙쏙히 들어가 주길 바라고요.
1: 네.
2: 그러나
1: 네.
2: 또한 동시에 그것도 성격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글쎄 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제가 희석시키거나 왜곡하면 제가 범죄하는 거죠.
0: 네.
1: 저 우리 목회자 조심해야 됩니다.
2: 했겠죠. 제가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0: 네.
2: 제가 알면서 의지적으로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제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선포하지만 네. 소위 말하는 전통 중에 훌륭한 전통도 많이 있지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전통이 우리 교회 내에 저는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2: 근데 그게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그것을 이렇게 꼭 붙잡고 있는 분들에게는 때로는 제가 나누는 성경의 가르침이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네. 배척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성경 말씀을 배워야 돼요. 계속.
0: 네.
2: 배우고 더 가까이 주님 뜻에 가까이 가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사역하려고 하고 성경을 펴서 이렇게 보면 거기 써 있는데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겠나.
1: 그렇죠. 네. 네, 그렇죠.
0: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죠. 네.
2: 이게 참 네. 제가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십계명이라는 제가 책을 제가 썼는데
0: 네.
2: 거기에서 그렇게 성경적인 설교라는 표현은 이게 소위 이중어법이라고 하나요? 해변가 하듯이
0: 네.
2: 아름다운 미인 하듯이 성경적인 설교, 설교는 무조건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0: 네.
2: 설교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면 그건 그냥 연설이죠. 그것도 연설이 연설할 때 그 연설이 설교가 아니니까
0: 네.
2: 그런 면에서 이건 아주 중요한 목회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적이어야만 된다고 믿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맞아요. 헤드 라빈스도 그런 이야기를 그 수업 중에 한번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 목회자지 너가 전달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2: 그런
1: 것이더라고요. 네. 아, 맞는 말씀입니다.
0: 네.
2: 저 헤든 라빈슨 교수님의 제자의 또 제자니까.
0: 아, 수제자이시군요.
2: 아니 제자분의 제자이시니까. 그분은 달라서 떠나서 네. 그 고든 카드에 가셔서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강해 설교랑 비슷한 게 또 하시는 건가요?
2: 강해 설교 중에는 이제 제가 저는 주로 이제 본문 중심으로 본문
0: 네, 네.
2: 본문 설교, 텍스처 서먼이라고 하는 하고 강해 설교 중에도 본문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토피컬 서먼도 가능하다고 봐요.
0: 네.
2: 강해라는 것은 성경을 푼다 그런 의미니까
0: 네.
2: 어떤 형태를 띄워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역시 그 기저가
0: 말씀,
2: 성경 말씀이냐
0: 하는 거죠. 네. 그 성경 말씀을 기본으로 다들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 그 말씀을 좀 전달하시는 게 좀 다르게 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보통 일반 성도님들이랑 저희는 이제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좀 받는 경우가 있죠. 비판을 하기보다는. 그래서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는 건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는 거죠.
2: 막중한 책임이었죠. 네. 저는 달라신학교에서 20시간 준비하라고 배웠어요. 주일 설교, 네. 새벽 설교는. 그 새벽 설교는 짧게 할수록 은혜가 되는 거 아시죠?
1: 네. 헤드라비스한테 네. 그 한 시간 설교는 아니 1분 설교는 한 시간 준비해야 된다. 아, 네. 그러니까 20분짜리는 20시간, 25분짜리는 25시간 이상을 네.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네. 배웠어요.
2: 하다 보면 이제 저도 20시간씩 준비했는데 이제 이력이 쌓이니까 저는 지금 한 15시간 정도 걸리는 거예요.
1: 아, 그래도 참
2: 그리고 저는 사실. 감사한 거는 설교 준비가 너무 재밌어요. 즐겁고.
0: 네.
2: 제가 이거 제가 좀 자랑해도 괜찮은가요?
1: 네, 네, 하십시오.
2: 제가 이제 뭐 글을 쓰고 하면서 제가 스스로 명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갖고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해놓고 명언인 것은 제가 목회와 신학의 목회자들을 위한 글을 쓰다가 이런 얘기를 남긴 적이 있어요. 주일 저녁에 피곤하잖아요. 목회 마치고 다.
0: 네. 네.
2: 잠자리에 누워서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목사는 행복한 목사다.
0: 아, 네.
2: 그게 지금 생각해도 명언인 것 같아요.
0: 목사님 말씀이신 거죠?
2: 저는 그래요. 저는 네, 정말 네. 재밌습니다.
0: 네. 아, 얼마나.
2: 그리고 얼마나 네. 들어주니 감사하잖아요. 또. 네. 아멘도 해주고 뭐. 네. 뭐 뒤에 가서 또 욕하는 분도 없잖아요. 있겠지만. 괜찮아. 저는 열심히 네.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아, 행복한 말씀을 또 전하시는 거군요.
1: 네. 저는 그 한참 공부할 때 그 바울 이야기했던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몇 장으로 자기를 본받으러 네, 갈까? 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너무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아, 이럴 때 나를 본받으러 한 같구나. 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과 아름다운 교제가 됐을 때 그때는 자신감 있게 야 정말 예수 사랑해봐라 하듯이 나를 본받으라 그 이야기 나오겠더라. 근데 목사님 뵈니까 정말 귀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네요.
0: 네. 네. 그래서 행복한 그 교회의 목사님을 오늘 저희가 모시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라디오를 통해서 AM1310을 통해서 또 kradio.us를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계신데요. 목회를 그 방향성과 철학에 있어서 아마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2: 우리 지금 김 목사님 사도 바울 말씀하셨지만은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한 영혼에게 맞춰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게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에게 우리가 사도 바울을 존경한다면, 사도 바울을 닮고 싶다면, 사도 바울의 목회 철학을 따라가고 싶다면 골로새서 1장에 있는 그 말씀, 각 사람에게 말씀을 전한,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치고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포커스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네. 제가 견지하고 싶은 목회 철학이에요. 이게 교회가 넘버링 하기 시작했어요.
0: 네.
2: 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거기에 신경이 쓰여요.
1: 맞아요.
2: 장로님들이 그렇지. 그거를 다구쳐요.
0: 네.
2: 근데 우리 교회는 다구치는 분이 없어서 그래서 수가 적은지 모르겠으나
0: 네.
2: 괜찮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한 영혼 얼만큼 이 사도바울의 심경으로 섬겼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실 거라고 믿으니까
0: 네.
2: 각 사람에게 이 정말 슬픈 얘기지만 성도를 상품화시키는 경향이 현대교회에 없다고 못합니다. 아니 네. 꽤 많이 네. 있다고 봅니다.
0: 네.
2: 그래서 목사님들도 본의 아니게 누구에게 떠밀려서인지 모르지만은 초나라는 교회 성장학 글쎄 그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교회 리뉴얼이 필요하고 교회를 갱신하는 게 필요하고 교회를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빚어가는 게 중요하지 교회를 성장 그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은 맞는 표현이겠으나
0: 네.
2: 그게 꼭 교회 성장과 독립시되진 않고 그런 교회 성장을 추구하다 보면 비성경적인 방법론도 개의치 않고 선택하며 그것을 네.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0: 네.
2: 그런 면에서 좀 각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게 제 목회 철학에서는 중요한 하나의 지침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역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말씀하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온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한 행위를 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말씀을 들은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그러면 네.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데 이 순서가 뒤집어지면 상황이 곤란해집니다. 저는 같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게 뒤집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고 봐요. 이런 얘기 저는 여러 번 들었어요. 목사님 그분 집사님 세우시면 잘할 거예요.
0: 네.
2: 성경에 이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세웁니다. 주님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다른 분들이 다 공감을 하면 집사님 함 집사 안 해도 그만인 걸 자꾸 집사 직분에 그렇게 연연할 것도 없고 이 속이 바뀌어야지. 복음은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영혼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고 또 함께 노력하면서

0: 아, 제 버려지지 않는 네. 사실.
1: 그런 것 같아요.
0: 전혀 기대치 네. 못한 분들이 네. 예수님 믿고 복음의 능력이라고.
2: 맞아. 예수님의 어떤 제자 훈련이나 봐도 그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관점을 바꿨다, 생각을 바꿨다 그렇게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씀 같아요, 목사님.
1: 그 굉장히 힘들고 심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변화되시는 걸 보시면 정말 목회자로서는 최고의 기쁨일 것 같아요.
0: 그럼요. 목회자에게는 네. 침례식 할 때 제일 기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1: 변화되는 영혼.
0: 그게 하나님의 능력의 흔적의 네. 물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 기적을 네. 체험하시는
0: 기적이죠.
1: 거죠.
0: 네. 뭐 병에 걸렸다 낫는 것도 감사하지만 네. 그분들 결국은 죽습니다. 네. 네. 인생을 연장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인격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 저는 뭐 구직을 비유한다면 이게 훨씬 더 네.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0: 그냥 10년 더 살지만 제가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서울대 암 전문 의사가 이렇게 암 환자를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네. 원하는 거는 10년만 더 살면 좋겠다는 거예요.
1: 네.
0: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막 그런 상황. 네. 그러면 이 의사분이 물어보았대요. 그럼 10년 더 사시면
1: 뭘 하시겠냐고. 네.
0: 답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어야겠고 있다고 또 보기도 합니다만
1: 네.
0: 결국은 우리가 더 주님 닮은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게 우리의 영광이니까.
1: 네.
2: 야, 맞네요. 10년 더 살면 당신은 뭘 하겠느냐. 야, 정말 우리가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은 간절했는데 그 네. 생각은 잘 안 하고 사는데 전국을 찔러주시네요. 우리 청취자들이 좀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어떤 핵심 가치가 있으신가요, 목사님?
0: 저희에게 6개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교회 가치입니다. 우리 네. 개인의 가치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인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구원론이 아닙니다. 우리 죄 씻어주시고 인생에서의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생 난관을 헤쳐가게 하시고 다 감사하지만 그 모든 주신 은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론 그 위에 서만한 영광론이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예배 드릴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바꿔주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찬송드리며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야죠. 지금까지 인생 헛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인생 제대로 살아보자가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발점입니다. 다 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 그렇죠. 시발점, 새로운 출발점 지금부터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저의 교회 이름이 왜 은혜와 영광이겠습니까?
1: 네. 네.
2: 목사님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더 앞으로 못 가겠어요. 너무 은혜가 돼서 말씀 한마디 한 말씀이 맞아요. 정말 구원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냥 기쁨으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시발점에서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것이 돼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고 그냥 거기서 찬양하고 그 자리에 서버리거든요.
1: 네.
2: 아 목사님 한번 더 모셔야 되겠다. 네, 또 말씀해 주세요.
0: 두 번째 저희 교회 핵심 가치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라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예수님 사랑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요 내 속에서 고동쳐야 될 심장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잖아요.
1: 네.
0: 저는 기독교라는 말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럼 기독교, 뭐 불교, 무신교 그렇죠. 네. 이런 것과 이렇게 동일선상에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2: 맞습니다.
0: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

0: 이렇게 줄여서 예생도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 또 이단으로 또 몰릴까봐 제가 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우리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니까 그 예수님과 나하고 실제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2000년 내내 그 사건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다 끝났네가 아니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말씀하시는 그분과의 나와의 이 뭐 사랑이 이게 예수 믿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거 종교 아닙니다. 절대 종교 아닙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 기독교로 개종하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목사님 중에도 그런 표현을 쓴 분이 별 생각 없이 썼겠지만 저는 정말 싫어요. 기독교로 개종. 그분 종교 A에서 종교 B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아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목사님 우리 자매님이 개종자예요.
2: 아마 세상 사람들 이해해서 아마 표현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의미는
0: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개종자 아니고
1: 네.
0: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공주
1: 네.
0: 대단한 분들인데 이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할래야 미워하는 거 쉽지 않아집니다.
1: 네.
0: 옛날에 미워하는 게 너무 쉬웠고 사랑하는 게 어려웠는데 예수님 믿었으니 예수님 사랑을 내가 안다면 이제 사랑하는 게 더 쉬워야죠. 미워하는 게 거북스럽게 우리가 인생을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신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심장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2: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신비주의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아니요,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으면 이게 현실이죠. 이게 실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의 모습이 된다고 생각해요.
2: 맞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예수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타나신 예수가 돼야 되는.
1: 네. 네. 목사님께서 그 은혜와 영광교회에서 추구하는 그 핵심 가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곱 가지세요.
0: 네.
1: 네,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교회의 원동력이다. 하나님의 네. 말씀인 성경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다. 또 기도가 주님께 드릴 우리 교회의 헌신입니다.
0: 네.
1: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청사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가 우리 교회의 주제입니다.
0: 네.
1: 정말
2: 너무 좋은데 하나씩 더 해주셔도 네. 좋을 것 같은데
1: 조금 설명해 여기 설명을 해주실
0: 네,
1: 수
0: 그
1: 있을까요? 네.
0: 가능한 한 제가 축약적으로 그 내용들을 적었으니까 네.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고 그냥 한인회 되는 겁니다.
1: 네.
0: 한인회 선거할 때 뭐 좀 이런저런 얘기도 있고 한데 뭐 이거 한인회 아니잖아요 지금.
1: 네.
0: 교회에 와서는 그냥 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1: 네.
0: 성령께서 내재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 충만한 영혼들이 모인 자리는 정말 그래서 사랑이 가능하고 제가 이게 겉으로 보면 이렇게 좀 착해 보이잖아요.
1: 네.
0: 제가 얼마나 못된 사람이고 속에 교만하고 더러운 게 가득 찬 사람인데 그러나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니까
1: 네.
0: 우리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저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 속에 계신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주시고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공감, 하나님 말씀을 공감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도를 누리며 나누는 공동체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그게 없으면 교회는 그냥 기관으로, 오가니제이션으로 바뀌게 되고 목사는 CEO가 되는 거예요.
1: 네.
0: 안타깝게도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은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 교회의 귀업화를 경계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절대 무한 하나님 말씀인 성경 우리 교회의 기준입니다.
2: 그러니까 우리의. 어디 제가 옛날에 청년 때 어렸을 때 다녔던 그 교회에서 보면은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목사님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다 회의하다 보면 항상 딱 내면 게 있어요. 교리와 장정. 그걸로
1: 네.
2: 탁 넣고 여기에서 그렇잖아. 여기서 이랬잖아 그래요. 그래서 그때도 청년의 내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딱 들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잖아라고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갖고 계속 교리와 장정이 이렇잖아 네, 하는 걸 있었어요. 굉장히 네. 목사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이걸 강조하시나요, 목사님?
0: 그 뭐 교리 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
1: 네.
0: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그걸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 확인하고 확인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아까 우리 사도 바울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한 그런 얘기를 언급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판단과 결정과 행동 이것의 근거는 다 하나님 말씀이어야만
2: 그렇죠.
0: 됩니다.
1: 네.
0: 저는 우리 상식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성경 말씀은 상식과 상충되는 게 아니고 상식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상식에 사실은 근거가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적인 판단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그러지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을 삼을 수밖에 네.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20시간 설교 준비하라. 저는 그래서 지금 15시간 준비한다. 우리 모든 목회자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아침 일어나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20시간 나와요.
1: 네.
0: 회의를 왜 아침부터 합니까? 왜 신방을 아침부터 가는지 모르겠어요.
1: 네.
0: 왜 운동을 아침부터 해, 목사님? 조기 축구회 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는 제가 봐드릴 수 있어요.
1: 새벽 기도 하시고 이제 가시는 거죠. 네,
0: 새벽 기도하고 조기 축구 한 다음에, 그러면 그날 월요일 오후 내내 책상에 앉아서 공부, 공부하셔야죠. 말씀을 연구해야죠.
1: 네.
0: 20시간 나옵니다.
1: 네.
0: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30분 설교하잖아요. 다섯 명이 그 설교를 들으면 내가 30 곱하기 5 하면 150분이에요. 그렇게 하면 20명이 내 설교를 들으면은 10시간 내가 준비하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해요. 네. 산술적으로 계산을
2: 네.
0: 해서.
2: 네.
0: 그러나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킹스 메시지를 전하려면 20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1: 네. 네.
0: 훌륭한 말씀 전하는 분들 보세요. 다 그렇게 하지 뭐 설교가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2: 맞습니다. 네. 맞네요.
0: 다섯 번째는 제가 성도의 기도가 주님께 드릴 우리 교회 헌신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지금 설교 얘기했지만 설교 준비하는 게 기도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1: 네.
0: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1: 아, 네.
0: 땀 흘리고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쉽지 기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복음에 관해서는 그 무엇도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1: 네.
0: 엉뚱한 대로 갈 수가 있으니까. 기도가 앞서고 하나님 말씀이 뒤에서 밀어줘야만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또 갈 수 있다고 보기
2: 저도 때문에. 목사님 말씀 듣고 좀 마음이 찔리는데 신학하기 전에 청년 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1: 네.
2: 그리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3시간 이상씩 하고
1: 네.
2: 또 저녁에도 낮에도 하는데 정말 찔리게 목사가 돼서 그 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1: 네. 너무 사역이
0: 평생의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목사님 말씀이 또 가슴을 찔러오네요.
1: 목사님들이 너무 사역의 중심에 계시다 보니까 항상 네. 시간에 쫓기시고 너무 많으시잖아요. 하셔야 될
0: 그럼요.
1: 일들이.
0: 일이 많죠. 네. 알죠. 네.
1: 당장 급한 걸 막 하시다 보면 그 시간을 기도를 하기가 힘들다기보다는 그 시간을 확보한다는 게
0: 우선순위 문제라고
1: 우선순위가
0: 마틴 루터가 네. 2시간씩 기도했대잖아요.
1: 바쁠수록 또 기도하신
0: 네, 마틴
1: 존 웨슬리도
0: 오늘은 할 일이 네. 많다. 그래서 3시간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1: 아,
0: 이게
1: 네.
0: 얼마나 그러니까 마틴 루터인 거죠.
1: 네.
0: 거기에 마틴 루터하고 저 정현과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뭐 일반 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2: 그래서 저는 여섯 번째 가치가 좀 인트레스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청산입니다. 이 함께는 어떤 함께입니까?
0: 목사님 군대 갔다 오셨어요?
2: 저는 가기 전에 미국을 와가지고 못 갔습니다.
0: 저는 지금도 영주권자인데
1: 아,
0: 대한민국에 뭔 일 남은 내가 달려나가려고
2: 오, 아, 50년 네. 가까이 공부했어요.
0: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근데 제때 안 와도 되는데
2: 군대 안 가던데
1: 네, 40세가 넘으시면
0: 그래서
1: 네.
0: 저는 군대 27개월 복무했습니다.
1: 아,
0: 회사 당제가 철통같이 지키고 했는데
1: 네.
0: 군대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소대가 같이 뛰잖아요. 구부하는데
1: 네.
0: 한 명이 나고 하면 그 소대 그냥 빵점해요.
1: 그렇죠.
0: 그렇잖아요.
1: 네.
0: 교회는 몸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팔뚝 하나 놓고 달려갈 수 있겠어요.
1: 그렇죠. 네.
0: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 교회 없이도 우리가 왜 예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말씀 순종하고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서로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2: 네.
0: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성도와의 관계에서 판단합니다.
1: 네.
0: 나 주님 사랑해 그러는데 성도하고 싸우면 그만큼 주님 덜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왜 우리를 교회로 묶어 놓으셨어요? 여기 서로 부닥치고 갈고 닦고 마찰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같이 함께 네. 닮아가도록 하시려고 교회가 주어진 목적 중에 그것이 하나라고 중요한 것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2: 저는 함께. 거기에서 조금 더 하나를 더 목사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여쭤본 건데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과의 함께 성장도 있지만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고 배우셨던 학문이나 그런 것들을 함께 있는 교회들과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나눠주시면 어떨까
0: 저는
2: 들어서.
0: 기회가 되는 대로 다른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오면 우리 교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열심히 갑니다.
2: 저희 청취하시는 목사님들 계실 건데 목사님은 사례비 안 받고도 가신답니다.
1: 그러니까 네.
2: 꼭 좋은 어떤 교회 부흥회나 또 교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한테 연락하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도전이 되고 배우고 싶고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0: 마지막 일곱 번째는 우리 전도에 관한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도가 우리 교회의 주제예요.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요. 매일매일 외쳐야 될 선포의 내용이라고 봅니다. 제가 그냥 이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교인이라는 표현을 너무 많이들 써요.
1: 네.
0: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 근데 성경에는 교인이라는 표현이 없는 거 아시나요? 마태복음에 한 번 등장해요. 근데 그거는 유대교인이라는 뜻입니다.
1: 네.
0: 유대교로 이렇게 전환한 이방인들을 칭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오고 성경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인이라 부른 적이 없어요. 형제, 자매, 하나님의 아들, 딸 또는 성자. 성자의 복수형이 성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가능하신 분은 오빠라고 부르세요. 그래요. 농담이지만
1: 네. 네.
0: 그러나 형제고 형제를 저는 제가 왜 목회하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목회합니다.
1: 네.
0: 평생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힘을 합해서 복음 나누는 그러한 평생의 동반자를 더 많이 만나고 싶어서 목회 현장으로 뛰어왔어요.
1: 네.
0: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런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친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속에 전혀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가치관에 동화되고 아 그분들도 인생의 참 의미를 목적을 깨닫고 즐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 교회가 생명의 도를 전한다는 표현으로 대치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저는 그냥 심플히 재밌게 살자는 거예요. 이왕 사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재밌게 서로 웃어가며 하다 보면 약간 마찰이 없잖아 있죠. 없으면 또 이상하고 그러나 또 그것도 멋지게 이겨내므로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를 또 확인하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
1: 네. 아 맞습니다. 은혜와 영광교회를 가면은 정말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더군다나 또 목사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0: 아니,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도록 제가 애를 쓰겠습니다.
1: 네.
2: 맞습니다.
1: 목사님,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다 보면은 참 많은 분들 만나시고 기억에 남는 분들 많으시죠? 그 중에서도 또 이분은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뭐 구체적인 제가 언급 안 하겠지만 아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결국은 그 내용을 반영하는 얘기인데 제가 블랙스버그 버지니아 택에 가서 이제 학기 말이 되면 학위를 마치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1: 네.
0: 그 이제 인사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제가 이 블랙스버그에 처음에 공부하러 올 때는 박사학위 따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는데
1: 네.
0: 지금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셨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죠. 감동입니다. 여기저기 가서 지금 이제 그러한 삶을 계속 살며 또 개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 지금도 연락이 오고 오네요. 이게 목회자의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럴까요?
0: 그리고 침례 줬던 수많은 사람들 제가 명단을 다 갖고 있어요. 제가 감사해서.
1: 네.
0: 그리고 또 린치버그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한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들 성가대 멤버 거의 다가 다 목사, 사모, 목사 이렇게 돼 있어요. 주보 나눠주는 분도 네. 목사, 저 친교할 때 커피 그리고 음식 준비하는 분들 목사, 사모.
1: 네.
0: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애들 있고 대학생들 있고 아마 미국에서 평균 연령이 제일 젊었던 교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아주 생동감 있고 거기 뭐 우리 목사님 총신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 침례신학교인데
1: 네.
0: 침례교 출신도 많고 뭐 고신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성 다 모였지만 다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서로 어울리고 뭐 유학생이니까 안 어울릴 수가 없죠.
1: 네.
0: 고달픈 인생 서로 어울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재밌게 믿음 생활하고 친구 만나고 지금도 늘 그렇게 연락들 하고 살고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정들이 오셔서 안식년 하면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교수기도 하고 담임 목사니까 그 외에는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1: 네.
2: 문제 생기면 학점이 F로 갑니까?
0: 제가 이렇게 아비한 사람은 아니지만 알아서도 하니까 다들. 교수님, 선교사님들 얘기가 여기 정말 천국 같습니다. 그분들이 네. 이렇게 평강을 얻고 격려를 받고 재밌고 그런 이게 그렇지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지.
1: 네.
0: 그래서 아마 자꾸 제가 이 이민 지역에 와서 목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모르죠.
1: 네. 그래서 은혜와 영광교회에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치셔서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0: 그래도 아직은 별 없습니다. 우리 갈 길이 멀어요.
1: 갈 길을.
0: 네. 네. 우리 성도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뭐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분 한 분 제가 사랑합니다. 소중하게
1: 네.
0: 여깁니다. 그분들도 하나님 제가 워낙 약하니까 제가 달라스에서 한 4년 3개월 공부하면서 목회가 왔거든요.
1: 네.
0: 거기서도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어요. 성도님들이 다 저를 섬겨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다 온실 같은 목회만 해왔어요. 하나님이 좀 어려운 거 맡기면 제가 그냥 꼬꾸라질 것 같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지금 은혜한 관계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주님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가 통하니까 말이
1: 네.
0: 통하니까 우리가 뭘 지향하는지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네.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네.
2: 맞아요.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뜻이 맞고 마음이 맞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 하면 또 다른 많은 목사님들이 뭘 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은 거 그 차이는 크지 않더라고요. 네, 정말 예수님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나의 참된 구세주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모습이 참 행복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 뭐 은혜가 돼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목사님 또 평생에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서 정말 은혜가 된 말씀이 많으실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눠주실 말씀 하나 나눠주십시오, 목사님.
0: 뭐 성경 구구절절이 다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아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기까지는 다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1: 네.
0: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역시 또 기가 막힙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은혜를 깨달은 바울은 그 반응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긴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만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은혜를 알면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잘못된 각도에서 이해하면 이게 안 나오지만 은혜를 바로 이해하면 바울 말씀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이어 말씀하길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결론을 짓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은혜로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 완성이 됩니다. 은혜는 공짜인가요? 그렇죠.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걸 혼동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은혜를 싸구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실상 그 은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은혜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가져오라 못하시는 거예요. 가져올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은혜를 공짜로 주시지만 그 은혜야말로 가장 값비싼 은혜인 것을 공짜로 받은 사람들이 자꾸 이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것이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여러 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1: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금방 가서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예수님 믿으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근데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입니다. 뒷짐 짓고 사시지 마세요. 인생 그리 길지 않습니다. 뒷짐 짓고 이 정도 하면 되지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생각이 통하진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노라면 내가 그렇게는 못 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죄를 다 씻어주시려고 아들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 하나님께 나오셔야죠. 또 제가 알기로는 소위 교회 생활하다가 지금 방학하고 계시는 분들 그러지 마세요. 시간을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누구셨던가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셨던가 생각하시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개념이 은혜라 하셨는데 그 은혜로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하면서 머물지 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시발점이라 하는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은혜 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오늘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드리면서요, 정말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또 정말 행복하게 재밌게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복된 삶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목사님 말씀 저희 라디오를 통해서 주일 오후 2시 반 또 새벽에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은혜와 영광교회 센터빌에 있는 교회로 방문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목사님.
1: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도 평안하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공인중개사, 저희 리얼 에스테이트 에이전트를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예전에 복덕방이란 말을 쓰기도 했죠. 집을 거래하는 것이 복과 덕을 나누는 것이고 그러한 거래를 하기 위해 여럿이 모인 방에서 유래한 말이라고 합니다. Real Estate Agent,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 일이 정확히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Real Estate License가 필요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Residential Sale and Lease입니다. 주택을 사고 팔거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모빌홈 등 모든 종류의 주택이 해당됩니다. 다음에는 커머셜 프로퍼티의 거래입니다. 상업용 건물이나 유닛을 사고 파는 일, 그리고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을 합니다. 대규모 쇼핑센터부터 스트립몰, 오피스 건물, 랜드리스까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레지던셜과 커머셜 프로퍼티 외에도 농지나 땅, 임야 또는 스페셜 유즈로 분리되는 웨어하우스, 인더스트리얼, 처치, 스쿨 등등의 거래도 하고 있습니다. 한인부동산 분들이 많이 도와드리고 문의도 많이 받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비즈니스 세일입니다. 하고 계시는 식당이나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등등 비즈니스를 사고 파는 일도 문의를 많이 받는데 사실 이것은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의 거래가 아니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이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부동산 라이선스가 있어야만 거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때문에 무슨 무슨 비즈니스 컨설팅, 비즈니스 브로커라는 간판을 걸고 비즈니스 에셋 세일만 하는 회사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비즈니스 매매를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시는 이유는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이 상가의 리스 계약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상업용 건물의 렌트를 도와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즈니스의 거래를 의뢰하게 된 것입니다. 살고 계시는 집에서 방세를 놓거나 최근 유행하는 초단기 렌트, 즉 2, 3일 혹은 1, 2주 렌트하는 일들은 이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잘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간혹 손님의 편의와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드리기도 하지만 부동산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만이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문의도 반갑고 어떤 일도 잘 설명드려야 하는 것이 저희 부동산 에이전트의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위에 말씀드린 부동산 업무는 라이선스를 가진 에이전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함께 일하시는 에이전트에게 라이선스의 유무와 해당 거래에 대한 경험이 충분한지 확인하셔서 차후에라도 생길 수 있는 번거로운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4: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1: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라디오 정오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브루클린의 하수도에서 새벽 시간대 정체불명의 남성들이 오가는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관공서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절도 등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아이스 활동 제한을 담은 4개 법안을 시행하면서 이민 정책이 지역 정치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카운티는 주민보호와 신뢰 강화를 강조했지만 연방 이민법 집행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우주군 관계자의 SNS 계정이 해킹돼 친이란 성격의 선전물이 게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해킹 사실을 확인했으며 미군은 전쟁 중 장병들의 SNS가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의 합의 초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핵 문제에 대한 더 강력한 확약을 요구하며 문서를 되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의 비핵화와 해협 통행 정상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표현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항소법원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한 정책이 위헌이라는 판단을 유지하면서 해당 정책의 불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새로운 입대 제한은 당분간 유지되며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으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미 국방부가 공보실까지 보안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기자들의 출입을 추가로 제한해 언론 접근성이 더욱 축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보 담당자들과의 직접적인 질의응답 통로도 사실상 차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가리는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실시됩니다. 연방 상하원 의원부터 시장, 시의원 선거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한인 후보들이 출마한 지역 선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현재 시장 흐름이 2000년 닷컴 버블 정점 당시와 닮았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수 종목에 집중된 상승세가 시장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브라질의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25% 보복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쇠고기와 커피 등 일부 주요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 지역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들이 새벽 시간대에 하수도를 들락거리는 모습이 포착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일 CBS 뉴스와 NBC 뉴스 등에 따르면 뉴욕 경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브루클린 하수도를 들락거리는 남성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 2개가 퍼지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영상에는 작업복이나 보호복을 입은 남성들이 지난달 28일 밤 브루클린 맥도날드 에비뉴와 베드포드 에비뉴의 하수도로 들어갔다가 29일 새벽 2시에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흰색 셔츠와 반바지를 입은 남성이 맨홀 뚜껑을 열자 작업복 등을 입은 남성 7명이 하수도를 빠져나와 재빨리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영상도 지난달 29일 새벽 촬영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정체불명의 남성 8명이 헤이워드가와 베드포드 에비뉴 인근의 하수도에 새벽 1시께 들어갔다가 2시간 30분쯤 지나서 빠져나왔습니다. 이들 일부는 삽을 들고 있었고 헤드램프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뉴욕 경찰과 환경보호국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하수도 전체를 조사했지만 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장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수도 시설에서 손상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에 담긴 남성들은 하수도 시설 등을 관리하는 관공서 직원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하수도에 버려진 보물을 찾는 탐사꾼이나 도시탐험가들로 추정되고 있고 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뉴욕 경찰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체포된 사람은 아직 없으며 두 영상 속의 인물들이 동일 인물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BS 뉴스는 영상 속의 인물들은 절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에는 3명이 체포돼 절도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이민세관단 속국 아이스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시위가 격화하면서 뉴욕시가 야간 통행금지령을 시행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통행금지를 위반하면서 추가 체포가 이뤄졌고 당국은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며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1: 뉴저지주 뉴워크에 위치한 아이스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 인근에 야간 통행금지령이 내려져 시행 중입니다. 딜레이니 홀은 뉴저지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금시설로 최근 수감자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면서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don't got it. Shut it down. 라스바라카 뉴욕시장은 지난 주말 동안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반복되자 딜레이니 홀에서 약 0.5마일 지역에 대한 야간 통행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은 매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며 시설 인근 주요 도로인 도레머스 에비뉴의 보행자 통행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시설 내 음식 상태가 열악하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으며 수감자들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인도적인 환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정시설 당국은 공공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일부 참가자들이 도로에서 타이어를 불태우고 임시로 만든 물체를 경찰을 향해 던지는가 하면 경찰 장비를 이용한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 현장에는 아이스가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것을 찬성하는 시위대까지 합류해 찬반 양측 시위대가 대치했으며 특히 극우 성향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 시위대가 등장하면서 충돌도 보고됐습니다. 시위가 격화되자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적이고 혼란스러운 충돌은 모두에게 피해를 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위 참가자와 법 집행기관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딜레이니 홀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집중해야지 밖에서 다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몰려들어 바리케이트를 향해 돌진하거나 바리케이트를 들어 무기처럼 사용하려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에게 돌을 던졌으며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긴 장대와 방패를 들고 있었고 경찰을 향해 최루가스를 분사하기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2: Violent, chaotic clashes hurt everyone. They put the lives of both protesters and law enforcement in danger. They take the focus away from people inside Delaney Hall and their families. Group of people surging the barrier, picking up the barrier to try to use it as a weapon, throwing rocks at people who are not protected in any protected gear. Also, many of them were carrying, or some of them at least, were carrying some long poles and shields, and they were spraying tear gas at the police.
1: 첫 통행 금지령이 시행된 일요일 밤에도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 남아 있었으며 뉴저지 주 경찰은 방패와 보호 장비를 착용한 채 시위대를 해산시키며 여러 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재 시설 주변에는 바리케이트가 설치돼 경찰이 경계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시위대들은 이 바리케이트를 당기거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통해 폭력적인 시위로 인한 연방법 집행 활동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시설 운영을 저지하려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말 동안 중단됐던 가족 면회는 다시 허용됐지만 경찰의 경계 태세가 이어지면서 딜레이니 홀 주변 교통통제와 우회 조치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합의를 놓고 신경전을 지속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MOU 수정안을 돌려보낸 이유는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이란 측의 확약을 원했기 때문이라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양국 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제3국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변경 사항은 실질적인 것이 아니라며 대부분이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확약을 원하는 미국 측 입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OU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60일 연장하며 그 기간에 이란 비핵화 협상을 본격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초안을 승인하지 않고 이란의 조건을 강화해 되돌려 보냈습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관련 약속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약속에 대해 더 강력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이란 핵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주문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현재 MOU 초안에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항이 없는데 미국이 어떻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지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하길 원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관련한 문구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을 지시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초안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을 30일 이내에 전쟁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재개방 시점과 전쟁 전 통행량 수준을 두고 분명한 문구를 쓰길 원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측 한 고위 관계자는 악시오스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이란 측 답변이 오려면 3일이 걸릴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그들이 말 그대로 동굴에 살고 있어서 이메일을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관의 연이은 해고 강제 퇴직이 이어지며 미국의 외교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3: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외교관의 연이은 해고 강제 퇴직이 이어지며 미국의 외교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방송이 31일 보도한 미국 외교서비스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약 2,000명의 외교관이 미국 외교계를 떠났습니다. 2024년 기준 미국 외교관 인력은 1만 3,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주요 지역의 미국 외교 인력 공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195개 대사직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석입니다. 중동전쟁 발발 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중요한 중재 역할을 맡은 파키스탄과 카타르에는 미국 대사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도 현재 공석 상태입니다. 키프로스 주재 미국 대사를 겸임하며 주 우크라이나 미 대사관을 이끌던 노련한 외교관 줄리 데이비스는 다음 달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사가 없는 많은 미국의 해외 공관들은 대사 부재 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대사대리가 업무를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사대리는 주재국 대통령이나 의회의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고 영향력과 권한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재국 정부 고위 인사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 대사로 지명된 후보자 명단을 살펴봐도 직업 외교관은 8%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직업 외교관 출신 대사 지명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와 비교할 때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MBC 방송의 인터뷰에 응한 전현직 미국 외교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 및 초기 몇 달간 고위 외교관 대사 임명 수십 건이 철회됐으며 지난해 연말에는 이미 재임 중인 외교관 약 30명을 소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환당한 외교관들은 다른 직책에 지원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선택의 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전현직 고위 외교관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정치적 검증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료 출신인 한 외교관은 이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다며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점점 더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의 참모들은 참모들이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과도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전 세계 주요 문제를 다루는 고위급 협상에 고위급 외교관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와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스티브 위코프가 이를 주도했습니다. 아시아 정책 분야에서 수십 년간 근무하다 은퇴한 외교관 마크 램베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전용기에 중국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나 중국과 문제가 생겼을 때 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중국과 한 번도 성공적인 협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을 쓴다면 최적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라디오 정오 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4: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L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L.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제스프리 선골드 키위 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원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100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트 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뉴욕시가 월드컵 경기일에 맞춰 맨해튼 주요 도로를 대규모로 통제합니다. 42 스트릿을 포함한 중심 구간이 버스 전용으로 전환돼 펜스테이션 일대와 32가 한인타운도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뉴욕시가 월드컵 경기 기간 동안 맨해튼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대규모 교통 통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에는 주요 도로 일부가 버스 전용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조치로 맨해튼 42 스트릿 1 에비뉴부터 12 에비뉴 구간은 월드컵 셔틀버스와 MTA 버스만 통행이 허용됩니다. 일반 차량은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경기 종료 3시간 후까지 진입이 제한됩니다. 또 웨스트 40 스트릿, 웨스트 41 스트릿 구간도 버스 전용 도로로 전환되며 6 에비뉴 42에서 59 스트릿 구간의 동쪽 차선 일부와 펜스테이션 주변 도로에도 경기가 있는 날에는 차량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펜스테이션 인근 교통 집중을 고려해서 32 스트릿, 한인타운 주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32 스트릿 일부 구간 차량 통행이 제한되며 인근 33 스트릿 역시 구간별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번 교통 통제에는 트럭 배송도 포함됩니다. 경기 시작 6시간 전부터 종료 3시간 후까지 맨해튼 30 스트릿에서 60 스트릿 구간은 대형 트럭 운행이 제한되며 일부 소형 차량과 자전거 배송은 허용됩니다. 이번 교통 통제는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총 8일간의 경기 일정에 맞춰 적용됩니다. 해당 일정은 6월 13일과 16일, 22일, 25일, 27일, 30일, 그리고 7월 5일과 19일입니다. 시 당국은 경기장 접근 수요가 집중되는 만큼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NJ 트랜짓 열차와 셔틀버스, 우버 전용 셔틀 등이 경기장 이동수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뉴욕시는 경기 당일 교통 혼잡 경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에게 자가용 대신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2일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에 오만만에서 이란 선박 라이언스타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이슬람혁명수비대 해군은 보복조치로 미국 이스라엘 선박 MSC 사리스카를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이라크 움카스르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걸프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이 공격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MSC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해운사로 컨테이너선인 MSC 사리스카는 파나마 선적입니다. 타스님 뉴스는 MSC의 창업자이자 소유주인 아폰테 가문은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공동창업자 라파엘라 아폰테 디아망은 1945년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났다며 이 선박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많은 분석가가 MSC를 이탈리아계 이스라엘 재벌 회사라고 본다며 MSC는 이스라엘 하이파와 아슈도드에 사무소를 설립했고 매년 60만 TEU의 화물을 이스라엘 항구들로 실어 나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2년에서 2024년 미국의 항구 13곳에 94회 기항한 기록이 있다며 미국과의 연관성도 부각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언급한 자국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지난달 30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항해하던 감비아 선적의 한 상선에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이 상선이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향해 국제수역을 통과하는 것이 목격돼 선박에 미 해상 봉쇄 위반을 통보하고 20차례 이상 경고를 보냈다며 미사일을 발사해 이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협상이 이견으로 교착에 빠진 가운데 무력을 동원한 공격과 동시에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일 카타르 외무부에 따르면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쉐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지역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알사니 총리가 통화에서 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합의 도출에 대한 카타르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모든 당사자가 지속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 군사시설 20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1일 위성사진과 영상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란이 2월 말 이후 중동 8개국에 걸쳐 주요 시설들을 공격하며 미군의 최첨단 방공 미사일 시스템과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레이더 등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가의 미군 장비 중에는 아랍에미리트 알루와이즈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 중동 내 방공 미사일 시스템 세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위성으로 확인된 미군의 피해 자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있던 이뜰이 조기경보 통제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1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해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격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은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0: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중에는 욕설이 섞여 있었다고도 악시오스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한 이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확대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과도한 수준으로 군사행동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돕도록 개인적으로 촉구했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교착상태라고 언급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하라고 시 주석을 압박했습니다. 다만 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대만, 이란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다뤄졌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의 휴전 협상은 작년 7월 튀르키예 접촉 이후 사실상 결렬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3월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측 발표문에는 미중 정상이 우크라이나 위기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간략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 개전 후 독재적인 러시아 규탄 흐름 속에서도 러시아의 핵심적인 경제, 외교 생명선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인도를 추월하며 세계 6위로 올라섰습니다. 인공지능 AI 메모리 반도체 랠리에 올라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끈 결과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일 기준 한국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이 올 들어 86% 급등해 5조 420억 달러, 환화 7,550조 원으로 인도 거래소 시총인 4조 8,43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시총은 올 들어 9% 가까이 줄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올해 나란히 시총 1조 달러 클럽에 입성하면서 코스피를 100%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한국 증시의 규모는 올 들어 캐나다, 독일, 영국과 프랑스를 차례로 제치며 6위에 올라섰습니다. 현재 한국보다 큰 주식시장은 미국 79조 4,700억 달러, 중국 본토 15조 900억 달러, 일본 8조 6,300억 달러, 홍콩 7조 2,400억 달러, 대만 5조 1,500억 달러 등 다섯 곳뿐입니다.
1: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뉴욕 지역은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대체로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야외 활동 즐기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78도, 섭씨 26도, 최저기온 60도, 섭씨 16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대체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초여름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최고기온 82도, 섭씨 28도, 최저기온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 워싱턴 지역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수 가능성은 낮아 출퇴근길과 야외 일정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57도, 섭씨 14도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한층 더 따뜻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 84도, 섭씨 29도까지 올라 초여름의 더위가 느껴지겠으며 최저기온 60도, 섭씨 16도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분간 뉴욕과 워싱턴 지역 모두 대체로 맑고 안정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6월 2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2: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2: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로 주요 거대 기술 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줄이는 가운데 엔비디아만 오히려 외국인 채용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1, 2분기에 전문직 취업 비자 1,200건을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 경제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 연방 자료를 분석해 1일 보도했습니다. 이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 승인받은 약 1,000건에서 20%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구글의 H1B 승인 건수는 올해 2분기에 2,200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에 5,100건에서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아마존도 같은 기간 6,100건에서 4,300건으로 약 3분의 2 수준이 됐습니다. H1B는 전문직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비자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민 규제 강화에 따라 다수 기술 기업이 신청을 줄이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엔비디아는 AI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시장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인재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만 출신 이민자이기도 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유능한 해외 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회사는 물론 미국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엔비디아가 H1B 비자 제도를 활용해 채용하는 외국인 인력의 임금 수준도 업계 최상위급입니다. 비자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기본급은 최대 39만 1000달러에 달하며 수석 연구과학자는 43만 1250달러로 기록됐습니다. 최고급 기술직인 인공지능 알고리즘 엔지니어는 47만 1500달러, 임원급인 아키텍처 디렉터는 48만 8750달러였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에 기재된 건 기본급만으로 실제 주식 보상이나 성과급을 포함한 보수 총액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충돌 중단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이란의 협상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중동 긴장 완화와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충돌한 이스라엘과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달래며 이란과의 종전 협상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자신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 중단을 중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고위급 대표들을 통해 헤즈볼라와도 아주 좋은 통화를 했다며 그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사격을 멈추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전 중단 발표 직후에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은 이스라엘군이 미국의 요청으로 베이루트 공습을 연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와이넷에 미 정부가 휴전안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이스라엘 측에 공습 대기를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헤즈볼라의 동맹이자 정계 실세인 나비 베리 레바논 의회 의장도 미국 측에 전날 이스라엘과의 전면적 즉각적 휴전에 준비돼 있으며 자신이 이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한 초안 작성까지 진전된 이란과의 협상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으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양측의 충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휴전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미국과 종전한 합의를 위한 메시지 교환을 중단했다고 이란 타스님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교전이 중단을 발표한 직후에 다시 트루스 소셜을 통해 이란과의 종전을 위한 대화는 빠른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M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은 우리에게 대화 중단을 통보하지 않았다며 대화 지속에 무게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지난주 잠정 합의 단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던 이란과의 종전 합의가 미뤄지고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 간의 교전까지 벌어지면서 협상 파국 우려가 커짐에 따라 유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일단 종전 협상 타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불씨가 살아있음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MBC 인터뷰에서 이란과 대화가 중단되더라도 우리가 가서 그곳에 폭탄을 퍼붓기 시작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군사적 대응의 거리를 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벽에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은 진심으로 협상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 및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좋은 합의가 될 것이라며 모든 게 결국 잘 풀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버지니아주가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일 로키마운트에 위치한 제조주택기업 케비코를 찾아 주택 어포더빌리티, 즉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주택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2: Virginia is taking concrete steps to tackle our housing crisis from several different angles, expanding supply, protecting tenants, increasing transparency, and making sure that manufactured housing has the same standing under Virginia law as any other home.
0: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2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주택 개발을 장려하고 제조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또 임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수수료를 규제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날 법안 서명식이 열린 케비코는 버지니아주 로키마운트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제조 주택 생산업체입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현장을 둘러보던 중 케비코가 생산한 상당수 주택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 주민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특히 주택 공급 부족이 주민들의 삶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한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성장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2: When workers can't find available housing options near their jobs, businesses struggle to grow.
0: 스펜버거 주지사는 주택 문제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속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인력 부족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조 주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버지니아에서 생산된 주택이 더 많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주택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케비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조 주택이 버지니아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버지니아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시행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프랑스 프로축구 파리 생제르맹이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뒤 흥분에 휩싸인 프랑스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져 수백 명이 구금됐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로랑 누네즈 프랑스 내무 장관은 31일 기자회견에서 파리 등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서 7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592명은 파리와 인근 지역에서 체포됐으며 전국적으로 총 457명을 구금했습니다. 누네즈 장관은 이번에 체포된 인원이 지난해 PSG의 챔피언스 리그 첫 우승 때보다 32%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엔 파리 지역 491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92명이 검거됐습니다. 누네즈 장관은 이 과정에서 경찰과 헌병 총 57명, 시민 219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 대비해 전국에 경력 2만 2천 명을 배치하고 파리 시내의 트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전날 PSG의 우승이 확정된 후 약 2만 명이 샹젤리제 거리에 모였고 이 중 일부는 상점을 파손하고 차량 등에 불을 질렀습니다. 파리에 있는 PSG 홈구장 근처에서도 경찰과 축구 팬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으며 일부 팬들이 경찰을 향해 폭죽을 투척하자 경찰은 최루가스로 대응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파리 검찰청은 폭동 사태와 별개로 밤사이에 파리 인근 외곽 순환도로에서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파리 시내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콘크리트 블록에 충돌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네즈 장관은 다만 프랑스 전역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통제된 상태였다며 밤새 파리 외곽 순환도로를 봉쇄하려는 시도가 5차례 있었으나 모두 저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우파 진영에선 즉각 폭력 사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구정당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의원은 소셜미디어 X에 축구팀의 승리가 폭동을 일으키는 곳은 프랑스뿐이라며 승리의 밤에 폭력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모두가 집안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도 프랑스뿐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같은 당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일부 무리가 공공시설과 상점, 법 집행기관을 공격하고 있다. 그들의 수법은 똑같다. 돌을 던지고 파괴하고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에 맞선 국가 공권력에 지지를 표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를 담당하는 공화당 소속 파리 8구청장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는 이런 인파를 통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 거리에서 치명적인 비극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레디오 성령합니다.
4: 뉴욕주가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인 벨투벨 정책을 시행한 지 1년을 맞아 그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캐디 오컬 뉴욕주지사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이후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교 내 괴롭힘도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5: 뉴욕주가 작년 9월부터 시행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인 벨투벨 정책이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티 오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전역의 교사와 학교 관리자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는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이후 학생들의 행동이 개선됐으며 수업 참여도와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서로 더 많이 대화하고 협력하며 교실 토론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휴대전화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본래 학교 생활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 감소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응답자의 60%는 괴롭힘 사례가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던 비난과 조롱, 따돌림이 감소하면서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COVID-19 이후 학생들의 우울감과 불안, 정신 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소셜미디어 의존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6: I was trying to figure out what was happening to our young people, especially after COVID, depression and anxiety, and I wanted to find out why. So I started going around the state, traveling to every corner of New York, gathering students from all levels and teachers and parents, and I wanted to ask the question, what is going on in our schools? There were severely negative impacts on young people's mental health in classrooms when they could not put down their cell phones. Literally, it became an addiction.
5: 호컬 주지사는 학생들이 수업 중에도 끊임없이 알림을 확인하고 또래 관계와 소셜미디어 상에서의 비교, 소외 등의 압박을 느끼며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주는 작년 가을부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수업 시작부터 모든 학교 수업이 종료될 때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학교 내에서 금지하는 벨투벨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체육시간에도 모든 핸드폰 사용은 금지되며 그 영향으로 학생들이 직접 대화하거나 사회적, 관계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정책이 자신이 주지사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한 정책 가운데 가장 빠르고 즉각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주는 학교 내 휴대전화 제한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독성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와 건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정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4: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후보를 선출하는 유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2일 실시됩니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투표소 위치와 선거 관련 정보는 유저지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연방 상하원 의원은 물론 시장과 시의원 등 각 정당의 본선거 후보가 결정됩니다. 먼저 연방의회 선거를 살펴보면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코리 부커 의원이 단독 출마해 본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정치평론가 출신 알렉스 지단, 유저지주 경찰 출신 리처드 테보어, 내과 전문의 출신 로버트 레보닉스, 전 태버네클 타운십 부시장 저스틴 머피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와 포트리, 레오니아 등 한인 밀집 지역이 포함된 연방 하원 5선거구에서는 민주당 현역인 조시 고트하이머 의원이 단독 출마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고트하이머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사업가 출신 선 리케인 후보와 경쟁하게 됩니다. 한인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 선거도 치러집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현직 폴김 시장과 민석준 시의원이 경쟁을 벌입니다. 공화당에서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별도의 경선 없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펠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선거는 정당별로 2명의 후보를 선출하며 민주당 예비선거에는 한인 후보인 원유봉 후보와 저스틴 강 후보를 포함해 총 4명이 출마해 경쟁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포트리에서는 한인 펄윤 후보가 민주당 시의원 예비선거에 단독 출마해 경선 없이 본선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노스벨 시장 선거에서는 케네스 조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하면서 11월 본선에 나서게 됐습니다. 리치필드 시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당 소속 데니스 심 후보가 다른 두 후보와 함께 경선에 나섭니다. 공화당에서는 사라김 후보를 포함한 2명이 출마해 모두 본선 진출 자격을 확보했습니다. 클로스터 시의원 선거에는 공화당 소속 크리스토퍼 조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수가 선출 인원과 같은 2명에 그쳐 별도의 경선 없이 본선에 진출하게 됩니다. 한편 유권자들은 거주지역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샘플 투표용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 역시 온라인으로 샘플 투표용지를 제공하고 있어 후보와 투표 내용을 사전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예비선거는 오는 11월 본선거 대진표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 우주군 관계자의 계정이 해킹돼 이란 선전물이 올라왔다고 CNN 방송이 1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존 벤티베그나 우주군 주 임원사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해킹된 뒤 친이란 반미 선전물이 연달아 게시됐습니다. 한 영상 게시물에는 베트남전 당시 미군 대상 심리전 방송을 진행한 하노이 한나 음성이 사용됐으며 미군 병사들에게 침몰하는 배에서 내려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이란전에서 사망한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모습도 포함됐습니다. 벤티베그나 주 임원사는 당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동료들에게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된 링크를 클릭하거나 동영상에 반응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주군 대변인은 해킹 사실을 확인했지만 해킹 주체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주군은 그동안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댄 케인 합참의장은 이란전 개시 당시 우주군이 비물리적 효과를 통해 이란의 방어체계를 교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 지도부는 전쟁 중에 장병들의 SNS 계정과 휴대전화가 표적이 될 수 있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해왔습니다.

0: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1불 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 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 99, 백도 한 판 29불 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 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자리에 한남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1: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우 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블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젠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GC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강윤의 잡지사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반장을 보며 자라 이제는 잡지사에서 직접 박반장으로 활약 중이신 박광일 조선수사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조선수사반장다운 차림새네요.
1: 그렇죠. 굉장히 이제 여러 시대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죠. 예, 예. 뭐 조선 그다음에 서양의 그렇죠. 망토 막. 예.
0: 손목시계는 또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1: 그렇죠,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승사자들한테는.
0: 아, 시간. 빨리 네, 데려가야죠. 네.
1: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이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지역, 네. 뭐 진천에 사는 뭐 김모라는 사람이 어디에 산다, 몇 번지에. 네. 그러면은 데려오는 시각이 정확해야 돼요.
0: 아, 그 사람을 데리러
1: 그래서 좀 일찍 가면은 네. 제가 벌써 죽을 때가 됐습니까? 그러면 아직 한 5분 남았는데 5분 뒤에 기다릴게 네. 라고 하면 그 사이 이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0: 근데 수사반장으로 소개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되시면 어떡해요?
1: 이게 지금 네. 모자나 이런 느낌이 네. 저승사자 좀
0: 캐릭터를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0: 수사반장입니다. 예, 박반장님과 네. 함께하는 CSI 조선 사건 일지 특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기괴한 범죄 사건들을 만나볼 텐데요. 네, 이제 저승사자 얘기를 꺼내셨지만 오늘 좀 남량 특집으로 시작을 하실 생각이신지 저승사자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1: 남량 특집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어떤 시세에 좀 부하 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역사와 관련해서 또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0: 최근의 흐름이라면
1: 케대헌
0: 아 케이팝 데몬 헌터스 네. 보셨군요.
1: 거기에 보면 이제 헌트릭스가 한 축을 이루지만 또 이제 악의 축을 이루는 게 사자 보이즈잖아요.
0: 사자 보이즈라는 저승사자 그룹이 있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자 그룹에서 사자가 두 개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하나는 거기 보면 응원봉에 보니까 라이언 사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0: 동물 사자가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예. 아마 그거는 발음으로서 사자라는 말에 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네. 사자 보이즈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예, 예. 전체적인 역할로 본다면 네. 저승사자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 보이즈의 사자들은 그 사자들이로 해석을 한다면 네. 저승사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 저승사자들이 갓하고 그다음에 검은색 도포를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0: 저승사자는 뭐 국룰이죠.
1: 네, 예, 이제 예.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조선시대 어느 시대에 딱 도착을 해서 야 누구야 저기 김진사 너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누구세요?
0: 아 조선 사람들은 누구세요라고 했을
1: 누구세요라고 했을 거예요.
0: 왜요?
1: 아, 야 이거 보고 또 모르냐 그러면 아니 왜 검은 옷을 입고 있어? 그거 못 맸네. 요런 톤으로 의외의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검은 옷을 입는 게 아닌가요?
1: 그렇죠.
0: 아, 그럼 저승사자 자체가 세상에 있다고 믿는 건가요? 뭐 진실이라는 게 있나요?
1: 저승사자는 있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예. 저승이라는 말이 네네. 굉장히 널리 쓰이는 말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저승, 이승이 한자 말이 아니라 조금 우리말하고 한자가 좀 섞인 말이거든요. 네. 이생, 이승, 네. 저생, 저승.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죽은 다음 죽은 쪽의 세계를 가리키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로 뭔가 떠난다라는 생각을 했고 고대 중국의 이제 도교라든지 우리나라의 전통에서도 보면은 네. 누군가가 데리러 온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0: 아, 도교나 이런 쪽에서
1: 네, 샤먼에서도 무속에서도 예. 그래서 사자를 보낸다 그래서 뭐 삼사자, 그다음에 일곱사자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나라 이제 무속에 보면 노름판이 여러 판이 있잖아요. 네. 놀이판이 여러 판이 있는데 거기에 사자 노름판이 있어요. 아. 그럼 사자 노름판에서 사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북청사자놀이 같은 경우 진짜 사자가 나와요.
0: 진짜 사자죠, 그건.
1: 네,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도 이제 악기를 뭐 잡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사자놀음 가운데 일부, 그러니까 서울하고 황해도 지역의 구판에서는 그게 저승사자를 위한 판입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이제 저승사자라는 게 네. 이제 사람을 죽은 사람을 데리러 온다라는 게 네. 인식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인 거죠.
0: 아 그럼 문화나 어떤 그림 같은 거에 저승사자를 묘사한 게 있겠네요.
1: 그렇죠.
0: 근데 그게 검정 코스튬은 아니다.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승사자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 보내는 양반을 이제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승사자 누가 보낼까? 그랬더니 지옥이 불교에 여러 개가 있는데 열 개의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 관하라는 예. 염라대왕이 보내는 거예요.
0: 아, 염라대왕.
1: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원래 이제 인도의 야마라고 하는 인물에서 이제 그게 도교의 채택이 되고 불교에 습합하면서 염라대왕이 됐는데 예. 지옥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0: 아, 예.
1: 그러니까 염라대왕이잖아요.
0: 그렇죠.
1: 왕이잖아요. 예. 그럼 왕이 보내는 사람은
0: 왕이 누구 보내요?
1: 그러면은 그 관리잖아요.
0: 예, 관리자.
1: 그럼 관리면 네. 그럼 그 당시 관리 복장?
0: 아, 관리 복장을 입었다고요?
1: 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0: 검정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는 네. 우리나라 이제 저승사자나 중국의 저승사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관복의 옷 또는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네. 그렇게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저승사자가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0: 아, 1970년대 네. 어떤 프로입니까?
1: 전설의
0: 고향.
1: 네, 이 이야기는
0: 전설의 고향.
1: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항상 끝에 내레이션 나오잖아요.
0: 아, 예,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에게 네, 죽음을 네. 상징하는 빛깔이 검은 옷이었죠. 당시 상복을 전부 다 검은색으로 입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면 상복을 검은색으로 입었다면은 아, 조선시대 사람이면 뭘 써야 되냐면 갓을 써야 되니까 아, 갓 쓰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면
0: 아, 예.
1: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어쩌고 죽음 그다음에 저승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테고 오, 거기에 이제 다크서클까지
0: 그렇죠.
1: 이제 내려왔으면 예. 이제 저승이 속해 있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바쁘니까 사실은 저 다크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0: 야근 많이 하고 출장 예, 많이 다니고 예.
1: 주로 야근하시잖아요.
0: 예,
1: 아, 낮에
0: 예.
1: 나타나면 좀 힘드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하니까 결국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2: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이광규의 잡지사 드라마 수사반장의 박반장을 보며 자라 이제는 잡지사에서 직접 박반장으로 활약 중이신 박광일 조선수사반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조선수사반장다운 차림새네요.
1: 그렇죠. 굉장히 이제 여러 시대가 서로 어우러져 있는 느낌이죠. 예, 예. 뭐 조선 그다음에 서양의 그렇죠. 망토 막. 예.
0: 손목시계는 또 약간 이국적인 느낌을
1: 그렇죠, 주고. 그렇죠. 중요하거든요. 이게 저승사자들한테는.
0: 아, 시간. 빨리 네, 데려가야죠. 예.
1: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이제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게 어느 지역, 네. 뭐 진천에 사는 뭐 김모라는 사람이 어디에 산다, 몇 번지에. 네. 그러면은 데려오는 시각이 정확해야 돼요.
0: 아, 그 사람을 데리러
1: 그래서 좀 일찍 가면은 네. 어, 제가 벌써 죽을 때가 됐습니까? 그러면 어? 아직 한 5분 남았는데 5분
0: 시간
1: 뒤에 기다릴게 네. 라고 하면 그 사이 이제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0: 수사반장으로 소개했는데 갑자기 저승사자가 되시면 어떡해요?
1: 이게 지금 모자나 이런 느낌이 네. 저승사자 좀
0: 캐릭터를 확실히 해주신 것 같습니다.
1: 네. 네.
0: 수사반장입니다. 예, 박반장님과 네. 함께하는 CSI 조선 사건 일지 특집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선의 기괴한 범죄 사건들을 만나볼 텐데요. 네, 이제 저승사자 얘기를 꺼내셨지만 오늘 좀 남량 특집으로 시작을 하실 생각이신지 저승사자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1: 남량 특집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어떤 시세에 좀 부하 내동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역사와 관련해서 또 우리 문화와 관련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0: 최근의 흐름이라면
1: 케대헌
0: 아 K-팝 데몬 헌터스 네. 보셨군요.
1: 거기에 보면 이제 헌트릭스가 한 축을 이루지만 또 이제 악의 축을 이루는 게 사자 보이즈잖아요.
0: 사자 보이즈라는 저승사자 그룹이 있죠.
1: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자 그룹에서 사자가 두 개의 의미로 쓰이잖아요. 하나는 거기 보면 응원봉에 보니까 라이언 사자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0: 동물 사자가 있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아마 그거는 발음으로서 사자라는 말에 좀 거기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자 보이즈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예, 예. 전체적인 역할로 본다면 저승사자를 떠올리기가 쉽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사자 보이즈의 사자들은 그 사자들이로 해석을 한다면 저승사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을 그렇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 저승사자들이 갓하고 그다음에 검은색 도포를 입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0: 저승사자는 뭐 국룰이죠.
1: 네, 예, 이제 예.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런 모습으로 조선시대 어느 시대에 딱 도착을 해서 야 누구야 저기 김진사 너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예. 얘기를 하면 누구세요?

0: 감독님.
1: 네. 네, 감독님. 또 이기혁. 아, 이기혁 잘하던데요.
0: 아, 또 조현우 선수.
1: 조현우 선수. 네. 또 옌스 카스트로프. 뭐, 아. 기타 등등. 우리 또 황인범 선수.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이재성 선수도 있네요.
2: 우리 대표 저승사자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 보내는 양반을 이제 검색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저승사자는 누가 보낼까. 그랬더니 지옥이 불교에 여러 개가 있는데, 10개의 지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 그 관하라는 예. 염라대왕이 보내는 거예요.
3: 아, 염라대왕.
2: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원래 이제 인도의 야마라고 하는 인물에서 이제 그게 도교의 채택이 되고 불교에 습합하면서 염라대왕이 됐는데 예. 지옥을 대표하는 분입니다.
3: 아, 예.
2: 그러니까 염라대왕이잖아요.
3: 그렇죠.
2: 왕이잖아요. 예. 그럼 왕이 보내는 사람은?
3: 왕이 누구 보내요?
2: 그러면은 그게 관리잖아요.
3: 예, 관리자.
2: 그럼 관리면 네. 그럼 그 당시 관리 복장?
3: 아, 관리 복장을 입었다고요?
2: 그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 검정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원래는 네. 우리나라 이제 저승사자나 중국의 저승사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관복의 옷 또는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이제 그려내야 되는데 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굉장히 유명한 저승사자가 자주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3: 아, 1970, 80년대?
2: 네.
3: 어떤 프로입니까?
2: 전설의
3: 고향.
2: 네. 이 이야기는.
3: 전설의 고향.
2: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충청도 어느 지방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인데 항상 끝에 내레이션 나오잖아요.
3: 예, 그렇죠.
2: 그런데 이제 1960년대, 70년대 한국 사람들에게 죽음을 상징하는 빛깔이 검은 옷이었죠. 당시 상복을 전부 다 검은색으로 입었으니까.
3: 그렇죠, 그렇죠.
2: 상복. 그러면 상복을 검은색으로 입었다면은 아, 조선시대 사람이면 뭘 써야 되냐면 갓을 써야 되니까
3: 아,
2: 갓 쓰고 검은 도포를 입었다면
3: 아, 예.
2: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저거 죽음, 그 다음에 저승 이런 이미지를 떠올릴 테고 오, 거기에 이제 다크서클까지
3: 그렇죠.
2: 이제 내려왔으면 예, 이제 저승이
3: 예, 지옥 공무원 예.
2: 그래서 계속해서 바쁘니까 사실은 저 다크도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여기저기 많이 다녀야 되잖아요.
3: 야근 많이 하고 출장 예, 많이 다니고 예.
2: 주로 야근하시잖아요.
3: 예,
2: 아,
3: 예.
2: 낮에 나타나면 좀 힘드니까.
3: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하니까 결국 이제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의 민속에 7, 80년대 민속에 저 의미가 채택이 됩니다.
3: 전설의 고향이 진짜 시초라는 거죠.
2: 네. 아. 그래서 전설의 고향이 시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 지역에서 상여를 만든 적이 있어요.
3: 네.
2: 그럼 상여에 보면은 저승으로 데려가는 여러 존재들이 표현되거든요.
3: 네, 네.
2: 근데 거기에 저승사자 꼭두가 네. 실제로 저 모양으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3: 아.
2: 그러니까 벌써 네. 방송이 네. 이제 일상에 영향을 끼치기
3: 그러네,
2: 시작했고
3: 그러네.
2: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승사자가 하나의 어떤
3: 생각해보면 되게 단기간에 이미지로. 퍼졌네요. 그
2: 그렇죠. 예. 다만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하나 있긴 하죠.
3: 뭘 짚고 넘어가죠?
2: 우리나라 전통의 상복은 예. 흰색이죠.
3: 아,
2: 그래서
3: 3.1운동 성주들
2: 3.1운동 당시에 보면 전부 다 흰옷을 입고 있는 예. 게 이게 백이민족이어서가 아니라
3: 예.
2: 고종의 국장에 참례하러 온 사람들이니까 상복을 입고 오느라고
3: 아.
2: 흰 갓에다가 흰 옷을 입었습니다.
3: 아, 상복을 입으신 거구나.
2: 그렇습니다.
3: 일상복이 아니라.
2: 그래서 원래는 우리나라 상복은 흰색이었는데
3: 아~
2: 서양은 19세기부터 상복하면 검은색 그리고 이제 검은색 양복을
3: 그렇죠.
2: 들여오게 되니까
3: 예, 예.
2: 사실은 이제 양복을 입을 때는 검은색을 입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부 이제 여성들의 옷에 침투를 해서
3: 네.
2: 지금 이제 장례식에 가면은 검은색으로 된 한복 같은 걸로 상복을 입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부분은 원래 전통, 우리 전통도 아니고 네. 또 서양의 전통도 아니에요.
3: 네.
2: 그러니까 양복이나 양장을 입을 때는 검은색이 맞고 또 한복이나 한복 스타일로 입을 때는 흰 옷이 맞습니다.
3: 예.
2: 그런데 이것도 또 벌써 그럭저럭 한 100년이 흘러버렸어요.
3: 그러네요.
2: 이제
3: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데 이렇게
3: 네.
2: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겠다.
3: 진짜 전통을 아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2: 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저승사자를 피해 다닐 수는 있습니다.
3: 저승사자 어떻게 피하나요?
2: 그 저기 삼천갑사 동방사 그 양반이 계속 피해 다녔잖아요.
3: 어떻게 피했죠?
2: 그 뭐. 저승사자 오면 도망가고 저승사자 오면 도망가고 그래서 저승사자가 도저히 얘 못 네. 잡겠다라고 해갖고 한탄하면서 탄천에서 이렇게 숯 빨고 있었더니
3: 네.
2: 그랬더니 동방사기 지나가다가
3: 네.
2: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숯을
3: 네.
2: 빨고 있습니다.
3: 네, 네.
2: 그러니까 불 때는 숯인데 빨아봤자 검은색 그대로잖아요.
3: 그렇죠. 예.
2: 내가 그래서 삼천갑자를 살아도 처음 봤다라고 해서 저승사자를 확 잡아가거든요. 동방사걸.
3: 아,
2: 그래서 거기가 예. 탄천이에요. 잠실 옆에.
3: 아, 석탄할 때 탄차 써서? 예, 수탄차?
2: 그, 그때 이제 예. 목탄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3: 아,
2: 수치를.
3: 예.
2: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 다니기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나대왕도 알 거 아니에요.
3: 알죠.
2: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명 보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명은 직부사자. 라고 해서 도착하면은 너 이제 죽었다 가자. 그럼 이제 감제사자라고 문 밖을 지키고 있는 사자가 한 명 더 있어요.
3: 아, 지키는 사람 도망갈까봐요.
2: 네. 그래서 혹시.
3: 2인 1조 시스템이다.
2: 그래서 네.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만약에 더 오래 살고 싶어서 도망가고 싶으시다면은 한 명이 더 있을 수 있는데.
3: 그렇죠, 그렇죠.
2: 근데 이제 우리 샤먼은 더 강력해서 네. 기본적으로 세 분 보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계 그 저승사자냐 예, 예. 아니면 불교계 저승사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나중에 그 저승사자를 만났을 때 피할 방법을 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그렇군요. 미디어에서 그려진 저승사자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실제 오리지널 저승사자의 이미지는 어떤지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곽지식 작가랑 캐대원 특집을 했는데 그때 까치호랑 얘기로 한 50분 하시느라 네. 저승사자를 못 만났거든요. 예, 오늘 이렇게 대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네.
3: 자,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 현실이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엽기적이고 끔찍한 범죄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면 조선시대의 기괴한 사건, 예, 찾아오신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볼까요, 선생님?
2: 네, 그 조선시대 좀 엽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두 건을 좀 찾아왔습니다.
3: 예, 근데 흥미롭군요.
2: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잘못된 신념하고 좀 연결이 된 것 같은데요.
3: 예.
2: 일단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중종 때 이제 반송방에 있었던 유세청이라는 집에 10살 된 여자 어린아이 종이 있었는데
3: 예.
2: 어떤 사람한테 산속으로 유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종을 유인을 해간 거죠. 아이를.
3: 납치를
2: 해간 거죠.
3: 예.
2: 그런데 그 아이를 찾아봤더니 두 손가락이 잘려 있고요. 심지어는 그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온몸에 그러니까 칼로 찔러서 그 아이가 죽기 직전까지 갔으나 겨우 살려냈다.
3: 아, 살긴 살았구나. 근데 네, 손가락이 잘려 있었어요.
2: 손가락이 잘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일 사건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3: 예.
2: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겁니다. 남부, 그러니까 이번엔 남부 그 명찰방에서
3: 예.
2: 전 영춘영관 이성의 계집 중 그러니까 세 살 된 아이인데 잃어버렸다가 또 찾은 거예요.
3: 예.
2: 그런데 그 아이도 역시 오른쪽 손가락 두 개가 잘려 있었던 겁니다.
3: 이게 지금 동일범은 아니고?
2: 동일범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3: 아까 유세청이라고 하셨는데
2: 네.
3: 유세침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던 여종이었습니다.
2: 네.
3: 예, 예.
2: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잘렸는데 아니 왜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손가락을 잘랐을까?
3: 그러게.
2: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한성부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근래 사람들이 이제 병을 얻었는데
3: 네.
2: 아이의 손가락을 먹으면 낫는다라고
3: 믿었다라고
2: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처음에는 네. 오작인 그 다음에 이제 거린에게 많은 값을 주고 그 손가락을 사들였대요. 오작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3: 네.
2: 시신을 걷어서 묻는 사람.
3: 네. 아. 시신 손가락을
2: 그래서 처음에는 시신 손가락을 했던 것 같아요.
3: 오작인이 브로커 역할을 한 거죠.
2: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걸로 부족하니까 네. 산 사람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없었던
3: 거린.
2: 여종,
3: 네.
2: 그다음에 거린
3: 네.
2: 이런 사람들을 유인하거나 납치해서 손가락을 잘랐다 이 얘기가 이제 퍼져 나간 거고요.
3: 예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한성부에서 이들 참수해야 된다, 잡아야
3: 된다라고 예.
2: 했지만 네. 결국 여기 범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미제 사건, 즉 범인을 잡지 못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3: 예.
2: 그러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제 잘못된 의학 지식 때문이다.
3: 그렇죠.
2: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말이 안 돼.
3: 아니 드라마에서 이렇게 손가락 따서 약간 피를 이렇게 흘려보내는 장면은 봤는데
2: 그게 문제 거예요.
3: 어?
2: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셨던 네. 그 장면을 네. 조선시대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됐다, 그러면 그 집 아들, 딸이 뭐 하냐면은
3: 네.
2: 손가락 따가지고 네. 피를 흘려서 드시게 합니다.
3: 네.
2: 그러면은 낫게 되었다. 그럼 나라에서 어떡하죠? 정문을 내립니다. 아, 이 집은 효자가 있다, 효부가 있다, 효녀가 있다. 그거를
3: 높여주는구나.
2: 조선시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3: 예.
2: 그러면은 머릿속에 예. 하다 약이 안 됐을 때 그 집 아들이 뭘 했다? 손가락 땄다.
3: 땄다.
2: 그렇다면 손가락이?
3: 아, 그 피, 아, 둘 다 이제 거짓 정보지만.
2: 네.
3: 피가 핵심이면 차라리 나은데.
2: 그렇죠.
3: 손가락을 핵심이라고 보면
2: 그렇죠.
3: 안 되지.
2: 손가락을 핵심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3: 아.
2: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순간에 뭔가 잘못된 의학 지식이 퍼지면 네.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구나를 보여준 어허. 안타까운 엽기적인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3: 그 관련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상도 거창현 산호 금석이 그 어미가 갑자기 죽게 되자 제 손가락을 끊어 약에 타서 먹였는데 그 어미가 다시 깨어났다. 금석이 어미에게 효성을 다하여 섬김으로 본래 향당의 칭찬을 받았었는데 관찰사가 장계하여 아르니 정문과 복후를 명하였다. 나라에서 칭찬해줬다.
2: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효자문을 세워주는 건데 예. 실제로 제가 실록에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해봤더니 수백 개가 검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효자 효부로 효녀로 어떻게 보면 그 포상을 한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해서 효성을 하고 부모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했다라고 하지만 거기서 한 발 더 비약하면은 네. 이게 약이구나.
3: 그렇죠.
2: 라고 잘못 판단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3: 예. 그러니까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의학 지식 때문에 있었던 흉악범죄, 그 시대에 있었던 예, 흉악범죄의 양상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잔혹한 범죄 기록도 있는가 하면 우리 박광일 반장님께서 다소 흥미로운 범죄도 찾아보셨다고 하던데요.
2: 그러니까 이게 범죄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일단은 개요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예, 예. 충청도 어느 집안 얘기입니다. 충청도 어느 집안에서 26년 동안 예. 13마리의 소가 네. 죽습니다.
3: 26년 정도면 근데 13마리 죽을 수도 있지 않나요?
2: 아, 13마리가
3: 한 집안에서?
2: 한 집. 충청도 어느 집안에서 그러니까 충청도 어느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집이에요.
3: 어느 이건 집에서. 좀 이상하지.
2: 그리고 이 집이 그 목장도 아닐 거고 그런데 13마리가 예. 죽었어요.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예, 예.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우금령이 있으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금지령이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식용으로 쓰면 안 된다는
2: 그렇죠. 거죠? 식용으로 예. 쓰는 거는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음 시작할 때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굉장히 흉년이 들었을 때 그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이런 정도를 제외하고는 소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3: 예.
2: 그런데 여기에 등장했던 소의 죽음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고요.
3: 예, 예.
2: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양반들이나 아니면 소를 가지고 있던 농민들이 네.

0: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1: 어, 예, 예.
0: 그러니까 이 문서가 남아 있는 거예요.
1: 어, 예.
0: 그래서 이 문서가 남아 있는데 예. 그래서 26년 동안 이 13건의 이제 도살 허가를 받은 이 집에
1: 아, 한 집에서 13건이나 지금 아, 이건 수상하지. 오케이.
0: 그래서
1: 오케이. 오케이.
0: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예. 이제 소의 증상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예, 예.
0: 이게 이제 보통은 다리가 잘렸다, 절각소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졌다. 그러니까 더 이상 쓸 수가 없다.
1: 네.
0: 아니면 병이 들었다.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라는 사유서를 예. 보고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부득이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발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청원서를 올립니다.
1: 아, 예.
0: 그럼 그 청원서가 통과가 돼야 예. 이제 불법이 아니거든요. 네, 불법이
1: 예.
0: 아닌데
1: 예.
0: 당시 이 집에서 이 13건의 도살 허가를 어떻게 잡았는지 봤더니 첫 번째는
1: 네.
0: 먹이를 먹지 않고 애가 시름시름 앓고 있다. 3건.
1: 아, 세 번이나?
0: 네. 네. 그 다음에, 옆집 소에게 받쳐서 얘가 네. 부상을 입었다. 그래서 일어나지 못한다. 네 번.
1: 아, 그게 한 번 있기도 어려운 일인데.
0: 그 다음에, 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뒷다리를 절름거린다. 한 번.
1: 네.
0: 그 다음에, 복부 팽창. 그래서 얘가 지금 아픈 것 같다. 한 번.
1: 아유.
0: 그 다음에,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 번.
1: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뭐야?
0: 그리고 되게 또 신기한 게 호랑이에게 물린 것 같다? 한 번.
1: 물린 것 같다는 또 뭐야? 호랑이한테 물리면 끝이지.
0: 예, 그래서 호랑이에 물렸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1: 예.
0: 그러니까 죽었으면 도살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고 그렇기도 한데
1: 네네네.
0: 그런데 한 번. 제일 신기한 거. 곱비에 감겨 죽었다 두 건.
1: 곱비에 속아요? 혼자
0: 예,
1: 이렇게 하다가?
0: 혼자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놨는데 지가 감고 죽었다 두 건.
1: 아, 이거 냄새 나는데요.
0: 그쵸.
1: 불인데요.
0: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문서를 제작을 해야지만 도살을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1: 예, 예.
0: 한 집에서 이렇게 13건 나오면, 예. 이거 어떻게 되냐면, 사또가 바로 사람 보내서
1: 예.
0: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두 건은 넘어갔는데, 세 번째쯤 되면은,
1: 그렇죠.
0: 이거 수상한데, 왜냐면 그 문서가 다 남아있고, 사또는 한 1, 2년마다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1: 아, 예.
0: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유지가 되는데, 왜 이 집만 이렇게 소가 다치거나 죽어?
1: 가서 감사해.
0: 그러면 이제 네. 거기다가 이제 사람 보내서 네. 그러면은 소 곱비의 문제며 그다음에 호랑이는 언제 나타났으며
1: 네.
0: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야 되고요.
1: 그렇죠.
0: 심지어는 네. 소가 어지간하면 옆집 소랑 안 싸우거든요.
1: 그렇죠. 집 안에서 키우는데 뭘 싸울 일이
0: 그러니까요.
1: 뭐가 있어요.
0: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조사해야 되는데
1: 네.
0: 이게 문제는 다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1: 아, 이거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0: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1: 예.
0: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처음에 양반은 한번 시도를 해봤겠죠.
1: 네.
0: 우리 소가 예를 들어서 소에 받쳤, 저기, 옆집 소에 받쳤다.
1: 소에 받쳤다.
0: 아니면
1: 네.
0: 호랑이한테 물렸다.
1: 네.
0: 근데 사또가 뭐라 뭐라 하고 굉장히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럼 그 까다롭게 구는 경우에 이쪽에서 중간에 일종의 브로커를 세웁니다.
1: 아, 예.
0: 아니, 그거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할 일입니까? 소가 다쳤다는데.
1: 어, 예.
0: 그 나와서 오는데
1: 예.
0: 그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비스라고 돈 좀 보내겠습니다.
1: 아.
0: 요래 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고요.
1: 뇌물이네, 뇌물.
0: 그렇죠. 그걸 예. 이제 브로커가 가져가서 이제 사또에게 전달해서
1: 네.
0: 그게 받아들여지느냐,
1: 네.
0: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를 받겠죠.
1: 그렇죠. 간을 본 거죠.
0: 근데
1: 예,
0: 이게
1: 예.
0: 이 동네는 받아들여졌나 봐요.
1: 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0: 그렇죠.
1: 예.
0: 그럼 이제 후임사또가 왔을 때 그런 일이 또 왔잖아요.
1: 예.
0: 후임사또가 올 때 이게 뭐가 그렇다? 그럼
1: 아,
0: 조사해봐라 그랬더니
1: 예.
0: 아, 그 집 사람 솔직합니다.
1: 아,
0: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1: 예.
0: 또는
1: 예.
0: 이런 일이 있는데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1: 그러니까 그 돈을 그럼 브로커가 다 먹은 건가요? 아니면 사또까지 간 건가요?
0: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1: 아, 알 수 없고. 와.
0: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어지간한 네. 거면은 현장에 조사를 하러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사또의 그 태도인데요.
1: 어, 그렇죠.
0: 여기서 사또가 예.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나 조사하겠다.
1: 올바른 사또. 예.
0: 일까요?
1: 아닌가 보죠.
0: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1: 예.
0: 첫 번째는 올바른 사또일 수도 있죠.
1: 네, 네 이놈, 이 브로커 이놈
0: 하면서
1: 예.
0: 브로커뿐만 아니라 그 집 양마까지
1: 그쵸,
0: 잡아다가
1: 그쵸. 예.
0: 니들이 감히 관을 속여?
1: 어.
0: 라고도 할 수 있는 사또가 있으나
1: 네.
0: 사실은 네 이놈 하면은 뭐가 올라가냐면
1: 뭐가 올라가요?
0: 뇌물 액수가 올라가죠.
1: 아, 오히려 그런 사또가 악용을 해서
0: 그렇죠.
1: 좀 돈 필요할 때
0: 그렇죠.
1: 네 이놈 하는 거죠.
0: 그렇죠.
1: 아.
0: 그러니까 이 눈치 게임이 이제 사또와 소를 잡으려는 양반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해주는 브로커. 이 세 사이에, 그 브로커는 어떻게 보면 뭐 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1: 예, 예.
0: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어쨌든 이게 계속해서 통과가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1: 13건입니다.
0: 그러면서 26년 동안,
1: 아.
0: 13건이나 이게 통과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네.
0: 사실은 조선시대 소가 다쳤다.

0: 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아. 이게 실록에도 등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록에는 어느 정읍 같은 경우는 한 고을에서 여러 마리가 갑자기 발을 다쳤다. 조사해라라는 그런 명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1: 수상하다.
0: 제가 보기엔 이거는 실록까지 올라간 거면은
1: 문제가 큰 거죠.
0: 이거는 이제 조사가 들어갔을 그렇죠, 거고 그렇죠. 아마 처벌받았을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1: 8시 뉴스에 나온 거죠.
0: 네, 네. 오늘 저기 정읍 지역에서 소 여러 마리가 갑자기 다리를 다쳐서 지금 그 경복궁에서는 준인상 조사가 들어갔고
1: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제 그 포도청에서는 각지의 관찰사에게 명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갔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추정건데 이게 13건이면 네. 보통 한 마리를 도살하겠다고 하고 네. 여러 마리를 도살하는 경우 종종 있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왜냐면 한 마리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한번 일단 한번 잡아서 없애버리고 소를 잡고 또 이제 문제가 되면 한 마리 소 잡은 거라고 해서 두 번째 소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1: 아, 더 많았을 수 있겠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소를 잡고 훨씬 더 많은 수의
1: 도축을 한 거죠.
0: 예, 네. 그럼 어떤 그 비리 건수가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1: 소고기를 밀매한 거죠, 이 집에.
0: 조선시대 왜 이렇게 소가 다친 얘기가 많이 등장을 할까를 혹시 기사라 아니면 다른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예, 예. 이런 사연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예.
0: 개인적으로는 이제 우금량 자체가 지키기 어려운 법, 사실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은 내 눈앞에 농사보다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의 농사보다는 지금 눈앞에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근데 소를 잡으면 또 소 가족을 팔 수가 있거든요.
1: 네.
0: 이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민생을 염두에 두고 네. 정책을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원칙 속에서 네. 법이 이루어지고 그 원칙이 약간 일생 좀 민생하고 떨어지다 보니까
1: 네, 네.
0: 이제 이 부분을 어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문제는 일반 백성들은 또 어기지도 못하고
1: 그렇지.
0: 그러니까 결국은 힘 있는 사람들이 네. 그 법의 빈틈을 이용을 했구나.
1: 아, 맞네요.
0: 라는 것들을 여기에서 확인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제도 자체의 어떤 비합리성과
0: 그렇죠.
1: 높으신 분들의 부도덕성을 동시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충청도 한 집안의 연쇄 사루 사건이었습니다. 예. 박광일 반장님과 함께 조선의 기괴하고 뭐랄까요? 예, 좀 흥미로운 사건들 네. 예, 살펴봤습니다. 내년 여름에 또 한번 범죄 특집 갔을 준비 하시고요.
0: 네.
1: 박광일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나 지금이나 사회가 흉흉하면 엽기적인 범죄들이 생기는 거는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에 만연한 범죄들도 먼 미래에는 되게 황당하고 어이없는 유형으로 보이려나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ラディオセバシー。세바씨는오늘을사는많은이들에게더좋은세상을위한지식과경험을전하기도하고요마음을보듬는방법더불어살아가는지혜같은세상의다양한이야기를명쾌하고따뜻한시선으로담아내고있습니다자존감은키우는것이아니라받는것입니다책내운명은고객이결정한다의저자이자서울앵무새대표박종윤씨의강연준비했는데요많은사람들은자존감이떨어질때스스로를인정하고존중해줘야한다고합니다박종윤대표는그말에강한의문을품고살았는데요과연나혼자나를존중한다고해서무엇이달라질까자존감이낮아진원인이내가나를존중하지않아서일까라고말이죠박대표는나자신의존중보다더큰비중을차지하는것은바로이것이라고자신있게말씀드릴수있다는데요이것은무엇일까요함께들어보시죠
1: 아안녕하세요여러분저는서울의성수와용산제주의중문이렇게세곳에서울앵무새라는베이커리카페브랜드를운영하는작은외식법인의대표이자매달진행되는박종윤식마케팅경영수업을만5년째이끌어오고있는경영컨설턴트박종윤이라고합니다세바시라는이런귀한자리에서여러분을뵙게되어정말영광이고반갑습니다제가지금그렇게보이지않으시겠지만51세입니다감사합니다 51세는사실어설픈나이일수도있습니다하지만벌써주례를두번이나본경력을가지고있습니다두쌍모두저로인해인연이되어결혼까지가는바람에제가반강제로그고귀한자리에서게되었는데요그때마다도대체이한쌍에시작하는부부에게무슨말을해줘야할지정말많이고민되었습니다그래서몇마디그냥형식적인걸쭉읽고짧은줄회사를했습니다만마지막에늘똑같은당부를했습니다자두사람잘들으세요우리가인생을살며돈을아무리많이벌어도돈때문에행복할순없습니다하지만돈이부족하면불행해질확률이높습니다그러니서로돈벌기위해애쓸때나와시간을적게보낸다고타박하지말고수고한다고생한다감사하다고얘기를해주세요라고말입니다제가20살때대학입학을앞두고집안이부도났을때부터다시안심하고살수있을때까지돈없고빚많은상황이가져다주는고통이얼마나큰지경험했기때문에꼭돈버는일에대한이야기는제가할수있는가장최고의조언이었습니다그리고오늘저는이시간을빌려서도여러분께다시세번째줄회사를하는마음을담아돈버는이야기아니돈걱정없이살아가는사람에게필요한자존감에대한이야기를들려드리려고합니다질문하나드리겠습니다여러분은자존감이높은사람이돈을잘벌것같습니까아니면자존감이낮은사람이돈을잘벌것같습니까네답은정해져있죠이에사전적으로그리고많은훌륭한분들의말씀과책에서자존감은자기를존중하는마음이라고합니다그래서자존감이떨어지면먼저스스로자신을인정하고존중하려고노력해야한다고말씀하시죠그런데저는늘그말에강한의문을품고살았습니다과연나혼자나를극진하게존중한다고해서무엇이바뀔수있을까자존감이낮아진건정말내가나를존중하지않기때문일까정말많이고민해봤습니다저는지금도매일페이스북과인스타그램을통해수많은사람들을만나는삶을살아갑니다그런제주변에서심심찮게많이들을수있는게바로선생님자존감이떨어져요나는자존감이떨어져그런말이고그분들이어디서읽고들은것처럼자기를스스로존중하겠다그러겠다쓴다짐의글들도많이읽습니다그리고며칠혹은몇주뒤에다시자조적이고절망하는모습으로돌아가는모습도그만큼많이보고있습니다왜일까요저는그이유가자존감을키우는방법에대한잘못된인식때문이라고생각합니다자존감의높고낮음은스스로존중하고안하고보다세상에게그존재의가치를인정받고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그것을 자기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 한 권이 나오고 있죠. 잘 보시면 저자가 박종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입니다. 5년 전에 나온 이 책 덕분에 어쩌면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오게 된 걸 수도 있습니다. 이 책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으로 새로운 만남과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세상의 작은 일부였던 제가 이렇게 세밭이라는 멋지고 귀한 무대까지 설 수 있도록 드러났으니까요. 자, 이 책 보시는 것처럼 이 책의 제목은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주변에서 참 말들이 많았습니다. 내 운명을 누가 결정해?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하지. 이 정색을 하시면서 첫 장을 열어보지 않은 분들도 많으셨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 운명을 고객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결정에 고객이 운명하지 라고 농담하시고 패러디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두 저의 설명을 듣거나 이 책을 읽고 나면 저 제목에 수긍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인생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더 많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헌데 그중 돈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뺏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주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명예 또한 그렇습니다. 박수를 누군가에게 받는 것이고 권력 또한 그렇게 누군가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음으로써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누군가들을 사업에서 고객이라고 바라본다면 그 고객이 나에게 무엇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내 운명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을 내 운명은 고객이 결정한다라고 지은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저 제목이 이제 좀 납득이 되시나요? 납득이 안 되신다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존감의 문제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안녕 종윤아 하고 반갑게 웃거나 또는 난 네가 너무 필요해, 고마워, 소중해 이렇게 말하는 상상, 그렇게 매일매일이 펼쳐지는 상상 어떨까요? 정말 뿌듯하고 뭔가 힘찬 삶 이런 게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누군가들이 필요, 감사, 가치를 전하는 대상이 된다면 우리의 자존감은 결코 낮아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이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주도하는 삶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예비 창업자와 사업가 그리고 성공을 목표로 하는 분들께 알려드린 방법을 오늘 잠깐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사는 이 현재는 이제 더 이상 엘리트 코스를 잘 밟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돈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요.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급여 생활자도 자영업자도 자신의 비교 가치가 남보다 크고 높은 삶을 꾸려야만 합니다. 때문에 요즘 정말 많이 회자되는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브랜딩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이 그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하든 나를 신뢰하는 팬덤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고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늘 제가 강의 때마다 드리는 말씀인데 테슬라 광고 이야기를 들려드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최근에 본 테슬라 광고 중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없는 게 당연합니다. 테슬라는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는 1등 브랜드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과 팬덤에 있습니다. 전 세계를 뒤덮는 그의 위성망 사업도 마찬가지고 우린 도대체 우리가 왜 화성을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모든 돈들을 이 화성 이주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론 머스크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그의 수준이 아니어도 그의 만분의 일 정도, 아니 10만분의, 아니 100만분의 일 정도 영향력만 가져도 삶의 형태와 질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로 즐겨 찾는 SNS만 열어도 그들의 크고 작은 성공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영향력, 그런 팬덤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마케팅과 브랜딩을 가르치는 강의와 수업에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보다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은 나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 돈은 나보다 모르는 사람에게서 내가 버는 것이다.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영향받는 그룹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모르는 분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믿어보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집에 돌아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흰 종이를 꺼내 엎어놓고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적어보시고 뒤이어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적어보세요. 이런 일은 보통 나의 시간과 노력과 돈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일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취미든 덕질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일단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 내가 가장 많이 해본 일을 적어보세요. 내 적성에 맞건 안 맞건 어떤 이유로든 가장 많이 해본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지식과 경험이 분명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을 것입니다. 세 번째, 남들이 나에게 잘한다라고 말하고 나 좀 도와줘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나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고 있고 나에게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그런 증거니까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존재감을 갖도록 만들어줄 시드머니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는 공통적인 한 가지일 수도 있고요. 또 두 가지가 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을 찾았다면 이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블로그 또는 뭐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유튜브 여러분이 접근하기 편한 채널을 통해서 콘텐츠로 공유를 해보세요. 이게 결코 아는 척,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가 아는 척, 잘난 척 하면 호감이 가나요? 멀어지게 되죠. 아는 척,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유명 그 성공 연설가, 동기부여가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 한 가지를 지키시면 됩니다. 먼저 기버가 되어야 한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행위는 내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어야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보다 그 분야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하고 그들의 결핍과 불만과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입장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유념해서 관찰해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 이 공식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장에 엄청난 반응이나 성과를 기대하기보다 그런 콘텐츠를 통해 나를 만나고 나를 신뢰하는 사람을 늘려가고 그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생각으로 꾸준하게 해보세요. 요령은 단순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늘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 콘텐츠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감사와 칭찬의 말을 건네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이자 절대적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단언컨대 이 법칙을 믿고 1년만 하면 점점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깨달음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한 분야의 브랜드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작지만 그 법칙의 증거입니다. 제가 2017년 1월부터 페이스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제가 가장 오래 했고 잘한다는 말을 들었던 기업의 경영과 마케팅, 브랜딩에 대한 글을 저보다 아직 경험이 적은 분들을 대상으로 매일 편지를 쓰듯이 올렸습니다. 그분들의 결핍과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먼저 드리는 시간이 쌓이니까 그 글들을 통해 많은 패친과 팔로워분들을 만나게 됐고 그것이 모여서 아까 보여드렸던 책으로 나왔고 그 과정을 통해 오랜 기간 강의와 수업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 인연이 되었으며 그것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등까지 확산되어서 이제는 그 해당 분야에서 나름의 영향력을 가진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37만 원 들고 이 낯선 땅에 올라와서 터전을 잡고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살았지만 그중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쓸모있는 존재 가치를 갖는 행동에 의미를 두고 살아온 지난 7년여의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성과와 성장을 이뤄내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설명드린 것처럼 결국 정말 제 운명을 저희 고객, 저의 팬이 바꾸었고 저도 제 고객의 운명을 바꾸는 동반자의 삶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의 짧고 부족한 이야기가 아직 자신의 존재 가치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갈등하고 방황하는 분들에게 꼭 작은 힌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박종윤이라는 브랜드의 슬로건과 같은 세 마디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사랑합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케이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특별전을 비롯해 한국지경세공의 랩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로 다가간 가운데 여야는 마지막 유세 총력전을 펼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와 국민의힘 장도경 당대표는 각각 서울과 충청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주요 격전지 상황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지방선거 이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총리 사임을 앞두고 오늘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합니다. 일부 배추 한판과 이어지는 한판 브리핑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함께 짚어보고요.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예, 박재홍의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예측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예, 배추가 예측도 합니다.
4: 예배. 네.
1: 예, 어.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시고요.
4: 네, 반갑습니다.
1: 예,
4: 네.
1: 아주 블랙, 블랙.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도 그레이스 정, 정옥임 전 의원님 어서 오시고요.
5: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리고 우리 장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5: 저는 그냥 장.
1: 그냥 장. 저스트 장. 장윤미 대변인 저스트 어서 오십시오.
5: 윤미장.
1: 네, 잘 오셨습니다. 아니, 댓글에 계속 이미 대기하고 있어요. 그레이스 정이라고 이제.
5: 아, 네. 아, 켈리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1: 아, 그레이스 켈리. 네, 네.
5: 아, 하지 마시고.
1: 노. 거기까지는.
4: 취향도 아닙니다.
1: 아무튼 이제 우아하시다. 요 표현 취지인 거죠?
5: 네.
1: 민주당 입장 그렇습니다.
5: 공식 입장입니다.
1: 공식 입장. 자, 바로 전북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원택 민주당 후보와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간에, 아, 또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리고 전북의 유권자들이 아주 뜨거우신 분들이에요. 투표율이 1위에 전국 1위. 그래서 4년 전보다 10.64%가 오른 35.05%. 야, 배 소장님?
3: 네.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민주당 간의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청 친문 대 친명 간의 전쟁이 붙어버렸죠.
1: 예.
3: 그러니까 전쟁이 붙으면 이렇게 돼요.
1: 아.
3: 전쟁이 붙으면 사전투표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10%포인트 정도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국 예. 평균이 23.5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약 10여%포인트가 높은 35.05가 됐죠.
1: 예.
3: 이게 본투표까지 포함해서 저는 60%가 넘을 걸로 보입니다.
1: 전북은?
3: 그렇습니다. 한 6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민주당도 결집을 하고 있고
1: 예.
3: 이른바 무소속 김관영도 결집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이 선거는 6월 선거가 아니라 8월 선거가 되고 있다.
1: 전당대회?
3: 그래서 이제 8월 선거인데 특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번 선거는 AI 선거다 말씀드렸죠. 분노,
1: 아.
3: 앵거.
1: 아.
3: 그렇죠? 하버드 박이죠?
1: 예,
3: 그 다음에 I는 뭐냐면, interest.
1: 예.
3: 바로 이제, 이게 지금 전북에서 나오는 게,
1: 예.
3: 김관영 같은 경우에 우리가 키운 사람이다. 정동영 이후에 대선 후보가 없거든요.
1: 아.
3: 그러니까 김관영, 영희는 대선 후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북을 세권적으로 나누면, 익산권, 그 다음에 전주권, 군산권이 나눠지는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익산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어떻게든 사생결단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와 군산이 안 잡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원택 후보는 전북 김제가 지역구예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처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방법은
1: 네.
3: 처음에 뭐 대리비 지급을 하더라도 그냥 좀 프로세스를 제가 항상 말씀드린 P 중에서 이건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4P가 있는데
1: 지금 하세요.
3: 정치인들은
1: 뭘 나중에 해요.
3: 파워도 있고 퍼포먼스도 있고
1: 예.
3: P.
1: 예.
3: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예. 이제 일종의 여론인 퍼블릭 오피니언이 있는데 제일 예. 중요한 게 프로세스입니다.
1: 예.
3: 프로세스가 거칠면 예. 과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아, 좀 부적절하다.
1: 과정 관리가 잘못됐다.
3: 김 지사 예. 뭐 좀 이번에는 좀 거시기 하니까
1: 네.
3: 좀 다음번에
1: 거시기 합시다.
3: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냐.
1: 예.
3: 그랬더라면 설득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거칠게 나가는 바람에 판 자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지역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관영이를.
1: 예.
3: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분노를 유발시키지 마라.
1: 그러니까 아니, 이제 그렇구나.
3: 항상 우리 한판 승부가 잘하는 게 워워워 예.
1: 아니요, 저희 분노 유발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6: 짜증 많이 났습니다.
3: 편집해 주시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1: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 네. 전북의 상황.
7: 그 전북에 다녀오신 네. 분들 네. 말씀으로 네. 보자면 네. 굉장히 화가 나셨다고. 아.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해서 네. 그거를 이렇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래요. 그리고 이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가 네. 이 커리어가 네. 굉장히 좋잖아요.
1: 30패스.
7: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이 전북 도민들의 어떤 자존심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1: 제주의 원희룡 느낌인가요?
7: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거기서 큰 인물이 나오면 예. 얘 우리가 키웠어. 아. 이렇게 말하는 옛날에 예. 저 누구야 피겨
1: 김연아.
7: 김연아. 김연아가 지가 열심히 해서 피규어 탑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 김연아 나온 대학교 총장님이 손붙들고 다니면서 내가 키웠다고. 내가 속으로 얼마나 웃음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런 프라이드가 예. 있다라는 거예요.
1: 예. 대학 이름 말아받았겠습니다.
7: 그런데 그 대립의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닌데 예.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잘못한 건 아는데 예. 지금 얘하고 얘하고 그 프로세스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과정에 있어서 공정치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민주당 간의 전쟁, 그 안에서의 전쟁이라고 하셨잖아요. 항상 그 지역은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무슨 국민의힘하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향후에도 상당 기간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김관영 후보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에 있지 않나.
1: 예, 전체적인 판세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네네. 그런 분들이 꽤 네네. 있어요. 자, 민주당 우리 장윤미 대변인 인상이 원래 밝은 분이거든요. 근데 더 어두워졌어요.
5: 네, 예. 굉장히 어둡습니다.
1: 아까 네. 윤미장 할 때는 되게 밝았는데 네, 지금
5: 윤미장 할 때까지
1: 저 윤미장 할 때까지 전성기였고.
7: 예. 아니 요일은 밝아 지금. 표정 관리하는 거야. 아니 대변인으로서 표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1: 자 아니, 전북.
5: 제가 이제 전주에 네. 뭐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고도 있고 해서 이야기를 들으면 뭐. 어떤 도정 운영에 대해서 전북 도민들이 높이 평가한다는 인상, 유능한 이제 나아가서 대선 주자다. 좀 들어본 적 없고요.
1: 아,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바로 네, 거리두기.
5: 저희가 이제 민주당 예. 당적이었던 분에 대해서 과거 행적을 예. 하는 것이 상당히 좀 제한되긴 합니다만 예. 잼벌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예. 또 이 전체 맥락을 보면 전북 도민분들은 전체를 보잖아요. 과거에 이 지역에 거의 맹주처럼 있었던 송하진 전 지사라고 있어요.
1: 네, 맞아요.
5: 그분을 직격하고 공격하면서 본인이 또 이 출마를 하고 뭐 이랬던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아. 그때도 엄청 이전투구 양상이 있었어요.
1: 예, 예.
5: 그러면서 그 조직을 잘 흡수하지 못하고 이 좀 반목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온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예? 이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마치 본인이 친명의 선두 주자인 양 선거 예. 프로모션을 한다는 건
1: 프로모션
5: 금도를 넘은 거예요. 왜냐하면
1: 마케팅 프로모션.
5: 저는 임재영이 미로라고 하시길래 솔직히 좀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하면요 복당이 예. 상당히 제한돼요. 그런데 저희가 큰 선거 앞두고 대통합한다면서 국민의당으로 넘어가고 이랬던 분들 탈당한 이력이 있는 분들을 예. 한번 품어 안았어요.
1: 예.
5: 원래는 공천도 못 받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결격 사유거든요.
1: 예.
5: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걸로 하면서 품어 안았고 그러면서 당에 안착이 다시금 됐는데 그걸 인재영의 미로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사실로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북 도민분들이 알고 계세요. 중앙정치에서는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금도를 넘고 과도한 이 정치 행보 좋은 평가 못 받을
1: 지역
5: 겁니다.
1: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얘기다?
5: 맞습니다.
1: 예, 김관영 지사의
7: 그런 비판을 예. 그 여기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1: 맞아요.
7: 하는 거잖아요.
1: 정말
7: 비판을 할 생각이 있으면 그 민주당 안에 친명 인사 많잖아요.
1: 예.
7: 친명에서 나오면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1: 그러네요.
7: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전북 도민들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당 부분 꿰고 계세요. 이 호남이
1: 예.
7: 그런 거에 대한 그 뭐랄까 고관여층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거할 때도 사전 선거하면 투표율이 높잖아요.
1: 맞아요. 네.
7: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그런 거를 심지어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력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진다니까. 지금 송하진
1: 전지사
7: 정치인하고 지금 대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7: 그러니까 전북 도민들 입장에서는 송화진을 보좌했던 후보와 나름대로 지금 커리어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내가 하겠어요? 나도 들었다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의 지지율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당 지도부, 당권파들이 상당히 긴장하는 거 아닐까.
1: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김관영 후보 지지하는 것 같은데요?
3: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한 핵심인 게 뭐냐면은 네. 송화진 후보를 얘기하는 건 송화진 후보는 정평이 나 있는 행정 전문가예요.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전주시장을 거쳐서 전북지사 자리까지 올랐고 2006년에 그 어목했던 시절에 열린우리당으로 단 한 명이 당선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이 아마 송화진이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간에 이 송화진은 행정 전문가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이런 건 있는 거죠. 그런데 전북에 어떤 뭐 파격적인 발전이 있었냐. 그래도 전북에 올림픽 유치를 시도하고 뭔가를 계속 시도하는 사람은 예. 전주권 인물이 아닌 군산권의 나, 김관영 아니냐 이게 작동하는 것이고 두 가지는 뭐냐면 사실 대통령이 교통정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전라북도에 방문을 해서 누가 친명이에요? 뭐 없는데? 이래버리면 사실은 게임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죠. 또 한 네. 사람이 뭐냐면 이게 친명으로 분류되는 송영길 전 대표 그리고 이제 지금 연수갑 후보거든요. 예. 본인 일정도 바쁠 텐데 뭐 여유가 있나요? 하여튼 간에 송영길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누구를 돕느냐 하면 예. 김용남과 김관영을 도와요.
1: 양김.
3: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김관영 후보는 계속해서 전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자기가 이기면은 정청래 대표 전대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심판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이원택 후보가 전화를 걸어도 송영길 후보 전화 안 받는 데잖아요. 이 상황이 좀 보면 이미 이 전북은 8월 전당대회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도 지금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의 김관영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이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1: 예, 송화진 전 지사가 전주시장 출신이 맞는데 열린우리당은 유일하게 당선된 분은 김한주.
3: 김한주, 전북. 아, 맞아요. 그래서
1: 틀렸으니까 나가주세요.
3: 사퇴하세요. 나가겠습니다.
1: 아, 농담이고. 자,
3: 우리 민주당이 뭘 잘못했다고 그럽니까?
1: 네. 잘하셨어요. 자, 장윤미 대변인 입장에서 좀 약간 그래도 불편하시겠군요.
5: 아, 저희는 예. 이 부분은 그래요. 저희가 예. 출당 조치가 왜 됐습니까? 사실 김관영 지사에 대해서는 예. CCTV가 나왔어요. 아. 돈을 살포한 거예요. 그 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원택 지사 막 이제 물귀신 작전으로 언급하는데 예. 그 물증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CCTV에 달품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윤리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문제가 있는 후보를 어떻게 내세우겠습니까? 그러고 그걸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소환하면서 마치 사정교감 하에 무소속 출마가 예.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여러 차례 청와대 확인했었던 거예요. 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걸. 예. 급기야는 대통령도 예, 청와대에서도 그런 사실 없다라고
1: 대통령실에서
5: 예. 예, 확인까지 된 상황에서 계속 그런 정치를 한다? 맑지 않고 아마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후보께서는 예. 예. 이게 이제 유튜브 매체에서 이제 직문직답을 하다가 당의 결과는 좀 다소 다른 답변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평택으로 갈게요. 경기 평택을. 뉴스로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후보들 간의 설전은 굉장히 강한데 사전투표율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자, 일단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 치열하게 3파전될 가능성 높다. 그러니까 김용남 조국 유희동.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하시면 국민의힘이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후보면 조국을 선택하면 국민의힘이 된다 이렇게 강조한 것 같은데 자 내일입니다. 자기가 예상하기 어려운데 정 의원님 촉을 발동해 주세요. 조국임의 촉.
7: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는 이제는 신의 영역이에요.
1: 하나님께서.
7: 그렇죠. 인간이 정무적인 그 정치 공학 가지고 지금 판단하는 수준을 넘어섰는데 아 지금 좋은 일로 넘어서지. 이런 일로 이렇게 이런 일로 이렇게 그냥 예측 네. 불가능하게 만드니까 네. 좀 갑갑하긴 한데 지금 네. 말씀하셨듯이 네. 평택이 사전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잖아요. 네. 그거는 아마 젊은 층, 특히 민주당 선호층에서 네. 야, 정말 뽑을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련의 심리적인 반응도 일정 정도 투영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조국, 김용남 중에 한 사람이 된다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되는
1: 대표차.
7: 드라마가 만들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어르신과 농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팽성인가요? 거기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부지리라는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7: 그 어부지리를 하기에는 지금 유이동도 바짝 붙어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7: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그래서 세 사람 중에 누구 하나가 돼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1: 아하.
7: 그런 상황이죠. 단지 이제 그 민주당이 되느냐 조국혁신당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여당의 정치 지형이 상당히 요동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겠죠.
1: 예, 자 우리 예측 배추 배종찬 소장님의 지금까지의 모든 여론조사 바탕 메타 분석 주세요.
3: 그렇습니다. 저는 메타 분석이든 베타 분석이든 뭐 베타적인 분석이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점점 더 어떤 데이터상도 그렇고 정황적으로 저는 조국 후보 쪽으로 오히려 더 결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마지막 공표된 조사들에서 조국 후보가 탄력을 못 받다가 받았어요. 그 분기점이 저는 대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왜냐하면 민주당이 굉장히 이 병안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대부 이런 쪽은 아니거든요. 그런 쪽에 저는 이게 뭐 얼마나 합법적이든 합법이 아니든 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법이냐 합법이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당과 타당을 뭐 합당과 타당을 묻는다라는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확고하게 이미 결심을 내렸으면 사전투표율이 높았을 거예요.
1: 그렇죠.
3: 이게 관망하는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도
1: 잘 모르겠어.
3: 민주당 지지층들은 상당히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안 가고 있던 거는 본투표 때에 이미 이제 조국 후보 쪽은 아마 이게 사전투표보다는 조금 30대, 40대, 50대 초반보다는 조금 연령대가 있는 조국 지지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친청이나 친문이라는 말씀드리고 뉴 이재명은 친청이나 친문에 비하면 연령대가 좀 낮은 편입니다.
1: 예.
3: 그러면 빨리 결집을 했겠죠.
1: 아하.
3: 그런데 본투표까지 사전투표율이 높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어부 지리가 아니라 저는 어부 탕일 수가 있다.
1: 아, 왜냐면, 어부탕?
3: 왜냐면
7: 지리가 아니고
1: 지리
3: 그렇죠. 이게
6: 전골도 아니고
3: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부는
5: 어부 매운탕.
3: 어부는

0: 통합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이어집니다. 평생 당원들도 저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 조국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십시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조국이었습니다.
1: 예. 장윤 변호사님 웬만하면 웃으시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2: 오늘,
1: 안 웃으려고 막.
2: 굉장히 무거우신데.
1: 굉장히 무거우시네.
3: 저희가 선거를 앞두고 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1: 경고방동하지 말아라.
3: 네, 무겁게 행동하고자
1: 무겁게.
3: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장윤 변호사님 리액션이 핵심인데. 예. 프로그램 뭐가 빠진 것 같아서. 예. 제가 웃겠습니다. 자, 대구. 대구로 가보겠 대구. 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가 6시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40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유세를 하고 계시고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도 7시 30분에 역시 동성로에서 유세를 할 예정인데 자, 대구시장, 저희 대구시장이 제일 사실은 관심이 가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결과에 따라서. 네. 또 우리 장윤미 변호사가 또 김부겸 후보 캠프의 네. 또 역할도 좀 하시는데 예. 오늘 마지막 연설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고 계세요?
3: 저희 예. 일단 거듭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선뜻 이제 마음의 문을 못 열어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대구에 많이 계십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 견제하고자 하는 그 심리 관철시키려면 추경을 뽑아야 되냐 김부겸을 뽑아야 되냐. 그거는 이론의 여지 없이 당이 쓴소리 할 수 있는 김부겸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에 많은 분들이 장정혁 대표 체제에 대해서는 네. 실망하고 계세요. 보수를 망가뜨렸다. 보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추경호 후보 뽑으면 어느 체제가 연장됩니까? 장동혁 체제는 연장되는 겁니다. 보수의 심장을 지켰다는 이유로 그 명분을 드리는 거예요. 대구 시민분들이 그런 선택을 이제 더 이상 하시면 안 된다고 읍소드리고 대구 경제에 누가 살릴 수 있을 거냐. 김부겸이란 정치인이 정치 은퇴를 사실상 선언한 상황에서 예. 삼고초려해서 모셔왔어요. 집권 여당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대구 시민분들이 김부겸을 한번 써주신다고 작정하셨으면 그걸 다시금 읍소드릴 예정입니다.
1: 예. 정 의원님.
4: 평택을 같은 경우는 예. 누가 돼도 찝찝할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왜? 왜? 악재가 양쪽이 그러니까.
1: 너무 싸웠기도 했고.
4: 아니 싸운 건 둘째 치고 무슨 예. 대부 그다음에 예. 우리가 모르겠어요. 한 5, 6년 전 일이라서 예. 굳이 환기를 시키자면 예. 무슨 애 인턴 뭐 해가면서 예. 찝찝해요 말하기도. 예.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요번 지방선거,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 합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게 있잖아요. 예, 조심스럽지만. 예. 그러나 여기에 반전 드라마가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은 와요.
1: 아, 대구에?
4: 아니요. 그게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어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예. 대구에서 반전 드라마가 씌워졌다. 그러면은, 물론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건 치명타거든요.
1: 예.
4: 치명타인데, 그 반전 드라마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 특히 김부겸 후보를 찍지 않는 시민들도 그 뭐라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그 참 표현하기가 예. 그렇기는 한데
1: 예.
4: 아무튼 반전 드라마가 쓰여질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어요. 대구에서 예, 예. 있을지 없을지 있을지 여기 없을지. 지금 뭐 전직 대통령도 두 번이나 나오시고 그러긴 했는데 그만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수층에서도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반감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거. 그리고 인물에 대해서는 문제 삼고 싶지 않은데 아마 그 당이라든지 또 대구가 가지는 그런 어떤 보수 본산으로서의
1: 예.
4: 근데 그게 이제 뒤집어지는지 한두 표 차이로 아니면은 그대로 보수의 심장으로 그 수혜를 입는 정치인이 생길지 보는 중이에요.
1: 예. 저는 이번 선거 인터뷰 중에 여한이 없는데 딱 한 분 아셔요. 대구 달성군의 박형룡 민주당 후보. 형룡이 뜬다. 이진숙 후보는 이진숙 후보 하셨는데 자, 우리 배 소장님 예측해 주세요. 이진숙 후보와 박형룡 후보의 대결.
5: 전부 이진숙 후보입니다. 근데 이게 왜냐면 박형룡도 워낙 그 아마 그 지역의 대학의
1: 경북대학교
5: 학생회장 출신일 거예요. 네. 그 지역을 다졌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 보수 쪽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격차가 안 난다의 문제인 네. 거지. 예. 박형룡 후보가 판을 뒤집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렇군요. 대구 시장 선거하고 세트 메뉴로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는 격차가 안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박형룡 후보가 뛰어넘으려면 김부겸 후보가 아주 세게 쳐줘야 되거든요. 대구시장을.

0: 그래야 박형룡 후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여기가 아마 수성갑이었으면은 김부겸 후보가 세게 쳤으면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성군이거든. 이 정도 가지고는, 근데 그래도 박형룡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시간의 정치학인데 참 아쉬운 게
1: 예?
0: 김부겸 후보도 왜 6시부터 동성도로 가요? 지금 추경 후보 7시 30분이면 본인은 9시에 들어가야죠. 이게 중요한 게 왜냐면 대구라는 데는 대세론으로 밀어붙여야 되고 예. 제가 항상 대구를 분석할 때 말씀드리지만 보수의 해초를 이야기해도 항상 대구는 책임을 많이 물으면은 발끈해요. 그래,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된다. 엄마 치아뽀라 마. 일이 되는 데가 대구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칠서 쌍포를 박아버렸잖아요. 이게 칠성시장, 서문시장.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아이를 갔어야
2: 뭘
0: 됐다.
2: 뭘 박았다고요? 지금
0: 아, 쌍포. 그래서 이제
1: 칠성시장과 서문시장
0: 네.
1: 두 개.
0: 네네네. 그래서 쌍포. 이제 책임을 묻는 것도 좋았는데 이 보수 이 여당 아 저기 여당 후보 불임명 같았으면 뭔가 혜택을 좀 세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1: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네, 이런 말씀. 자 이런 가운데 전직 대통령들의 활약이 지금 유독 눈에 띄는데 이분도 열심히 했어요. 그 부산에서 국밥 드셨던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
3: 바라바라바라밤 이거다.
1: 너무 똑같다.
0: 비비 어지럽네요.
3: 그렇습니다. 뭐 오토바이 타듯이 뭐 여기저기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국밥 먹어볼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국밥 왜 이렇게 뜨거워요? 아? 국밥 먹듯 혓바닥 다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부산은 국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형준아, 나는 뭐 더 시켜가지고 먹으면 전구지 넣고, 어? 두부는 먹어라! 어? 민식이 왜 왔어? 좁아 죽겠네. 아이, 어쨌든 서울시도 갑니다. 바라봐라 바라봐. 여러분이다.
2: 잘한다.
1: 야, 아유 세상에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도 잘 드시고 서울에서.
3: 아이스크림 내가 사 먹은 거예요.
1: 예, 그 맞아요. 그 말씀도 하시던데.
3: 한 번도 할 거 그랬어. 예.
1: 자, 우리 조홍 의원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판 부산에서 이렇게 또 박형준 후보가 선거는 어두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함께 식사할 때 얼굴 굉장히 밝으시더라고 네, 이분이.
2: 네, 아니 뭐 이제 하루 남았고 이제 뭐 내일이면은 이제 결론이 나는 예, 마당에 예. 또 뭐 박지 않을 이유가
1: 아,
2: 뭐가 있겠어요.
1: 그런가요? 예.
2: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또 아마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또 청와대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그런 인연으로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마 그걸로 박형준 후보는 굉장히 많은 위로와 응원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 부산 시민들, 유권자들의 예. 선택이겠죠.
1: 네, 네. 어휴, 우리 정 의원님이 아주 신중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 우리 장 변호사님은?
4: 저는 막 수치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제한되는 것 같고요. 예. 민주당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6곳이 이제 서울 포함 부울경 그리고 뭐 대구 전북까지 저희가 경합 지역이다. 좀 붙어 있다. 끝까지 안심할 수 없다라고 진단을 내놓은 바가 있어가지고요. 의견을 좀 같이 하고 있고 선거 진짜 이제 정 의원님 말씀대로 끝날 때까지 끝난 상황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우리 정 의원님은?
2: 저는 또 이런 거는 그냥 맞든 네. 틀리든 13대 2대 1인 것 같아요.
1: 오, 13대 2대 1.
2: 네. 왜냐하면 이 선거라는 거는 네. 한 표로 이겨도 이기는 거거든요.
1: 아,
2: 네.
1: 그렇군요. 2가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2: 아니요.
1: 아, 칼차단. 예. 그래서 오늘 그 JTBC 그 장르반영에 대해서 메타제이, 그러니까 5월 27일 기준으로 여론조사 한 그, 거기에서는 이제 11곳이 민주당이 우세한다. 부산, 인천, 전남,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제주 이렇게 예측을 했고 국민의힘은 경북 한 곳 그리고 경합이 서울, 대구, 전북, 경남 네 곳이 일단 경합일 것이다. 메타제이 분석이 그렇답니다.
0: 저거 비슷하대요.
1: 아, 우리 배수장. 배수장이 메타 우리.
0: 메타죠, 저는.
1: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을 만나볼까요? 우리 장도혁 당대표님 나와주시죠.
5: 커피 한 잔의 여유. 커피 한 잔의 자유. 지켜야 합니다.
1: 커피를 왜 이렇게 무섭게 드세요?
5: 투쟁하는 커피입니다. 투표만이 내 재산과 제 커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갈라치기 하는 이재명을 막아야 됩니다. 커피 한 잔에 자유.
1: 근데 커피 리필을 하셔야겠다. 하나도 없네 커피가.
5: 목이 마릅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0: 혼자서 다 마시더라고요.
1: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통령님 나와주실까요?
6: 예, 우리 박인카님 투표지 혹시 보여줄 줄 아시나요?
1: 아, 투표지. 아, 예.
6: 동그랗게 안 찍히고, 이거 밤만 찍혀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1: 아.
6: 예?
1: 예. 예. 괜찮은 것 같아요.
6: 아니, 주차권 도장 CBS 있지 않습니까?
1: 예, CBS.
6: 도장 밤만 찍히는 것 같아요?
1: 아, 저희 키오스크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도장을 안 받으셨네.
6: 아,
1: 예, 예.
6: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아, 이게 황교안이요. 바로 부정선거의 현장입니다. 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를 보았습니다. 아.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배신자 유희동은 지금 사퇴하십시오.
1: 아, 갑자기, 갑자기요? 네, 알겠습니다.
6: 박재영도 사퇴하십시오. 아.
1: 어, 되게 좋아하네, 우리 배신자.
6: 모두 사퇴하십시오.
2: 아니, 예. 사퇴할 사람은 본인 아닐까요? 내가 그렇게 호소를 했건만. 나 이번 선거에서 통틀어 와서 가장 실망한 정치인이 저분이에요.
1: 아, 이 세상에.
6: 아, 목탄 씨 보고 계신가요? 한판 승부입니다.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배정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7: K라디오.

0: 예, 박종현 판 승만판 브리핑 시간 김수민 평론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내일입니다. 드디어 내일 본투표 내일 대장정의 마무리 시간인데 당 지도부들 여야 모두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
1: 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각각 서울과 충청에서 마지막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0: 예.
1: 정청래 대표는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오후 8시쯤 서울 중구 청계광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요. 서울 유세 앞서서는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를 지원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남 청양 공주 당진을 훑은 뒤 오후 8시 30분쯤 충남 천안시 아라리오 광장에서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 등을 지원하고요. 그에 앞서서 서울 구로디지털 단지역, 경기 화성시 등도 방문합니다. 유세 일정 말고도 대국민 호소문 발표도 병행하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기호 1번을 찍어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에게 격려를 보내달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공천, 공천 내란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와 폭정을 멈춰 세워야 한다. 이번에 막지 못하면 영원히 막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0: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주목받는 정당과 후보들이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부산 북갑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 이런 분들의 마지막 모습은?
1: 네, 평택을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역구를 훑은 뒤 KTX 경기 남부역사 예정부지를 찾아 마지막 총력 유세전을 펼칩니다. 조 후보는 페이스북에 자신이 이겨야 범민주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잇는 튼튼한 다리가 만들어진다라고 강조했고요.
0: 예.
1: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전 7시 자신의 지역구 경기 화성 동탄에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동탄 IC 삼성전자에서 유세를 진행하고 서울 숭실대를 거쳐 동탄 롯데백화점 맞은편 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이고요.
0: 예.
1: 부산 북갑 보궐선거의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종일 북구갑 전 지역 순회 유세를 이어가며 그러다가 결국 구포시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가질 예정입니다.
0: 예, 자 마지막 날입니다. 여야 정치인들 모두 후보님들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런 날은 어떤가요? 이제 선거 운동도 해보셨을 텐데 선거 전날 이렇게 마지막 날 유세 현장에.
2: 그 이제 다 끝났다라는 그런 이제 그 시원함에 더해서 그 안에 있으면은 다 자기 진영이 이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2: 네, 그러니까 지금 추격을 하는 입장에서도 뭔가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그 희망으로 가득한 그런 이제 하루죠. 그리고 그날 뭐 결정적인 실수를 마지막 날 범하지는 않아요.
0: 대개는 없는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서는 강한 일꾼론. 그 다음에 국민의 힘으로서는, 폭정 내지는 독주 견제.
0: 정권 견제론.
2: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끝까지 목청껏 소리 높여 지지를 호소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집에 들어가서.
0: 장 변호사님도 이제 방송 끝나고 어디 가시나요?
3: 저는, 캠프에 합류하기 전부터 선거 개표 방송 그 스케줄이 나와서 내내는 못 내려가고 일단 이제 6시에 그 한겨레 TBS가 같이 하는 방송에 참여할 예정이에요.
0: 아 내일
2: 아침 6시에
3: 아 내일 아침 내일 저녁 6시
0: 저녁 6시부터 그 열심히 세게 하는 그 방송 한판송 다음으로 좀 화제가 될 것 같긴 해요.
3: 의미가 있고 한판송부에 누가 되지 않게 잘 살아가는
0: 열심히 보겠어요.
2: 내일 6시에 하는 거는 사실은 투표 다 끝난 다음이니까 세게 해도
0: 그렇죠. 투표 결과 보고 자, 김수인 평론가도 자, 투표 전날 어떠한 변수 또는 게 있을지.
1: 네, 일단 아직까지 선택을 못한 유권자들이 마지막 변수일 텐데 이 유권자들이 줄 투표를 할 거냐 아니면 교차 투표를 할 거냐 좀 관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줄 투표는 어떤 정당을 주로 지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아직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당 결정한 후보와 같은 기호의 후보를 찍는다 뭐 이런 개념이라면 또 일부 유권자들은 분야별로 다 각자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런 차원에서 좀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선택을 못했거나 좀 고심 중이신 분들이라면 뭐 일꾼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좀 더 살펴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0: 이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딱 들어와서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당으로 투표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혼란은 없겠지만 교육감은 번호가 없으니까 특별히 공보자를 더 많이 보셔야지 어떤 후보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을지 좀 잘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뭐 지역구가 많이 있겠지만 부산 북감 얘기를 좀 덜 해가지고 정 의원님 부산 북감에 어떤 후보가 좀 예상되시는지.
2: 그 아까 제가 전북도 말씀드렸는데 부산에 다녀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바닥 정서가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 어떤 재보궐 선거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활기와 그런
0: 에너지.
2: 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하고 또 지금 두 사람이 상당히 세게 붙었고 그다음에 이제 박민식 후보가 어느 정도로 자기 조직의 표를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당락에 상당한 변수가 되잖아요.
0: 예, 예.
2: 그럼에도 그 이거 하나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혼자 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만든 한동훈 후보의 그 선거운동은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그 난간에 올라가가지고
0: 그렇죠.
2: 그러니까 보니까는 반은 자기 정신이고 반은 그분이 강림하신 것 같아. 막 정신없이 움직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대중들이 환호하고 또 팬들도 엄청나게 내려간 그렇죠. 것 같은데 이게 사람이 막 군집해갖고 막 그냥 들썩들썩하면 내가 팬이 아니라도 같이 또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어린 학생들, 투표권 없는 어린 학생들하고 어르신을 아주 사로잡았더구만요.
0: 아.
2: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심지어는 무슨 뭐 팬들이 뭐 저 주민등록 이전했다 그러는데 지금 그 말 못할 걸요. 처음에 그랬다가 지금 한동훈 후보 측에서 통계를 들이댔어요. 자, 인구가 지금 몇 명이었다가 몇 명 하고 몇 명 줄어드는데 이거 보면 어디 1,070명인가 1,170명이라고 하는데 근거 없다 해가지고 그 우파 중에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방송에서도 그 말은 딱 안 하기로 했다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조심하는 걸 봤거든요.
0: 예, 예.
2: 그러나 이제 양쪽에서 견제를 받긴 하겠죠.
0: 자, 하정 후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3: 뭐 스텔스 전략? 뭐 이래서
0: 스텔스?
3: 그러니까 좀 조용히
0: 스텔스는 안 보이는 건데
3: 강하게. 예. 그러니까 아주 공중전보다는 정말 이제
0: 밑바닥을
3: 훑겠다.
0: 예.
3: 이 부분은 저는 박민식 후보를 엄청 약체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보는데 거기 보수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이고 그리고 공당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조직력 없다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0: 예?
3: 거기에 대해서 일정 포션은 분명히 나올 거예요. 거기에 또 조직세는 이제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는 외부 팬덤에 기대가지고 그 지역 선거를 치러내고 있다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럼 3파전으로 됐을 때 승리 과연 그렇게 장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여론조사 지표에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고무됐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 그 부분이 그 지역에만 수십 차례 왜냐하면 표본은 작은데 관심도는 뜨거우니까 그래서 그 피로도 때문에 어떤 답변이나 이런 것도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그랬을 때 저는 한동훈 후보가 물리적으로 그리고 어떤 구도적으로 승리하기는 다소 벅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0: 오늘 또 무소속 김성근 후보가 사퇴를 하고 박민식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라는 뭐 소식도 있긴 했었는데 또 이 막판에 이게 또 어떠한 변수로 최종 결과에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도 봐야 될 것 같고 김수인 평론가도 짧게 말씀 주실까요?
4: 네. 일단 북갑 3파전이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하고 하정우 후보 사이의 어떤 유권자들 또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 사이의 유권자들이 어느 선택을 할 거냐 이건데 한동훈 후보 쪽은 후자 쪽을 더 우선 공략하는 것으로 현재는 노선을 잡은 것 같아요. 좀 정권 심판 이런 메시지들을 강력하게 내세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정우 후보 쪽에서 한동훈 후보로 오다가 다시 돌아가는 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에 박민식 후보를 어느 정도까지 더 밑으로 그 눌러서 내릴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제 우리 김수진 평론가가 또 전직 시의원이셨잖아요, 그죠? 지방의회에서 활동하셨는데 공부물 보실 때도 이번에 받아보셨죠, 그죠?
4: 네, 그렇습니다.
0: 이번 선거에서 보시는데 지방의회 또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하신 말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언론이 주목을 못 받긴 하는데.
4: 아 그렇습니다. 근데 유권자분들 제가 유권자 입장에서 공보물을 보니까 통 글자들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너무 많고
0: 노안이에요.
3: 본인 문제가 아니냐.
4: 식별은 잘 되나.
5: 아, 돼요?
4: 근데 네. 머리에 잘 들어오잖아요. 아, 눈에는 각인이, 들어오는데.
5: 각인이 안 된다.
4: 네, 네. 그래서 아. 많이 보시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일단 이면은 유권자분들이 그래도 좀 주목해서 보십니다. 전과라든지 납세, 재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공약 보실 때는 이제 일단 후보들이 어느 쪽에 좀 뭐 글씨체라든지 글씨 크기, 색깔로 네. 네. 포인트를 잡아놓은 부분 네. 그거라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방의원 출신으로서 양심적으로 얘기드릴 것은 도시 인구가 계속해서 팽창하는 걸 전제한 공약들 그런 필터링할 필요가 있다. 네, 오히려 줄어드는 시대에도 적응할 수 있는
5: 인구 소멸 시대를 대비한 공약.
2: 여기저기서 네. 좋은 거 복습한다.
5: 그러니까 AI로 네. AI로 만든 그런 공약 네. 같은 거 판별하시라. 아, 이때 교육감 선거도 굉장히 중요한데 방송에 많이 못 따라왔고 아쉬워요 사실은.
2: 사실 예. 교육감 선거는 진짜 걱정입니다. 네,
5: 이번 선거 유독 교육감 선거를 많이 못 따라가지고 죄송한데. 공보물을 잘 보셔가지고 유권자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잘 선택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김민석 총리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무위원들과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만찬회동 한다고 하죠?
4: 네, 김민석 예.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네. 국무위원 대부분이 참석하는 자리로 알려졌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시점을 맞아 약 3주 전에 미리 잡힌 약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김 총리는 최근 국회 여야 의원들과 식사를 이어오는 등 여의도 복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미 전해지고 있고요. 예. 사의 표명 보도도 나갔고 그리고 어제 1일 대통령과의 주례 보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예. 거취 관련 교감이 있었을 거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해서 김 총리가 이달 중순경 사의를 표명한 다음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임 총리로는 청와대 인사들보다는 현직 장관들이 더 유력하다 이런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5: 아, 그렇군요. 일단 김민석 총리의 사퇴는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틀리면 총리실에서 아니라고 바로 잡거든요. 근데 바로 잡지는 않고 있어요.
3: 근데 이제 뭐 여권 출입하는 기자들이 네. 좀 고심은 좀 깊은 것 같다라는 진단은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5: 총리가?
3: 네, 왜냐면 총리직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자리잖아요. 중요하고.
5: 청문회 통과가 어렵게 돼서 그렇죠. 예, 3분의 2 가결됐었습니다.
3: 예, 그때 또 예, 엄청 예, 청문회에서도 예. 이제 많은 아, 있었고 예.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뭐 6월 7월 계속 아, 뭐 어느 달이 안 그렇겠느니 많은 굉장히 또 중요한 대통령 일정이 있다 뭐 총리실의 그런 설명도 있긴 하더라고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당장 나왔을 때 완전히 이길 것이냐의 그런 이제 계산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5: 전당대회 나왔을 때.
3: 근데 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아. 선거의 결과에 따라 또 어느 지역을 그러네. 이기냐 지냐 표 차이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저도 열려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 그 부분이 거의 뭐 7, 80%, 8, 90% 이럴지는 좀 물음표고요.
5: 한 65% 되는군요. 그러면,
3: 그러면 한 뭐 55에서 65 정도지 않을까?
5: 아, 오차범위 바깥이네.
3: 예,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5: 알겠습니다. 정 의원님은 김민석 총리 행보?
2: 근데 이 정치의 판에서 예. 이렇게까지 만찬도 하고 보도 나오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 부인도 안 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안 나온다 그러면 되게 우습게 보이죠. 아... 그래서 지금 나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일부터 당장 전대 국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민주당으로서는. 야... 그리고 총리라는 자리가 진짜 장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무거운 자리예요. 뭐 청문회는 뭐 과반수 이상 네. 의석이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 국정을 통할하는 그 총리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 제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과연 이제 우선 결과 지방선거 결과를 네. 한번 볼 것이고 아하. 또 결과가 상당히 좋으면은 현직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이제 단단해지는 효과도 또 있고
5: 그렇죠.
2: 또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민주당 내부는 모르지만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밀면 밀린다라는 인식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또 얼마나 이제 단단함을 보여주는지 그것도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5: 예.
2: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완전히 지금 정치하고는 선을 긋는 모습이지만 실제로 요번에 이제 그 평택 을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가지는 이 당권과 관련한 인식 내지는 관 이런 것에 대해서 드러나는 걸 되게 그 조심스러워하잖아요. 예, 부담스러워하고. 예. 일단 지켜보는 것이죠.
0: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는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6월 2일 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인터뷰를 한판 승부에서 하고
3: 마지막
0: 그 다음 날 6월 3일 날 대선 투표일이었거든요.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 이제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난 1년과 소회, 또 남은 4년에 대한 언급이 있었네요.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제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예.
4: 지난 1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성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에 힘입어 위기들을 잘 넘어왔다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주력 분야로는 수출 등 핵심 지표의 개선의 성과를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일을 꼽았고요.
0: 예.
4: 인공지능 혁명, 에너지 전환,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했습니다. 물가 상승에 우려를 표하면서 물가 관리가 민생 안정의 핵심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0: 예. 자, 오늘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 예비군 훈련 사고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4: 네. 이재명 대통령은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고요.
0: 예.
4: 노동부 차관에게는 사업장 안에서의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추려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최근 예비군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신속한 진상규명과 투명한 공개를 당부했고요.
0: 예.
4: 책임이 있다면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의료인력이나 응급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훈련이 강행되거나 비합리적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병영 악습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강조를 했고 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0: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년, 자, 앞으로의 4년은 그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뭐 이렇게 제가 바라본 입장 지난 1년도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그 뭐랄까 굉장히 속도도 빨랐던 느낌이 드는데 더 빨리 하시겠다는 거네요.
3: 그러니까 일 욕심이 있는 분이고 뭐 계곡 정비 같은 게 가장 시그니처이기도 하고 누구도 하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걸 속전속결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본인이 성장시킨 가장 큰 배경이 됐던 대통령이라는 건 지울 수가 없으니까. 최근에도 삼성전자 그 노조 사태도 그 전에 제가 청와대에 계신 분이랑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문제되지 않도록 할 거고 다 보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대로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오늘도 최고치 경신한 코스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거는 국가 경제 구조 재편과도 사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있었던 그 돈을 어떻게든 기업 성장과 관련된 주식시장으로 방향 전환을 했던 건 이거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공 중에 또 하나거든요.
0: 예.
3: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더 순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정 의원님도 평가해 주시면.
2: 그 코스피 지수가 정말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엄청나게 빠른 맞아요. 속도로 올라가는데
0: 예.
2: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빼고 나서 코스피 지수 계산해보니까 딱 반 정도 되더라.
0: 예.
2: 이런 말도 나오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로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를 그것만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제를 우리가 가늠하는 지수는 다양합니다. 물가도 있을 것이고요. 환율도 있을 것이고요.
0: 예.
2: 인플레이율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는데 민생 지표가 그렇게 썩 박지는 않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그 투자한 돈이 그러면 코스피로 가느냐. 집값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0: 맞아요.
2: 앞으로 4년은 지난 1년과 같은 화약년은 아닐 거예요. 무조건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죠.
0: 네, 여기까지 할게요. 김수인 평론가였고요. 정옥 의원님과 장윤미 대변인 세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니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7: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한자 마음, 심자는 심장의 모양을 형상화한 글자고요. 영문 단어 하트에는 마음과 심장이란 뜻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둘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실제로 마음의 상태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심장입니다.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 내려앉죠. 누군가에게 호감이나 설렘을 느낄 때는 기분 좋게 두근거립니다. 마음이 편하면 심장도 안정적으로 뛰기 마련인데요. 지금 내 마음, 내 심장의 상태는 어떤지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김정수, 가슴이 떨려.

0: 마음이 따뜻한 사람, 심장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떨린다, 심장이 떨린다. 이 표현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거 맞죠? 여러분은 어떨 때 가슴이 가장 떨리세요? 네, 저는 솔직히 라라랜드 시작하기 바로 그 10초 전이 제일 심장이 두근거리고 떨립니다. 근데 이제 일단 시그널이 나가면 그때부터는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라라랜드 이 시간으로 빠져듭니다. 이렇게 또 라라랜드를 마치고 나면 하루에 뭐 절반 이상이 지나가게 되고요. 또 슬슬 저녁 시간이 오고 그렇다면 또 뭘 먹을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저녁에 뭘 먹을까 고민도 해보고요. 끼니 걱정은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좀 여유가 있다 해도 매번 사 먹을 수는 없으니까. 때론 국 하나에 김치 하나만이라도 집에서 편안히 먹고 싶을 때 있죠. 그럼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라라랜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매번 라라랜드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리면 아유 그거 어디 되겠어요. 안 되죠. 자, 오늘은 2026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드립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입니다.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상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호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4: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5: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6: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5: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6: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5: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6: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중국 헤일룡장성 하얼빈이 기록적인 폭염에 이어 대규모 모래폭풍과 강풍에 휩싸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현지에서는 순식간에 밤이 됐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하늘이 어두워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급 강풍까지 관측이 됐는데 하얼빈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풍과 모래폭풍의 영향권에 들었다고 합니다. 중국 기상당국 관측 결과 어제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네이멍구 동부, 헤일룡장 중서부, 지린 서부, 랴오닝 북부 등지에서 순간풍속이 8에서 10급의 강풍이 발생을 했으며 특히 하얼빈 일부 지역에서는 순간풍속이 초속 35.4m에 달해 12급 강풍이 관측이 됐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태풍 수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강풍이 모래먼지를 대거 끌어올리면서 네이멍구 남동부와 지린서부 일대에 황사가 발생을 했고 이후 동북 방향으로 확산이 됐다고 합니다. 하얼빈 역시 모래폭풍의 영향을 받았으며 전날 오후 6시 기준 PM10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에는 수십 미터 높이의 거대한 모래 장벽이 도시를 덮치는 모습이 담겼는데 모래 폭풍과 함께 천둥이 울리면서 도심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중국 기상망의 수석 기상 분석가는 이번 현상이 상공의 기압골과 지상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며 형성이 된 전선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그는 전선 전후의 기온차가 매우 컸다며 헤일룡장성은 이날 오후 전선 통과 전 기온이 크게 오르며 하얼빈에 보기 드문 고온 현상이 나타났고 이후 찬 공기와 저기압이 강풍을 동반해 유입이 되면서 강한 대류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어 겨울 수준의 찬 공기가 여름 수준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한 것과 같다며 강풍과 대류 현상이 모두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고 덧붙였는데요. 기상당국은 주민들에게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강풍 시간대 외출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이상기후와 달리 DMB 지역 오늘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낮아진 너무나도 평안한 그리고 기분 좋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76도, 섭씨 25도, 습도는 낮고요. 북풍이 약하게 불고 있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54도, 섭씨 12도. 그야말로 날씨 걱정 없이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하루입니다. 하지만 내일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평년 수준인 80도 초중반까지 오르는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바람은 북동풍으로 시속 10에서 15마일로 불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6도, 섭씨 1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목요일부터 갑자기 기온 상승세를 타면서 높은 기온 보이겠는데요. 목요일 낮 최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90도, 섭씨 32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잔잔하겠으나 자외선 지수도 역시 9로 높겠고요. 밤 최저 기온도 62도, 섭씨 17도로 다소 더운 밤이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습도가 그닥 높지 않아서 체감온도는 오르지 않겠습니다. 바람은 남서풍으로 가볍게 불겠지만 변화가 심하겠네요. 금요일은 목요일보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낮 최고 기온이 93도, 섭씨 34도로 매우 더운 불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80도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며 오후에는 구름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풍으로 부는 바람은 5에서 10마일로 잔잔하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67도, 섭씨 19도로 역시 바람은 약하겠지만 변화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무더위는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꺾이겠지만 이달 중순이 되면서 기온은 다시 오르겠다는 국립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 밤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9분이고요. 내일 수요일 아침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45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윤수입니다. 먼지가 돼요.

같은 노래 다른 느낌.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은 기존의 번안 곡과 달리 한국 노래를 외국 곡으로 번안을 해서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곡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재성의 골목길인데요. 먼저 이재성의 골목길을 스페니쉬로 번안해 부른 곡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스페니쉬의 감성과 라틴 팝 스타일로 재해석한 리메이크 곡. 그 집 앞은 한국 가요의 따뜻한 감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다양한 언어와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한국 대중 가요를 선보이고 있는 JKM 채널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것으로 남미 보컬리스트인 에너미의 과거 녹음 파일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AI를 기반으로 비주얼 제작 기술을 활용을 해서 창의적인 영상미까지 더해 현재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스페니쉬로 불렀을까요? 바로 한국 대중가요의 따뜻한 감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JKM 인터내셔널 채널의 프로젝트 취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해당 채널은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들이 한국 가요를 자국 언어나 한국어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글로벌 음악 채널로 이재성의 원곡인 그 집 앞을 라틴 팝 스타일의 감성으로 새롭게 리메이크해 더 넓은 글로벌 청중에게 한국의 음악적 색깔을 전하기 위해 스페인어로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몇 년 전에도 한국 가요를 외국어 버전으로 번역을 해서 영상으로 제작한 유튜브가 있었거든요. 한 3개국 외국어로 제작을 해서 한국 가요를 알리고자 하는 영상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모든 영상이 사라져버렸더라고요. 아마도 제작권 문제나 재사용 콘텐츠 또는 악의적인 신고 등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K-POP의 그 붐 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이재성의 그 집 앞 이 노래도요 이미 100만 뷰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저희 때는 솔직히 그닥 큰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뭐 꽃미남도 아니었고. 얼마 전에 무명전설에서 라이언이 또 그 집 앞을 불러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잖아요. 한국 대중가요의 따뜻한 감성을 전 세계와 공유하고자 하는 JKM 인터내셔널 채널의 프로젝트 취지로 다시 리메이크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집 앞 스페니쉬로 들어보겠습니다.

노래가 너무 애잔하게 들려오지 않나요? 옛날에 우리 집 앞에서 나를 기다렸던, 지금 얼굴도 이름도 가물가물한 그 사람도 살짝 기억이 나고 말이죠. 이재성의 그 집 앞을 스페니쉬로 아주 멋있게 불러서 원곡을 더 돋보이게 만든, 아주 잘 번안해서 부른 곡인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재성 하면은 촛불잔치 제일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이재성은 1981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이라는 팀의 일원으로 참가해 나의 꿈 그리고 사랑이라는 곡으로 은상을 수상하면서 가요계에 데뷔를 합니다. 1987년 이재성의 시그니처 송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촛불잔치와 고독한 DJ라는 곡으로 가요 탑10 1위를 차지하면서 유명 가수 반열에 올라서게 되는데, 특히 고독한 DJ라는 곡은 제목에 DJ라는 단어가 들어간 데다가 인기도 많았던 곡이었기 때문에 당대 시사 만화판에서는 김대중의 야당 시절 처지를 풍자하는 제목으로도 많이 쓰였었습니다. 특히 1987년 대선 당시 사자 필승론, 또 1990년 3당 합당 때에도 정말 심심하면 호출 당했던 곡이었다는 후일담도 있는데요. 어쨌든 3집의 인기에 힘입어 바로 4집을 내놓게 되는데, 내자마자 제주도 홍수 피해 사고가 생겨났는데 당시 4집 타이틀곡 이름이 바다로 가자였다고 합니다. 밝은 분위기의 이 곡이 당시 상황에 맞지 않아 후속곡이었던 그 집 앞으로 타이틀곡을 교체해 활동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집은 결국 망하게 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집까지 망하면서 이재성은 깊은 슬럼프에 빠지고 가수 활동을 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친구가 소개시켜준 작은 음악 감상실 사장님이 너 요즘 힘들지? 라며 1년치 활동비와 6집 발매 비용 전액을 대주며 가수가 노래를 안 부리면 생명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말했다며, 그렇게 6집 기적을 발매하며 슬럼프를 극복하게 됩니다. 이재성이 1986년에 발표한 기타 하나 동전 한 입이라는 노래는 나중에 다이나믹 듀오가 샘플링하면서 동전 한 입이라는 이름으로 3집에 수록을 했고, 이걸 다시 리믹스한 곡이 희대의 힙합 단체곡으로 남은 동전 한입 리믹스입니다.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 소개해드릴 그 집 앞. 1987년에 발매된 포크계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싱어송라이터 이재성의 정규 4집 앨범. 비록 교체되긴 했지만 타이틀

히트곡으로 첫사랑을 떠오르게 하는 순수하면서도 아련한 가사와 흥겹지만 슬픈 멜로디의 중독성 짙은 곡으로 30여 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역주행을 하며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곡이 되고 있는데 이재성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그 집 앞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K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3: 아침 식사 중.
2: 이렇게 조용하게?
3: 여기, 당신 커피 있어?
2: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3: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2: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3: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밀과 함께 적용 불가.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인도가 최대 시속 350km로 주행 가능한 총알 열차 도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인도 철도부 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최대 시속 350km를 목표로 하는 차세대 고속열차 개발 계획을 발표했는데 해당 열차의 설계 작업은 향후 6개월 이내에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는 최대 시속 280km로 운행할 수 있는 첫 번째 국산 고속열차를 제작 중인 것으로 국방부 산하 중장비 업체와 철도부 산하 철도 객차 생산업체가 공동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의 시제품은 2027년 초 완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속열차의 시제품이 나온 후 같은 해 8월 인도 서부 붐바이와 북서부 아메다바드 간 고속철도의 특정 구간에서 1단계의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길이 508km에 달하는 이 노선은 지난 2016년 착공이 돼 현재 건설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 장관은 두 번째 고속열차가 인도의 다양한 기후 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수 사양을 갖출 것이고 또한 철도위원회가 기술 통합 과정에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 철도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인도 전역에 신설된 철도 선로의 총 연장은 약 7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현재 전체 철도망의 80% 이상이 시속 110km까지 지원 가능한 상태라고 하네요. 글씨, 중국만큼이나 믿을 수 있을랑가 모르겠네요. 철도 하면 역시 대한민국이 최고인데 공사다 사고 난 나무. 중국에서 인플루언서에게 연애 관련 고민을 털어놓은 뒤 꾸중을 듣는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사랑 때문에 이성을 잃은 연애 뇌 성인들을 꾸짖는 인플루언서들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연애 뇌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개념으로 사랑에 대한 집착이 심각한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여러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연애 뇌 꾸짖기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는데 일부 상점은 월 판매량이 3천 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들은 고민을 들은 뒤 동정 대신 독서를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여성이 나는 고학력에 부유한 집안 출신이지만 10살 많은 가난한 남성을 사랑하게 됐다. 하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토로하자 인플루언서는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저학력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 이건 업보라고 비판했으며 의욕 없는 여자친구에게 계속 헌신하고 있다는 한 남성의 불평에는 당신도 똑같다. 파리만 배설물에 달라붙는 법이라고 반응했다고 합니다. 공개적으로 독서를 듣는 구조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구매한 중국 청년들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 이용자는 30분 질책 덕분에 전 애인을 잊었다. 심리 상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효과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30분 분량의 꾸짖기 통화 가격은 60위안, 약 13,400원 수준이며 200만 명의 팔로워를 지닌 인플루언서는 1년 회원권을 판매하고 있는데 회원권의 가격은 1,800위안, 약 4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외부의 직설적인 조언이 해로운 관계를 끊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히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감정에 휘둘릴 때 뇌의 인지방어 기제는 자기 성찰을 어렵게 만든다며 꾸짖음 같은 강한 외부 피드백이 올바른 인식을 도울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SNS를 통해 익명으로 진행이 될 경우 참여자의 수치심을 줄여주고 더 솔직한 대화를 돕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1: 법률 스님이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중국판 증문즉설이네요.
0: 중국에서 무면허 성형 수술로 인해 눈을 감지 못하는 심각한 후유증을 얻은 여성이 거액의 합의금까지 반환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장수성 수저우에 거주하고 있는 왕모 씨는 2020년 지역의 한 성형외과에서 약 12,000위안, 한화로 약 260만 원을 내고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직후부터 극심한 통증과 이상 증세가 나타났고 대형 병원 검사 결과 눈물샘 손상 등 수술 실패로 인해 눈을 완전히 감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진단이 됐는데 이후 재수술까지 받았지만 기능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국 조사 결과 해당 시술자는 의사 면허가 없는 병원 관계자였으며 병원 역시 무허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로 인해 이 여성은 2022년 구급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형사처벌을 앞둔 가해자 측의 요청으로 여성은 약 1억 8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고 사건을 일단락하는 조건에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대신 관련 게시물 삭제와 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포함됐고 이를 어길 경우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 가해자 측이 SNS에서 피해자를 비방하고 가족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갈등이 재점화됐으며 이에 피해자 측도 관련 사실을 다시 폭로했지만 법원은 합의 조건 위반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 반환을 명령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SNS를 통해 피해자가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며 성형수술은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고 하네요.
1: 돈 받고 끝내기로 했으면 깨끗이 끝내야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참 양아치 짓이네. 허기사 매일 보는 얼굴인데 열 받을 만도 허겄쥬. 큰 게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말경오. 함부로 손대면 큰나지. 근데 나도 요즘 여고 좀 땡겼으면 다 좋겠는디.
0: 놀이공원에서 체격이 너무 커 탈 수 없다며 롤러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했던 새아이의 엄마가 1년 만에 무려 63kg, 약 140파운드를 감량하며 제2의 인생을 찾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국 타이위원주 썬더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36살의 에스테틱 샵 운영자 여성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다이어트 성공기를 소개했는데요. 한때 체중이 140kg, 약 308파운드에 육박했던 여성은 지난 2016년 깊은 유대감을 가졌던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자 매일 아버지를 간병하며 헌신을 했으나 2019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비슷한 시기 아이까지 출산하면서 정신적인 버팀목을 잃은 그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다고 합니다. 여성은 당시 먹는 것으로 고통을 달랬지만 사실상 자기 학대였다고 털어놨는데요. 그녀는 매일 배달 음식 등에 의존하다 결국 체중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집안 계단을 오를 때조차 난간을 붙잡고 겨우 몸을 끌어올려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 계기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깃든 놀이공원에서 찾아왔는데 평소 아버지가 살아생전 함께 즐겨 타던 놀이동산에 롤러코스터를 타려 했지만 너무 비대해진 몸 때문에 안전바가 잠기지 않았던 겁니다. 현장 직원으로부터 탑승할 수 없다는 말에 굴욕감을 느꼈고 결국 그녀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부모가 되고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작년 초부터 본격적인 감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사 처방을 통해 비만 치료 주사 도움을 받기 시작한 그녀는 주사제가 마법 같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결코 쉬운 지름길은 아니었다며 배달 음식에 쓰던 돈을 치료에 투자했고 식단과 운동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완전히 뜯어 고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약 1년의 노력 끝에 63kg 감량에 성공한 그녀는 몸무게 숫자가 줄어든 것보다 삶의 질이 바뀐 것이 더 값지다고 전하면서 이제는 좌석이 좁은 극장에 갈 때도 자리에 몸이 끼일까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며 특히 아이들과 함께 유명 테마파크에 가서 줄 서 있다가 쫓겨나면 어쩌지라는 불안감 없이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꿈만 같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향해 자신에게 너무 큰 압박감을 주지 말고 딱 일주일씩만 목표를 잡고 나아가라고 조언을 건넸다고 하네요.
1: 뚱뚱함은 보기에도 부담되지만 본인 건강이 무너지니까 그게 걱정이죠. 죽으나 사나 살은 빼야요.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개발처를 폐쇄한 이후 추진 중인 새로운 해외 원조 정책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보건 지원의 대가로 의료 데이터 접근권과 핵심 광물 확보 등을 요구하면서 일부 국가들은 원조 협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개발 원조 체계를 사실상 폐기하고 보건 지원을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적 이익과 직접 연계하는 새로운 양자 협정 방식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여 개국은 미국과 협정을 체결했는데 하지만 짐바브웨, 가나, 잠비아 등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잠비아는 미국이 제안한 20억 달러 규모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핵심 광물 거래, 미국 기업에 대한 우대 조치, 민감한 의료 데이터 제공 요구가 수용 불가능하다며 협상에 제동을 걸었는데 잠비아 외무장관은 미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듯 잠비아도 자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갈등은 전 잠비아 주재 미국 대사가 취임 연설에서 잠비아 정부의 부패를 공개 비판하면서 더욱 격화됐습니다. 그는 잠비아 관리들이 미국의 의료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정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미국 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리 자원 접근권을 대가로 에이즈 치료 지원을 압박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원조를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협정 세부 내용을 대부분 비공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워싱턴의 시민단체 퍼블릭 시리즈는 국무부를 상대로 정보 공개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케냐에서도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협상 과정에 불투명성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 미국의 보건정책연구기관에 따르면 케냐는 16억 달러의 미국 지원을 받는 대신 자체적으로 8억 5천만 원 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1: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 말이 나라에도 해당되는 것 같아. 없는 눈만 죽어나는겨. 오죽하면 성경에도 꼴랑 한 개 가진 것가정 99개 가진 놈한테 뺏긴다고 형. 죽으나 사나 돈은 벌어야요.
0: 기업 재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디지털 자산으로 채워온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 전략의 대표 기업 스트레티지가 지난주 약 25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32개를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가상자산 시장 침체기 이후 첫 비트코인 매도라고 하는데요. 올해 들어 18% 하락한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3% 하락한 수준에서 거래가 됐으며 스트레티지 주가도 장중 4% 내렸다고 합니다. 한때 마이클 세일러 공동 창업자가 주도한 비트코인 매집 전략은 시장에 큰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들어 열기가 다소 식고 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이동한 가운데 기관 투자가들은 정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전환하는 토큰화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마이클 세일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부 비트코인 매도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회사가 순매도자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현재 스트래티지는 약 84만 3,706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가 기준 가치는 600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2020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비트코인 중심 기업으로 전환한 이후 주식 발행과 전환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며 공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해 왔으며 지난해에만 62억 달러 이상을 조달해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하네요.
1: 비트코인이고 토큰이고 지랄이고 간에 말이오. 당체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달러 벌기도 힘든디 무신 비트코인까지요. 이 아이고 이따구 거 없어졌으면 좋겠소. 그냥 하나로 가. 달러 좋자네.
0: 여자친구에게 고가의 선물을 기대한 한 남성의 사연이 공개가 되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가 부자였으면 좋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는데 작성자는 내 친구와 지인들의 여자친구는 새 차도 뽑아주더라 라며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게 여자가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질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나도 여자에게 좋은 차를 선물 받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글이 확산이 되자 온라인 공간에서는 작성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는데 너보다 나이 많은 여자를 만나면 되지만 그런 여자들은 네 외모와 몸매를 볼 거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다. 돈 많은 여자를 만나고 싶으면 본인도 그 수준이 되면 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본인은 여자친구에게 차를 사줄 능력이 되면서 그런 말을 하는지 의문이다. 사랑의 가치를 왜 물질적으로만 증명하라 하느냐. 취직 대신 시집을 간다는 일명 취집을 원하는 일부 여성 등과 뭐가 다르냐라며 실망감을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일부 누리꾼들은 주변의 극단적인 사례만 보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 같다며 현실을 직시하라는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고 하네요.
1: 시상에 돈 싫은 놈이시오. 이 남자들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돈 많은 여자가 왜 싫겠시오. 이 돈 많은 여자 이 같은 여자들도 좋아야 없는 것보다 낫잖요. 솔직하게 야구 효과만 왜들 지랄들요. 뭐니뭐니여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자뇨. 왁스가 부릅니다. 뭐니.

왁스의 머니 들으시면서요. 1부 순서 줄이고 잠시 후 안내 들으시고 저는 2부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베 주얼그룹이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초여름 대형 보석쇼 반지 천국 행사를 개최합니다. 6월 12일 금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단 8일간 애난데일 초입구 한국일보 건물 1층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6월 탄생석 진주 특별전을 비롯해 한국 직영 세공의 랩 다이아몬드와 화려한 모이사나이트 칼라스톤 신제품을 대거 공개합니다.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컬렉션을 포함한 전 품목을 최고 80% 할인된 파격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당당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힘입니다. 올여름 고베 주얼그룹과 함께 당신의 품격을 가장 눈부시게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나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요. 역시 우리 애니님께서 또 일찌감치 짧은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근심 걱정 다 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일, 좋은 생각만 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면서 아, 이쁜 닭이 세트를 그려서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서른도에 다 함께 차차차. 여기서 말하는 차는 먹는 차가 아니겠죠? 차차차.

소개해드릴 우리 카톡 친구는 골드님이 보내주신 글과 함께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몸이 가는 길과 마음이 가는 길이라는 글 보내주셨습니다. 몸이 가는 길이 있고 마음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걸을수록 지치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멈출 때 지칩니다. 몸이 가는 길은 앞으로만 나아 있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도 있습니다. 몸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젖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비가 오면 더 깨끗해집니다. 몸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흔들리지만 마음이 가는 길은 바람이 불면 사랑합니다. 오늘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가는 길을 나섭니다.

VJ님, 와, 정말 오랜만이신 것 같아요. 방송은 매일 듣고 계시는 거겠죠? 매일까지는 아니래도 자주 듣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안녕하세요. VJ입니다. 오랜만에 글 남겨요. 지난주 한 주간 휴가로 너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2년 만에 13 식구가 정말 즐거웠어요. 몇 달 전부터 스케줄 해놓고 기다리다 보니 시간이 돼서 참 재밌게 한 주를 보냈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2026년에 반에 와 있네요. 살다 보니 즐거울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때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지네요. 은경님도 여름 휴가 가실 거죠? 하시면서 차지연에 살다 보면 신청해 주셨는데 아우 매년 가고는 싶죠. 너무너무 가고 싶죠. 특히 가족끼리 같이 가고 싶은데 한 두어 번 가족끼리 다녀왔는데 아, 막판에 집에 올 때는 항상 같은 느낌? 두 번 다시 가족이랑은 여행 안 간다. 근데도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가족이랑 또 같이 그렇게 여행을 가고 싶더라고요. 지금부터 계획 잡아야겠죠? 우리 VJ님 덕분에 한번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폭별님께서 보내주신 성경 말씀과 신청곡 들려드릴 텐데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평강이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나 말이 먼저 앞서는 삶이 되지 않도록 조심은 하나, 예, 쉽지가 않습니다. 언행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수련은 하나 쉽지가 않네요. 예전과 많이 변한 나의 모습에 항상 감사합니다. 세상은 발전하며 변합니다. 우리도 옛것에 구연치 마시고 좋은 것에 따르길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배성의 사나이 브루스. 약간의 반전이 있는 예, 곡이었네요. 오늘도.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색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라, 라, 라, 퀴즈. 자, 일주일 동안 노래 네 곡에서 다섯 곡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수와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합니다. 바로 내일이네요. 또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드리는 이 퀴즈는요. 바로 매일 기도문을 보내주시는 복별님께서 보내주신 퀴즈인데 아이, 재미 붙이셨나 봐요. 또 보내주셨어요. 일단 복별님에게는 20분 상당의 H마트 상품권 보내드렸고요. 자, 퀴즈 쉽습니다. 가수를 잘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라라라 퀴즈. 자, 그럼 노래 나갑니다.

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 총 네 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곡, 홍석천의 보여줄게. 두 번째 곡은 클론의 꽁다리 샤바라. 세 번째 곡은 서른도의 쌈바의 여인. 지금 들으시는 곡은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1: 예전 그 마음 사라져.
0: 방금 들으신 가수와 곡들 잘 생각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을 통해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혜진님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 몸이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 그러면서 여덟 가지를 보내주셨어요. 먼저 입술 갈라짐. 입술 갈라질 때 있죠. 이 이유는 철분이 모자라서 그런 거라네요. 바이타민C도 부족하게 되면 입술이 잘 갈라진답니다. 겨울철도 아닌데 입술이 자주 갈라지시고 마르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일단 철분과 바이타민C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육류나 케일, 두부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 제가 얼마 전에 한 두 달 이유도 없이 막 피부가 가렵더라고요. 지금은 괜찮아졌는데 이게 건조증인가? 근데 진짜 많네요. 바이타민 A가 부족해서 그렇대요. 연어와 브로콜리, 녹차를 자주 드시면 좋다 그러네요. 제가 녹차하고 연어를 엄청 먹었거든요. 이거 효과가 있는가 본데요. 지금은 아주 좋습니다. 한 두 달 정말 좀 약간 겁이 날 정도로 그냥 막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누구는 알러지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자, 그리고 가늘어진 모발. 우리 여성분들 갑자기 모발 가늘어지면 신경 많이 쓰이죠. 여기에 진짜 머리까지 자꾸 뽑히고 빠지고 이러면 진짜 짜증납니다. 철분과 바이타민C 부족이래요. 이것도. 그래서 레몬이나 키위, 붉은 강낭콩 요런 걸 또 드시면 좋다 그럽니다. 그리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 바나나, 또 두부 이렇게 섭취하시면 좋다 그럽니다. 저도 한때 잠깐 불면증이 있었는데요. 마그네슘을 먹고서부터 밤에 잠을 잘 잡니다. 그리고 자기 한 1시간 전, 2시간 전에는 바나나 하나를 먹어요.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자, 그리고 비염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바이타민 B 그리고 바이타민 C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래요. 검은콩과 생강, 홍삼, 양파 이런 것을 또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또 가끔가다 근육 경련이 일어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칼슘과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우유 드시면 좋고요. 멸치나 시금치를 드시면 좋다고 하고요. 또 눈 밑에 다크서클, 요것도 우리 여성분들은 화장으로 그게 커버가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땐 또 커버가 안 될 때 있어요. 자, 그런 분들도 역시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랍니다. 바이타민C도 부족하고요. 그런데 아세요? 이 철분 부족하다고 해서 이 철분 많이 드시게 되면 또 변비가 생겨요. 요거 조절 좀 필요합니다. 연어나 양배추, 당근, 키위 요거 드시면 좋다 그래요. 또 마지막으로 여드름이 많이 나신 분들, 바이타민 A가 부족해서 그렇다 그럽니다. 녹차나 또 뭐 요거트, 연어 요런 거를 드시면 좋다 그러네요. 네, 맞아요. 내 몸에서 보내는 건강 이상 신호,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전문의를 찾아가서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미리 막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돈을 절약하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도 절약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볼 때 철분과 바이타민C, 그 다음에 연어, 우유, 바나나 이런 거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집에 떨어지지 말아야 할 과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과하고 바나나라고 하네요. 특히 바나나는 이 그냥 깨끗하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검버섯처럼 점이 찍혀 있는 고 바나나가 정말 이 영양가가 좋다 그래요. 근데 그게 다 익고 이거 좀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아니래요. 그런 바나나가 더 유익하다고 합니다. 예, 우리 혜진님 귀한 정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들으시는 곡은 대성이 부릅니다. 날바 날바 귀순, 날바 귀순.

0: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씨 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5불 99, 허니 망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K타운 소불고기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1불 99, 송악 평양식 칡냉면 개당 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낭떠러지에 떨어지려는 여자를 남자가 힘겹게 잡고 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 머리 위에 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가 큰 돌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여자는 생각한다. 아, 나는 지금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자니 머리 위에 조그만 구멍 안에 뱀이 물려고 머리를 또아리고 있는데 아, 쉽게 올라갈 수도 없고 왜 저 남자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나를 한 번에 끌어올려주지 못하는 거지? 남자는 생각한다. 아, 나는 돌에 깔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할 수 있는 만큼 여자를 붙들고 있는데 왜 저 여자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올라오려 하지 않지? 아. 이 이야기의 교훈은 이렇다. 당신은 상대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볼 수 없고 상대도 당신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볼 수 없다. 이것이 인생이다. 심리학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고통을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내가 힘든 것은 크게 느끼지만 상대가 버티는 무게는 보지 못한다. 그래서 관계는 고통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통을 이기심으로 오해할 때 무너진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보이지 않으면 쉽게 판단한다. 당신이 모르는 뱀이 있을 수 있고 상대가 말하지 못한 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너무 빨리 원망하지 말라. 당신이 보는 장면은 전체가 아니라 절반일 뿐이다.

0: 네. 오해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보험, 엘리커스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의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집을 팔려고 계획하신 분들에게 타이밍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집을 내어놓아야 하는지 시즌별로, 요일별로, 그리고 상황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즌으로 살펴보면 역시 봄 마켓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은 언제나 3, 4, 5월달이 가장 피크입니다. 팬데믹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해가 아닌 이상 1년 내내 거래되는 주택 숫자의 반 이상이 봄 마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겨울철에 필요한 수리와 준비를 마치고 2월부터는 날씨와 마켓 상황을 잘 살펴서 3월이나 4월을 타겟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일별로 비교를 해보자면 제가 가장 권하는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사전에 커밍순을 붙여놓고 충분히 홍보를 한 후에 바이어에게 집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액티브 리스팅은 목요일날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을 충분하게 집을 보여주신 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어퍼를 받거나 피드백을 요청해서 마켓을 진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무 목요일이나 다 좋은 것은 아니고 반드시 날씨도 살펴보고 할리데이가 끼어 있는지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의 상황은 비어있는 집이 가장 좋습니다. 간단한 수리도 해놓을 수 있고 새 페인트나 바닥을 교체할 수도 있으며 스테이징을 통해 보여지는 모습을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이사를 나가고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짐을 정리해서 리스팅을 해야 하겠습니다. 가급적 개인적인 물건들은 다 정리를 하고 리얼터나 스테이저의 도움을 받아 가구의 재배치나 데코레이션 아이템으로 바이어의 눈길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렌트를 놓은 집이라서 테넌트가 여전히 살고 있는 상황에서 꼭 집을 내어놓으셔야 한다면 테넌트와 긴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렌트 계약서에는 테넌트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권리가 집주인에게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고 리즈너블한 시간에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부연 설명이 또한 붙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테넌트의 친절한 도움이 있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은 세일이나 다시 렌트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렌트하우스는 세일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테넌트와 미팅을 셋업해서 서로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하고 주택 매매에 착오가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집을 사고 파는 일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일에서 타이밍은 참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마켓이 빠르게 움직일 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최선의 시간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해역을 지나던 상선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결 협상이 막판 난관에 봉착한 듯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공개 일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큐슈너가 추진하는 알바니아의 초호화 리조트 개발 사업에 대해 현지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제한하는 듯한 입장을 내놨다가 논란이 커지자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명을 수정했습니다. 괴한의 난입 총격 사건으로 중단됐던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연례 만찬이 오는 7월 24일에 재개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되는 뉴저지 예비선거에서는 오는 11월 3일 본선거에 진출할 각 당의 후보들을 유권자가 직접 선출합니다. 뉴저지 최대 규모의 아이스 구금 시설인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2세 아동을 위한 무료 조기교육 프로그램인 2K 시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택가격 부담 완화 및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여러 개의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뉴욕시가 어린 학생들의 미래 대학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서 학자금 종잣돈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뉴욕시가 쓰레기 배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이달부터 9세대 이하의 소형 주거용 건물도 시 정부가 지정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야 하며 오는 9월부터는 위반 시에 벌금이 부과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화요일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 종결 협상이 막판 난관에 봉착한 듯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공개 일정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공개 일정에서 장시간 연설과 문답을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자세한 소식 성영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백악관이 공개한 2일 일정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책 회의를 비롯해 이런저런 일정이 잡혀 있지만 모두 비공개입니다. 월요일인 전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인근 골프장에 갔다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취재진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마지막으로 공개 일정에 나선 것은 지난달 27일 있었던 내각회의입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생중계되는 내각회의 도중에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니라면서 원하는 합의를 얻지 못하면 이란을 끝장낼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출입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취재진에 공개되는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일정을 공개로 바꾸고 취재진을 불러 모으는 일도 평소와 달리 없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이란 협상에 관련된 회의를 한다고 직접 알리기는 했지만 이 역시 비공개 일정이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온갖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거나 장시간 연설하기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침묵은 드문 일입니다. 2월 28일 대이란 군사작전 개시 이후 근 100일이 다 됐는데도 내놓을 만한 합의를 얻지 못하는 상황에서 언론의 비판적 질문에 대응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과의 체결이 추진되고 있는 종전 양해각서를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유가 상승으로 여론이 꾸준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공개 일정을 잡는 것이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공개 일정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하루에도 수십 개의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 협상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정책에 비협조적인 여야 인사를 깎아내리거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선택한 공화당 후보를 지지하는 게시물입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본인을 영웅화한 인공지능 이미지도 자주 올리는데 최근엔 조지 워싱턴과 에이브러함 링컨 등 미 전직 대통령 4명의 거대 두상이 새겨진 사우스 다코타주 로시모어 산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 넣은 AI 이미지도 거듭 올렸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걸프 해역에 지나던 상선을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2: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는 2일 이란 관영 타스님 통신에 오만만에서 이란 선박 라이언스타에 대한 미국의 공격에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은 보복 조치로 미국 이스라엘 선박 MSC 사리스카를 순항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영국 해사무역기구에 따르면 이라크 움카스르항에서 남동쪽으로 약 40마일 떨어진 걸프 해역을 항해하던 화물선 한 척이 정체불명의 발사체에 피격돼 폭발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이 공격의 주체가 자신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MSC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해운사로 컨테이너선인 MSC 사리스카는 파나마 선적입니다. 타스님 뉴스는 MSC의 창업자이자 소유주인 아폰테 가문은 이스라엘의 후손이고 공동창업자 라파엘라 아폰테 디아망은 1945년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났다며 이 선박과 이스라엘의 연관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많은 분석가가 MSC를 이탈리아계 이스라엘 재벌 회사라고 본다며 MSC는 이스라엘 하이파와 아슈도드에 사무소를 설립했고 매년 60만 TEU의 화물을 이스라엘 항구들로 실어 나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2012년에서 2024년 미국의 항구 13곳에 94회 기항한 기록이 있다며 미국과의 연관성도 부각했습니다.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언급한 자국 선박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지난달 30일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로 항해하던 감비아 선적의 한 상선에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미 중부사령부는 성명에서 이 상선이 오만만에서 이란 항구를 향해 국제수역을 통과하는 것이 목격돼 선박에 미 해상 봉쇄 위반을 통보하고 20차례 이상 경고를 보냈다며 미사일을 발사해 이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협상이 이견으로 교착에 빠진 가운데 무력을 동원한 공격과 동시에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1일 카타르 외무부에 따르면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쉐이크 무함마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 겸 외무장관과 통화하고 지역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카타르 외무부는 알사니 총리가 통화에서 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합의 도출에 대한 카타르의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모든 당사자가 지속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재 노력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은 지금까지 미국 군사시설 20곳에 피해를 입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1일 위성사진과 영상들을 자체 분석한 결과 이란이 2월 말 이후 중동 8개국에 걸쳐 주요 시설들을 공격하며 미군의 최첨단 방공미사일 시스템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레이더 등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입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고가의 미군 장비 중에는 아랍에미리트 알루와이즈 기지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등 중동 내 방공미사일 시스템 3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위성으로 확인된 미군의 피해 자산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에 있던 이뜰이 조기경보 통제기 등이 포함됐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오는 11월 본선거에 나설 각 정당별 후보를 결정하는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에서는 현직 시장과 현직 시의원이 맞붙는 한인 후보 간의 민주당 시장 경선이 펼쳐지면서 한인 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투표소에 이하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하의 기자.
3: 네, 저는 지금 뉴저지 예비선거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뉴저지주 예비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각 정당의 연방 상하원 후보를 비롯해 시장과 시의원 등 각 정당별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됩니다. 특히 벌겐 카운티 한인 밀집 지역인 플리세이즈 파크에서는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에 현직 시장과 현직 시의원이 맞붙으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직 시장인 폴킴 후보 그리고 현직 시의원인 민석준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며 비방전으로 이어졌던 만큼 맞대결 결과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지역 개발 문제와 재정 투명성 문제, 행정 개혁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폴킴 시장은 연임에 성공해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개혁 과제를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민석준 후보는 현재 펠팍타운 정부의 재정 불투명 문제 해결과 시정 혁신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으로 이번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사람이 사실상 11월 치러지는 본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표소를 찾은 한 유권자는 현 트럼프 정부가 학자금 대출을 어렵게 만들면서 대학원 합격 통지를 받고 학업을 이어가려던 친구가 학자금이 안 나와 학업을 포기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번 선거에서 교육 정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4: Probably education, especially like nowadays, many of like the federal grants for like graduate schools. I know like my friend, she was going to graduate school for something and then her grant got pulled and she had to withdraw because like her program wasn't up and running. So I mean just like having I guess people in those positions to like you know say like hey we need some barriers and like you know our graduate school and whatnot to have those grants like protected.
3: 또 다른 유권자는 현 정부가 예산을 전쟁을 치르는데 다 낭비하고 있다며 그 예산을 교육과 메디케어 등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며 선거전을 펼친 풀뿌리 민주주의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5: Oh, there's so many. That's such a tough question. I would say we
6: can just two or three.
5: Okay, first we need to check the executive branch. They are doing so much. First of all, the war that we have going on that has caused our gas prices to go up, the trickle-down impact that is having on all of our industries from housing to food. There's so much that's being impacted by the president taking us into a war that was not approved by Congress. And so we need to do something to be able to stop that, to stop bleeding money. We need to keep that money, more of our money in the country and be able to support the people who are being cut off of Medicaid.
3: 공화당 시장 후보로는 스테파니 장 후보가 단독 출마해 이미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펠리스 스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본선 진출권이 주어지는 구석을 놓고 한인 후보인 원유봉 후보, 저스틴 광 후보, 루시 양 후보를 포함한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에서는 후보수가 선출 정원과 같아 별도의 경선 없이 크리스조, 클로스터 시의원 후보와 김봉준, 노우드 시의원 후보, 리치필드, 사라김 시의원 후보가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에서는 홀윤 시의원이 민주당 예비선거에 단독 출마해 경쟁 없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홀윤 시의원은 이번에 당선될 경우 5선에 성공합니다. 노스베일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민주당 케네스 조 후보는 그동안 시의원 선거에 여러 차례 도전한 바 있으며 올 11월 공화당 소속 현직 시장인 조셉 맥과이어 시장과 맞붙게 됩니다. 한편 리치필드 시의원 자리에 민주당 데니스 심 후보가 출마해 타민족 후보 2명과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연방선거에서는 현직인 코리 부커 연방 상원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또 포트리와 팰리세이스 파크, 레오니아 등에 포함된 뉴저지주 제5 연방 하원 의원 선거구에서는 현직인 자시카 타이머 의원이 민주당 후보로 단독 출마해 본선행을 확정했습니다. 가 타이머 의원은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션 카리이안 후보와 맞붙게 됩니다. 이번 뉴저지 예비선거에는 총 12명의 한인 후보자가 대거 출마해 한인 사회의 정치적인 신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저지 예비선거 투표소에서 K-Radio 이하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무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온유 수박 개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쌀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간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7: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7: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8: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돌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o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23일 메릴랜드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인과 이민자 유권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가 ICE 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 4건을 공식 시행했습니다. 마크 엘리치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지난 2일 가치법, 언마스크 아이스법, 아이스 구금시설 설치금지법, 그리고 아이스에 의해 구금된 주민들의 재산보호법 등에 서명했습니다. 가치법은 카운티 공무원들이 연방이민단속 업무에 직접 협조하는 범위를 제한하고 주민들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지방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언마스크 아이스법은 아이스 요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얼굴을 가릴 경우 신분을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표식이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카운티 당국은 이번 조치가 이민자 주민들과 지방정부 간 신뢰를 강화하고 공공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치 행정 책임자는 이민자 사회가 정부를 신뢰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과도한 단속은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테말라 출신 이민자인 나탈리 파니 곤잘레스 카운티 의회의장도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현재의 이민 문제를 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반면 보수 성향 이민정책단체들은 지방정부가 연방이민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오히려 연방당국의 집중적인 단속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단체 CASA는 이미 지역 내 아이스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보호장치가 더욱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법안 집행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몽고메리 카운티가 메릴랜드주 최대 이민자 밀집 지역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센서국이 발표한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2020년에서 2024년 추산 자료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인 인구는 17,438명으로 메릴랜드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한인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몽고메리 카운티는 전미 사회 내에서도 가장 인종적으로 다양하고 포용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정정보업체 월렛허브가 실시한 전국 도시 다양성 조사에서도 카운티 내 주요 도시들이 전국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먼타운의 인종다양성 전국 1위, 게이더스버그는 3위, 실버스프링은 4위, 락빌은 9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저먼타운의 경우 백인 24%, 흑인 25%, 히스패닉 24%, 아시아계 22%로 인종 구성이 거의 균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이민자 정책은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로 꼽힙니다. 오는 23일 실시되는 메릴랜드 예비선거에서는 주지사와 연방 하원의원, 주 상하원의원, 카운티 주요 선출직 후보들이 결정됩니다. 정치권에서는 특히 이민자 비율이 높은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아이스한 법안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이민자 권익 보호, 다문화 정책, 공공안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문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인 유권자들 역시 교육정책과 소상공인 지원, 공공안전 문제와 함께 이민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메릴랜드 예비선거 조기 투표는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다가오는 16일입니다. 주 최대 한인 거주 지역이자 대표적인 다문화 공동체인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아이소 활동을 둘러싼 이번 논쟁이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 오는 예비선거에서 한인과 이민자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르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고 쾌적한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76도, 섭씨 24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까지 맑은 날씨는 계속됩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9도, 섭씨 15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 61도, 섭씨 16도 예상됩니다. 뉴욕 현재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5도, 섭씨 24도 나타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맑고 쾌적한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77도, 섭씨 25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조금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로 맑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화창한 날씨 보이고 있으며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뉴욕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워싱턴은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이런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제공입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최대 규모의 아이스 구금 시설인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구금 시설 운영사를 상대로 폐쇄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수용자 처우 문제를 둘러싼 시위가 격화되면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2: 뉴저지 뉴워크시가 아이스 구금시설인 딜레이니 홀 운영사를 상대로 시설 폐쇄를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딜레이니 홀은 뉴저지 뉴워크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금시설 가운데 하나로 최근 수용자들의 식사와 의료 서비스, 생활 환경 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동안 시설 폐쇄를 강하게 요구해온 라스바라카 뉴워크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건강 및 안전 문제를 이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딜레이니 홀 수용자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제기됐습니다. 시위대는 일주일 넘게 시설 앞에 모여 수용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영양이 부족한 식사 제공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수감자들에 대한 의료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들도 시설을 직접 방문한 뒤 수용 환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국경 차르인 톰 호머는 지난 주말 예고 없이 딜레이니 홀을 직접 방문해 수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를 직접 먹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머는 식사에 대해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으며 음식 상태도 괜찮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딜레이니 홀을 둘러싼 시위는 작년부터 1년 넘게 이어져

0: 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작년 5월 딜레니 홀 내부로 진입하려다 무단 침입 혐의로 체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5월에 강력한 항의와 시장 체포가 이뤄진 지 1년 만인 올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도 시위가 격화되면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도로에서 타이어와 의자를 불에 태우고 돌멩이를 아이스 요원들에게 투척했으며 경찰의 방패를 빼서 무기처럼 사용하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폭력적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최루가스까지 등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토요일에는 시위대에 맞서 아이스 활동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 단체로 알려져 있는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이 현장으로 몰려들면서 양측 간의 대립과 충돌이 발생해 양측 시위대와 아이스 단속 요원들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라카 시장은 토요일 밤 딜레니 홀 반경 0.5마일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통행 금지령을 발령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현재 상황이 안정된다면 화요일 저녁 또는 수요일 저녁 통행 금지령을 해제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필요할 경우 공항에 배치돼 있는 세관 국경 보호국 인력을 딜레니 홀 인근 치안 강화를 위해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위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수십 명이 체포됐으며 일요일 밤에만 통행금지명령 위반 혐의로 최소 50명이 기소됐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상당수가 뉴저지주가 아닌 타주에서 온 시위 참가자들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민 단속 강화에 나서는 트럼프 행정부에 맞서 동부 지역 최대 이민자 구금 시설인 딜레니 홀을 둘러싼 시위와 소송으로 향후 법적 논란과 국토안보부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가 영주권 신청자들의 미국 내 신분 조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본국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둔 발표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 이민자들과 기업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방국토안보부 DHS는 지난달 29일 공개한 설명 자료에서 대부분의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 본국에서 승인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내놓은 발표와는 다소 다른 해석입니다. 앞서 USCIS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발표해 이민자 사회에 큰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인 가족 초청 이민자들과 취업 이민 신청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정책 도입이 아니라 이민 심사관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재량권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신청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변화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신청자가 미국 밖에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체류 기간을 초과한 이민자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신청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민 심사 과정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USCIS 인터뷰에서 심사관들이 신청자들에게 왜 미국이 아닌 본국에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미국 내 신청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질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업계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상공회의소는 불법 이민 단속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합법 이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인력 확보와 고용 계획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이 특히 가족 초청 이민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취업비자 소지자들과 달리 상당수 가족 초청 이민자들은 별도의 체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책 변화에 더욱 민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 발표의 강경한 해석에서는 다소 물러섰지만 실제 적용 대상과 심사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자 사회에서는 보다 명확한 지침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뉴욕시가 2세 아동을 위한 무료 조기 교육 프로그램인 2K 시행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캐피 호컬 뉴욕 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5개 학군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0: 뉴욕시가 5개 학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무료 2세 아동 보육 교육 프로그램인 2K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일 화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 가을부터 운영될 2K 프로그램 신청을 2일부터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맞벌이 가정이 양육에 대한 걱정 없이 아이를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2K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할 것이며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2: Instead of stressing about how they'll be able to afford childcare come the fall, instead of picking up extra shifts or working overtime, parents can come to this beach with their children without having to worry. As they enjoy the sun, the waves, they'll be able to rest easy, knowing that their kids will be taken care of in high-quality childcare programs, and that those programs will be free.
0: 2K 시범 프로그램 신청은 뉴욕시 6, 10, 18, 23, 27 교육학군에 거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접수 마감일은 6월 26일입니다. 무료 2K 프로그램이 시범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은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이누드, 그리고 더 브롱스의 포덤과 킹스브릿지, 브루클린의 카나시와 브라운스빌, 오션힐, 그리고 퀸즈의 오존파크와 락커웨이 지역입니다. 뉴욕시는 첫해 총 2,000개의 무료 2K 자리를 제공하고 향후 4년에 걸쳐 프로그램을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K 프로그램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무상교육의 일환으로 캐티 호컬 뉴욕주지사의 지원이 더해지면서 주정부와 시정부가 공동 발표 추진한 프로그램입니다. 뉴욕시 2K 무상교육 시범 프로그램을 위해 뉴욕주는 총 12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가정들이 처음으로 2세 자녀를 위한 무료 보육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직장과 자녀 양육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2K 프로그램 대부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는 종일반 프로그램으로 제공됩니다. 또 연간 260일 운영돼 맞벌이 가정의 보육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형태의 센터 프로그램은 물론 인가를 받은 가정식 보육시설을 통해서도 자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에는 2세 아동이 5만 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 정부는 장기적으로 모든 가정이 무료 2K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 보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청은 뉴욕시 교육국 온라인 사이트 myschools.nyc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 문의는 718-935-2009 또는 뉴욕시 패밀리 웰컴 센터를 통해 직접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1: 뉴욕시가 공립학교 킨더가든 입학생들의 미래 대학 교육비 마련을 돕기 위해서 학자금 종잣돈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예산안에는 일반 가정 학생에게 $1,000,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3,000를 대학 저축계좌에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해당 방안은 줄리 매닌 시의장이 제안했으며 시행을 위해서는 약 1억 8천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제안은 현재의 지원 규모와 비교해 큰 폭의 확대가 이루어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NYC Kids Rise 프로그램은 킨더가든 등록 학생에게 기본적으로 $100를 지급하고 일부 저축 활동에 참여할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을 제공해 최대 $2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학부모가 별도로 개설한 529 대학 저축 계좌를 프로그램과 연계하면 추가로 $100를 적립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는 이러한 대학 저축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진학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학 저축 계좌를 보유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대학 진학 가능성이 약 3배 높았으며 대학 졸업 가능성도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NYC Kids Rise는 2017년 퀸즈 지역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뒤 뉴욕시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현재까지 38만 개 이상의 계좌가 개설되며 대표적인 아동 자산 형성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만약 이번 지원 확대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뉴욕시는 미국 내에서 손꼽히는 규모의 대학 학자금 종잣돈 지원 제도를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면서 교육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그램 관련 자세한 내용은 NYC Kids Rise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오프 홈모기지.
5: 뱅크오프 홈모기지.
6: 뱅크오프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편하게 만든 음식은 결코 깊은 맛을 낼 수 없기에 보엔가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MSG 없이 직접 사골과 질 좋은 양지로 14시간 동안 우려낸 깊고 진한 육수, 불맛 가득한 우삼겹 쌀국수와 매콤 고소한 곱창 쌀국수, 그리고 정성으로 우려낸 깊은 맛의 여름 특선 평양 냉면까지 올 때마다 기대되고 갈 때마다 행복한 기억이 남는 곳 진짜 맛있는 베트남 쌀국수와 냉면 플러싱 154가 보엔가 716-350-4199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5: 고배추얼 그룹이 뉴욕 새 매장에서 한 달간 특별한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을 진행합니다.
4: 손모양, 얼굴선, 체형에 맞춰 당신의 미모를 가장 빛내줄 보석을 처방해드립니다.
5: 진주 목걸이와 랩다이아몬드, 컬러스톤까지 보석은 이제 사치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4: 6월은 진주의 달. 당신의 분위기와 자신감을 업그레이드하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K-라디오 공개방송도 보러 오세요.
5: 코리아빌리지 노던길 정문
4: 새 매장에서
6: AI 주얼리 주치의 특별 상담을 만나보세요.
7: 고베 고베 주얼리 주얼리 다다다다다다.
8: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완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9: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0: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9: 703-354-1950 703-354-1950.
11: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 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1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1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13: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택가격 부담 완화 또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 여러 개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4: 버지니아주가 심각한 주택난 해결을 위해 공급 확대와 임차인 보호를 골자로 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니다. 에비게일 스펜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일 로키마운트에 위치한 제조주택기업 케비코를 찾아 주택 어포더빌리티, 즉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법안을 서명했습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번 법안이 주택 문제를 여러 측면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15: Virginia is taking concrete steps to tackle our housing crisis from several different angles, expanding supply, protecting tenants, increasing transparency, and making sure that manufactured housing has the same standing under Virginia law as any other home.
14: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선 2년간의 시범 프로그램을 통해 신규 주택 개발을 장려하고 제조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합니다. 또 임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수수료를 규제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날 법안 서명식이 열린 케브코는 버지니아주 로키마운트에 본사를 둔 대표적인 제조 주택 생산업체입니다. 스펜버거 주지사는 현장을 둘러보던 중 케브코가 생산한 상당수 주택이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버지니아 주민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지사는 특히 주택 공급 부족이 주민들의 삶뿐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절한 주거 공간을 찾지 못한 근로자들이 일자리와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성장에도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15: When workers can't find available housing options near their jobs, businesses struggle to grow.
14: 스펜버거 주지사는 주택 문제는 단순히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 속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건설 인력 부족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조 주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버지니아에서 생산된 주택이 더 많이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 주택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사 말미에는 케브코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제조 주택이 버지니아의 주택난 해결을 위한 핵심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법안 패키지는 버지니아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향후 시행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정책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13: 뉴욕시가 쓰레기 배출 방식을 대폭 바꾸며 소형 주거용 건물에도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은 6월 1일부터 1에서 9세대 규모의 주거용 건물과 시 청소국의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종교시설 등 특수용도 건물도 지정된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해 생활 쓰레기를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거리 곳곳에 비닐봉투 형태로 쓰레기를 내놓는 기존 방식으로 인해 악취와 해충, 주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시 정부는 밀폐형 공식 쓰레기통 사용을 확대해 도시 위생 환경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정책은 2024년 전 에릭 아담스 시장의 재임 시절부터 시범 사업으로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동안은 뚜껑이 있는 55갤런 이하의 용기라면 종류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뉴욕시가 승인한 공식 쓰레기통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 정부는 주민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9월 7일까지를 계도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이 기간에는 규정을 위반해도 벌금 대신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하지만 9월 8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공식 쓰레기통을 사용하지 않다가 적발될 경우 최소 $50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공식 쓰레기통은 뉴욕시내 홈디포 매장과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데 플러싱, 엘름허스트, 더 브롱스, 브루클린 일부 매장에서는 무료 배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 시간 K-Radio 이브닝 뉴스 제작은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8일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모이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K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 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지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유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유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지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K-Radio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령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요, 뉴욕과 뉴저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에서 6월에 열리는 행사들 중에 가보면 좋을 곳들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뜨거운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라이프 페이지에서는요, 전 세계 주류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토종 브랜드들이 어떤 전략으로 성공적으로 현지화를 이루어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릴게요. 완연한 초여름으로 접어드는 6월. 이 6월은 미 동부 지역 전체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주말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어디로 떠나야 할지 또 가족들과 어떤 좋은 추억을 쌓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 가족과 또 연인과 함께 가보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6월의 축제 그리고 전시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수첩과 펜을 준비하셔도 좋겠죠. 그럼 바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역시 문화예술의 중심지 뉴욕입니다. 6월에 뉴욕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 세계 미술 애호가들의 축제가 있습니다. 바로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인데요. 매년 6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 열립니다. 이 행사는요, 올해는 6월 9일 화요일 다음 주죠. 다음 주 화요일 6월 9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펼쳐집니다. 이 뮤지엄 마일 페스티벌이 열리는 3시간 동안 맨하튼 5에비뉴 82스트리트부터 105스트리트까지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가 되고요. 거리가 거대한 보행자들의 천국이자 야외 공연장으로 변신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페스티벌의 가장 큰 매력은요, 이 구간에 밀집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박물관들, 그러니까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구겐하임 미술관, 쿠퍼 휴잇 스미스소니언 디자인 뮤지엄 같은 이런 여러 참여 박물관들을 무료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높은 입장료 때문에 문턱이 좀 높게 느껴졌던 분들이나 또 자녀들에게 뉴욕의 이런 예술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부모님께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되겠죠. 걷기 좋은 초여름 밤에 맨하튼 한복판에서 라이브 음악을 들으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문화 감성을 충전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맨해튼 5에비뉴 82스트리트부터 105스트리트 사이에서 펼쳐집니다. 자, 다리를 건너 뉴저지로 가볼까요? 뉴저지에서는요, 온 가족이 함께 초록빛 자연 속에서 시각 그리고 미각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6월의 시그니처 축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뉴저지 체스터 지역에서 펼쳐지는 스토니 힐 팜스 라벤더 페스티벌입니다. 6월 중순부터 하순 그 주말 동안에 펼쳐지는 이 축제는요, 뉴저지에서 가장 풍성하게 라벤더를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이 축제가 인기가 높은 이유는요, 단순히 꽃을 구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라벤더를 가위로 수확해보는 유픽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은은한 라벤더 향을 맡으면서 넓은 들판을 걷다 보면 일주일간 쌓인 생활의 스트레스가 단번에 날아가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농장 한쪽에서는 보랏빛 향기가 매력적인 신선한 라벤더 아이스크림과 시원한 라벤더 레모네이드 같은 이색 디저트 그리고 천연 오일 제품도 함께 판매를 하니까요. 주말에 가벼운 마음으로 교외 드라이브 겸 다녀오시기에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날짜 소개해드릴게요. 6월 26일 그리고 6월 27일에 열립니다. 뉴저지 체스터에 있는 스토니힐 팜스에서 열리는 라벤더 선셋 페스티벌입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가 있는 워싱턴 메트로 지역의 소식입니다. 먼저 버지니아에서는요, 초여름의 활기가 가득한 알링턴으로 가볼게요. 6월 첫째 주말,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이죠. 6월 6일 토요일과 6월 7일 일요일 이틀간 버지니아의 대표적인 명소인 클라렌돈 인근에서 Annual Clarendon Alliance Art Festival이 개최가 됩니다. 이 축제는 미 전역에서 인정을 받는 인류 예술가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주 수준 높은 야외 전시회이자 지역 최고의 축제 중 하나인데요. 독창적인 회화부터 수공의 주얼리도 있고요. 또 도자기, 조각품, 이런 평소에는 보기 힘든 예술품들이 거리를 가득 채웁니다. 꼭 작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이 세련된 예술들이 가득한 버지니아의 거리를 걸으면서 예술가들과 직접 대화도 나누고 축제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라이브 음악도 듣고 이국적인 푸드트럭의 먹거리까지 모두 만끽할 수 있어서 버지니아 주민분들의 단골 주말 나들이 코스로 꼽힙니다. Annual Clarendon Alliance Art Festival 6월 6일 토요일과 6월 7일 일요일 이틀간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메릴랜드로 발길을 옮겨볼게요. 6월의 메릴랜드, 그야말로 활기찬 축제의 장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소개해드리고 싶은 행사는 볼티모어의 푸른 녹음 속에서 열리는 A-Frame Festival입니다. A-Frame? 이름이 참 독특하다 느끼실 텐데요. 바로 African American의 앞글자들을 조합해서 African에서 AFR 그리고 American에서 AM 이 다섯 글자를 조합해서 만든 명칭입니다. A-Frame. 올해로 역사 깊은 발자취를 이어가고 있는 이 축제는요. 6월 20일 토요일 그리고 21일 일요일 이 주말 동안 볼티모어의 명소인 드루이드 힐 파크에서 펼쳐집니다. 미국 동부에서 최대 규모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문화 축제거든요. 이틀 동안 무려 2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는 대형 행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미국이라는 다문화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웃들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특히 이 축제는요, 그래미 어워드 수상급의 유명 뮤지션들이 펼치는 대형 라이브 콘서트가 이틀 내내 전면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정통 소울푸드를 비롯한 수백 가지의 다양한 먹거리 장터가 열리고요. 눈과 귀 그리고 입이 모두 즐거운 그런 주말이 될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현지 축제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6월 셋째 주 주말에 볼티모어의 드루이드 힐 파크로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엔터테인먼트 섹션에서는 뉴욕의 화려한 미술관 거리부터 뉴저지의 보랏빛 라벤더 농장, 버지니아의 고풍스러운 아트페어, 그리고 메릴랜드의 열정적인 음악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들 소개해드렸는데요. 멀리 비행기를 타고 떠나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이토록 풍성하고 아름다운 볼거리들이 가득합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다가오는 주말에 소중한 분들의 손을 잡고 이런 축제 현장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입니다. 이성훈 기자가 오늘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지난 월드컵 평가전 1차전에서 부상당한 조유민의 대체 자원으로 조위재가 명단에 가세했고 이강인이 최종적으로 합류하면서 홍명보는 마침내 26인 완전체를 구축해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표팀은 미 동부 시간으로 3일 수요일 저녁 9시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최종 평가전을 치릅니다. 하지만 지난 1차전과 동일한 장소인 이 평가전을 치르는 장소가 묘한 의문을 자아냅니다. 관중석이 4천석에 불과하고 제대로 된 봉부석조차 없습니다. 선수들이 쓰는 라커룸 바로 옆 실내 체육관에서는 대학 배구팀이 훈련을 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사실 월드컵을 앞두고 대표팀 선수단이 받는 특급 대우와는 어울리지 않는 환경입니다. 대표팀은 월드컵의 사전 전지훈련부터 대회 기간까지 모두 1인 1실을 사용하며 대회 기간엔 가족들도 비행기 1등석 티켓과 호텔을 제공받습니다. 사전 훈련지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도 고급 4성급 호텔의 한층을 통째로 빌려 사용하고 한국에서 요리사 3명을 데려와 삼시세끼 한식을 제공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5일 베이스캠프인 멕시코 과달라라로 이동할 때는 축구협회 전세기를 이용합니다. 이런 월드컵 대표팀의 특급 대우와는 걸맞지 않는 이 대학 운동장에서 월드컵 최종 모의고사를 치르게 된 배경에는 대한축구협회의 아쉬운 행정적 엇박자에 있습니다. 원래 대표팀은 2만석 규모의 레알 솔트레이크의 홈구장인 아메리카 퍼스트 필드를 낙점했지만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이 구장을 베이스캠프로 먼저 선점하면서 밀려나고 만 것입니다. 다소 황당한 인프라 악조건 속에서도 전세기 이동과 1인 1식 제공 등 특급 대우를 받는 대표팀은 고지대 전술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며 다가올 과달라라 본선 결전에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홍명보의 조별리그 1차 상대인 체코 축구대표팀은 26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며 총상 없는 전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미로슬라프 쿠벡 감독은 코소보 평가전 승리 직후 최종 예비 명단 중 크리스토프 카본고, 파벨 부하, 토마시 라드리 등 3명을 제외한 최종 정예 멤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체코 대표팀의 핵심 전술 코드는 단일 클럽 위주의 조직력과 압도적인 피지컬입니다. 전체 26명 중 60%가 넘는 17명을 자국 리그 소속으로 채웠고 그중 무려 10명이 단일 클럽인 슬라비아 프라하 소속으로 구성되어 오랜 기간 다져진 탄탄한 수비 조직력을 과시합니다. 여기에 레버쿠젠의 해결사 파트릭 시크와 웨스트햄의 중앙사령관 토마시 소우체크, 울버햄튼의 크레이치, 그리고 이번 코소보 평가전으로 13개월 만에 부상에서 화려하게 돌아온 축구천재 흘로체크 등 190cm 안팎의 거구들이 질비해 공중전에서 공포에 가까운 높이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 체코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20년 만에 월드컵에 출전하는 월드컵의 경험 부족과 고산지대 적응을 완전히 배제한 그들의 일방적인 일정 설정에 있습니다. 12일 첫 경기가 열리는 멕시코 과달라라는 해발 1566m의 고지대이기 때문에 산소 희박으로 인한 급격한 저산소증과 체력 방전이 유발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4일 해발 고도가 평지인 미국 뉴저지에서 과테말라와 2차 평가전을 소화한 뒤 베이스캠프인 텍사스 달라스로 이동하는데 베이스캠프는 해발 100m 정도입니다. 이렇게 별도의 고산지대 적응 없이 바로 과달라하라로 직행하게 됩니다. 반면 대한민국 대표팀은 이미 지난달 18일부터 고지대인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심폐 기능을 단련하며 고산지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경기 후반전 체코의 장신숲이 평지 적응의 벽에 부딪혀 산소 부족으로 기동력을 잃고 둔해질 때 홍명보의 날카로운 배우 침투 패스가 승부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 프랑스 오픈 테니스 소식입니다. 붉은 클레이 코트의 대향연 프랑스 파리 롤랑가스가 섭씨 32도를 훌쩍 넘는 폭염의 영광러 속에 역사적인 대이변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기존 절대 강자들의 허무한 침몰과 무서운 신성들의 세대교체 바람이 그야말로 거세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남자 단식에서는 황제들의 비극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위 야니크 신네르가 아르헨티나의 셀런들로를 상대로 두 세트를 따내고 3세트마저 5대1로 앞서다 폭염에 지쳐 급격한 이중골을 겪으며 역전패를 당해 탈락했고 메이저 25회 우승을 겨냥했던 39살 베테랑 노바크 조코비치마저 19살의 브라질 신성 주안 폰세카와의 5세트 혈투 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빈틈을 타 이탈리아 테니스는 에이스 신네르의 부재에도 코볼리, 베르티니, 아르날디가 나란히 8강에 오르며 프랑스 오픈 역사상 최초로 한국가에서 3명의 8강 진출자를 배출하는 대기록을 썼습니다. 코볼리는 미국의 스파이다를 상대로 포핸드 위너 41개를 장려시키며 안정적인 승리를 거뒀고 아르날디는 미국의 티아포와 5시간 26분의 혈투 끝에 역전승을 거두는 괴력을 선보였습니다. 여자 단식 역시 2면의 연속입니다. 부동의 흑신 이가 시비온테크가 그것도 자신의 생일날 우크라이나의 마르타 코스튜크에게 무세트 전패의 굴욕을 고스란히 설욕당하며 탈방어에 실패합니다. 코스튜크는 클레이코트 15연속을 달리며 강력한 우승후보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 세계 1위 아리나 사발렌카가 오사카 나오미를 제압하고 8강에 안착한 가운데 19살 천재소녀 미라 안드레에바는 노장 크로스테아를 단 56분 만에 완파하고 4강에 올라 21세기 프랑스 오픈 최다승 10대 선수로 등극하며 새로운 여왕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섹션 이성훈이었습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3: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2: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3: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2: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3: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2: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6: 정준호 변호사.
7: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8: 배추박스 21불99, 한국산 제주모 파운드당 1불99,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300g 두 팩에 4불99, 백도 한 판 29불99, 레드, 블랙자두 파운드당 1불99. 믿고 먹는 집밥 필수템 오뚜기 베스트 상품이 한 자리에 한남 체인에서 특별가로 만나보세요.
0: 여러분은 6월 2일 화요일에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한국 리테일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소식이 숨가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바로 며칠 전이었죠. 지난 5월 29일 한국의 대표적인 뷰티 플랫폼인 CJ 올리브영이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의 대망의 오프라인 1호점을 열었습니다. 개점 첫날부터 현지인들이 4개 블럭, 그러니까 400m가 넘는 긴 줄을 서면서 3일 연속 오픈 런이 이어졌고요. LA 현지 방송사들이 헬기까지 뛰어가며 생중계를 할 정도로 뜨거운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는 LA의 핵심 상권인 웨스트필드 센츄리 시티에 2호점 출점까지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K-푸드, K-뷰티라는 이름 아래 한국의 토종 브랜드들이 세계 무대로 거침없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는 철저한 준비로 일궈낸 달콤한 결실도 있는 반면에 뼈아픈 시행착오, 그리고 실패를 겪고 발을 뺀 잔혹한 현실도 공존을 합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해외시장에 도전장을 낸 우리 대한민국 순수 기업들의 생생한 성적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내수 시장이 인구 감소 그리고 포화 상태로 한계에 직면을 하면서 이제 해외 진출은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 됐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K-컬처의 인기에 기대어서 나갔다가는 쓴맛을 보기 쉽상인데요. 철저한 현지화로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례, 반대로 현지 규제와 미각의 장벽을 넘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 차례로 짚어볼게요. 먼저 성공 사례입니다. 한국 리테일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안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이것은 과감한 현지화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 채널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앞서 언급드린 CJ 올리브영입니다. 사실 올리브영은 이미 전 세계의 150여 개국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역직구 플랫폼, 역직구 글로벌 몰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서 K-뷰티의 수요를 데이터로 먼저 확인을 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미국 이 주류 뷰티 시장의 틈새를 정확히 조준을 했고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직접 바르고 경험을 하는 한국식 웰니스 뷰티 큐레이션 매장을 선보이면서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동부까지 오프라인 영토를 확장해 나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뷰티 분야에서 올리브영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식음료 분야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트가 독보적입니다. 빵의 본고장인 프랑스 파리는 물론이고요. 뉴욕 맨하튼의 중심가 영국 런던까지 파고들면서 전 세계 700개 이상의 매장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 비결을 살펴보면 한국식 베이커리 문화의 이식이었습니다. 보통 이곳의 베이커리들은 쇼케이스 뒤에서 점원이 그 쇼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빵을 꺼내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파리바게트는 소비자가 직접 쟁반과 집게를 들고 갓 구운 다양한 빵을 고르는 자율선택형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로컬 메뉴 개발이 더해지면서 주류 시장에 완벽히 정착을 했죠. 또 만두 하나로 미국 시장을 장악한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만두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는 비비고의 성공 비결은 철저한 로컬라이징이었다고 합니다. 한국식 만두 고유의 이 얇은 피는 유지를 하되 고기와 부추향에 거부감이 있는 이 미국인들을 위해서 독특한 향을 내는 실파 대신에 가공된 대파를 쓰고요. 닭고기와 고수를 넣는 그런 만두를 개발을 해내서 코스트코 같은 메인스트림 마트를 장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승전고를 올린 것은 아닙니다. 해외 진출의 이면에는 통관 거부, 또 소송 리스크, 그리고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을 보고 철수를 한 뼈아픈 실패 사례들도 아주 가득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패 원인은 각국의 이 까다로운 유통 위생 규제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한 과소평가라고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최근 3년간 K-푸드 해외 통관 부적합 사례 분석을 따르면요. 미국 내 부적합 사례 중에 가장 압도적인 원인은 바로 라벨링 위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표시 기준 위반인데요. 특히 미국의 식품의약국에 엄격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는 곳을 안 했다거나 해외 공급자 검증 프로그램의 절차를 누락한다거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통관이 거부되고 또 창고에 묶여서 폐기되는 이런 중소중견기업의 사례가 매년 수백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수많은 한국 외식 브랜드들이 중국에 진출을 했는데요. 메뉴당 수천 달러에 달하는 위생 인증 비용 그리고 수시로 바뀌는 세관 규정, 서류 미비 이런 행정 장벽을 넘지 못하고 정식 유통을 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바로 철수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이 됐습니다. 또 두 번째 실패 요인은 한국에서의 성공 방정식이나 자극적인 맛을 그대로 강요한 현지화 실패 사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운맛이 열풍이 분다고 해서 한국식 매운맛 그리고 발효향을 가감없이 그대로 한국맛 그대로 전면에 내세웠던 몇몇 프랜차이즈들은 유럽과 북미의 이 보수적인 주류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코트라의 현지 조사 결과에서도 여전히 많은 서구권의 소비자들이 한국 식품의 강한 발효향 그리고 지나친 매운맛을 구매 기피 요인으로 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교한 맛에 튜닝이 없는 그런 무조건적인 진출은 백전백패라는 점을 이것이 증명을 해주네요. 또 한국의 편의점 업계의 해외 진출에서도 명암이 엇갈립니다. 몽골과 베트남 같은 글로벌 점포를 빠르게 확장 중인 GS25의 경우에는요. 당초에 2021년 몽골 진출할 때 2025년까지 500호점을 출점하겠다 이렇게 공격적인 목표를 공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물류 네트워크의 한계, 현지 유통기업과의 파트너십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목표 기한이었던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확보한 점포는 목표의 절반 수준인 280여 개에 그치면서 해외 확장 속도가 크게 둔화되는 성장통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이 직접 해외 법인을 세우고 전면에 나서는 시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유통과 판매의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지는 만큼 현지 법률 또 소비자 소송 리스크 그리고 환경 규제까지 기업이 독자적으로 감당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식품 라벨링 오류 그리고 성분 미비로 인한 현지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 리스크가 급증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대비책 없이는 진출한 이후에 더 큰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내 시장의 포화를 넘어서서 세계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한국의 순수 토종 기업들. 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화려한 K컬처 신드롬 뒤에 숨겨진 냉혹한 법적 문화적 장벽을 직시를 하면서 1%의 빈틈도 없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토종 브랜드들이 전 세계 주류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을 하고 또 이곳 미국 한복판에서 현지인들이 오픈런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법적 대비 그리고 정교한 현지화 전략 없이는 글로벌 무대의 높은 벽을 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오늘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최대 승부처 서울에서도 여야 후보들의 막판 총력전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승리 의지를 불태웠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최후의보로 서울만을 남겨달라며 정권 견제를 호소했습니다. 홍사은 기자입니다.
3: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원팀 승리를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선 서울시장도 구청장 선거도 모두 이겨야 한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4: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무능, 무책임, 무사한일 10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3: 특히 오 후보가 한쪽에선 TV토론을 요청하고 한쪽에선 댓글방을 운영하며 무분별한 흑색 비방을 해왔다며 사법적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인 오세훈 후보는 그럼에도 최후의 보루 서울만은 남겨달라며 정부 견제론을 띄웠습니다. 정 후보를 향해선 준비가 안 된 초보 운전자라며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공세했습니다.
5: 자신의 정책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후보, 시민보다 권력자의 눈치부터 살피는 후보에게 서울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3: 오 후보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날 12개 지역을 순회한 데 이어 이날은 13개 지역을 찾는 강행군을 펼쳤습니다. 마지막까지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는 판세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정 후보는 박빙이겠지만 승리를 확신한다고 자신했고 오 후보 역시 초박빙이라며 사력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서울 전역을 분주히 누빈 정 후보와 오 후보는 각각 청계광장과 신촌역에서 파이널 유세를 진행합니다. 이후 정 후보는 송파구 복정역 환승센터에서 오 후보

0: 는 광화문 광장과 종로 등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홍선입니다.
1: 이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조국, 한동훈 두 잠룡의 운명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2: 두 후보가 국회에 입성할 경우 진보 보수 진영 내 권력 지형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낙선할 경우에는 정치 생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주혜 기자입니다.
3: 비례대표직을 상실했다가 지난해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사면 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이번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하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조 후보가 원내에 재입성할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고 여권 내 권력지형이 재편되면서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4: 제가 책임지고 연대와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통합으로 개혁을 이루고 통합으로 정권 재창출의 힘을 키울 것이며
3: 반면 적통 싸움을 벌였던 민주당 김용남 후보에게 패할 경우 여권 내 입지가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되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여권 분열의 책임론에 휩싸이며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이른바 당원기습한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후보의 생환 여부도 보수 진영 내 최대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보수 재건을 내걸고 부산 북갑에 출마한 한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면 곧바로 복당 문제를 둘러싼 논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 후보를 제명한 장동혁 대표 체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차기 당권 구도도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또 부당하게 찍혀나가서 제명당하는 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 약속도 지킬 겁니다.
3: 하지만 낙선할 경우 보수 분열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원외 정치인으로 남게 되면서 향후 정치 행보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정주희입니다.
1: 이번 6.3 지방선거에서는 예상 밖의 격전지로 떠오른 곳들이 있습니다.
2: 여야의 텃밭격인 대구와 전북인데요.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 대구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혈전을 이어갔습니다. 여당 내 집안 싸움이 벌어진 전북은 끝까지 날선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6: 40년 정치 인생 마지막 유세라며 눈물로 지지를 호소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동구와 수성구 일대에서 벽치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김 후보는 이번에 바꾸지 못하면 대구 경제는 영영 일어설 수 없다며 대구의 변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7: 기분 좋은 대구의 변화, 대구의 확실한 정치적인 도약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십시오. 더 이상 과거로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6: 김 후보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부경 표심이 분명히 있다면서 최종 순간까지 지지층을 끌어모으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역시 대학가와 전통시장을 샅샅이 훑으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추 후보는 이번에도 오만한 정권을 견제해야 한다며 정권 심판론에 막바지 힘을 실었습니다.
8: 입법 권력, 행정 권력을 장악하고 마지막 남은 지방 권력, 거기에 보수의 심장 대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다.
6: 추 후보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앞세워 대구 경제를 살릴 적임자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안방 사수냐, 최초의 무소속 전북지사냐, 전북에서도 후보 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9: 우여곡절이 많고 또 사실 이제 가짜뉴스도 많이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선거여서 사실 혼탁하고
10: 중앙당이 도민의 선택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대신할 권력은 없습니다.
6: 민주당은 김 후보가 당선돼도 재선거라고 쏘아붙였는데 김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의 선거 불복 선동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 TV 문승욱입니다.
11: 도민 여러분의
1: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 지도부는 사력을 다한 유세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끄기 위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대통령.
12: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여야의 공방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인 선대위원장은 강원도 정선의 유세현장에서 내란 척결을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의 국민의힘 지원 사격을 비판하면서 감옥 3인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3: 감옥 3인방이 이렇게 선거판에 전면으로 등장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12: 그러면서 지역이 성공하려면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 예산과 입법을 가져와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설득했습니다. 강원부터 수도권까지 판단한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과 달리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장은 마지막 날 증언의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구로에서 유세를 시작한 장 위원장, 투표를 독려하는 대국민 호소문도 발표했습니다. 정부 견제를 강조하면서 지방정부까지 넘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14: 만약 지방정부까지 넘어가면 이재명의 오만은 마지막 레드라인을 넘을 것입니다.
12: 충청권으로 넘어가 캐스팅보트 충남 유권자들을 만나며 마지막까지 고향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극우와 불법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2030 청년투표 참여 호소문을 발표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 기성노조와 좌파 기득권 세력에 밀려 청년의 삶이 팍팍해졌다며 자신들을 선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1: 오늘로 13일간 진행됐던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마무리됩니다.
2: 여야 선거사령탑이 이 기간 가장 많이 방문한 곳은 바로 충청 지역이었는데요. 흔들리는 텃밭 방문은 자제한 것으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양소리 기자가 여야 선거사령탑의 선거운동 동선을 분석해봤습니다.
1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선대위원장이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 가장 많이 찾은 지역 바로 충남입니다. 충북과 대전까지 합치면 충청권만 모두 13번 바로 한 번꼴로 발걸음했습니다.
15: 충청의 충은 마음의 중심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충청도는 애국 충절의 고향입니다. 애국심으로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그 다음으로 많이 찾은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마지막 유세 장소이기도 한 서울은 총 5번 방문했고 경기, 인천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일정은 모두 10번입니다. 텃밭인 호남은 5번을 찾았는데 전남은 4번, 전북은 단 한 차례에 그쳤습니다. 전남에선 민주당 후보들이 조국혁신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에게 고전하고 있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다만 전북에선 무소속 김관영 후보가 정 위원장을 맹비난하며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일부러 발길을 피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 위원장의 공백을 채운 건 한병도 상임선대위원장.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한 위원장은 마지막 유세날까지 전북에서 후보들을 지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도 충청의 일정을 집중했습니다. 유세 마지막 날을 충남에 쏟아부을 만큼 화력을 집중했는데 충청권 방문 횟수만 9번에 달합니다.
16: 힘센 충남을 넘어 위대한 충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번 4년 다시 김태웅 후보에게 충남을 맡겨주십시오.
12: 장 위원장이 두 번째로 많이 찾은 곳은 수도권, 총 8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선을 긋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하는 유세는 마지막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텃밭인 부울경도 찾지 않았는데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가 보선에 출마한 부산의 경우 잡음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보입니다. 대신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의 힘을 실었습니다. 연합뉴스TV 양솔입니다.
17: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8: 어머, 나 또 찔끔했나봐. 밤에 가.
11: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18: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셀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8: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제스프리 선골드 키박스당 60불 이상 구매 시 24불 99, 시온유 수박 해당 5불 99, 한국산 팽이버섯 팩당 99장, 파 5번 들당 1불 99, 냉동 샤브샤브용 대패 소프채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기 간정 14불 99, 양념 돼지불고기 파운드당 4불 99, 바베큐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3: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4: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3: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4: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3: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5: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3: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4: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6: 이번 6.3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외에도 그 안에 복잡한 정치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7: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적지 않은 파장이 불가피해 전망인데요. AI를 활용해서 이번 선거 주요 관전 포인트 정리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입니다.
8: 제미나이와 챗GPT 등 다수의 생성형 AI에게 이번 부의 지방선거에 대한 뉴스를 학습시킨 뒤 핵심 키워드를 뽑게 했습니다. 분석은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뽑았는데요. 바로 중간평가, 미니총선, 경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중간평가입니다. 관력을 지난해로 넘겨보죠. 2025년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됐고 이후 대선이 이뤄진 것인데요.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딱 1년 뒤인 2026년 6월 3일 부의 지방선거가 이어졌습니다. 당초 예정돼 있던 지방선거가 이재명 정부 출범 1년과 맞물린 것인데요. 2년 차에 접어든 이 대통령에 대한 초반 평가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때문에 여야의 선거 전략은 극명하게 엇갈렸는데요. 민주당은 일 잘하는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9: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는 투표장에 나가셔서 민주당 기호 1번에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재명과 민주당은 오만합니다. 나를 어쩔 건데 라는 극단적 오만입니다. 거기에 자신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8: 두 번째 키워드 미니 총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진행되죠. 부산, 북갑, 경기, 평택을 등 14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두 자릿수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재보궐선거에 잡룡들도 대거 출사표를 던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경기 평택 의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 북갑에 출마했는데요.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단일화에 선을 그었고 두 지역은 다자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잡룡들의 국회 입성 여부는 개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차기 권력 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경제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선 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모두 지역 경제 살리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기업 유치, 지역 소멸 극복 등 다양한 공약이 쏟아졌는데요. 미 이란 전쟁 등으로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어떤 공약이 실현되느냐는 지역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수의 심장에서 격전지화된 대구의 경우 경제 이슈가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정도입니다. 민주당 김부겸 후보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대구 산업 체질을 AI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으로 전면 개편해 산업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테슬라 아시아 제2공장 유치를 약속했습니다.
11: 대구 경제를 살려서 예산도 끌어오고 필요한 법도 만들고 그래서 다시 대구의 심장이 활발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김부겸이가 해내겠습니다.
12: 지금 대구시장 후보 중에 그 예산의 길을 알고 경제를 알고 경제 일거리를 아는 후보 누굽니까?
8: 중간평가 미니 총선 경제. 이번 선거를 가로지르는 열쇠말이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오직 유권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연합뉴스 TV 핑재용입니다.
6: 8명의 후보가 나온 서울 교육감 선거는 막판까지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7: 단일화 경선에 불복한 후보들의 잇단 독자 출마로 고소고발전이 이어졌고 후보자들의 소수자 혐오 발언까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8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서울 교육감 선거. 단일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 과정에서 잡음이 나오며 단일화는 무산됐고 결국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14: 민주진보 교육의 가치와 주권자의 민주적 권리를 짓밟은 서울 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15: 이 선거가 허위사실과 비방, 근거 없는 의혹과 경선 불복의 장으로 전락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13: 보수 진영에선 동성애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16: 사회적 합의 없는 급진적 젠더, 퀴어, 동성애 교육이 학교 담벼락을 넘어 들어온 것을 막겠습니다.
17: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지, 차별 금지집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가르치겠습니다.
13: 역대 가장 많은 후보들이 난립하면서 자극적인 이슈를 소환하고 선명성 대결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18: 교육이라는 건 보편적이고 해야 되잖아요. 뭐 좀 소수자나 약한 자나 교육은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이념이나 일단 애들이니까 나중에 선택적으로 자기가 이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19: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진영 싸움만 남은 구조로 봤을 때 그동안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반복되었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표출된 역대 최악의 선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13: 고소고발과 혐오, 이념 공방으로 얼룩진 선거운동이 막판까지 이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 경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재경입니다.
6: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오늘 실시됩니다. 경찰은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7: 투표 과정에서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채은 기자가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20: 지난해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표를 하던 중 기표를 잘못했다고 생각해 용지를 찢은 겁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A씨가 투표를 고의로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봤지만 공정한 선거 사무를 방해했다며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경주에서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중투표가 가능한지 확인하려 투표소에 신분증을 제시한 B씨에게 지난해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투표용지 훼손과 이중투표 시도 등은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SNS에 게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금물입니다. 다만 손등에 기표 도장을 찍거나 투표소 밖에서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한 선거범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현재 서울경찰청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3명을 구속하고 AI로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등 범행을 저지른 8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본투표 당일까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송채은입니다.
6: 사망자 5명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7: 어제 현장 감식에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리기 위한 관련자 소환 등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지금까지 성명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귀한 만남을 성공하시고 결혼하시는 비용이 부담되시나요? 에베네셀 토털 웨딩 서비스에서 굿뉴스를 전합니다. 결혼 웨딩 준비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웨딩드레스, 들러리, 예물, 한복, 웨딩 촬영, 꽃, 헤어와 메이크업, 연애 장식과 주례까지 각 업체를 따로 찾으며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이 실속 있는 토탈 웨딩 패키지로 예산 부담은 줄이고 만족은 높였습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부터 웨딩까지 고객님의 예산에 맞춘 맞춤 플랜으로 아름다운 순간을 완성해드립니다. 초혼, 재혼, 시니어 만남과 결혼에 대한 모든 것, 부담은 적고 품격은 높인 웨딩, 에베네셀 토털 웨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17-359-1578, 917-359-1578.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가닉 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가닉 원이 오는 6월 1일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합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 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하는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one.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에 위치한 오가닉 원.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이제 오가닉 원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 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참 고맙습니다. 양 한방 통합의학 선구자상을 수상하신 샌드추이 박사님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 쥐시내추럴이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딱 하나만 사도 무조건 25% 할인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뼈 부러진 사슴이 먹었다는 홍합 페로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 가래에는 시모리,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에보디아, 건강한 혈액과 혈관에는 CSDP 골드, 치매 예방에는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 바디, 보약보다 중요한 꿀잠, 수면의 품질은 나이트 에이드.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정 수량이 오니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백세 건강의 동반자, GC 내추럴.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지입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바라는 게 있으면 다 이루어질 줄 알았고 꿈을 쉽게 이루게 될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꿈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근데요, 비록 모든 꿈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더 소중한 것들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주는 시원한 커피 한 잔에도, 노을이 내려앉은 산책길을 조용히 걸을 때도 나도 모르게 아 행복하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곤 하죠. 오늘도 작지만 의미 있는 일들로 가득했다면 그것만으로도 더

하트. 한 논문에 따르면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 같은 소소함에서 오는 행복을 해외여행과 같은 특별한 경험만큼이나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또 그런 경험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작은 것에 행복을 더 많이 느낀다면 그만큼 삶의 질도 높아지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 이 시간도 깨알같은 행복이 있어 즐거운 저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마라톨스의 노래 키스 앤 세이 굿바이는 7673님 정하셨고요. 스티비 원더의 노래 서듀크 4483님 정하신 곡입니다. 몽산포 자동차 야영장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고홍균님 인천 536번 버스에서 저녁 스케치가 나옵니다. 기사님이 굉장히 멋쟁이세요 하시면서 기사님께 감사드립니다. 5684님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있고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과 봉에 놓은 편지는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보이질 않죠. 사람의 사는 일도 사람과의 관계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우거지게 됩니다. 김민수님의 묵상 중의 글을 현재님

금요일에는 기억에 남는 명언 또는 책 속의 한 줄 함께합니다. 내 마음의 한 줄 해피트리님이 보내주셨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문장은 어린 왕자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사랑, 믿음, 정성, 추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세상 속에 너무나도 많은 걸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우리에게 다른 시선을 보여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볼 줄 아는 마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 순수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줍니다. 해피트리님이 보내주신 글은 어린 왕자 명대사로 다시 만나는 삶의 본질 가운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진원님의 정하셨고요. 다니엘 비달의 피노키오가 이어졌습니다. 지혜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모르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이다. 이제 쉽게 살아가기 중에서의 글을 보내주셨는데 요즘에 대두되는 말들 AI 또는 로봇 관련된 말들이 거론될 때마다 문득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는데 우선 내 안에서 쉬고 있는 나에게 채찍질을 해봅니다. 박필규님이 보내주셨네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협주곡 이 곡은 김경숙님 정하신 곡입니다. 아침이 금방이었는데 벌써 저녁으로 참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시간이 하루가 빠르고 한 달이 그리고 계절도 그저 작은 소망은 미소가 평온한 나이 들어감이 소망입니다. 4536님 저녁 스케치 들으며 질퇴합니다. 퇴근 중에 아이 구모님도 문자 보내셨네요.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네, 시드니도 이제는 차가 많이 막힙니다. 시드니에서 토마스님이 정하셨습니다. 데미스 루소스의 노래 Stand By Me. 시드니는 우리보다 1시간 빨리 가나요? 지금 한 8시 19분 지나고 있을 것 같은데. 이어진 곡이 브라더 앤 브라더의 If You Did Not Exist. 임현정님 정하신 곡입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묵직한 기타 선율이 오늘 하루의 수고를 토닥토닥 해줄 것 같아요 하고 6947님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6월 진주의 탄생석 시즌을 맞아서 고베 주얼그룹이 플러싱 노던길 새 매장에서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이번 행사의 핵심은 AI 주얼리 주치의 상담입니다. 고객의 손과 얼굴형, 체험에 맞춰 맞춤형으로 가장 어울리는 보석을 추천해드립니다. 진주 목걸이와 랩 다이아몬드, 몰사나이트, 화려한 컬러스톤 등 다양한 제품이 준비됩니다. 6월 당신의 미모와 자신감을 헤이 블링블링의 AI 미모 처방으로 업그레이드하세요.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G4 새 매장 방문 시에는 노던 블러바드 선상에 마련된 정문을 이용해주세요. 6월 9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펼쳐지는 K-라디오 공개 방송도 꼭 보러 오세요. 펠리세이즈 팍에서 20년 한결같이 신뢰로 한인사회 남자의 품격과 멋을 지켜온 맞춤 양복 전문점 이글 양복점입니다. 이글 양복점에서는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이태리 신사복 정장을 50%에서 70% 파격 세일합니다. 결혼식, 교회 행사, 비즈니스 정장부터 편안한 캐주얼 턱시도까지 오랜 경험과 정성으로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완성해드립니다. 좋은 양복은 사람을 더 자신있게 만듭니다. 20년 단골들이 증명하는 품질과 서비스, 수선도 정성껏, 상담도 가족처럼 유저지 펠팍에 믿을 수 있는 양복점 지금 방문해보세요. 문의 201-686-4424 201-686-4424.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몰 내 예당 떡집 옆에 있습니다.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라디오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K라디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두 번째 페이지. 어린 시절 팝콘 대신 사또땡 과자를 아작아작 씹으며 한국사 공부에 매진한 분이죠.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3: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2: 아, 반갑습니다.
3: 자, 네. 그 과자 생각나는데.
2: 그렇죠. 많이 드셨죠?
3: 네. 그때는 이제 그런 그 밥 종류가 많았던 것 같아요.
2: 아, 뭐, 인디언.
3: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2: 네. 지금도 나옵니다. 다.
3: 아, 네. 그러니까요.
2: 그 유구한 역사를.
3: 유구한 역사를 이제. 언젠가는 과자의 역사도 한번
2: 너무 좋죠.
3: 해봐도 좋지 않을까. 제 영역을 아니고 뭐 네. 다른 분이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2: 사청을 또 알겠습니다.
3: 네.
2: 자, 조선 직업탐구 시간, 조선 잠 역사 시간입니다. 내일이 이제 지방선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일꾼을 뽑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오늘의 조선 잡 바로 사또 얘기해 주신다고요?
3: 맞습니다. 사또 또는 지방관이라는 이제 공식 이름으로 부를 수 있는 각 지역의 행정구역의 담당 관리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는 이전 시기하고도 다르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볼 수 없는 전국 모든 행정구역에 지방관을 파견했던 나라입니다.
2: 네.
3: 이 부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국사 시간에 지방관 하고 배우면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건 짧게 배우고
2: 네.
3: 삼정의 문란에서 탐관오리의 모습을 주로 많이 배워요.
2: 그렇죠. 예.
3: 그래서 지방관 하면은 유능한 지방관은 떠오르진 않는데
2: 맞아요. 변학도 동학, 같은 사람
3: 동학혁명이나 소설 속에 등장했던 조병갑이나 변학도는 떠올린다는
2: 맞아요,
3: 거죠.
2: 맞아요.
3: 근데 이게 어떤 문제로 또 연결이 되냐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속에서 지방관은 보통 기생들하고 뚱땅거리는 모습으로
2: 맞아요, 맞아요.
3: 묘사가 되니까
2: 수청들라 그러고
3: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이러다가 생각나는 게 아하 네가 뉘제를 알렸다? 라고 하면서 죄인을 막 이렇게 마구치는 곤장치는
2: 맞습니다. 예.
3: 이런 장면들을 떠올리는데
2: 예.
3: 실제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500여 년 동안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배경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 속에서
2: 네.
3: 그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잘 돌아가서 그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거지 어느 한 곳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버틸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다른 역사와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조선 후기에 밀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긴 하지만
2: 네.
3: 전국 규모의 반란이 거의 없었던 나라가
2: 조선인가요?
3: 조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고려 때만 하더라도 뭐 곳곳에서 무신정 공개